하면서 어떤 지역은 정말 강하지 않겠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겠지. 그럼 그 격차가 큰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인 1월이 되는 거고요. 가는 8월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풍속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왜냐하면요, 풍속이 나오면은 1월부터 찾으면 되거든. 항상 1월의 풍속이 세고요. 1월의 풍속이 뚜렷합니다. 어떤 풍? 북풍 계열이 불어요. 북풍 계열. 북서 계절풍이 좀 강하긴 한데 그냥 북풍 계열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합니다.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 겨울철에는 북풍 계열 이렇게요. A, B, C 중에서요. 바람이 제일 약한 지역이 있어. 거기가 어디일까? 바로 A인 의성이 됩니다. 아니, 의성은 대체 왜 바람이 약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뚫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찾지 않았어도 연 강수량이 좀 가장 낮은 쪽에 속하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풍속 가지고 좀 유추하는 연습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 연 강수량 나와 있는 연 강수량 짱 쉽지 이러면서 푸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 사실. 이건 이미 과거 문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건데, 그치? 그리고 B하고 C는 풍속이 비슷하니까 이제는 차이점인 연 강수량을 가지고 풀면 되겠죠. 대관령은 연 강수량이 댑다 많은 지역이죠,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항상 어떻게 정리했었지? 연 강수량 하면은 서, 거, 남 더하기 대. 그쵸? 1900 이상 1700 정도 내린다고 했었어요. 대관령 짱 많이 내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연 강수량이 많은 C가 대관령이 되는 거고, B는 상대적으로 평야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야. 그래서 B는 상대적으로는 대관령에 비하면은 연 강수량이 적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비교하면은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풍속 같은 거를 그래도 좀 유추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A는요. A는 가보다 낮이게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그냥 여름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가가 여름이니, 나가 여름이니. 가가 여름이죠. 그럼 A는 어떤 지역이든 사실 상관없이 가시기가 더 평균 기온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틀린 거죠. 여긴 나시기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2번, B는 A보다 무상기간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상기간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겨울 기온이 어디가 더 따뜻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겨울 기온 높은 쪽이 어디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B하고 A를 비교하면은 B가 해안 쪽이고 위도도 더 낮죠. 그러니까 수륙 분포로 보나 아니면 위도로 보나 무상 기간이 긴 거는 B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 설이 일수하고 무상 일수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런 거 기본적인 거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B는 C보다 해발고도가 높지 않고요. 해발고도 높은 쪽 대관령입니다. 그렇죠? 해발고도 비교하면 항상 둘중 하나 해발고도가 높다라는 거. C는 B보다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다. 사실 이거 2번이나 4번이나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렇지? 결국 최하나 평균 기온 묻는 거잖아. 포장지만 좀 바뀌어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대관령하고 목포를 비교했을 때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목포가 되겠습니다. 위도가 더 낮기도 하고 대관령은 어때요? 해발고도가 높기도 하잖아. 여긴 여름에도 시원하지만 겨울엔 더 추운 곳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높은 대관령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더 낮습니다. 목포는 대관령보다 1월 평균 풍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뭐로 푸는 거야? 그래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상상으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풀지 마세요. 아, 대관령 당연히 산지니까 바람 많이 불겠지. 아, 물론 완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풀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괜히 한번딱 삐긋하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목포, 대관령, 1월 풍속 비교하니까 아, C가 더 풍속이 세네. 그렇지. 풍속이 더 빠르네. 그럼 대관령이 더 빠르네. 이렇게 비교하셔야죠. 근데 진짜 대관령은요, 정말 빠릅니다. 저도 이게 대관령에 겨울철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탰어요. 날라갔습니다, 제가. 좀 많이 보태긴 했어. 그렇죠? 이 키가 날라갔다니까요. 그렇죠?
엄청 셉니다. 바람이 막

양방향에서 오는데 진짜 하늘로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정답 2번입니다. 네, 쓸데없는 말좀 해봤고요. 자, 20번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항적평가 3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가 나오니까요. 역시 지역부터 보면 되겠지. 가장 서쪽에 있는 인천이죠, 인천. 인천. 대구에서 조금 올라가야 되네요. 안동이죠, 안동. 안동. 자, 여러분 안동이라고 아는 것보다 여기 뭐라고 아는 게더 중요하다고?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네요. 영남 내륙지방이네요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울릉도. 울릉.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뭐가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연교차가 주어졌고요, 황사일수가 주어졌고요, 연강수량이 주어졌습니다. 지 원의 중심값이 연교차와 연강수량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극단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 일단 세 지역 중에서 연교차가 제일 낮아요. 오호, 제일 낮아요. 이쪽 지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울릉도가 되는 거지 뭐야? 그렇지, 가 울릉도. 좀 색깔 달리할게요. 가가 울릉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두 지역을 비교하면 돼. 연강수량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안동은 대표적인 소우지고, 그래도 인천이 막 강수량이 엄청 많은 쪽은 속하지 않지만 소우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리겠지. 지금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하는 인천, 나가 바로 인천이 되겠습니다. 연강수량이 조금 더 많으니까 다가 안동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으세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안동인 지역보다는 위도가 조금 더 있지만, 위도가 조금 더 높지만, 바다 한가운데다 보니까 거의 제주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지역이다. 그치? 연교차가 그만큼 낮다라는 거야. 그만큼 낮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 이게 왜냐면요, 이게 이 자료가 지금하고 좀 달라. 지금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잖아요. 최신 자료와는 좀 10년 차이가 나는 기후값인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좀 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 과거 자료를 풀다 보면은 30년 자료는 똑같지만 1981년부터 2010년 자료가 조금씩 묘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하고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 괜히 좀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황사일수도 나타나 있는데, 황사일수도 왜 주어졌는지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사는 언제 와요? 황사는요, 어디서 와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몽골 내륙 쪽에서, 사막 쪽에서 좀 많이 날라오잖아요. 언제? 봄철에 편서풍을 타고.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편서풍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편서풍. 그럼 서쪽일수록 당연히 황사일수가 더 많겠죠. 그치? 동쪽일수록 황사일수가 좀 적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가나 다 중에서 나가 제일 많은데 가장 서쪽이죠. 그치? 가가 제일 동쪽이죠, 울릉도. 그치? 물론 가하고 다를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왜냐면 다는 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황사가 잘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사를 할때좀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거는 미세먼지하고 달라요. 이거를 왜 제가 굳이 설명을 하냐면은, 황사 일수가 생각보다 적어. 그러니까 봄철에 발생하는 건데 생각보다 좀 적어요. 많은 게 7.5일 막 이렇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근데 미세먼지까지 포함하면은 막 엄청 많은 것 같거든. 막 30일, 40일 이렇게 돼야 될것 같거든요. 황사 일수는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가끔 나오긴 하는데, 황사일수가 막 많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와도 괜찮은 문제예요, 황사 같은 경우는요. 자, 전통 가옥 우대기 가. 정답이 바로 1번이네요. 1번 바로 정답.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 항상 1번이 얼마나 좋을까? 2번도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울 강수량 제일 많은 쪽이라고 한다면 울릉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 다음에는 이제 동해안, 남해안, 알겠죠? 그리고 서해안, 그 다음 내륙순이다. 가장 적은 쪽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한강 유역일 때가 되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면 이제 울릉도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그 다음 이제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 또 강릉 이렇게 순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다는 가보다 최하나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하나의 평균 기온 연교차를 가지고 좀 풀어도 될 것 같아. 다하고 가를 비교하니까 연교차가 가가 더 낮아요. 그럼 최하나의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가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죠. 최하나의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연교차가 크니까 그래프 가지고 풀 수 있으면 그래프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항상 하라고 썼어요. 4번 다는 나보다 고위도. 이거는 그냥 지도 보면 되잖아. 다하고 나 다는 더 저위도예요. 그치? 5번 울릉도는 인천보다 황사일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울릉도 인천 비교하면 서쪽인 인천인 나가 가보다는 더 황사일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이것도 역시 그래프 가지고 푸는 연습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 울릉도 당연히 동쪽이고 인천 당연히 서쪽이니까 당연히 인천이 더 많아야지 완전 틀린 건 아닌데 항상 말하죠.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는 그래프로 푸는 게 좋다라고요. 자, 정답 1번이었고요.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A, B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평균 기온 차이가 나타났어요.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일단 평균 기온의 차이가 뭔지 보니까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결국 늘 똑같지만 플러스일수록 늘 똑같지만요. 플러스일수록 높고 플러스일수록 높고 마이너스일수록 낮다라는 건 핵심인 거야. 상대값만 비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A, B는요. 각각 여름, 겨울,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은 기온이 나오면은 최하나의 평균 기온이 1월하고 최단월 평균 기온이 8월이 주어지는데 여긴 또 여름하고 겨울로 주어졌었어요. 좀 신기하지 이런 것도? 근데 기온은 강수량과 다르게 크게 막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여름 강수량 8월로 생각해도 돼. 사실은 이거 그냥 8월로 생각해도 돼요. 겨울 강수량 1월로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강수량은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강수량은 겨울 강수량과 1월 강수량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었어. 알겠지? 한 달하고 세 달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그치? 근데 기온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지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지도 보니까 여기는 남포가 나왔네요, 남포. 여긴 원산. 여기는 서울이 나온 것 같죠, 서울. 인천보다는 조금 더 동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강릉이니까 강릉보다 좀 위쪽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뭐 양양 아니면 속초가 되겠는데 속초에 가깝겠죠. 속초라고 할까요? 저 뭐 속초든 뭐 고성이든 양양이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치? 네.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겨울, 여름을 보고 당연히 겨울부터 풀고 들어가고 싶겠지.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아까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래도 여름 기온부터 봐라. 왜냐면은 여름 기온을 봤을 때 최단월 평균 기온을 봤을 때 항상 알고리즘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이 되어 있으면은 최하나의 평균 기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지는가? 높은 지역이 주어졌어? 그럼 그것부터 풀기. 안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제 기온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최하나의 평균 기온으로 풀기. 그치? 이렇게 좀 알고리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기온 차이가 별로 안 나. 왜? 여긴 다 평지니까. 전부 다 평지야.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어.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기온 차이가 많이 안 날수록 뭐예요? 여름일 거고 기온 차이가 크게 날수록 겨울이겠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비교했을 때요. 세로축을 비교했을 때요. 세로축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겨울이겠구나라는 그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알겠죠? 그럼 A 평균 기온이 겨울이 되는 거고요. 가로축인 파랑색이 남색이 여름이 되는 거죠. 기온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으니까 겨울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 푸는 거야. 풀어볼게요. 최하늘 평균 기온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이 눈에 띄죠. 가장 높은 지역. 자, 지금 봐봐.

아, 지금 동위도야. 동위도 두 개를 거의 비교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비교해봐. 서울을 서해안이라고 치고, 동해안과 서해안 비교했을 때, 동해안이 당연히 따뜻하지. 또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따뜻하죠. 그치? 그럼 속초가 제일 따뜻해야 돼. 겨울 기온은. 가가 속초가 돼야 되고요. 제일 추운 지역인 라가 남포가 돼야 되죠. 위도가 높으면서 동해안, 서해안 중에서는 서해안이니까. 결국 위도하고 수력분포 같이 적용하는 거지. 근데 또 나하고 달을 비교하니까 오 최하늘 평균 기온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럴 때는 이제 나머지 보고 푸는 거야. 최나널 평균 기온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최나널 평균 기온을 보니까 나가 더 여름철에 뜨거운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위도가 낮을수록 서해안일수록 그렇지 서해안과 동해안 줄어들었을 때 서해안이나 내륙일수록 내륙일수록 가장 뜨거울 거고 그다음 서해안 그다음 동해안이겠죠. 위도가 낮은 서울 그렇지 여기가 나가 되겠죠. 원산이 다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풀수 있었잖아요. 그치? 극단적인 거 찾고 비슷한 거는 하나의 지표 가지고 찾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풀면은 이제 내용 또 살펴봐야 되겠지. 내용도 보면요. 가는 가에서 라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데. 저 여긴 또 직접적으로 나왔네. 보통은 이제 뭐 일출시각, 일몰시각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잖아. 앞에서는요. 그럼 가가 가장 동쪽인가요? 동쪽이 맞네요. 네 지역 중에서는요.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나와 라 간의 연 강수량 차이는요. 가와 나 간의 연 강수량 차이보다 많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포하고 서울에 비교하고요. 또 원산하고 속초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그건 알지. 이 중에서 가장 소호지는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은 남포가 가장 소호지에 해당하거든. 북한에서도 남포는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평야다 보니까 위도도 높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서울, 속초, 원산 좀 비슷하게 강수가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남포만 유난히 좀 낮으니까 연 강수량의 차이는 나와 라 간의 차이가 더 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하나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였어. 라는 어쨌든 소호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 강수량이 적겠지. 나머지 세 지역은 좀 강수량이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소호지 가지고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티귿. 다와 라 간의 평균 기온의 차이는요. 가와 나 간의 평균 기온의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도 가지고만 풀면 어때요? 좀 틀릴 수도 있거든. 왜냐면은 봐봐. 보통 동위도라면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보다는 동해안과 내륙 간의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서해안, 서울이 그래도 뭔가 남포보단 더 내륙 쪽에 위치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제가 항상 말하죠.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도 풀라니까요. 그래프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면 그렇게 틀린다니까요. 서울 간의 속초 간의 차이하고 원산하고 남포 간의 차이를 여러분들 지식으로 풀면은 아 당연히 동해안하고 내륙 간의 차이가 더 크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와 나 간의 차이가 더 크겠구나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봐봐 겨울 기온 간의 차이 가와 나 간의 차이는 이 정도예요. 다와 라 간의 차이는 이 정도예요. 누가 커요? 다와 라 간의 겨울 기온의 차이가 더 크잖아. 상대값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비교해도 똑같단 말이야. 그렇게 본다면은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풀면은 또 풀어지는 그런 문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으로 자꾸 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식으로 푸는 게 완전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프로 풀수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특히 인문지리 쪽에서 많이 유용합니다. 리을입니다. 기온의 연교차는요. 라, 가, 나, 다 순인데요. 일단 가장 연교차가 작은 거는 뭐가 돼야 돼요? 가가 돼야 되지. 그치? 연교차 가장 작은 것은 가가 돼야 돼. 연교차 가장 큰 것은요. 라가 될수 있겠지. 근데 이미 이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요거 가지고 풀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평균 기온의 차이를 봤을 때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이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 여름 평균 기온 차이에서 겨울 평균 기온 차이를 뺀 값이요. 뺀 값이 연교차가 되잖아. 그렇지 않니?

여름 평균 기온 차이에서 겨울 평균 기온 차이를 뺀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교차 빼기 내 지역의 연교차 평균이 되거든요. 평균 연교차가 되거든요. 내 지역에. 그렇지. 그냥 이렇게도 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겨울 기온과 여름 기온 간의 차이가 큰 곳이 결국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구나라고 풀어서도 풀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좀 어렵게 접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알겠죠? 요렇게도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 요렇게까지 풀기 할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알겠죠? 자, 21번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고요. 자, 오늘 22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입니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지역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세 지역이 나왔어.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에는 좀세 지역을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엔 좀네 지역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죠. 난이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날까요? 근데 결국 똑같아. 결국 똑같아. 똑같은 문제예요. 네. 지역에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A는요. 속초 쪽에 가깝습니다. 속초. 그치? B는 울릉도. C는요, 의성이겠죠. 그래서 의성이라고 기억을 해도 좋고, 뭐라고 기억해도 좋아요? 영남 내륙 지방이구나라고 기억을 해도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의석이 아니라 의성이죠. 의성. 의성. 네. 자, 보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연교차가 주어져 있고요. 계절별 강수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연 강수량도 알수 있겠네. 그럼 이 지역 중에서 일단은 연교차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요. 강수량을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울릉도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강수량이 좀 눈에 띌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울릉도가 되겠죠. 겨울이니까. 그리고 나하고 다 중에선 다가 더 소우지에 해당하니까 다가 의성군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나머지 속초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치?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확실히 연교차를 보면은 울릉도의 연교차는 확실히 좀 낮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쪽에 속하니까 연교차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셋 중에서요. 알겠죠? 그 다음, 요 연교차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의외로, 위도가 높은 속초가 더 연교차가 더 작은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까? 물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제가 이제 꿀팁을 드렸던 게 뭐예요? 강릉하고, 대구하고, 뭐 무안하고, 사실 최하는 평균균이 조금 비슷하다.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면은, 그럼 최난월 평균균이 더 뜨거우니까, 내륙 지방일수록, 연교차는 내륙 지방에서 더 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추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정답은요, 뭐였어요? B, A, C 순이 되겠네요. B, A, C. 이런 거좀 주의하세요. 다 와놓고서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확실히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속초하고 의성 중에서, 의성은 연 강수량이 적기도 하지만 여름 강수 집중률이 확실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그만큼 내륙이니까 내륙의 영향 때문에 비가 다 같이 올 때만 많이 내리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리고 겨울에 가까울수록 바다의 영향을 좀덜 받다 보니까 겨울 강수량은 확실히 좀 낮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되게 높은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거든. 최근엔 차라리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많이 물어보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더 언급하고 갑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어때요? 기후도 진짜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역시나 듭니다. 안 든다고요? 아니요, 든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세요. 알겠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만점을 녹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조금 더 심기 일전해서 오늘도 차근차근 문제풀이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02번 주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앞에 10개 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이 부분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 출제되고요. 내지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 부분을 건드는데 대중문화 부분을 건들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등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52번 문제라든지 이전에 풀어봤었던 58번이나 59번과 같은 문항들 우리 어렵지 않게 되게 무난하게 풀 수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30초도 걸리지 않을 문제야.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수준에서 평이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공부를 하실 때 좀 완급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또 6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르면 되는데요. 자, 갑국에서는 과거의 지배층으로부터 배척당했던 갑국 내 A집단의 정치 사상이 시민혁명 이후 갑국의 지배적인 통치 원리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배척이 당하다가 되다가 혁명 이후로는 이제 지배적인 통치 원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지배적이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을국에서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한때 단속 대상이었던 젊은 세대의 복장이 오늘날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겨 입는, 예전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짧은 옷 입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부만이 향유를 하던 것이 이제는 지배적이 되고 이제는 모든 사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니 1번 하위문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류문화가 되기도 한다. 하위문화였던 것이 주류문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우리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자, 뭐 이번에 나와 있는 주류문화의 영향으로 하위문화가 사라진다. 이 안에서 사라지는 내용 없습니다. 3번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뭐 대표적으로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게 되겠죠. 새로운 하위문화가 나타나는 데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들렸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는 62번으로 갑니다. 아, 62번 문항 어땠어요,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 요거 여전히 좀 헷갈리시죠? 네, 요거는 사회문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탐구 영역에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질문을 통해 예와 아니오가 나뉜다. 차이점이 부각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질문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둘 다 예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니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좀 공통성이 부각되어야 해요. 일단 첫 번째,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써볼 수 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해? 하위 문화.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이거는 하수. 이 하위 문화이면서 동시에 반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일종이었었잖아요. 그럼 하위와 반문화 둘 다에 해당하네. 두 번째,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 저항과 대립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오, 이거는 반문화에 해당하네 라는 거 찾았어요. 둘 다 지금 공통적으로 반문화가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한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 이게 지금 이제 주류 문화에 해당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전에 우리 히피 문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러한 히피 문화 자체는 반전 운동의 맥락에서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 저항의 정신이 나타남으로 반문화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보면은 남성 우위의 남성 지배적인 문화라는 그 주류 문화에는 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그 사례만 보더라도 아, 반문화를 향유하면서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2번.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전체 사회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자, 이렇게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기여하는 거 대표적으로 하위 문화가 있었죠. 시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고요. 3번.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문화는 무조건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는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였던 건 아니었으니까. 4번.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구성 들렸다.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자, 5번. B와 C 구분할 수 있는 질문. 주류와 하위 문화를 구분하는 질문이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라는 데에는 주류 문화든 하위 문화든 둘 다의 특성 중에서 하나의 특성만 들어가야 돼.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 이거 들어갈 수 없죠. 왜? 이거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둘 다에 해당하니까. 어떤 때 주류 문화였던 게 하위 문화가 되기도 하고, 하위 문화였던 게또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62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63번. 사례를 통해 공통으로 노출할 수 있는데요. 각국의 빈민가 출신인 젊은이들은 주류 사회의 가치관을 상충하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거 지금 반문화. 그런데 해당 장르가 음악 산업의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본연의 색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전에는 되게 저항정신 나타나고, 막 반기를 들고, 막 도전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주류가 되면서는 색채를 좀 잃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을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삶의 방식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막 배금주의, 막 이런 거죠. 자,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들은 물질 소유를 최소화하고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저항을 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1번 가면 반문화는 전체 사회에서 주류 문화가 된다. 여기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갑국 같은 경우에는 반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걸볼수 있지만 을국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죠. 자,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 안에서 세대 갈등 없고요. 3번.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구성원에 의해서 반문화가 형성된다. 보면은 이러한 사회 전반의 삶의 양식에 반기를 들고 젊은이들도 주류 사회 가치관에 상충하는 반기를 들고 반문화가 형성된다. 정답은 3번. 나왔네요. 4번.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모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근데 여기서 그 4번에서 얘기하는 거, 이 사례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네. 여기서 뭔가 이러한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자체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질서 유지, 뭐 안정에 기여했다라는 거는 살펴볼 수 없잖아요. 5번. 반문화는 주류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상실된다. 이거 우리 갑국에서 살펴볼 수는 있었어요. 반문화였던 게 주류가 되면서 색채를 잃었다라는 부분, 정체성이 상실됐다. 연결시킬 수 있지만, 을에서도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갑국에서만 나타나므로 문두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네, 선지는, 네, 삭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0. 4번. ABC, 주류 하위 반문화. 유일신을 숭배하는 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하고 있는 갑국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동그라미교가 유입됩니다. 이게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어쨌든 유일신을 숭배하는 내모교가 국교였다는 건이 내모교가 갑국에서는 주류 문화였다라는 것이지. 갑국에서 이 동그라미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에 많이 공유한.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했다.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서 요 A는 뭐가 되겠다? 하위 문화가 되겠다. 알수 있죠? 하위 문화. 자, 그런데 동그라미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내모교. 이게 지금 내모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이때 이 B는 뭐예요? 주류 문화가 되겠죠. 숭배하는 유일신을 부정을 하면서 이 동그라미교는 C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주류 문화에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부정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C가 그래, 반문화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A는 하위 문화는요, 주류 문화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1번이 틀린 이유는 이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어요. 상대성을 지닙니다. 자, B는요, 시와 달리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한다. 지금 보면 시와 달리 반문화에 대해서 이 표현을 부정할 수 있는가?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세분화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겠죠. 3번, 반문화는요, 하위 문화, 주류 문화와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 함께 병존할 수 있다. 4번, AB는요, 시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다. 하위 문화가 됐든 주류 문화가 됐든 반문화가 됐든 이건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 없네. 마지막 5번, C는요, 반문화는요,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이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짚어주세요. C는 A에 해당한다. 반문화와 우리 하위 문화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반문화, 이 모든 반문화는요,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합니다. 하위 문화 자체를 반문화인 하위 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로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성립을 해요. 근데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근데 이런 하위 문화라고 해서 이게 주류 문화인 거는 당연히 아니지. 하위 문화는 일부만 공유해야 되고 B는요, 즉 주류 문화는 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4번의 정답 5번까지 찾았고요. 다음 페이지 65번. 1945년 이후 침략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이 취한 태도는 망각이었다.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 독일 사회는 전쟁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공적 의례를 하지 않아요. 전쟁의 상처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걸 그냥 뭐 얘기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척 언급하지도 않고. 근데 195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에 균열이 생긴 결정적인 계기는 전후 세대의 등장이었다. 그럼 이 침묵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1950년대에는 이게 주류 문화였다라는 걸 지칭을 하죠. 전반적인 풍토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균열이 생겼네요. 196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학생 봉기는, 그러니까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거지. 전쟁 희생자로 자신들을 포장해온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기존의 어떤 기성 세대들을 비난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를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투쟁의 양상을 띠며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를 했었던 집합적 죄의식, 이거 우리 함께 기억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적 의례 중심의 서사가 되고 대중문화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이 되면서 독일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어갔다. 와, 이 집합적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후반에서는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일부의 사람들만이 공유를 하던 문화였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위 문화라고 얘기하죠. 하위 문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위 문화가 아니라 기존 어떠한 세대를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저항과 도전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문화의 성격을 지녀. 근데 이게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가

되면서, 점점 이제 오면서 독일의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라는 건 이게 오히려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모습. 그래서 제시문을 좀 입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죠.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제 기억입니다. 자, 1950년대 독일 사회에서 기억은 하위 문화였다. 50년대 여기죠. 하위 문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풍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류 문화에 해당을 하고요. 자, 니은. 1960년대 후반 독일 사회에서 니은은 집합적 죄의식은 반문화의 성격을 지니죠. 부모 세대 맹렬히 비난. 기존의 침묵의 연합에 대한 반기를 든 거니까 맞고요.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독일 사회의 지역 문화다.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역 문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차라리 세대 간 갈등 이런 표현을 통해 전후 세대 등장이나 세대 문화라고 볼수 있겠죠. 차라리. 자, 리을.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자, 이거가 뭐예요? 이게 바로 비읍, 미음, 히읗. 뭐예요? 반문화가 되죠. 자, 이 반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가 나타난다. 그렇지. 60년대의 반문화이다가 70년대 접어들면서 주류 문화가 되었다. 그럼 리을 맞는 표현.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6번. 각국에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등 다양한 하위 문화가 존재한다. 근데 기억의 문화가 좁은 의미냐? 문화를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정의를 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고 세련된 거,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반면, 넓은 의미라고 했을 때는 사회 구성원 전반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였었죠. 지역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1번 넓은 의미입니다. 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 선지 2번인데요.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이다. 이거 한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요. 자, 성격이 다른 청년 세대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청년 세대 문화는 청년 세대들만이, 사회 일부 구성원들 많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리을은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이 하위 문화라는 거는 각국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4번. 리을을 향유하는, 청년 세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동시에 향유할 수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 미음. 디지털 기술과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인데, 이때 이 기술은 대표적인 물질 문화에 해당을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비물질이 맞지만, 미음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6번의 정답은요, 3번이요. 자, 이어서 67번. 이렇게 표가 나오니까 또 괜히 긴장하는 마음인데, 요거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 이걸 묻는 문항이었어요. 봐봐. 표는 각국에서 세부 문화가 T,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기에 ABC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거. 그리고 이 ABC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문화의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봐봐. 이 세모 문화가 T 시기에는 A이면서 B였대. 그런데 T 플러스 1 시기에는 AM만 해당한대. 우리가 여기서, T 시기에 A이면서 B였다고? 그럼 뭐면서 동시에 뭐일 수 있는 건 하위 문화이면서 동시에 반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왜?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하니까. AB가 이게 뭐가 반문화고 뭐가 하위 문화지? 근데 T 플러스 1 시기를 가니까 B는 해당 안 하는데 AA만 해당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A가 뭐겠어요? 그치, 이게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지. 왜? A가 반문화가 되면 B가 하위 문화가 되는데 반문화는 무조건 하위 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하위 문화 안에는 반문화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하위 문화, 그리고 B가 반문화, 그럼 마지막 하나 C는 주류 문화다. 요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 문화를 보면 T 시기에는 하위 문화이면서 반문화, 그러니까 반문화인 하위 문화인 거예요. 자, 그리고 T 플러스 1 시기에는 반문화가 아닌 그냥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하고요.
T 플러스 이 시기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하는 주류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땡. 반대로 가야 되죠. 모든 B가 A다라고 해야지. 하위 문화 안에는 하위 반문화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자, 2번. 주류 문화는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총합 아니다. 산술적인 표현? 네, 아닙니다. 3번. 티시기에 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티시기에 반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가 있잖아요. 틀렸고. 4번. T 플러스 1시기에 세모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다. 오!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맞네요. 정답은 4번. 자, 5번. T 플러스 2시기에 세모 문화는 갑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 선지 5번에서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파란색 쓸까? 반문화. 반문화 아니잖아. 반문화는 T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8번. 68번 수능 문항이었고요. 이거 보면은 되게 옛날식 표현인데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유행했었던 그런 말. 그래서 실제로 사회문화가 우리 사회 현상을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등장하는 소재들이요. 되게 우리한테 그 시기에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요즘에는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자모로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유희를 볼수 있다. 2023학년도니까 22년도 당시겠죠. 쌍디귿과 이자를 합쳐서 멸을 만들어 명작을 띵작으로 표기하는 것이 그예다. 야, 그거 진짜 띵작이야. 띵작이 뭐야? 명작. 왜냐면 명작에 이거를 이렇게 쌍디귿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 특정한 그 세대만을 중심으로 향유되고 있는 문화다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의 소통을 위한 매개로 이게 활용이 되면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높여요. 하지만 신조어를 잘 모르는 대다수의 기성세대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띵작? 그뭐 띵작이 뭐야? 띵작? 명작이라고 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텐데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말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어떠한 그잘 조화롭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로 인해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 1번.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한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만약에 대체하려면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만 향유되는 놀이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뭐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했다가 나타나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세대 간 문화의 이질성은 오히려 강화가 되겠죠. 서로 쓰는 용어 말이 완전 달라. 3번. 대중매체가 고급 문화의 대중화를 견인한다. 그런 내용 살펴볼 수 없고요. 4번. 특정 세대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주류 문화에 저항. 그러면 기존의 문화에 대한 기성에 대한 어떠한 반기, 도전, 저항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마지막 5번. 특정한 하위 문화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런 띵작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젊은 세대끼리는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매개, 막 띵작이라고 같이 쓰면은 막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친밀감을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선지 5번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9번. 자, ABC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다. 라는 진술은 거짓이다. 엥? 이게 거짓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뭐야?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거. 그럼 A는 뭐는 아니겠다. 주류 문화는 절대 아니겠다. 주류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니까. 자, 그리고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는 C에 해당한다라는 진술은 참이래요. 이거 괜찮대. 이거 상관없대. 이거 참이래. 진실이래. 그럼 특정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지역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했고요. 이 C가 하위 문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A, B가 있는데 A는 절대 주류 문화여선 안 되지.
그럼 사실 B가 주류 문학이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요. 그리고 A와 C의 총합으로 B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이 진술 자체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 A가 뭐다? 반문화. 반문화와 하위문화의 합이 주류 문화가 아니다 라는 내용 공부했잖아요. 자, 1번.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뭐야? 정답. 나왔네.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인 거는 아니었고. 자, 2번. 주류문화는요, 한 사회에서 반문화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예. 주류문화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죠. 3번. C는요, A와 달리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일탈로 규정되는 건 오히려 반문화에 해당하겠고요. 자, 4번. B는요,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A가 되기도 한다. 주류 문화가 반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위 문화가 또 반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C와 달리라고 부정을 해서 틀렸네. 마지막 5번. 반문화는요, 주류 하위 문화와 달리 사회 전체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사회 전체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려면 사회 구성원 전체, 대다수가 함께 누리고 있는 문화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이니 이거는 주류 문화 쪽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주류 문화는 B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70번입니다. 하위 문화의 사례 두 가지가 나와요. 가는 갑국의 A 집단은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동차 대신 마차를 이용해서 걸어 다닌다. 에이, 자동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저항하려고. 이러한 저항 정신이 나타나요. A 집단은 일종의 반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문화 집단이 되겠죠. 이들은 주류 사회의 가치를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류 문화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도전하니까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고수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갑국 같은 경우에는 주류 문화에 저항을 하는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이 나타나고, 자, 나. 을국의 젊은 층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중고거래하는 플랫폼 생각나시죠? 네. 상용화됩니다.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여기서 중고거래 하기도 하는데 왜그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다양한 그런 정보성 것그 게시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세대들끼리 함께 향유를 하는 일종의 세대 문화. 이러한 세대 문화는 우리 하위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에서는 문화가 지나치게 상품화되는, 상품화? 안 되는데? 살펴볼 수 없는데? 자, 가에서는 하위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로 대체되는 것? 주류 문화로 대체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 전반이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볼수 없고요. 3번. 납니다. 나에서는 세대 문화가 전체 사회의 문화를 다양하게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세대 문화, 젊은 층이 이러한 플랫폼을 이렇게 누리면서 이게 뭔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성의 문화도 있겠지만 새로운 하위 문화로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정답은 3번이겠죠. 실제로 사회가 이렇게 다원화될수록 이러한 하위 문화 자체는 점점 더 풍부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위 문화 자체가 많아지는 게또 사회의 다원화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자, 4번. 나에서는 주류 문화를 거부하며 새로운 가치 추구하는 양상? 이렇게 거부하는 거는 반문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가에 나타나겠는데요. 자, 5번. 가, 나에서는 모두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자, 여러분. 비물질 문화부터 현상까지 밑줄 치시고,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할래요? 이거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문화지체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기술지체예요. 우리 문화지체, 기술지체 같이 공부를 했었고, 둘다 어떤 문화 요소 간의 부조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문화지체가 좀더 자주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얘는요, 사람들의 의식은 엄청 발전을 하는데 이에 반면 기술이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얘를 우리는 기술지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기술지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선지.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3번 찾았어요. 자, 이어서 71번. ABC. 자, 1960년대 각국에서 A에 해당했던 동그라미 문화는 1980년대 청년들만 향유하는 문화로 변화함으로써 각국의 B가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원래 모였었는데 이제는 청년들만 향유를 했다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일부 세대만이 공유를 한다라고 해서 얘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이후 2000년대 각국에서 B에 해당하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문화는 자, 뭐래요? 일탈 문화로 규정이 되었다. 이 일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걸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일탈 문화로 규정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C가 반문화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의 사투리 문화는 주류 문화? 사투리를,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사회 구성원 전반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틀렸지. 이건 오히려 B에 해당하겠고. 특히 이러한 지역의 사투리 문화를 우리는 지역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문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예전에는 반문화가 아니었던 게 이제는 반문화가 되기도 해. 이걸 제시문에서도 볼수 있는 게 예전에는 주류 문화였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게 반문화가 된 거야. 40년 사이에 이렇게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 상대적인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A는요, B와 달리 한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나타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건 오히려 네, B가 될 수가 있겠죠. 4번.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냐?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해당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순대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 순대 좋아해요? 순대 먹을 때뭐 찍어 먹어요? 나는 소금 찍어 먹거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부산에서 자랐는데 이분은 막장에다가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막 이렇게 초장에다 찍어 먹기도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 순대를 어디다 찍어 먹느냐 이게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고 막장에 찍어 먹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하위 문화의 합 자체를 사회 구성원 전반이 공유하고 있는 전체 문화다, 주류 문화다라고 단순 산술적으로 접근할 순 없잖아요. 4번 틀렸지. 자, 5번. 모든 B는 C에 해당한다. 모든 하위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한다. 땡. 왜 틀렸어? 모든 반문화가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방향이 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72번. 자, 하위 문화의 사례 가와다 두 개가 나왔고요. 한국의 아이돌 가수에 열광을 하며 K-팝을 즐기던 각국의 많은 청소년이 한국 문화를 일상에서도 즐기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 드라마도 시청하고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등 한국 문화를 자신들만의 문화 코드로 공유를 하면서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추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의 청소년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K-팝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가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1번에 가에서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대체되는 여전히 지금 여기서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전체 구성원이 즐긴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류 문화로 대체된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나.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저항하면서 생태 거주지를 만들어 사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친환경적으로 농작물을 길러서 자족 생활을 하며 폐기물을 양산하는 공산품을 소비하지 않고 쓰레기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실천한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현대인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성찰적인 질문을 던진다. 기존의 어떤 소비 문화에 뭐한대? 저항한대. 그럼 저항이란 글자 보자마자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녔다. 근데 이번에서 나이는 세대 문화와 지역 문화의 양상? 특정한 세대만이 이러한 문화를 누리고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 많이, 뭐 그거.

효과가 나에 나타나요? 전혀. 3번. 가에서는 나와 달리 하위 문화가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위 문화가 문화 다양성 양상, 기여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건 가와다. 모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나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4번입니다. 나에서는 가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 가치를 거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 가와 다르게 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잖아요. 즉, 반문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그러면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가와 나. 모두에서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자, 밑줄 칩시다. 묶어버리세요. 물질 문화부터 양상까지. 자, 여기 5번에 나타난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 네,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요소 간의 어떤 발전 속도의 차이로 인한 부조화, 괴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질 문화가 엄청 빨리 발전을 해. 그러니까 보통 기술 지체에 비해서 문화 지체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 괴리감들을 우리는 문화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가와 나 부분에서 이러한 문화 지체를 볼순 없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7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73번입니다. 자, 하위 문화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하위 문화가 나타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주류 문화랑 대비를 해서 주류 문화가 사회 구성원 전반이 누리는 거였다면 하위 문화는 일부 사람들만, 일부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갑국의 음식 문화는 주식인 밥에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한대요. 하지만 기후와 지형 등에 따라 산물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즐겨 먹는 반찬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밥에다가 뭐를 같이 먹지라고 하는 반찬이라고 하는 게 기후 지형 등에 따라서 나는 산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 특산물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다 지역별로 즐겨 먹는 반찬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북쪽 지역은 간이 약하고 담백한 반찬이,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비해서는 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예, 기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간이 강하고 자극적인 반찬. 그래서 이러한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젓갈 이런 거 엄청 발전해 있죠. 자, 그리고 납니다. 여기 특히 가에서 드러나 있는 하위 문화의 유형을 우리는 지역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 을국에서는 종교적인 전통을 중시해서 경찰이 일상의 풍속까지 세세하게 단속할 정도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집단에서는 저항의 표시로. 자, 여기 딱 포인트가 보인다. 불만이라는 거.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찰이 일상의 풍속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속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주류 문화였던 거야.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러한 통제에 대해서 일부 집단들은 불만을 가지니까 이를 저항하려고 남성들은 관습적으로 길러온 수염을 짧게 자릅니다. 여성들은요, 긴 치마 대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녀. 이게 저항해. 도전해. 선진이라는 거지. 그러면 요 나에 나타나 있는 건, 그치, 반문화가 되겠죠. 반문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성질을 지닌 거. 자, 기억이요. 가는요, 주류 집단에 의해서 일탈로 규정이 된다. 자,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 주류 집단의 일탈로 규정이 되려면, 야, 너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해?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닌 거. 이거 오히려 나가 되는 거겠지. 기존의 관행대로 남성들은 막 수염을 길러야 되는데 수염을 잘라. 여성들은 긴 치마 입는 게 일반적인데 짧은 반바지를 입어요. 이건 우리가 기대했었던 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탈로 규정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나는요,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반문화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질서에 저항을 하잖아요. 도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 질서를 좀 흔들고, 근간을 또 흔들고,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안정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반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 주류 문화가 지닌 문제를 드러내주는, 기존에 우리가 애초에 경찰이 일상의 풍속까지 세세하게 단속을 하면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을 한, 이거 괜찮은 거야? 기존 문화에 대한, 기존의 어떤 관습과 관행과 전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어떠한 그 보수성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니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이두 번째를 두 번째 이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기존의 문화에 대한 어떠한 보수성에 대한 가를 규정하는 기준은 나와 달리 시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오, 디귿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나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지역 문화 됐든 아니면 반문화가 됐든 이런 것들은 되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반문화 같은 거는 예전에는 반문화였던 게 지금은 주류 문화일 수 있고 예전에 주류 문화였던 게 지금 반문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리을. 가와나는 모두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어쨌든 지역 문화든 반문화든 둘다 우리는 얘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위 문화 자체가 이 사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세분화되는 거,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는 거, 풍부해지는 거. 그럼 리을은 맞는데요.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7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번. 자,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AB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교사 학생의 대화가 나올 때는 센스 있게 첫 번째 질문 가고 마지막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마무리하는지에 집중하자. 근데 이건 좀 편하게 볼수 있어. 왜? 갑을병이 모두 옳게 응답했대. 그러니까 이 중에 둘은 틀리고 뭐한 명만 맞고 뭐 이렇게 나오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편한 마음으로 갑을병 읽으면 되는구나. 자, 갑.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는 A이자 C의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히피 문화 대표적인 반문화에 해당을 했고요. 그러면 A와 C는 아직 구분은 안 되지만 하나는 하위 문화, 하나는 반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을을 가니 모든 A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C가 A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요 을. 이 친구 좋네요. 자, 이 친구가 엄청난 힌트를 주지. 자, 우리 A와 C의 관계에 있어서 A가 뭐예요? 반문화가 되겠고, C가 뭐예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이둘 간의 관계성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반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반문화는 무조건 하위 문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A씨를 구분을 했어. 그럼 마지막 B, 이건 뭐예요? 주류 문화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리고 빈칸 가. 자, 1번부터. 타 지역에서도 즐기는 특정 지역의 음식은 A의 사례? 응? 이 반문화가 되려고 하면 전체 문화에 좀 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역 문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하위 문화로 보셔야겠죠. 자, 2번. 반문화는요, 주류 문화와 달리 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B, 주류 문화에 해당하고. 3번. B는요, C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자, 이렇게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거 완전 하위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지. 4번. 주류 문화는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총합.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 틀렸지. 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선지 5번. 가.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가에는요, 하위 문화는요,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다. 하위 문화였던 거지. 이게 예전에는 막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를 했었던 게, 이제 대다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디밴드 음악 같은 거. 옛날에는 진짜 사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막 그게 뭐야 했다면, 이제는 뭐 정말 매체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랑 맞물렸겠지만, 이제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0: 문화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5번입니다. 75번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67번 문제 풀때 비슷한 표가 나왔고, 요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반문화라고 하는 거, 요 방향을 볼 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을 했지만,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가 반문화라면, 그거는 하위 문화이기도 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게 아까 문제랑 좀 달랐던 건, 문화가 ABC야. 그러니까 세 개의 문화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가나다. 요 가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어떠한 문화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봐봐. A라고 하는 문화는 T시기에 가 얘만 해당하다가 T 플러스 1시기에는 나 얘만 해당을 한대. 근데 B시기를 이제 B라는 문화를 가니까 T시기에는 나 얘만 해당을 하다가 T 플러스 1시기에는요, 가 얘만 해당을 한대. 이걸 가지고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C라는 문화를 봐. 얘는요, T시기에는 나, 다 동시에 해당을 한대요. 그런데 T 플러스 1시기에 나에만 해당을 한다라는 말. 나, 다에 동시에 해당을 하다가 이제는 다는 아니고 나에만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나가 하위 문화이고 그리고 다가 반문화라는 걸 알아요. 그 순간 가는 뭐예요? 그치. 주류 문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시기별로 ABC가 다 이제 단립 판단이 되겠죠? T 시기에 A는 주류 문화,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하위 문화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문화는 T 시기에는 하위 문화, 그러다가 T 플러스 1 때는 주류 문화. C라는 문화는요, T 시기에는 반문화인 하위 문화이다가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하위 문화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번 가니까 자, T 시기의 A는요, 주류 문화죠. 갑국의 하위 문화 아니고 이거보다 예,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틀렸고. 자, 2번. T 시기의 갑국에서 C를 향유하는, T 시기의 갑국에서 C를 향유하는, 그럼 하위 문화죠. A를 향유하지 않냐. A는 주류 문화인데, 하위 문화이면 요 반문화에 해당을 하네요. 그러니까 반문화인 하위 문화. 반문화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전체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T 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 시기에는 B는요, 요 B를 비교하면 하위 문화이다가 주류 문화가 됐어요. 근데 요 T 시기에 비해서 요 T 플러스 1로 오면서 이게 주류 문화가 되는데 갑국 전체 구성원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는 문화이다. 그치? 이렇게 문화적인 동질성을 전체 구성원들이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주류 문화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답은 네, 3번 나왔고요. 4번입니다. A에서 C 중 T와 T 플러스 1식이 모두 갑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문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문화에 해당하는데요. 자, 지금 반문화에 해당을 하는 게 T시기에는 C가 있어요. 그런데 T 플러스 1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5번. 나는 다와 달리, 즉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주류 문화로 변하기도 한다. 왜 반문화는? 반문화도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76번이요. 자, 우리 사회에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문화는 A에 해당을 하고 김치 반찬 빼놓을 수 없잖아요. 늘상 반찬에 있어야 되는 거. 우리 특히 막 고기 먹을 때 느끼해 하면은 김치 찾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A가 주류 문화에 해당할 거고,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풍어제 문화라는 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어민의 어떠한 안전한 무사귀환을 기원을 하는 그러한 풍어제 문화.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네,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하위 문화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조직폭력배의 범죄 문화는 BC 모두에 해당을 한다. 하위 문화이면서 동시에 반문화에 해당을 한다. ABC 다 찾았어요. 1번.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 반문화의 총합, 자주 나오는 선지, 틀렸고, 2번.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요거 방금 봤었던 거랑 똑같네. 우리 아까 75번의 선지 5번이랑 똑같죠? 하위 문화, 반문화, 사회 변동에 따라서 둘다 주류 문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3번. 한 사회 내에서 세대 문화는 주류 문화가 아니라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한다. 그치? 세대 일부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문화는 대표적인 하위 문화에 해당하고, 4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보다 사회 전체 문화적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 4번 선지에 요거 묶어버리세요. 사회 전체의 문화 동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건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내가 더 향유할 때야. 그러면 4번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주류 문화에 해당을 한다. 주류 문화는 A야. 틀렸고. 5번. C는 반문화는요, 주류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든 하위 문화가 됐든 다루진 않지만 반문화가 됐든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들끼리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소속감 고취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달리라고 부정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76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두 문제 남았습니다. 77번. 다음과 같이 A씨를 구분을 합니다. 자, 보면 질문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냐, 없냐인데,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항과 라는 질문으로 A, B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A, B 둘 중에 하나가 요거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는 건데, 구분할 수 없다는 거는 아, A, B 둘다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순간 나머지 C가 뭐다? C가 주류 문화가 되겠다. 그리고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 오, 이거는 반문화에 대한 건데, 이걸 가지고 A와 C를 구분할 수 있대요. 우리 C가 주류 문화 찾았죠? 그럼 나머지 A가 반문화가 되면서, 아, A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리고 C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다. 그럼 마지막 하위 문화가, 네, B에 해당하겠죠. A, C, B 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A는 반문화는 모두 하위 문화에 속한다. 맞죠?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라고요. 자, 두 번째. A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즉,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은요, 주류 문화 요소 전체를 거부를 하냐? 전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야. 반문화를 내가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향유하면서도 동시에 집단 전체의 어떤 주류 문화에 또 동조하는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거부한다라는 건 틀렸고. 3번. B는요, 하위 문화는요, 주류 문화와 달리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가? 자, 이거 하위 문화에 해당을 하는데 C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틀렸고, 마지막 C는요, 주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는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반문화. 원래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누리던 게 오히려 반문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맞네. 그러면 O, X, X, O, 어딨어요? 가.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없다를 통해 A, B, C를 구별을 하고 이 각각의 질문의 OX 판단까지 좀 입체적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78번이고요. 사례 가나 가를 보면 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겼다.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 여기서 지금 도전이라는 표현, 거부라는 표현을 통해, 아, 이거 반문화 느낌 나네. 자, 그러면 반문화라고 써주시고. 자, 두 번째, 납니다. 일국에서는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을 했다. 청년층들만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일종의 세대 문화이죠. 통기타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에 청년들이 열광했었던 건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감성의식, 소비성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을 했다. 그럼 나는요, 세대문화, 즉 하위문화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1번, 가는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의 수렴. 이거는 문화의 획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 살펴볼 수 없죠. 가에서. 이거는 그냥 지금 특정한 어떠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도전하고 거부하는 이러한 반문화의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2번. 나는요,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누린다, 뭐 이렇게 변화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에서는 그런 내용 없었고요. 자, 3번입니다. 가는요, 나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를 보여준다. 자, 3번 선지에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 가진 문화, 요 부분에 밑줄 치시고,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치. 반문화에 해당을 하죠. 나와 달리 가에서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어지는 4번. 나는요, 가와 달리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문화도 하위 문화고요. 하단의 세대 문화, 청년 문화도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가와 달리라고 반문화인 가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문화도 하위 문화니까. 자, 마지막 5번. 가와 나는요,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지금 이게 이 안에서 어떠한 특정 집단의 문화가 사회 전체 통합에 기여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나요? 심지어 가 같은 경우는 전체 사회의 문화에 도전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반문화가 나타났는데 살펴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중단원 2단원에 해당을 하는 다양한 문화 양상까지 전부 다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이어지는 이제 79번 문항부터는 윤복쌤이랑 또 차근차근 문제풀이 이어갈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는 오늘로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수험 생활은 끝이 아니잖아요. 또 사실 조금 이게 약간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회문화라는 과목,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일반 사회 영역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과목명 조금 달라졌고요. 이제는 이 사회문화가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고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도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강의다. 이거를 맡아서 사실 저는 너무도 반가웠었고, 또좀 영광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 강의를 선택해준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했었던 것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저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본인이 공부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체화를 하고, 개념의 균열과 빈틈을 좀 채우는 계기로 좀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강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들의 수험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아직 수능 시험장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또 계속될 겁니다. 그길 끝까지, 그 여정의 그 중간중간 속에 제가 늘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 자, 우리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미,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중복조합으로 들어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고 유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나름이라고 붙였어요. 왜냐? 내가 진짜 어려워 이러면 진짜 어렵다고 얘기할까봐. 근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2028은 다르지만 그 앞선 27까지의 수능도 전부 이제 30번, 그러니까 23번부터 30번에 우리 확통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아예 없어. 그 뒤에 있던 것들을 쏙쏙쏙쏙 앞에다가 끼워 넣겠죠. 그 차이니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29번, 28번, 30번 얘네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을 수 있었잖아. 그죠? 그것 똑같아요. 공통문항으로 넘어와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뭐 객관식의 끝에 나오는 문제라든지 다 어렵잖아. 그치? 여전히 30번은 그래도 좀 어려운 4점이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데 확통이 29, 30을 지배하던 시절, 그게 그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대단한 거는 아닌데 그 시절에 그 난이도 높은 4점으로 자주 출제가 됐던 파트가 중복조합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막 대단히 어려워. 막 손도 못 대겠어. 이렇진 않죠. 확통은 손도 못 대기 어려운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도 여전히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딸랑딸랑 소리는 나에게 크게 들리는 건가? 여러분에게도 크게 들리나요? 되게 웃겨. 뭔가 이런 소리가 들려. 아무튼 오늘만큼은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하루를 살기, 이렇게 좀 응원의 메시지가 가끔 적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딘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이런 거 적혀 있잖아. 이렇게 그런 데에서 이렇게 볼 때 그냥 저는 행운을 빌어주는 글귀들은 되게 의미 있게 읽어요. 뭔가 복을 갖고 오는 기분이 들잖아. 그지 않아? 응?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좋은 말만 열심히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걸 봐도 오늘 별로 안 좋대. 그럼 그냥 잊어버려요. 진짜로 잊어버리는 것 같고 오늘 좋대. 오예. 오늘 되게 좋대. 그렇다고 해서 그 오늘 엄청 운이 좋으니까 막 뭐 복권을 사야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예. 운이 좋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행복한 마음 자체가 좋지. 그게 무언가로 막 이렇게 발현이 되어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귀를 보면 되게 꾹꾹 담아서 갖고 있으려고 하거든. 오늘만큼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를 살길 하면서 저에게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바래주고 있잖아. 오예! 이러고 이런 글들은 갖고 오는 편이에요. 뭘 좋아하나요, 당신은?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는 게 필요해요. 저는 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정한 무언가가 있잖아. 그러면 그 특정한 걸 보고 주변인들도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주변에다가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리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떡볶이와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이 있다. 그럼 저희 가족들은 집에서 못 건드립니다. 아, 이미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떡볶이는 저희 집에서는 파티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막 다 좋아해. 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별로 안 챙겨줘요, 여러분들. 너무 많은 것들 말고 진짜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너무 음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나? 좀 그런 것도 같네. 나는 따뜻한 그 온열 찜질팩을 배에 얹고 들어 누워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온열팩이 30분 정도 유지가 되는 시간 동안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해달처럼 누워있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한 30분 정도는 허용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미리 할 것들을 좀 미리 해놔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죠. 당연하지. 그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길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할 거를 미리 해놓고 내

왔거든요. 보세요.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로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요. 그러니까 약간 혼돈의 카오스인 이유가 연필도 6자로인데 지우개도 5개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연필을 나누어 주는 일과 지우개를 나누어 주는 일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은 주지 않아요. 대신에 연필도 나누어 주고 앤드 지우개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뭔지 알겠어? 연필도 나누어 주고 지우개도 나누어 주어야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곱의 법칙, 예스, 보세요. 자, 각 학생이, 세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은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연필 먼저 나눠줄까? 지우개 먼저 나눠줄까? 연필부터. 사람이 세 명이래. 선생님, 세 명의 학생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세 명이라고 안 했잖아요. 사람이 세 명이면 서로 다른 세 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이세 명의 학생 이렇게 뜨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편이에요. ABC라고. 그 다음에 연필이라고 적습니다.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봐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따라 풀어. 나 수학 잘 풀어. 그러니까 풀이 하는 스타일 따라해요,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돼야 될거 아니야. 연필을 먼저 줄 건데 6자루긴 한데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습니다. 하나씩 미리 줘 하잖아. 그래, 미리 줘요. 연필 하나씩 미리 주세요. 그럼 남은 건몇 자루예요? 남은 세 자루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 ABC가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 몇 자루긴 한데 그냥 개라고 할게요. 몇 개씩 가져갈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럼 뭐 설치할까요? 칸막이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짠, 짠. 남은 세 개를 A한테 몰아주는 그림을 그려. 그럼 뭐예요? 공셋 칸 둘이 됩니다. 방법의 수는요. 총 5개를 배열하는데 공셋 칸둘 끝.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저는 무조건 공과 칸막이로 푸는데요. 진지하게 나한테 H로 푸는 게더 좋은데 왜 자꾸 공과 칸막이로 푸세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H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가? 난 보여드릴게요. 자, H로 풀면 돼.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나누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니까 3H 3이네요. 라고 하셔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더합니다. 6이죠? 1 뺄까요? 5C 3입니다.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이때 다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10가지라고 하셔야 돼. H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이미 구상을 해야 돼요. 상황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ABC한테 연필을 하나씩 하나씩 미리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3개라고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 칸막이랑 공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닐걸? 그죠? 물론 H도 써드립니다. 왜냐, 난 친절하니까. H도 당연히 써드리는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상황을 그려내야 될 거고, 이런 상황을 그리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공과 칸막이로 그냥 칸막이 쓱 설치하고 공쓱 그리면 끝이에요. 알았죠? 자, 연필은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우개를 좀 나누어 줘 볼게요. 지우개 몇 개? 5개예요. 지우개는 뭐 미리 하나씩 달래? 없었어, 없었어. 그럼 칸막이는 2개 그대로고, 지우개가 몇 개라고? 5개래. 그러니까 사실상 공의 개수만 2개 더 늘어난 겁니다. 총몇 개예요? 7개죠? 공 5개, 칸막이 2개가 되어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야? 7, 6, 2로 나누니까 21. 이것 또한 마찬가지. 서로 다른 3명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5명한테 5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는 걸까요? 서로 다른 3명한테 중복 허락하여 5개를 택하는 거니까 공의 개수가 뒤로 와야 돼, 항상.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2이 더하면 8, 1 빼면 7, C, 5 해서 1로 다시 넘어오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H도 적어드려요. 당연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지면 H가 편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H를 아예 모르면 안 되는데. 그렇다. 아무튼, 자, 마무리는요. 이둘 어떻게 하면 돼? 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준비가 아직 좀덜된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그때

지금 빨리 당장 제대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연필을 나누어 주고 지우개를 나누어 주어야 한 경우가 완성됩니다. 즉 연필을 A한테 4개, B한테 하나, C한테 하나, 또 지우개를 A한테 뭐 5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기로 하였어요. 그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 경우가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야지. 아야, 곱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21이라고요. 정답은 210이라고요. 돼요. 알겠어요? 요렇게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의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연필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쉬워. 이것도 3점이잖아. 너무 쉬운 거야. 곁들일 메뉴가 없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밥 먹을 때 메인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섭섭하잖아. 김치찌개, 계란말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혼합돼서 등장을 해봐야 쉽잖아. 그죠? 해봐야 쉽잖아. 오케이? 요런 느낌입니다. 또 보세요. 4번은 아이템을 3개나 사용을 하였어. 근데 오히려 쉬워. 보세요. 빨파 노야. 빨강은 4장, 파랑은 2장, 노랑은 1장이에요. 7장의 카드를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3가지 색의 카드를 1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겠다. 세 가지 색의 카드를 한장 이상씩 받는 학생이 어떻다고 있대요. 그죠? 자, 같은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아. 같은 카드는 카드를 받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세 카드를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세 카드를 빨파노를 전부 다 가져가는 친구는 무조건 어떤 색깔을 먼저 갖고 시작하면 될까? 노랑, 예스. 왜? 노랑은 한 장밖에 없어. 스페셜 아이템이야. 그러면 ABC 사람한테 노랑을 누구한테 줄지를 택해 볼까요? 31. 그러면 노랑을 A한테 주기로 했다면 이제 A는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A가 아니고 B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 해놨잖아. 그치? 자, 노란 카드는 A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파랑 먼저 할까? 빨강 먼저 할까? 파랑 먼저 해야지. 카드가 작잖아요. 파랑은 A가 한장 미리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남은 건몇 장이야? 남은 건한 장이에요. 파랑 남은 한 장을 A 줄까, B 줄까, C 줄까 고르시면 되죠. 이 파랑 남은 한 장도 A 줘도 돼요? 네. 왜? 한장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두장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한 장을 3명 중에 고르면 됩니다. 3, C, 1.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자, 그럼 파랑까지 끝나버렸어. 근데 뭐 중복 조합 이런 거라면서요. 안 썼는데요. 상관없어요. 자, 빨강도 4장 있어요. 이제 빨강에서 생각해야지. 한 장은 미리 줘야지, A가. 그럼 남은 건몇 장이에요? 빨강 남은 3장은 3명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3, 3이니까 3A치 3으로 써도 돼. 근데 서로 다른 3명한테 3장인지 3장을 3명, 3A치 3, 이거 막 순서가 바뀌어서 헷갈린다. 여기까지 써놨는데 뭐. 칸막이 2개에 공 3개죠? 몇이에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공과 칸막이 버전. 굉장히 간단하죠. 몰아주기 해, 아무한테나. 선생님, 이 3개를 전부 A 줘도 되나요? 네. 그럼 A가 노란 카드 하나에 파란 카드 2개에 빨간 카드 4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치사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큰일이 나진 않는다 그랬어요. 카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전부 다 가져가도 그건 상관이 없대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몇 가지,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10가지는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야지. 이게 뭐냐, 여러분. 노란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법, 파란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법, 빨간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법, 이 모든 게다 결정되어야 어떻게 돼요?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싹다 곱해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90. 요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응. 이것 또한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

거거든요. 꽤나 획기적이잖아. 왜냐하면 이 모든 키는 노란 카드가 쥐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모든 열쇠는 노란 카드에게 있어.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점은 있고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3점이에요. 중복 조합이 이 정도로 나와서는 3점이라는 거지. 중복 조합이 4점으로 나오면 꽤나 무시무시해집니다. 아직 우리는 2028 수능이니까 아직 꽤나 남아있는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음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들도 좀 쉬운 문제들로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나면 더 난이도 높은 기출 문제들은 저랑 또 만날 기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요 방법만 가지고도 낼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팍팍팍팍 올라가거든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유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복습부터. 그러니까 이런 방금 했던 문제들에서 H를 언제 활용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까 봐 서로 다른 N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택한다라는 워딩이 그대로 활용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H 쓰세요. 저는 H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저 정도로 극명하게 H의 그 워딩이 그대로 활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H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치? 봐봐. 서로 다른 음료수 4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하는 거래. 6개를 고른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개 중에 H. 하면 끝나요. 이건 복습 교재에 없어요.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이랑 읽고 가려고 갖고 온 거야. 이게 다잖아. 둘이 더해서 1 빼면 해서 9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 또한 뭐라고? 음료수 종류가 4종류야. 근데 6개를 A한테 몰아줄게. 칸막이 설치해. 이렇게 하시면 06한 9, 아니 칸 3. 06한 3으로. 으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 종류가 4종류니까.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맨날 음료수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고, 연필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고, 이거밖에 없나요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유형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복조합은 그래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누가 봐도 중복조합이구나를 눈치채게 하는 완전 유명한 대표 유형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유형이 지금 이거거든. 음이 아닌 정수해. 잘 봐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X, Y, Z가 합해서 6이라고 할게요. 밑에 이제 문제는 더 8도 있고 하니까 저 N으로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데, 음이 아닌 정수 XYZ에 대하여 순서쌍의 개수. 이렇게 물어봐요. 음이 아닌 정수는 XYZ들이고요. XYZ를 순서쌍으로 나타냈을 때 이러한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가 뭐랑 똑같은 문제냐? 서로 다른 세 명에게 연필 네 자루, 아니 여섯 자루, 네 명인 연필 여섯 자루를 나누어줘. 나누어줘. 같은 연필은 다 서로 같아요. 여섯 자루를 나누어줘요. 자, 중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필이 여섯 자루가 다 같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A가 세개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죠? 중복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근데 여기에 괄호 열고 항상 뭐가 있었냐면 못 받는 친구 OK가 있었어요. 못 받는 친구 OK라는 말이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서로 그 카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멘트 말이야.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자, 서로 다른 세 명을 XYZ라고 하시면 돼요.

음이 아닌 정수면 어떤 게 되죠? 0개, 1개, 2개, 3개, 4개. 못 받아도 괜찮아. 0도 가능해. 그 뜻이에요. 못 받아도 괜찮아. 0도 가능해. 그러면 이들의 합이 6인 경우 6자루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얘가 6개, 얘네가 못 받거나 얘가 3개, 1개, 2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각각 몇 개가 궁금한지 칸막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600, 312. 와. 똑같은 말을 완전 다른 느낌으로 써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구나가 보여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XYZ한테 똑같은 연필, 똑같은 공 6개를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쓰이는데요. 거기에 제가 왜 밑에 보시면 다양한 것들을 좀 적어놨죠. 그쵸? 체크 1, 체크 2. 요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1번은 가장 쉬우니까 1번부터 해볼게.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어때요? 0도 가능한 거야. 그치? 자, XYZ의 합이 8. 그러면 X가 여기서 총 공의 개수 8개인데, X가 몇 개, Y가 몇 개, Z가 몇개 가져가는지, 각각 몇 개가 필요한지, 궁금한 중복 조합 문제구나를 눈치를 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하면 돼? 너무 쉽잖아. 공, 칸막이 2개 설치하고, 공이 몇 개겠어? 예스, 8개지. 공 8개에 칸막이 2개의 배열입니다. 공, 한, 둘의 배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10개를 배열하는데 8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고 19, 2로 나누니까 정답은 45가지. 개수는 45개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선생님, 이것도 H로 써주세요. 이거는 편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택합니다. 해서 저는 3H 8입니다로 쓸래요. 계산하시려고 하면 2리 더하고 1 빼서 10 하고 C 하고 8 쓰면 되겠죠? 그것도 가능한데 안 쓸게요. 공과 칸막이 했으니까 이제 안 쓸게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2번, 3번부터가 이제 약간의 유형이야. 2번은 뭐래? 자연수. 자, 제가 그 위에 체크 1에 있어요. 각 종류의 한개 이상의 조건이 붙으면 미리 한 개씩. 자연수가 왜? 자연수면은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1 이상인 거지. XYZ가 다 어떻다고? 1 이상인 거야. 아까 전에 우리가 앞선 문제들의 유형에서 초콜릿 미리 하나씩은 줘 했던 거랑 똑같죠? 자연수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한 개씩 미리 줘야 돼요. 미리만 주면 돼. 그럼 한 개씩 미리 줘버려. 남은 게 몇이에요? 남은 5개를 칸막이 설치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 0, 5개와 칸막이 2개의 배열로 바뀌어준다는 거죠. 공 다섯 개 몰아줘버려, X한테. 으아,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공 다섯 개, 칸막이 두 개의 배열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7팩을 5팩, 2팩으로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6하고 2로 나누니까요. 21, 끝. 괜찮죠? 선생님, 이것도 H로 써주세요.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주보를 허락하여 8개를 택하는 방법을 이어서 3H, 8로 씁니다. 둘이 더하면 10, 1, 그런 다음에, 아니지, 5개인데, 미안. 여기 5개인데, 8로 썼어. 5. 둘이 더하면 8. 그럼 1 빼면 7. 그치? 7C5가 되겠네.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미리 어떤 상황인지를 구성을 하다 보면은, 미리 한 개씩 주고, 그럼 내가 칸막이만 설치를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3번 한번 보세요. 3번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짝수가 2개 이상. 짝수가 2개 이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0: 그죠? 짝수가 두개 이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1: 오.
0: 제가 체크에다가 적었는데요. 짝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EX 프라임으로 두면 돼요. X가 짝수면 X 프라임의 조건은 뭘까요? 1부터 가능해. 자연수면 되겠네.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홀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Y가 홀수라면, EY 프라임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죠. 그죠? 대신에 이때 Y 프라임은 어때요, 조건이? 0도 가능해. 얘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고려하실 사항은 식을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면 내가 미리 하나 줘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음이 아닌 정수면 그냥 0부도 가능하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짝수가 2개 이상인데 여기서 X, Y, Z이기 때문에 합이 10이기 때문에 짝수 짝수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짝짝 둘이 넣으면 짝이야. 근데 얘가 홀수잖아.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홀수여야 됩니다. 짝수가 2개 이상이라고 해도요, 짝짝 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 2개 홀수 하나구나를 여러분들이 미리 눈치를 챕니다. 자, 그럼 일단 홀수 하나가 누군지를 골라볼까요? 31 곱해놓고 시작할게요. 저는 지금 Z가 홀수라고 했어요. 예시를, 그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잘 봐요. 이 구성이기 때문에 X 대신에 EX 프라임으로 쓸 거고요. Y 대신에 EY 프라임으로 쓸 거고요. Z 대신에 EZ 프라임 플러스 1로 쓸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X 프라임, Y 프라임은 뭐라고요? 자연수요. 그쵸? 자, 일단 1 넘기고 2로 나누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얼마가 돼요? 1 넘어오니까 10, 2로 나누니까 5예요. 대신에 X 프라임, Y 프라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기억했다가 미리 주세요. 그럼 남은 건 몇이에요? 남은 세 개는 자유롭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한테 각각 나누어지면 됩니다. 뭐 할까요? 칸막이 설치하시고요. 공세개 그려주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공 셋, 칸 둘.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거 난이도 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Z가 홀수인 경우를 따진 거야. 그럼 정답은 뭐라고 써? 예스, 30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3번에다가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이 음이 아닌 정수 해 형태로, 방정식의 해 형태로 나오는 문제 중에 얘가 가장 어려운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짝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홀수를 어떻게 해결하고를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 저처럼 안 하려면 짝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EX 프라임 플러스 2로 놔야 돼요. 그러면 X 프라임이 그냥 0부터 가능한 형태가 되는데 저는 짝수 그러면 EX 뭐 EA 이렇게 쓰잖아.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X 프라임이 0은 안 된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원하시는 대로 미리 하나만 주면 된다로 풀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규칙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올라간 거야, 이것만 하면 진짜로. 그래서 요 다음도 있는데 요건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 우리. 그죠? 약간 머리에 과부하가 오죠? 사실은 똑같은 건데 막 짝수 홀수 이런 거 들어가면 난이도가 빡 올라가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 막 과자를 나눠도 짝수게 나누어주고 막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럼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놔야 돼요. 그죠?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갖고 옵니다. 이게 끄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잠깐씩, 지니의 말이 어디서 뜨는지가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어죠? 이거 누르는 것도 방향 반대로 누르고 왼쪽 오른쪽 구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때 자꾸 졸아요. 잠 시리즈 세 번째예요. 안 졸고 싶어요. 안 졸고 싶어요라는 거는요, 사실 근데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 되게 알아요, 나도.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되게 충격적이어서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중독되는 기분 중에 하나래요.

이게 조는 거 있지. 이게 그 중독성이 있는 기분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괴로우면서도 여기서 헤어나오질 않는데요. 그게 진짜 싫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깨어내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엄청 강하게. 근데 우리가 보통 잠이 오면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볼을 톡톡 건드려가지고 잠이 깨는 사람을 난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못 봤잖아, 그죠? 잠이 깨야겠다라고 뇌가 살짝 생각은 하지만 몸은 잠에 취해 있고 싶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잠에서 깨고 안 졸고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방법을 알아요. 이거 하고 싶어요? 엉덩이가 가벼워져야 돼요. 그렇잖아. 이 소원은 쉽게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엉덩이에 뿅 때려가지고 뿅 올라가게 하는 거야. 뭐냐면 너무 졸릴 때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셔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선생님께 예의 바르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면 화장실 가서 생수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갔다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 근데 막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더 선생님은 더 속상하죠. 그렇죠? 졸리면 뒤에 나가요. 교실에서도 뒤에 나가가지고. 근데 나 이렇게 서서 조는 친구도 봤어. 그러니까 의지에 의해서 자는 거예요, 그거는. 격렬하게 내가 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인 거잖아. 그렇지? 진짜 서가지고 잠이 깨고 싶으면 여러분, 스트레칭 있잖아. 뭐 스트레칭 하면서 막 이러면서 수업 들어요. 어떻게 깨야 되는데, 어떻게.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단시간 안에 빨리 깨서 집중을 하려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예의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엉덩이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데 요 단계까지 여러분이 해줘야 돼. 자, 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화장실까지만 오면 내가 잠은 깨워줄게요. 소원 들어드릴게. 드는데 그 단계가 서로 좀 필요해요. 저는 화장실까지 오시면은 세수해서 깨워는 드릴 수 있어요. 난 진이니까. 근데 화장실까지 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해줘야 돼. 뒤로 와서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시작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요런 데를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해서 깨워는 줄게요. 몰래 몰래. 요정 마냥. 근데 그 뒷자리까지 걸어 나오는 건 누구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깨워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지니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지니가 모두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있느라고 바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포장까지 여러분이 해서 내가 나누어주는 정도를 하는 거여야 되지 않겠니? 내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 그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자꾸,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조는 게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졸면 그 자리가 내 몸이 약간 그 자는 곳처럼 인식을 하거나 그 시간을 조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 나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의 수업을 한몇 달간 못 들었었어요. 조느라고. 조느라고. 왜냐? 나그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톤이 똑같으세요. 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목탁 소리처럼 내 귀가 인식을 해가지고, 진짜 몇달 동안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건 내가 막, 뭐, 막 이렇게도 안 깨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내가 세수를 하러 나갔으면 깼겠지. 세수하러 안 나갔어. 내 잘못이야. 당연하죠.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잠은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잘 자면 괜찮아도. 그죠? 응. 열심히 또 달려볼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와야 돼요. 여기에 있거든요. 자, 일단 뒤로 넘어오셔서 첫 번째 유형입니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함수라고 저는 보통 불러요. 크거나 같다 함수. 이게 또 대표적인 중복 조합임을 여러분이 눈치채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크거나 같다 함수 볼래요? 1, 2, 3에서 1, 2, 3, 4, 5로 쏠 거래. 그러면 일단 함수면 그냥 나타내세요. 이거 그려. 로 쏘는데, 함수가 그 x 값이 커지면 함수 값이

값은 크거나 같아져야 된대요. 그래? 그럼 뭐냐면 이거야. F1보다는 F2가, F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아야 돼요. 못풀 문제는 없어요. 왜? 우리는 등호가 없는 것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케이스로 나눠볼까? 예스! 제가 1학년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볼게요. 등호가 싫어? 그럼 등호가 없거나, 등호가 하나 있거나, 등호가 두개 있거나로 가시면 돼요. 여기가 등호가 있거나, 또는 여기가 등호가 있거나, 그치? 등호가 하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등호가 셋다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두개다 있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 나누면 되지, 뭐. 얘를 크다 등호로 나눠가지고 네 가지를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크다 함수, 우리 조합 때 했었죠? 열 가지. 얘는 어때요? 하나,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몇이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2로 바로 쓸게요. 그래서 20가지. 마지막으로 얘는 다섯 개 중에 한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다섯 가지. 그래서 싹다 더하니까 정답은 몇이에요? 35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풀이 방법으로도 무엇이든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봐봐.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F1, F2, F3의 구성을 써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얘가 1 쏘고, 얘가 1 쏘고, 얘가 1을 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1 쏘고, 얘가 2 쏘고, 얘가 5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들은 느낌이 뭐냐면, 공역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을까? 맞을까? 이게 궁금해야 돼. 공역의 원소가 각각 몇 개의 화살을 맞았을까? 111을 썼다는 거는 얘도 1, 얘도 1, 얘도 1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는 화살을 3개 맞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돼? 1은 하나, 2는 하나, 5는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각각 화살을 몇개 받았는지가 결정만 되면은 누가 썼는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잘 봐요. 칸막이 설치할 건데, 칸막이가 꼭 괴로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을 각각 몇 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설치할게요. 가로로. 그럼 지금 그림은 어때요? 화살을 3개 맞은 거야. 그러니까 뭐로 바뀐 거예요? 공 3개, 칸막이 4개의 배열. 그래서 몇이야? 총 7개를 배열하는데, 3팩과 4팩으로 나누어 줍니다. 35가지. 요 유형은 이제 좀 고난도로 나오다 보니까 숙달이 되면요. 결국은 뭐예요? 공역에 있는 원소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인 3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H로 알아두면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특히나 갖고 오는데요. 알 거면 제대로 알아야 돼. 여기도 서로 다른 3개고 여기도 서로 다른 5개다 보니까 5H3인지 3H5인지가 헷갈린대요. 제가 중복 순열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헷갈린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헷갈리면 우리는 찍어요. 헷갈리게 하지 마, 스스로를. 그지? 그래서 상황을 그려보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되게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가 이런 식이었다면 1, 2, 3, 4, 5가 있는데 봐봐. 칸막이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 4가 두개 맞고 2가 하나 맞았다면 이게 F1, F2, F3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결을 하는 크거나 같다 함수 대표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이제 함수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고난도로 나와. 이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중복 순열할 때 제가 여기 중복 조합하고 와야 돼요 했던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함수. 오케이? 오케이. 자, 2번 보세요. 넘어가야 돼. 잠 기다려봐. 이번에도 크거나 같다기는 한데요. 이번엔 함수는 아니고 그냥 크거나 같다로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A부터 시작해서 N 사이에 있는데 XYZ가 크거나 같다 순서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XYZ를 고르는 거야. 우리 예제로 볼게요. 1, 2, 3, 4, 5, 6이야.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XYZ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맞아? 111 이래도 되고요. 114 이래도 되고요. 134 이래도 되고요. 136 이래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게 뭐예요? 1, 2, 3, 4, 5, 6 중에서 각각 몇 개가 택해지는지를 보시면 알아서 그것이 XYZ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1이 두 개, 4가 하나면 XYZ인 거죠? 맞습니까? 자, 종류가 6개니까 칸막이는 5개가 설치되어야 될 거예요. 공은요, 3개가 필요한 거겠죠? 끝. 그럼 배열해봐요. 8개를 배열하는데 5팩,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8개를 배열하는데 5팩,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8, 7, 5팩이니까 그치. 6까지만 남아. 이런 계산 잘해야 돼. 그 다음에 3이는 6이랑 없어져서 56 이런 식으로. 사실 83, 85 이런 거 계산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56인 거를 제가 대략 알거든요. 근데 내가 조합의 수는 대략 알다가 실수한 적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대략 아는 거 되게 위험해. 제대로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중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조합이 된다, 요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에 착 붙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봐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문제들이 되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아까였으면 이 3D가 없었어야 됐어. 근데 3D가 생겨가지고 나의 인생이 고달퍼졌어요.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하, 어떻게 할까요? 뭐가 싫다고? 3D가 싫어? 그럼 3D부터 없애요. 뭐가 걱정이야? 자, 3D가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면 3D를 없애세요. 어떻게? 뒤로 가능한 게뭐 있어? 1도 되고요. 왜? 자연수니까. D가 2도 되고요. D가 3도 될것 같은데, D가 3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D가 3이면 얘가 9가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어야 되는데, 자연수기 때문에 1, 1, 1만 해도 합하면 3이에요. 그러니까 D가 3은 어차피 안 돼. D는 1이거나 2네. 어? 케이스 나뉘었어. 그죠? D가 1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인가요? 9요. D가 2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인가요? 4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각 가능한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봐봐. 자연수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지? A도 B도 C도 하나씩은 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 B, C가 하나씩 받게 되면 남은 것은 몇 개예요? 남은 건 6개예요. 그러면 칸막이 설치할까요? A, B, C 세 종류니까 칸막이 몇 개? 3개. 공은 몇 개예요? 6개. 너무 간단하죠? 뭐라고 쓰면 돼? 총 8개를 배열하는데, 공 6개, 칸막이 2개가 되어주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얼마라고 하면 돼? 8, 7, 2로 나누니까 28. 이것도 이제 이거 남은 6개까지는 다쓴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택합니다. 둘이 더하면 9, 1 빼면 8, C, 2 이렇게 계산해서 오셔도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다 했는데 쓱 선만 설치하면 공격 칸막이가 되는 걸, 그죠? 자, 2번은요. 두 번째는요. D가 2가 되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죠? 1, 1, 1 했죠? 남은 건몇 개야? 한 개야, 14개. 이때 설마 막뭐 대단히 그런 뭐 하는 거 아니죠? 이 1은 누구한테 줄까? 너 할래, 너 할래, 너 할래, 세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뭐로 쓸래요? 이제는. 얘네 둘을 더해야죠. 왜요? 케이스야, 케이스. D가 1일 때, D가 2일 때, 케이스잖아요.

0: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게 무서울 때마다 더 강하게 물어보세요. 제대로 알 때까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죠? 쉬운 문제도 하나 볼까요? 무려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무려 수능 문제인데 10초 컷으로 풀수 있어요. 2분 컷. 설명까지. 왜?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 함수입니다. 저는 함수가 나오면 이런 걸꼭 그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 자,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단 하나씩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2, 3, 4가 쏘는 것은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1이 쏘는 건 그것 때문에 중요해요. 1이 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네 가지입니다. 1은 자유예요.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 2, 3, 4가 쏘는 것만 크거나 같다로 연결이 돼요. 이네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화살을 극단적인 예시로 써요. 그 다음 어떻게? 아, 각각 화살을 몇개 받았는지가 궁금하죠? 칸막이 3개고 공이 3개네요. 칸막이 그 화살의 수를 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 3, 칸 3이 되어주네요.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6개를 배열하는데 3팩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 F2, F3, F4를 정하는 방법의 수예요. 맞죠? 이거야. 그래서 20 곱하기 4 정답은 얼마? 80. 여기에 4를 안 곱해서 F1은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우와,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그려놨다면 절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건은 2와 3과 4가 쏘는 것에만 무언가 필요한 조건이 붙었지만 1도 쏴야만 선택이 끝나고 함수가 결정이 되잖아. 거기까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었습니다. 자,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들 쭉 알아봤고요. 한 문제는 애교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하기 전에 한번 보겠죠, 그죠?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르륵.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나오면 0도 가능하다는 거, 그쵸? 필요하다, 한개 필요하다 미리 줘, 두개 필요하다 미리 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고, 크거나 같다 함수, 크거나 같다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중복조합임을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복조합임을 눈치채게 하는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저랑은 다음 시간에 더 즐겁게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번째 강의고요. 선생님이랑 아이의 대단원 6단원에 해당하는 국제관계랑 관련된 내용 싹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우리 국제관계와 한반도는 국제관계와 국제법, 국제문제와 국제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국제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 하나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 또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법의 법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 형태 문제 등장할 수 있고요. 국제연합 주요 기관 등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교랑 관련된 내용도 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5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국제관계와 한반도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용들을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고 컴팩트하게 싹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관계와 국제법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은 국제관계의 특징입니다. 우리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요, 요 정도만 한번 봐주세요. 바로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힘의 논리와 국제규범이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힘의 논리가 공존한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 이제부터 살펴볼 현실주의 관점. 국제규범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이 있는데, 현실주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주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반면에 자유주의 관점은 국제 규범에 따라서 서로 지킬 거는 지킨다라고 보는 관점을 쉽게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볼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현실주의 관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의 사상적인 배경은요. 제일 첫 번째 홉스의 인간관입니다. 자, 우리 홉스 언제 나왔었죠? 그렇죠. 사회계약설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성악설에 기초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그러한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사회 역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무엇이다? 무정부 상태이다. 무정부 상태와 같다. 라고 볼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요거 기억하자. 지금 평화 보장 방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힘의 우위를 확보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세력 균형 전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시소 떠올려주세요. 자, 우리 시소에서 예를 들면 한쪽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앉아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힘이 치우치겠죠. 그렇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 비슷한 힘을 놓는다면 이제 비등비등해지겠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자, 만약에 한쪽에서 다시 동맹의 방법을 통해서 힘을 합쳤다면 다시 그쪽으로 힘이 기울어질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힘을 더 키우자. 그 힘이 서로 비등비등해져서 그 누구도 서로에게 침략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국력 증강,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서 힘을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자라고 하는 걸 바로 세력 균형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 세력 균형 전략이 바로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평화 보장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실주의 관점의 한계점은요. 물론 이 한계점도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간과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국제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유주의 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은 로크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인간과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야.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킬 수 있는 선은 지키는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인 규범이 준수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규범이 바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기구 혹은 국제 여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로크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국가도 이성적이야. 그래서 지켜야 될 규범은 지키는 존재들이야. 국제사회 전체에서도 국제법, 국제여론, 국제기구와 같이 지킬 것들은 지키는 존재야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평화보장 방안 기억하도록 합시다. 바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평화를 보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집단 안보 체제 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쉽게 설명하면은 무언가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제 안에 국가들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 체제 안에 국가들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체제 안에 들어온 국가끼리는 우리 서로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해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의 약속.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 공격하게 된다면은 우리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체제 안에 들어온 국가들끼리 모두 다 힘을 똘똘 뭉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집단 안보 체제가 의미하는 게 뭐다? 뭔가 체제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큰 무언가 안에 국가들을 다 편입시킨다. 그리고 서로서로는 침범하지 않기로 해.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침략하게 된다면은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걸 집단 안보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세력 균형 전략이 평화 보장 방안.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가 평화 보장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관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사실은 힘의 논리가 적용이 되는 국제사회 현실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고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제시문의 형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제시문의 형식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관점이게라고 물은 다음에 선지를 통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게 될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은 일단 눈에 잘 보이는 펜 하나만 들어주시고요. 우리 순서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 제일 첫 번째는 베스트 팔렌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 다음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갑시다. 맨 밑으로. 냉전과 탈냉전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 내용들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어디다? 베스트팔렌 조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 그 다음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그 이유가 냉전 체제랑 관련되어 있고, 이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되는 탈냉전 시대다라는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 흐름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연도표와 같은 형식으로 혹은 제시문의 형식에서 이 변천 과정을 섞어버립니다. 섞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는 게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30년 전쟁을 종결시킨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국가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종교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의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를 아프리카 일대 등등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럽 중심의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우리 이런 국가 간 갈등을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국제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제연맹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면 강대국 등이 불참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해서 국제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얘들, 우리 국제연합은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건데 16단원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도식화 살짝만 시켜보신다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국제연맹이 설립이 돼요. 근데 국제연맹은 강대국 등의 불참 등등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국제연맹의 한계도 보완하고 좀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좀 유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이 순서가 섞이게 된다면은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국제연맹이 먼저고요, 국제연합이 나중인 게, 이거 초성으로 기억하자. 얘들아, 국제연까지 다 똑같잖아. 미음이랑 히읗으로 기억하자.

뭐가 더 먼저 와? 미음이 먼저 오잖아. 그래서 국제연맹이 먼저고 그 다음이 국제연합이 된다. 그래서 1차 국제연맹, 이에 대한 실패를 토대로 2차 국제연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요, 특히 초성 요거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아마 요건 나온다면 객관식일 확률이 높겠지? 보자마자 딱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의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만 살짝만 봐주셔도 됩니다. 왜요? 요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한번 외워보자. 무엇이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미국의 불참, 일부 국가의 탈퇴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설립되었다. 이제 안 까먹을 수 있어. 자, 이제 그다음 냉전 체제와 탈냉전 세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냉전의 의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념 간의 대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념 간의 어디랑 어디가 대립을 하게 됐냐면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유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을 필두로 하고요, 공산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필두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당시에 공산주의 진영에서 추구했던 거는요, 전 세계의 공산화였습니다. 전 세계의 공산화를 위해서 팽창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자유주의 진영인 미국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봉쇄 정책을 펼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트루먼 독트린과 같이 뭔가 봉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 마셜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를 통해서 무엇이 성립됐냐면요, 양극 체제가 성립하였습니다. 얘들아, 양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석의 N극, S극 생각해봐.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양극 체제가 성립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단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냉전 체제가 점차 완화됩니다.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의 시대를 대탕트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일단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기준이 제3세계의 부상, 원인이 제3세계의 부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선생님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능 특강 페이지 넘기시고. 자, 우리 제3세계의 부상이라는 거는요, 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 노선을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생각해봐, 자유주의 진영의 나라들, 공산주의 진영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도 막 부상을 해.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막 다양한 다원화된 나라들이 계속 쪼개져 나와. 그 말은 점차 이 극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냉전 체제의 완화는 다극 체제로의 전환과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몰타 선언이 등장합니다. 즉, 지중해 인근의 몰타라는 곳에서 서로 미국의 대표와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냉전 종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 탈냉전 시기가 개막하게 되는 거고요. 탈냉전 시기에는 이념 간의 대립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에 나와 있는데요.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체제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냉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세계를 양분했던 양극체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지도적 위치가 크게 약화되면서 여러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다양한 극, 다극체제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쓱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은 바로 국제법의 의미와 법원입니다. 얘들아, 여기 나오는 국제법의 법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근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 보면은요, 국제법의 법원은 쉽게 국제법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얘들아,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종류 먼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약.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국제관습법. 자, 이제 페이지 넘기세요. 바로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세요. 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국제관습법, 그리고 조약.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약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은 제일 첫 번째, 여기 기억해 주세요.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밑줄. 얘들아, 그러면은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국가 된다? 국가 된다. 국제기구 된다? 국제기구 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약은요, 양자조약 가능

사람들을 구속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따가 그럼 여기까지만 끊어보자.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해. 다시 뭐라고? 동의권은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그러면 여기는 체결 및 비준만 끊어볼게. 이렇게 네 글자. 체결 및 비준은? 그렇죠. 체결 및 비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나와 있는데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조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였다? 포괄적 구속력 안 갖는다. 체결 당사자만 구속한다. 국가 당사자 될수 있다. 국제기구도 될수 있고 명시적인 문서 형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 한번 살펴볼 텐데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얘들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제관습법이에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이때 국내법은 헌법을 의미한다. 헌법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때 국내법이 의미하는 거는 헌법보다 하위의 규범들을 의미한다라는 내용까지 예를 들면은 법률과 같이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볼 내용 국회에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다? 동의권을 가진다. 그런데 모든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일부 주요 조약에 대해서 갖는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은 무엇을 한다? 조약의 체결의 비준 역할을 한다. 체결 및 비준. 비준이라고 하는 거는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관습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은 쉽게 설명하면은 관습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서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을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즉,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서 효력을 가지게 된걸 바로 우리는 국제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제관습법은요,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꼭 체크해 주세요. 얘들 앞에서 조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사자만 구속했죠. 하지만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내정 불간섭, 국내 문제 불간섭,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관행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법적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은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쉽게 저기 문명국에서도 저기 문명국에서도 저기 문명국에서도 모두 찾을 수 있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국제관습법 포괄적 구속력을 갖췄죠? 마찬가지로 법의 일반 원칙 역시 국제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원과 갖지 않는 법원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시험 문제에서 푸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자료 플러스에서는 국제법의 법원이 나타난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쭉 묶어주세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등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모두 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조금만 이따가 볼 건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에요. 그 말은 뭔가 판결을 내려. 판결을 내린다라는 건 재판을 내려.

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 기준으로서 국제관세법, 조약, 법의 일반 원칙 등이 해당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에 나와 있는데, 국제법의 한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익혀주세요. 제일 첫 번째,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다. 또한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기구도 없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둘다 국제사회에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제법의 한계까지 봤는데, 얘들아, 지금 나와 있는 자료 플러스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주세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국제법의 경우에는요, 국가 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약 같은 거는 국제기구도 가능하니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제적인 집행기구가 집행수단이 없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국내법은 권위를 가진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작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국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제시문 형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법의 법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던 내용은 수능특강 1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과 관련된 것들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발문 한번 살펴봐봐.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단서 조항의 조약, 국제관세법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가?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둘 중에 국제 관습법이었죠? 그렇다면은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건 나머지 단서 조약에 따르면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때 여기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을 꼭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법의 일반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설명 아닙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인 거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조약의 체결 당사자 국가 됩니다. 국제기구 됩니다. 달리 잘못된 설명이죠. 둘다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이제 3번 살펴보자. 둘 중에서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한 건 뭘까? 그렇죠. 국제관세법은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거지만 조약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된 명시적 합의죠. 그러니까 B와 달리 A보다는 A가 더 가까운 설명이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되는가? 그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게 된다면은요, 국제관습법도 네, 조약도 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한쪽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와 효력을 갖는가? 얘들 앞에서 헌법 기억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가 들어가면 모두 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한쪽이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번은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도 발문 한번 살펴봐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그럼 뭐야? 현실주의 아니면은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A랑 B가 각각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본다라는 A. 다시 보라고요. 국제질서는 강대국의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A는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바로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 군사력을 증가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간의 힘의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B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될수록

갈등이 감소하고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결국에 자유주의적 관점은 B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요거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지켜야 될 규범을 지키는 존재들이야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의 인간관에서 의한 건 현실주의. 자유주의는 로크의 인간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규범과 이성이 적용될 수 있다. 지킬 건 지킨다. 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서 서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 관점이겠죠. 따라서 A와 달리 B가 아니라 B와 달리 A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한다. 이 공동으로 마련할 체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집단안보 체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집단안보 체제를 평화보장 방안으로 보는 거는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단안보 체제는 따라서 B와 달리 A는이 아니라 A와 달리 B는이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저희 마지막 5번 국제규범을 통해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A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같이 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들아, 가시기 봅시다. 가시기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야. 베스트팔렌 조약 뭐라 그랬지? 이제 종교로부터 정치가 뚝 떨어져 나온 거야. 그래서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중심을 잡게 되고 주권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우위를 갖게 되는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겠죠? 끝.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자, 우리 나시계에는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계라고요? 아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 체계는 바로 냉전 체제의 형성과 연결되는 거겠죠. 자, 우리 냉전 체제의 형성은 어디 이후입니까? 바로 트루먼 독트린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냉전 체제의 형성 완화랑 관련되어 있는 선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에 해당이 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부상한 거는 어느 시기겠어요? 닉슨 독트린 그 시기가 냉전 체제 완화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라의 이후겠죠. 라의 이후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려면은 몰타 선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몰타 선언 이후니까.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세계 대전이 발발한 건 어느 시기? 라의 시기와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옳은 것,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국제관계와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항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국제법의 법원, 그리고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 요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국제문제와 국제기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등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등장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아마도 제시문이 나오고, 이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 문제를 찾으세요라는 게 나온다면,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남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국제 문제에서의 남북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북 간의 갈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경제적 격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거를 바로 국제사회에서는 남북 문제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혹시나 제시문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 문제 뭐? 라고 했을 때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국제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살펴볼 건데, 요 정도는 객관식 문제로 하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사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교적인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교적 해결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서로 뭔가 합의가 되고 협상도 하고 때로는 한발

곧장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는 좀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리 자체가 부딪혀버리는 상황에서는 뭔가 양보하고 이런 것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사법적 해결입니다. 국제사법기관,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를 바로 사법적 해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고요. 기간이 길고요.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가 어렵겠죠.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내용 혹시나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연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연합에서 혹시나 선지로 나올까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국제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기관들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인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나머지 주요 기관, 예를 들면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등을 알려드렸다면은,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선생님들에서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트리오는 뭐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가 가장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는 트리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총회 그리고 안전보장 이사회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총회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요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봐 주세요. 왜냐면은 요 의미를 기억해서 제시문을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가봅시다. 총회는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여기다 체크하세요. 모든.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 총회에서 의결은요,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총회에서도 뭔가 결과를 내야겠죠. 결론을 낼 때에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국, 일표주의로 표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분담금에 따라서 낸 돈만큼 표수를 다르게 준다 아닙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일국 일표로 표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총회는 요만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더 많은 내용들 이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안전보장이사회.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얘기를 할게.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합니다. 선생님, 안보리가 뭐고요? 비상임이사국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안보리의 구성 본 다음에 다시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총회에서는요, 신가입국의 승인과 관련된 역할도 총회에서 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회랑 관련된 내용 마무리했는데 안보리에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안전보장이사회랑 관련된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현 꼭 기억합시다. 안전보장이사회는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 의사결정 기관이다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국제 분쟁이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적 개입이라든지 혹은 군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다시 경제적, 군사적 제재라든지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 분쟁국가에 대해서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총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15개의 이사국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입니다.

됩니다. 자, 다시 다섯 개의 상임 이사국은요, 쉽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미 프러중.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뽑는다, 안 뽑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미 프러 중 다섯 개 상임 이사국 고정이에요. 반면에 열 개의 상임 이사국은 선출됩니다. 어디서 선출되냐면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어디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윗부분.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이랑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에는요,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적인 상황, 우리 뭐 예를 들면 일의 순서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상임 이사국 중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뭐 10개 국가가 찬성했어. 그 중에 10개 국가 중에서 반대한 나라 중에서 상임 이사국이 한 나라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즉 상임 이사국 중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10개 국가가 막 찬성한다 하더라도 부결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갖고 오는 거냐면요,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여 1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다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 말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국의 경우에는 힘이 쏠리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많은 국가가 다 찬성하더라도, 뭐 진짜 극단적으로 14개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 하나가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상임이사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 얘들아, 힘의 논리가 반영된다라는 거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무슨 관점? 현실주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 누가 담당합니까? 총회에서 담당했었죠.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가능합니다. 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수식어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얘들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겠죠.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럼 재판을 한다라는 거는 재판을 하기 위한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만도 선지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제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때 적용되는 국제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 말은요, 국가와 국가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제기구 혹은 개인 간의 분쟁, 이거는 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결국에 재판 당사자는 누구만 된다? 국가만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이때 국가에는 국제연합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니까 당연히 재판관이 있겠죠? 재판관은 15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15명의 국적이 혹시나 겹치게 된다면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15명의 재판관 어디서 선출되냐면은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넘어오기 전에 봤던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한 번만 더 봐봐.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몇 명? 15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은 A국과 B국이 분쟁을 하고 있을 때 A국 한쪽에서만 똑똑 재수하려고요. 안 됩니다. A국과 B국이 모두 다 동의해서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라고 한 경우에

관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맞아? 이거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물론 일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조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 표현 정도만 기억해 줍시다.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와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나와 있는데, 요 혹시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유임을 교과서로 나갔던 친구들은 한 번씩 읽어주세요. 경제사회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회 문화교육보건처럼 정치 외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각각 다루는 내용이고요.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령 하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사실상 지금 팔라우가 마지막으로 독립을 하면서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자, 우리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였으면은 사무국은 행정기관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국제관계 변천 과정이랑 연결시켜 주세요. 1950년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바로 안보입니다. 자, 우리 이를 위해서는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1970년대부터는요,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공산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우리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인 국방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 어느 시기인지 좀 기억합시다. 1980년대 후반입니다. 자, 우리 적극적인 국방 외교, 국방 외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국방 외교라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이후에 91년도에 국제연합, 96년도에 OECD에 가입한다라는 내용 정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변천 과정이 연도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그리고 외교랑 관련된 내용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 방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전통외교와 공공외교. 예전에는 정부를 중점적으로 한 전통외교가 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외교, 공공외교와 같은 내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한 번만 살짝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번 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나다는 시기별 외교 정책의 주요 내용이래요. 요 시기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전이 강화됐다. 어느 시기예요? 1950년대에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OECD에 가입한 거는요. 199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건 1970년대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자, 우리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공 진영에, 그쵸, 공산 진영에 멀리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이 강조됐죠. 안보를 강조한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얘들아, 북방외교 언제라고?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나 시기와. 다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통한 전 세계의 협정, 2000년대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4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A랑 B가 어디인지 찾아보셔야겠죠? 여기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인 A. 그렇다면 A는 어디이다? 바로 총회이다. 자, 그다음에 B가 어디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국가 중에 10개국이 찬성하고 5개국이 반대한 무기 제공 및 수출 금지 결의안 등등과 관련된 거. 그렇다면은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B가 바로 안전보장 이사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바로 요 내용이죠. 여기 밑줄 친 여기 기억 내용. 얘들아, 이 협약은 조약이죠. 조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니죠. 조약은 우리 아까 외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다? 체결 당사자만 구속한다. 포괄적 구속력 없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니은에 찬성한 니은 어딨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기 제공 및 수출 금지 결의안. 여기에 찬성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이 비상임이사국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10개국이 찬성했대. 그리고 5개국이 반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채택했대. 채택했다라는 건 이거는 실질 사항이잖아.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통과가 된 거야. 10개국이 찬성했는데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한 겁니다. 영미 프러 중. 그럼 나머지 비상임이사국은 5개 국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숫자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10개 국가는 비상임이사국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정답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요거 기억합시다. 비상임이사국 어디에서 선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누가 가져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모두.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자, 표결 방식에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 방식이겠죠? B와 달리 A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보리와 총회 나누는 연습까지 해서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 5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관련된 내용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의 유인물 꼭 살펴봐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생명과학원 교과의 가장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꼼꼼히 끝까지 잘 공부해서 최고의 효율을 좀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5단원의 마지막 파트면서 생명과학원의 마지막 파트 이 부분의 주제와 출제 포인트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물질의 생산과 소비,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 앞부분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부분 물질의 생산과 소비 파트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용어 정리를 잘 구분해서 잘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되었다면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어떻게 좀 성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 양의 변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계산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이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뭐가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되냐면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의 물질 순환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질소 순환은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외워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복습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 가지 종류의 다양성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변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5단원의 내용으로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변별을 시도한다면 그게 바로 질소 순환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논술형 문제나 이런 게 나올 만한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운을 띄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산자, 소비자, 이런 용어였습니다. 뭐, 물론 분해자도 있긴 했는데, 여기서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와 분해가 아니고 생산과 소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였다. 무엇을? 유기물을. 우리가 세포호흡의 재료로 이용할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그 물질도 그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기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그 생산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만든 그룹과 그거를 갖다 쓰는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주요한 용어 두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총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생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유기물의 합성이죠.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자가 붙었으니까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 저거는 약간 1년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만큼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일종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 동안 만들어낸 유기물의 총량. 연봉. 이 생산자의 연봉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호흡량은 생산자가 세포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생산자는 지금 광합성을 왜 하고 있어요? 유기물을 왜 만들고 있죠? 우리 같은 소비자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이타적인 목적으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뭐 과정이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굳이 돌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기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해? 세포호흡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호흡량은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거의 주목적은 뭐야? 내가 세포호흡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목적대로 세포호흡해서 소비해서 분해해서 없어진 그 유기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총 생산량 중에 소비해서 없어진 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게 바로 호흡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봉이 있을 때 그거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다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미래를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호흡량을 빼고 나서 남는 양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남는 양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식물, 그러니까 생산자 기준의 그래프라고 볼수 있어요. 얘가 1년 동안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총 생산량이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얘는 요거를 생산을 왜 했다고? 세포호흡에 쓰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목적대로 실제로 사용해서 영영 없어진 양.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소비된 유기물의 양. 그거를 우리가 호흡량이라고 한다고 방금 전에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요거를 나눠서 보여주려고, 쓰고 남은 양이 많은 걸로 좀 이렇게 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만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요만큼 썼어. 이제 없어. 그거는 다 썼어. 근데 이만큼 남겼어. 그게 바로 순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순생산량이라는 거는 총생산량에서 호흡으로 사용한 거뺀 나머지 양을 우리가 순생산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순생산량도 내가 남겼다고 해서 세포호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영 계속 남았다.

남아있는 건 아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는 양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지나가던 노루가 나를 뜯어먹었어. 지나가던 어떤 초식동물들이 나를 막 우적우적 뜯어먹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세포호흡에 안 쓰고 남겨놨는데, 먹혔으니까 더 이상 내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양, 잃어버린 양이 피신양. 그 다음에 고사 낙엽양은 나는 이 이파리에다가 유기물을 분명, 광합성한 유기물을 저장해놨어. 세포호흡으로 쓴건 아니야. 뜯어먹힌 것도 아니야. 근데 얘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낙엽이 지면서 이 이파리 자체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물이 아니죠. 내 몸에 저장돼 있다고 볼수 없어. 그렇게 떨어져 나간 양, 낙엽양 또는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간 양, 고사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긴 건 분명한데 뜯어 먹혔다 아니면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고사 낙엽양까지. 그럼 더 이상 내 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없어진 양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다 빼고 실제로 이 식물의 체내에 남아서 저장된 양, 그거를 우리가 생장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장량을 많이 남긴다면 그러면 요 몸체에 많이 남는다는 거니까 그런 걸 저장을 많이 하면 쑥쑥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장량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생장 속도가 결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식물,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 값이었고요. 얘 입장에서는 먹힌 양인데 얘를 먹은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뭘까? 요만큼이 그대로 섭식량이 됩니다. 초식동물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먹었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게 섭식량이야. 자, 근데 그만큼이 너무 좁아가지고 걔를 좀 확대해서 요렇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넓혀서 써본 거죠. 그럼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섭식량입니다. 근데 초식동물은 왜 먹었어요? 얘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자기도 세포호흡하는데 유기물이 필요한데 나는 직접 못 만드니까 남이 만든 거라도 갖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일단 먹은 게다 흡수되지도 않거든요. 내가 먹어도 흡수 안 되고 밖으로 이제 항문으로 나가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은 그냥 쭉 통과한 배출량이 존재하고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용되는 동화량이라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자, 섭식량 했는데 거기서 그냥 쭉 밀고 나간 거 빼고 배출량 빼고 실제로 세포에 들어와서 이용될 수 있는 동화량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거는 왜 내가 굳이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까지 한 거야? 왜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한 거야? 세포호흡하는 데 써야 되거든. 이거 없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실제로 내 목적대로 사용해서 이제 없는 양, 소비해서 없어진 양이 바로 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만큼 먹어서 흡수해가지고 세포로 들어온 걸100%다쓸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남기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요만큼 남긴 건데 여기서 뭐순 어쩌고 이런 명칭이 따로 붙어 있진 않죠. 그냥 이렇게 들어온 거 중에서 호흡량 빼고 나머지인데 요것도 내가 남겼다고 해서 끝까지 다 남아있진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머리가 굉장히 긴데 이건 선생님이 일부러 기른 게 아니고요. 바빠서 미용실을 못 가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머리카락 하나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유기물들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단백질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유기물이 저장이 된 건데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빠지면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여러분들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머리카락들 내게 아닙니다. 여기 심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빠져나갔냐. 그래서 자연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뭐 손톱 발톱도 되겠죠. 그다음에 피식.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누구한테 뜯어먹히고 잡아먹히고 이런 걸잘 상상할 수 없지만 뭐 작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생충한테 쪽쪽 빨리는 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모기한테 이렇게 이제 뭐 빨리는 그런 혈액의 양도 뭐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저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게 아니야. 그렇게 될수 있죠. 그래서 피식 자연사량이 이 초식동물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다 쓰고 이 체내에 남겼어. 그러면 얘한테도 그게 얘처럼 생장량으로 남아서 몸에 저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들을 잘 나눠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총생산량, 호흡량, 순생산량 이런 용어들이 좀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순생산량 밑에서는 피식, 고사낙엽, 생장량으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얘 입장에선 피식량이지만 먹은 입장에서는 섭식량인데 섭식을 한 것도 사실은 원래 이제 최종 목적은 호흡에 쓰는 거고 남은 것들 중에 이렇게 구분 좀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은

물질이 이동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얘가 광합성해서 이산화탄소로 돼 있던 걸뭐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바꿨어. 그럼 얘가 뜯어먹는 과정을 통해서 그 유기물이 전달이 된 겁니다. 유기물 형태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유기물을 호흡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요. 지금 보면 물질의 순환의 화살표가 있는데, 물질 순환은 이 생태계 테두리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고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기물로 만들었어. 그러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서 유기물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분해자한테 그런 유기물을 전달이 되기도 하고,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그리고 얘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 분해했다. 그럼 다시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만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건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 에너지는 성질이 좀 다르죠. 일단 에너지는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생태계 밖으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생물들이 뭔가 그 유기물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세포호흡이란 걸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세포호흡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에너지가 그냥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거는 그냥 생태계를 벗어나요.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만 빠져나가,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의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계속해서 이 생태계를 나가고 있다면, 그럼 생태계 내부의 에너지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거는 다 같이 절멸?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이 지금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에너지로 이 생태계에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 에너지로 계속해서 그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게 아니야. 들어오고 나가는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고 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에너지는 항상 다음 단계로 갈때더 적은 양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에서 유기물에 저장한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1000이라고 칠게요. 근데 1차 소비자가 그 1000만큼을 다 가져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걔가 알뜰살뜰 뜯어 먹더라도. 일단 생산자가 1000만큼을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거를 일부를 얘가 스스로 분해해서 쓰잖아요. 그럼 분해해서 쓰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 열 에너지로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생명 활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고 일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초식동물이 아무리 풀을 열심히 뜯어먹어도 뭐 이렇게 땅속에 박힌 부분까지 막다 뜯어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남긴 부분도 있고 소화돼서 이렇게 다 흡수가 안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진 거는 그거보다 적은 양. 예를 들면 한뭐한100 정도 뭐 이렇게 갖게 된다. 그리고 얘를 먹는 2차 소비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얘도 일부 얘가 이렇게 취한 것 중에 일부를 세포 분열을 세포 호흡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그 중에 일부가 다음 단계에 먹혀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지는 건 예를 들면 한뭐20 정도 갖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양은 반드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양은 항상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하는 거를 잘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봤던 요 그림에서, 그럼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요 단계로 몇 퍼센트나 전달이 되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계산하고 싶을 때 하는 식입니다. 근데 식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지금 10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다음 단계 1차 소비자가 100만큼 갖게 되었다면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양 분의 얘가 가지고 있는 양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요거는 10%지.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뭐 별거 없죠? 계산 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가 보유하는 에너지 양

중에 몇 퍼센트가 넘어 맞는가로 계산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단계에서 먹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강조해서 얘기했던 건 요 내용이거든요. 에너지의 양 자체는,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항상 감소해야 돼. 이건 예외 없음. 예외 없이 다음 단계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이동한다? 무조건 줄어들어야 돼요. 왜? 그 단계 각각이 열 에너지로 소실을 내는 그런 에너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일부가 전달된다고 하면 항상 적어야만 한다. 그런 건데, 근데 이 효율, 그 전 단계의 에너지가 몇 퍼센트나 넘어왔는가 하는 그 효율은 보통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죠. 얘는 예외 없이 항상이고요. 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선생님이 아까 했던 예시로 만약에 생산자가 1000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소비자가 100만큼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 1차 소비자는 10%의 에너지 효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0이라고 칩시다. 이 100 중에 20이 넘어왔어. 그럼 퍼센트로는 몇 퍼센트예요? 20%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데 전 단계에서 몇 퍼센트가 넘어왔는가를 나타내는 그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그 숫자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의 질 자체가 높아져서 풀 뜯어 먹는 것보다는 고기 먹는 게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효율은 증가할 수 있으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양은 절대 증가할 수 없고 같을 수도 없고 점점 감소한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순환 보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은 사실 별게 없어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형태가 가장 많은데 대기 생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유기물이 아닌 상태로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우리 생물이 열심히 끙차끙차 광합성 해가지고 그거를 유기물로 바꾸고 바꿔놓은 거를 우리가 또 세포호흡을 이용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그 과정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은 생산자만 할 수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생물적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는 광합성을 의미하는 화살표라고 생각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만들었어. 그럼 생산자만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얘도 써요. 얘도 호흡으로 쓰죠. 세포호흡하고 나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분해해서 내보내거든요. 세포호흡하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만든 거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소비자가 먹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가졌어. 유기물을. 그러면 얘도 왜 먹었지? 자기도 세포호흡해서 쓰려고. 세포호흡하고 나면 얘도 이산화탄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분해자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밖에서 분해해요.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리는 작용을 하는 게 분해자인데 그래서 얘도 그런 작용을 하고 나면 다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로 되돌리는 호흡이라는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생산자도 하고요. 소비자도 하고요. 분해자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바꾸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생산자만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생물학적 과정만 있는 건 아니고 요게 나중에 뭐 묻혀가지고 이런 화석연료가 됐을 때 그거를 그냥 공장 같은 데서 태우는 비생물적인 과정 연소에 의해서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이런 생물적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탄소순환은 광합성이랑 호흡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질소순환이 변별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질소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질소순환은 항상 이렇게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잘 원활하게 생물들한테 공급이 돼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DNA 이런 핵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이나 핵산을 구성하는데 이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잘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질소 공급이 잘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는 공기 중에 기체 형태로 가장 많은 양이 존재하는데 질소 기체는 너무 안정해. 질소 원자 두 개가 삼중 결합에 이런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얘가 서로 바이바이를 해야 다른 거랑 결합하면서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될 텐데 순환이 될 텐데 얘네들끼리 헤어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둘을 떨어뜨려 놓는 거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쟤네 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건 그러면 어떻게든 얘네들을 떨어뜨려 놨을 때 이제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할수 있는 형태의 질소 물질은 무엇인가? 그거는 요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NH4+라고 쓰고 암모늄 이온이라고 읽는 요런 형태로 바뀌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NO3-라고 쓰고 질산 이온이라고 읽는 뭐 질소랑 산소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질산 이온이라고 읽는 요런 형태의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제 좀 이용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어떤 과제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요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요. 질소를 쓸수 있게 고정한다. 이쪽도 질소 고정입니다. 질소 고정. 그런데 이 양쪽의 질소 고정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생물이 해줍니다. 우리 세균 중에서도 종류가 엄청나게 세균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걸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생할 때 잠깐 나왔던 뿌리혹 박테리아가 그 종류거든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공생 관계였냐면 콩과 식물이랑 콩과에 해당하는 식물이랑 공생 관계였는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가 이걸 고정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서 콩과 식물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콩과 식물이 요거를 잘 쏙쏙 흡수해서 단백질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 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럼 콩과 식물은 얘한테 뭘 제공해? 자기가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을 제공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상리 공생 관계이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질소 고정 세균 특수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이쪽 질소 고정은 세균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 방전이라는 쉽게 말하면 번개 요런 비생물적인 과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쟤네 둘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뭐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종류의 질소 고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순환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화살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화살표가 있냐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라는 요 과정의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 질산이 되자. 나 암모늄인데 질산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질산이 되자 이런 작용. 이것도 그냥 냅둔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도 도와주는 세균이 존재하고요. 그거를 질산화 세균이라고 불러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화살표 있어. 그럼 지금 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얘는 스쳐 지나가고 있고 얘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그려주면 좀 해결이 될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얘로 이렇게 막 잔뜩 모였는데 얘가 다시 탈출하는 그런 경로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경로가 존재하고 질산이 되자는 질산화 작용인데 질산에서 탈출하는 작용, 탈질산화 작용입니다.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소 가지고 동화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생산자고, 생산자가 이런 이온들을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또 먹어서 섭취하는 거죠. 소비자로 갑니다. 먹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나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게 전달됩니다. 역시나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사체나 배설물에도 유기물이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그거 분해해가지고 생명활동하고 이런데 뭐 물질 구성하고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 분해하고 나면 유기물로 동화했던 것이 분해자에게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 거치고 다시 순환. 전체적인 순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소의 순환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질소 순환에 대해서는 뭐 다 클리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나타낸 게 우리 교재에는 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181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소,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인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간다? 그러면 질소 고정. 질소 고정.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된다? 질산화. 그 다음에 질산에서 탈출한다? 탈질산화.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게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요건 좀 정확히 외워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질소 고정이다 하면은 어떤 작용이에요? 너무 안정해서 잘 사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사용할 만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데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거는 질소 고정 세균이 하는 질소 고정이고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가는 거는 공중방전이라는 비생물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이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질산화는 뭐였어? 질산이 될래? 뭐에서? 암모늄 이온이었는데 나 질산 될래? 이렇게 변하는 게 질산화 작용이고 그거는 세균이 해주는 거였다. 자, 질산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질소 동화입니다. 질소 고정이랑 질소 동화를 가장 많이 섞어서 물어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소 동화는 이렇게 고정해놨어. 그거 흡수해서 실제로 유기물로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질소를 가진 유기물로 합성하는 동화작용하는 거를 질소 동화라고 한다. 그건 누가 한다? 생산자가 합니다. 생산자가 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탈질산화는 뭐예요? 아까 질산이 될래 하는 게 질산화였으면 질산에서 탈출할래 하면 탈질산화. 그래서 질산이었는데 질소 기체로 바뀌는 것을 탈질산화. 이것도 세균이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좀 가공이 된다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 이 부분의 마지막 개념 파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다. 그런데 세 가지 수준으로 범위가 좀 나눠져 있다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수록.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여러 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그 종들에다가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넓어진다. 그런 부분들만 좀 챙기시면 되고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성은 일단 포인트는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종인데 우리도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이 집단이 보유하고 있다면 환경이 변화했을 때 거기에서 누군가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어떤 그런 보험을 좀 들어놓는 거죠. 유전적인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이 급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좀 높게 보유하는 것이 좋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입니다. 한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 뭐

이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종수가 많으면 종 다양성 높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종수가 만약에 같아. 그럴 때는 더 골고루 분포할 때. 뭐 어떤 종이 원체 많고 어떤 종은 적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을 때종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한 종이 사라졌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먹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환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런 환경 요소들이 다양하게 많을 때, 뭐 사막, 초원, 삼림, 습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때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요거는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도 포함한다. 다양한 환경이 있다면 사실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 종도 다양해지면서 종 다양성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자꾸 감소하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요몇 가지는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파괴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살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식지가 아예 파괴되거나 조각나는 단편화도 큰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그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잡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 얘가 유지될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잡아들여서 씨를 말리는 남획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도 문제가 되고요. 외래종이 도입됐을 때 얘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거기 원래 서식하던 토종을 막다 죽여서 없앤다든지 뭐 멸종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의 위기와 감소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중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공부한 내용들, 주요 개념들을 탄탄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적중 문제는 2.1번 문제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관련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는 어떤 초원 생태계에서 1년 동안 조사한 생산자의 총 생산량에 대한 호흡량, 피심량, 동그라미 기역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합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 유기물의 양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총 생산량일 겁니다. 총 생산량에 해당하는 유기물의 양을 100으로 잡은 거고, 그 중에 40을 호흡으로 썼어. 이건 바이바이.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제 써서 없어. 그럼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게 순생산량일 텐데, 순생산량 중에 뜯어먹혀서 잃어버린냐. 그 외에 뭐 있어요? 낙엽이나, 낙엽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 나간 낙엽 고사량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식물 체내에 남은 생장량도 이 동그라미 기역에 포함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동그라미 기역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런 문제인데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역의 동그라미 기역은 순생산량이다. 순생산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생산량이죠. 기역은 낙엽 고사 생장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기역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이 생태계에 있는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A에 포함된다. 초식동물이 호흡을 뭘 가지고 해요? 얘 뜯어 먹어서 획득한 그 유기물 일부를 분해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식량이 그 다음 단계 초식동물이 호흡에 사용하는 그런 유기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흡량은 여기에 일부가 호흡량으로 이용이 되는 거니까 저기에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총 생산량에 대한 생장량의 백분율은 45%보다 크다. 생장량의 백분율은 45%까지가 최대죠. 그죠? 요거, 요거, 요거 다 합친 게 기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최대 45란 말이에요. 죄다 생장을 했다 쳐도 45까지. 그래서 그거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게 3.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물질의 생산과 소비 플러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군집의 천이까지 같이 다뤄져 있는 문제여서 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림 가는 식물 군집 X에서의 천이 과정 일부이다. 나는 식물 군집 Y의 시간에 따른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도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여기도 디귿 기억이 있는데 저 기억 니은 디귿은 초원, 양수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A와 B는 각각 뭐와 뭐 중에 하나냐면 순생산량이거나 호흡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T1과 T2 저 둘 중에 한 시점에서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산불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키워드잖아요. 산불이 요 두 시점 중에 하나에서 일어났는데 산불은 2차 천이의 키워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났든 여기서 일어났든 그 이후는 천이 과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목님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 점점 키 커지는 순. 관목님 다음은 키 큰 나무 중에 팍팍 크는 양수림이 먼저 선점한다. 그럼 디귿은 양수림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디귿은 양수림이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선택지 중에 기역이랑 니은이 초원이랑 음수림 남았습니다. 근데 양수림 출현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동그라미 기역이 여기 뭐 산불이나 이런 사건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정상적으로 천이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게 기역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호남님을 거쳐서 뭐가 나왔다? 음수림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초원이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은 음수림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이 초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갑자기 숲이었는데 왜 초원이 됐지? 불나가지고 산불이 여기서 발생한 거죠. 불이 나서 다 타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이 초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순생산량 또는 호흡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 그 기울기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증가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증가했다가 점점 감소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점점 증가하는 거는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식구가 좀 많아지고 늘어나면 뭔가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처럼 얘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숲 자체가 그러면 얘가 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그런 유기물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덩치가 커지는데 호흡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상 옳지 않은 그 맞지 않은 상황이고 동그라미 A가 호흡량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숲이 울창해질수록 세포호흡으로 그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과정들이 이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호흡으로 쓰는 양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니까 남는 유기물의 양이 순 생산량이었잖아요. 그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T2일 때 산불이 일어난 게 아니고 T1일 때 일어난 거니까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 총 생산량은 뭡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전체 총량, 총 생산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간1은 호흡량 늘고 순생산량 주는데 줄어드는 게 더 가파르죠. 그럼 더 많이 줄었죠. 그래서 총 생산량 자체는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초식동물의 호흡량은 동그라미 B에 포함이 되느냐. 동그라미 B는 순생산량인데 순생산량에 뭐뭐 들어가요?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이 되는 생장량까지 다 순생산량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초식동물이 뭘 가지고 호흡에 쓰죠? 뜯어 먹은 거, 자기가 섭취한 그 유기물 중에 일부를 호흡에 이용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는 피식량이 초식동물의 호흡량으로 연결되는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가지고 답은 2번이 되는 이런 문제 같이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는 2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질소순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겼지만 쉽지 않은 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표는 생태계 질소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질소 순환인데 가나다는 가끔 뭐뭐뭐 중

0: 중에 하나냐면
1: 질소 고정이거나 탈질산화거나 아니면 질소 동화작용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가나다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뭘로 변한다 하는 것들이 기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단백질, 질소 기체,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넷 중에 하나. 요거를 우리가 매치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의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요 과정 전체를 빠삭하게, 빈 공간 없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요걸 풀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을 그냥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 뭐를 뭘로 바꾸는 건지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되거든요. 질소 고정이란 질소 기체를 뭐나 뭘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질산화는 뭐였냐면 이 중에서 질산. 질산에서 탈출하자 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반대로 질소 기체가 되는 이런 과정이 탈질산화 작용이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 작용은 뭐를 가지고? 암모늄 이온이나 아니면 질산 이온을 생산자가 흡수를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핵산이나 단백질 만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택지 중에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핵산은 없죠. 핵산 없으니까 핵산 지우고 단백질만 남겨보겠습니다. 단백질.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둘 중에 하나가 둘다 가능한데 여기 보면 그냥 화살표는 하나씩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중에 뭐 위에 거거나 밑에 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는 상황이고 얘도 둘다 가능한데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요 앞에 있는 화살표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실한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실한 것만 보면 질소 기체는 화살표 앞뒤에 한 번씩 총두번 나오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니은이 될수 있겠죠. 니은도 될수 있고 아니면 디귿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번 등장하는데 화살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 게 질소 기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실한 건 단백질은 딱한 번만 나온다. 화살표 뒤에 딱한 번만 나온다. 그게 단백질이다. 그럼 지금 이거 중에 한 번만 남아서 화살표 뒤에 나오는 게 리을입니다. 얘가 단백질로 확정.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요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질소 동화예요. 근데 질소 동화는 질소 기체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디귿은 질소 기체는 아니야. 아까 질소 기체가 니은이거나 디귿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 출발점이 질소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아니다. 그럼 니은이 질소 기체로 확정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질소 기체로 바뀌는 거첫 번째 가는 요거죠. 탈질산화. 탈만 적을게요. 탈질산화는 출발점이 질산 이온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럼 동그라미 기역이 질산 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확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디귿만 남았는데, 디귿은 남은 하나 암모늄 이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디귿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N2에서 둘 중에 요 과정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 동화도 요두 개가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요거를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것만 지금 화살표로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쫙 정리를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꺼내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단백질은 딱한 번만 나오네.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찾아나가시면 된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질산 이온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질소 기체여가지고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질산화 세균은 나에 관여한다. 나는, 요게 뭐예요? 질소 고정이잖아요. 지금 고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질산화 세균은 뭐 하는 데 관여해야 돼? 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게 질산화 세균인데, 질산화 작용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 디귿, 다는 질소 동화 작용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겼지만 조금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질소 순환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간단하게 생길수록 어려워져요. 오히려 전체 과정이 다 그려져 있으면 유추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간단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원의 마지막 파트까지 우리가 문제 풀이, 적중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하다가 선생님이랑 마무리하려고 이 강의를 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 1으로 어떤 내신 시험을 치르는 마지막 해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강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신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이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4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이 전체 통합사회를 마무리 짓는 완강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만큼 통합사회 마지막 소재로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통합사회 과목은 여러 소재들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44강 마지막 단원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 사회에서 우리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까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개념 펼쳐줌으로 체크해 보죠. 교재 289쪽입니다.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원이고 이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앞 단원에서 에너지 자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어떠할 것이며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예측하다 보니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 실천해야 하는지 세계 시민으로서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인 소재로는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데 미래학, 그리고 인구 문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자원 문제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있고요. 그런 미래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해서 보자면 미래 사회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국가들 간에 여전히 갈등하겠지만 협력해야 되고 또 공간, 지리, 환경적으로 여러 변화가 예측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변화 속에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그런 것들을 위한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무거운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통합사회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핵심이 맞닿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항화가 될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교재 294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를 시작하네요. 지구 온난화,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 증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정부의 정책 마련. 네,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부분에서 쭉 이야기했었던 세계화, 그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더 해결하기 돌이키기 어려운 시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우리들의 역할로서 세계화된 시대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점을 이야기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제도들과 지구 온난화 문제라고 하는 예측이 맞닿아 있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잘 푸실 수 있게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보죠. 개념 묶어줌 교재 부분 펴주세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하는 데 있어 우리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는 왜 발생했고 어떤 문제를 낳을 것인가 정리해볼까요? 그 원인은요, 앞에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해가 된다. 그때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게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를 겪게 되면서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되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그거에 디테일한 사례들이 폭우, 가뭄, 폭설. 이 뉴스를 보면요, 날씨에 대해서 예측해 줄 때, 유례없던 더위, 전에는 없었던 추위, 전에 없었던 폭우, 전에 없었던 폭설, 이런 기상이변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 그쵸. 우리 이 기후변화 문제에 많이 원인점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문제가 기후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이게 우리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국제 협약을 이번 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거라고 지난 강에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점이 역시 있죠. 첫 번째의 국제 협약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예요. 특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을 도입했느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돼요. 이게 교토의정서에서 들어온 내용이고요. 파리협정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들의 실전적인 노력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아주 무겁고 세밀하게 이야기되기보다는 이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같은 것이 무엇을 위해 협약된 것이냐, 또 상대적인 특성은 어디에 있느냐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 그랬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거 크게 보면요. 사회, 환경, 경제적. 사회 제도나 구조나 여러 사회 현상들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것. 또, 뭐 지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과의 관계성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것.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세 가지의 영역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인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게 되고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인권, 평등, 건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들도 역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고려하면서 지금 우리 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더라도 그 미래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이 사회적인 지속성 차원에서는 우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고려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환경적인 지속성에서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고민. 그것이 기술로 발달되어 왔었던 과정이 꽤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연에 많은 훼손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또다시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관점을 넓혀서 우리 인간이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함께 발전해 갈수 있는 조화로운 발전을 해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역시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거나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었던 여러 정책들과도 맞물려 있죠. 또 경제 지속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성인데요. 환경 문제를 고려한 경제의 성장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특히나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이 ESG 경영 이야기 나온 것은 꽤 우리한테 친숙하죠. 또 RE100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100%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RE100 캠페인도 역시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국 우리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관점, 이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협약이 이루어지고요. 대표적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교토와 파리 협약을 대표적인 걸 이야기했었는데, 그 외에도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다양한 협약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 협약들을 준수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이 세계의 구성원들, 각국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목표,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되도록 해결하고 세계의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자원 절약.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원이 그 자원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다시 버리는 과정에서 또 환경 오염이 나타날 수 있죠. 자원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잘 다시 쓰는 거, 재활용하는 거, 또 합리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소비하는 상품이 혹은 서비스가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윤리적인 소비 실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한번 짚어보죠. 국가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전히 무역 경쟁, 영토 간의 갈등, 문화와 종교 간의 갈등,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혹은 더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네라는 현상도 있어요.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중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추구해야 되겠는데, 앞에 단원 평화 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 혹은 뭐 정부 차원, 비정부기구,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관점에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겠죠. 이때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될 거예요. 모빌리티, 바이오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들의 활동 범위도 훨씬 확대되고, 이전에 우리의 생활 공간과는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이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런 기술들의 발전 이면에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생태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큰 문제 직면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미래 변화에 예측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그것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걸 실천하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성이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문제 아닌데? 내 문제 아닌데? 라고 내 문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넓은 마음으로,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좀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이고 좀더 폭넓은 수용을 통해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게 통합사회가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들 우리 통합사회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해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나 개인적인 차원, 국가 국민으로서의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미래 예측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가 됐는데, 미래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전망해 볼수 있는데,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할 수 있다. 또 변화와 위험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변화들, 그 속에 위험들이 있어 왔지만, 미래 사회에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떠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지 우리의 예측 범위 밖에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국제적으로 미래 예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다면 미래 예측의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려다 보면 한 국가,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활동들, 그리고 협력을 확대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역 혹은 뭐 금융에 있어서도 세계화, 또 다른 나라들과 많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특성들이 있지만, 또그 안에서 공정성도 함께 실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국제기구가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 전쟁을 해결하거나 혹시 방지하거나 위험 요소를 좀 줄여주는 것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면에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 발생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세계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 요소가 야기될 때 문화, 국가들의 다양한 이익관계나 문화, 전통, 종교적인 요소들로 갈등이 증대되고 있고 또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도 그 문제가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서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예측에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겠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 생태변화에 따른 예측도 있어요. 아, 얘기는 정말 많이 듣죠. AI, 로봇, AI, 유전공학, 그 농업기술, 와, 식량자원 문제들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우리에게 여유시간을 증가시켜준다거나 건강을 증가시킨다거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혹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빈곤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빗나간 부분.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위험들조차도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생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그러한 변화들에 대응하는 기술이 될 수 있게끔 또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사용된 것처럼 끊임없이 생태 환경이나 생물종에 대한 위협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이 과학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 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적 그리고 의식적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한다. 지구 구성원을 이웃으로 생각한다. 세계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런 것에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 자체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문제인식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강조해 왔어요. 그렇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혹은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게 됐을 때 이 세계화된 시대에서 국제 문제로 악화되거나 그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고립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퇴행적인 행동으로 가지 말고 협력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자료 엮어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자, 이 세계화된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양상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는데 첫 번째 자료는요. 앞에 단원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동아시아에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지리환경적인 요소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포클랜드 제도까지 확장되어서 언급이 되는데 자원, 해상 교통로, 그리고 군사적인 이유로까지 넓게 그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결되면서 갈등 양상으로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이 갈등 양상이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언급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메뉴에 상단에 북극해가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나라들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건 석유와 해상교통로에 대한 경쟁 때문이고요. 하단에 센카쿠 열도가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다양한 나라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 이유는 역시나 석유라는 중요 자원과 해상교통로 분쟁 때문입니다. 더 다양한 나라들의 갈등 양상이 보이는 남중국해.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들 사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자연자원, 해상교통로 분쟁과 더불어 해상생물의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중요한 갈등 양상이 되고 있고, 포클랜드 제도도 영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석유 문제를 두고 분쟁을 일으키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아무리 좁은 곳일지라도, 작은 지역일지라도 위와 같은 이권 문제와 연결시켰을 때그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원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까지, 국력의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이 문제를 뭐 포기하거나 혹은 쉽게 협력이 될수 없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내용을 그래도 한번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센가쿠 열도 분쟁과 남중국해 분쟁의 공통적인 당사국이 어디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중국이 공통적으로 이두 지역의 분쟁의 당사국이 되어 있다. 또 지도에 나타난 분쟁 지역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되는 에너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석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다음 자료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요,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2022년에 발표한 대기의 이산화탄소량과 평균 기온가의 차이를 20세기의 평균 기온점으로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혹은 그 위에 있는 혹은 그 변화의 양상이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러 변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시점은 아래측에 있는데요. 1860년부터 2025년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측해 본 것이죠. 거기에다가 평균 기온가의 차이를 영하 0.6도부터 표기를 해 놨는데요. 대기에 이산화탄소량이 1860년대부터 시작한 관점을 봤을 때, 약이 지점이요. 1980년이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 이 지점부터 탄소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균 기온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20세기 평균 기온점을 두고 봤을 때그 지점, 이산화탄소량이 급증했었던 지점 이전을 보면 오히려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변화의 폭이 우측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 비하자면 폭이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량이 급증한 시점 이후로 보면 20세기 평균 기온에 비해서 상향이에요. 고온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기온의 변화 폭이 상당히 높고 급속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지점에서 보면 기후 변화에는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이산화탄소량이구나. 그것의 중요한 시점이 이쯤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시점 이전과 이후를 두고 봤을 때 20세기 평균 기온 기준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변화 폭이 크고 급속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언어화 시켜볼게요.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 1860년 이후에 많아지고 있어요. 증가 추세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1860년부터 1960년대의 약 100여 년 동안 증가하긴 했는데 그 증가한 양에 비해서요, 1960년부터 2020년 정도에 약 60년 동안의 증가한 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기온의 변화를 급격하게 이루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현상들을 분석해 보면 대기의 이산화탄소량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졌으니까 비례관계에 있는 반갑지 않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런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언급되었죠. 이걸 감축해야 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연결점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볼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자료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좌측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선진국이고요. 개발도상국이 민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보니까 2000년 이후에, 2005년이 들어오기 전, 2000년 이후쯤에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이산화 배출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선진국을 보면 1990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오히려 2005년 이후에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2005년 즈음 하여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 좌측의 그래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현재, 지금 2005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것은 개발도상국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을 이야기해요. 누적. 그러니 왼쪽에서는 연도별로 최근까지 온 거라면 오른쪽에 표에서는 누적된 배출량을 얘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폴란드까지 대표적인 지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누적 배출량은요, 미국이 이 자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많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누적 배출량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또 산업혁명이 일찌감치 일어났었던 나라들에 속하는 그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누적량으로는 더 많다. 그런데 이걸 시점으로 봤을 때 최근 한 2005년 정도부터 최근까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겠느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 시점과 누적의 내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최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선진국이 주도하나요?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나요? 네.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 문장은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두 번째. 미국은 중국보다 2023년 기준 화석 에너지의 연간 소비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2023년을 중점으로 봤을 때 보세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완만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고요. 개발도상국은 훨씬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에서도 중국이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은. 즉, 200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이 화석 에너지의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특히 앞단에서 이야기를 보면 석탄에 대한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정리해 봤고요. 유럽은 아시아보다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10위 이내의 국가 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누적 배출량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문제점만 계속 얘기했는데 해결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점 얘기할 때 국제 협약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회의에서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약이 맺어졌어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표로 하자. 그러다가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이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연결시켜서 한번 볼까요? 왼쪽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오른쪽에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부여해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부여받은 것보다 덜 배출하게 되면 남아있는 부분을 다른 기업에 팔수 있고, 또 그것을 초과한 기업, 배출을 초과한 기업은 다른 곳으로부터 그걸 사야 되죠. 배출권을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할당받은 거에 비해서 할당받은 것과 배출한 양을 비교해 봤을 때 할당량이 더 많으냐, 즉 배출량이 적으냐, 혹은 배출량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배출한 게더 많으면 그걸 다시 사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도시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이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오른쪽에는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다거나 다회용 컵을 쓴다거나 등등등, 폐 휴대폰을 반납한다거나 했을 때 각각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다시 쓸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정리를 보면,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규제를 하고, 배출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 간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전기, 가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전자영수증을 발급받는다거나와 같은 나의 개인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했을 때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아서 이건 직접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 맞춰줌 가보겠습니다. 학력평가 문항인데요.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 문항의 의도는 먼저 지구 변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영향, 국제사회 대응, 그 중에서도 교토정서와 파리협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려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되었잖아요. 그 상승된 것에 따라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개화 시기가 더 늦춰지겠는가, 더 빨라지겠는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게 관건이기는 해요. 그러니 지구 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주 원인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차원의 협약과 의정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토대로 시민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가 함께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선지랑 바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기억번, 원문자 기억,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

마련과 연결되어서는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정부가 기업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우리가 앞에 자료에서도 봤죠? 리을번은 맞는 얘기.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잘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의 이 전체 내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을, 그래, 통합사회 2에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주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조망해보는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가볼게요. 최대한 좀 축약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2에서 먼저 인권의 문제와 헌법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이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느냐인 건데요.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을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이야기했었고, 그중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권이 헌법으로서 표현된, 헌법화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헌법이 이렇게 우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만약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불이한 법이 있을 때, 그러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이라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불의를 해결하고 고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대단원 두 번째에 가서 사회 정의 문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평등 양상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러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교정적 차원의 정의도 있고 분배적 차원의 정의도 실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 정의들을 실현하고자 했을 때, 특히나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할 때, 정의에서 그 기준들로 능력, 노력, 업적, 필요 등의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유주의적 정의 간, 공동체주의적 정의 간 중에서 대표적으로 롤스, 노직의 비교 분석 문항으로 잘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연결시켜 보면 다양한 정의관으로서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이 중에 자유주의의 롤스와 노직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게 되고, 이 롤스 노직이 분배적 정의에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가 잘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단원의 마지막에는요,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기준점들과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정책적으로, 첫 번째 사회복지제도, 두 번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 세 번째,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정의 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원 가볼게요. 대단원 세 번째에서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죠.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역사적인 그 특성들을 언급하는 내용의 그런 문항들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다양한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혹은

그리고 계획 경제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의 혼합 형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체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함께 어떠한 경제 체제들이 있을 수 있냐를 기초에 깔아놓은 다음 우리가 경제 생활의 주체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다양한 경제적인 용어와 개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표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서 핵심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기에는 그 개념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탄탄하게 계산하는 훈련까지도 이어져야 되니까 앞으로도 문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판단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이 발생되는 이유와 그런 무역을 통해서 어떠한 장점이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에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볼수 있는지를 주어진 도표자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항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그리고 그 기본 이론, 경제적인 이론이 되는 요소를 토대로 하여 도표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그두 가지의 큰 특성이 보이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원은 평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문항화가 된 핵심 요소 짚어보자면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세계 도시의 등장, 세계 도시의 특성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은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을 어디에 입지하는가와 같은 특성들로 연결시키는 개념과 자료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우리 갈퉁이라고 하는 평화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갈등 요소는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분열, 민족의 분단 상태는 어떠한 이유들로 설득해 가면서 분단 비용 줄이고 통일 비용을 통해서 통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미래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었던 단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에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를 말했는데요. 인구 문제로도 하나가 꼭 출제되고 자원에 관해서도 꼭 하나가 출제가 되니까 그 출제 요소를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은 제가 단원의 명칭을 마인드맵으로 썼다기보다는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된 것을 평가원 수준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강조 드렸던 거예요. 다시 되짚으면서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에서 자원과 인구 소재, 또 평화와 세계화에서는 세계 도시나 평화라는 개념, 그리고 동아시아사를 둘러싼 갈등이나 민족 분단들이 세세한 요소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인 사실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도 들어갑니다. 또 앞에 사회정의와 불평 등 단원에서는 정의에 대한 실제적인 기준을 토대로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분배적 기준에 대한 사상적인 접근, 그리고 불평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단원, 인권 단원에서는요, 인권의 변화 양상과 헌법에 관련돼서 하나 잘 출제되고요. 시민 불복종은 롤스와 같은 사상가를 기반으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보면서 통합사회 2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렇게 문항화가 되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문항을 또 풀어주시면서 감을 더 키워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 알고리즘 첫 시간부터 44강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달렸는데요. 제가 좀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더 현명하게 분석하고 보는 눈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단원별로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물의 자동 이온화는 이 동적 평형의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 속에서도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잠깐 1단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단원에서 물의 전기분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이라는 건 절과 흐르지 않아요. 그럼 전기분해 어떻게 하죠? 전해질을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은 물이 절과 약간 흐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게 다시 이온화가 되어서 이온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물은 이온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주 소량인데요. 이 물이 이온화하는 거를 살펴보겠다 하는 단원이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는 수용액의 pH, pOH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 다음 시간이네요. 바로 배우게 될 텐데요. 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왼쪽 페이지에 써 있어요.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염기는 그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물 아니에요? 물 아니면 모두 물 분자예요. 여기 물 분자, 여기 물 분자. 그럼 여기 물 분자가요, 그냥 옆에 있는 물 분자한테 수소이온을 받았어요. 주는 애는 산, 받는 애는 염기. 주는 애는 산, 받는 애는 염기. 수소이온 줬어요? 그럼 수소는 잃었네? 그럼 무슨 모습 될까요? 수산화 이온이 되고요. 수소이온 받았네? 그럼 무슨 모습 될까요? 하이드륨 이온이 돼요. 그래서 주는 애는 산, 받는 애는 염기.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럼 이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륨 이온이 다시 수소이온을 줘요? 그럼 여기서 받아요. 그럼 다시 물이 돼요. 그래서 정반응으로요. 수소이온 줬네?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만들고요. 다시 역반응으로 수소이온 줬네? 받아서 물이 됩니다.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 가역반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남으로써요. 물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는 게 맞지만 소량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 물이 이온화하여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오늘 살펴볼 거는 바로 물과 물이 수소이온 하나 주고 받고 해서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서 동적 평형 상태 이루었을 때이물 속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옆에 또뭘 써놨냐면요. 하이드륨 이온이 너무 어색하죠. 사실은 여기서 수소이온 줬네? 그럼 수소이온 사실 나가죠. 근데 수소이온은 혼자서 있기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과 함께 있어서 하이드륨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륨 이온이다 또는 수소이온이다 상관없이 저희는 부르게 될 거니까요. 하이드륨 이온 농도, 아니 편하게 부를 땐 그냥 수소이온 농도라고 부를 테니까 아 얘네가 하이드륨 농도이자 수소이온 농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여기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을 봐주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여기 화학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셋에 대한 B 그리고 여기서 생성물에 대한 농도곱셋에 대한 E B가요 일정한 값을 갖더래요. 그것이 바로 화학평형 법칙입니다. 그래서 화학평형 법칙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 다시 반응물에 대한 농도비 그럼 반응물은 지금 물이죠? 물에 대한 농도 그럼 물에 대한 농도, 이 꺾인 가로는 몰 농도를 표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성물에 대한 농도,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그리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반응물의 농도 곱셋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셋 B입니다. 이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학평 법칙이에요. 그 일정한 값은 상수값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형 상수다라고 부릅니다. 이 평형 상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일정 값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20이면 그냥 20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 건데 여기에서 이 물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이몰 농도는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어제 마신 물과 오늘 마신 물과 오늘 아침에 마신 물, 내가 이따 마실 물 모두 다 농도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죠. 그럼 사실은 이 물에 대한 농도도 일정한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곱슨요. 평형 상수에다가 이 물에 대한 농도 곱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제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평형 상수도 일정한 상수값, 물에 대한 농도도 일정한 상수값, 그럼 곱한 값도 일정한 상수값이네요. 그 일정한 상수값을 우리는 KW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KW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 일정한 값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건요, 저희가 옆에 써둔 것처럼 하이드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곱슬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KW,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물의 이온화 상수는요, 온도만 변하지 않으면 일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도야? 그럼 25도에선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요, 일정한 온도에서는 용액의 액성에 관계없이 얘네가 산성이든 얘네가 염기성이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25도입니다.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 1.0이니까 제가 이건 무시해서 표현했습니다. 다시 표현해볼까요? 물의 이온화 상수다라고 하는 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 곱셋에 대한 값이 25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의 자동 이온화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죠. 물과 물이 있는데 수소 이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였고요. 받은 애는 하이드륨 이온을 생성하였습니다. 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순수한 물에서는요. 여기에서 수소 이온 하나 줬네. 그럼 준 애가 생기는 순간 받은 애가 생기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륨 이온은 1대1로 생기게 될 겁니다. 같은 양으로 생겨요. 다시 말해서 이 둘에 대한 농도는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하이드륨에 대한 농도는 무조건 같을 거예요. 순수한 물에서는 1대1로 형성되니까. 무조건 수소 이온 하나 줬으니까 잃은 애 하나 생기고 받은 애 하나 생기고 그래서 1대1이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서 가정해 볼게요.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륨 이온에 대해서 농도를 X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 곱씨 10의 만 14제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를 X라고 뒀거든요? 요것도 같은 값이니까 X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값은 X제곱. 이게 바로 뭐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X값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X값을 풀어줄게요. 그럼 X값 풀어주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게 바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값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학자들이
너무 작은 숫자가 싫었던 거예요. 10의 마이 7제곱은 0.0000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 갖고 다니기 힘든데 좀 로그를 취해서 편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상형 로그라는 거 많이 아시죠? 상형 로그라는 건 로그에다가 미수가 1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줘요. 10의 마이너스 7은 이 지수만 표현해주면 되죠? 몇이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7. 그런데 또 과학자들이 마이너스 싫어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로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플러스 7이 돼요. 다시 그럼 우리가 구했던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하이드륨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지게 되면은 이 값이 몇이 된다란 뜻이에요? 7이 된다란 뜻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하이드륨 농도를 붙인 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pH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증류수예요. 그럼 pH 몇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 pH 음이라는 건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음이었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줬다라고 해서 pH는 바로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몇이다? 7이요.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산화이온 농도 써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 표현한 것도 똑같이 P 붙여주고 수산화이온에 대한 농도니까 POH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도 몇이야? 똑같이? 7. 그래서 우리가 중성일 때, 순수한 물일 때 pH와 pOH가 몇이다? 7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농도로 표현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인 농도 곱 이렇게 썼던 애들을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게 되면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인 농도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4제곱은 14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지수 법칙에서 곱셈이죠. 그럼 로그를 각각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플러스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륨 농도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입니다. 플러스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해 줬지만 각각 했을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써준 겁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륨 이온 농도 pH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 농도 플러스 pOH pH 더해 pOH는 14구나라는 값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요. 25도에서요. 얘네들 값은 10의 마이 14제곱이야. 그럼 이 값은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인 농도 곱시 10의 마이 14제곱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pH 더해 pOH는 14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서요, 순수한 물이 아니라 만약에 산성이야? 그러면 하이드륨 농도는 증가할 거야. 하지만 이 곱셈은 항상 일정해야 돼.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는 감소가 될 거고요. 반대로 염기성이다라고 할 때는 수산화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이 곱셈 일정해야 되니까 하이드륨 농도가 감소할 겁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연습할 거는 바로 pH와 pOH 등화값이 14다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니크 루트에서는요, 25도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요, 물의 이온화 상수를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써놨고요. 나머지는 다 생략해 놨고, 책에는 한 번만 딱 나타나져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25도입니다. 그때 물의 이온화 상수는 어떠한 수용액이든, 가와 나와 다 지금 수용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10의 마이 14제곱이야. 이 뜻은 뭐냐면, pH 더하기 pOH가 몇이다? 14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농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pH와 pOH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네요. 그럼 하나의 수용액에서 pH 더해 pOH는 무조건 몇이다? 14.
그럼 여기 가나 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를 더해주게 되면 ex 더하기 2라서 얘네가 14예요. 그럼 ex는 몇이다? 12. x는 몇이에요? 6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6이에요. 얘가 6이면 얘는 그럼 이만큼 더해줬어? 8. 둘 더해주면 14. 내가 제대로 구한 게 맞구나. 무조건 하나의 수용액에서 pH 더해 POH는 14다. 다시 한번 더. 여기 6 넣어주면 여기는 4. 그러면 pH, POH 더해주면 14가 돼줘야 되니까 POH는 10. 끝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6 넣어줄 거 몇이에요? 5. 그러면 pH 더해 POH가 몇이에요? 14. 그럼 pH 몇이다? 9.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몇이다? 14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pH가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수소이온 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이온 농도에서는요, 하이드롬 이온의 농도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랑 같은 표현인데요. 이 하이드롬 이온의 농도는 사실은 너무 10에 마이너스 7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얘를 뭐라 표현한다? pH. pH다라고 하는 건 수소 이온 농도 지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농도가 증가할수록 pH는 반대로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 하이드롬 농도가요.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었던 게요. 10배를 해주면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 돼요. 그럼 얘가 3제곱 됐다? 그럼 10배 됐을 때, pH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얘한테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사실은 마이너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얘에서 얘로 갈때 1만큼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이드롬 농도가 작을수록 pH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숙지를 하셔야지 외우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쓴 거를 해석하자면 하이드롬 농도를 10배 증가시켰다라는 건 pH를 1만큼 감소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하이드롬 농도가요.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10배를 해줬다? 그럼 얘가 당연히 10을 곱해줬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제곱. 그런데 pH로 표현할 때는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붙여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붙으니까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수 있는 건 농도가 여기에서 10배가 됐다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줬을 때 마이너스 1에 대한 값, 그래서 4에서 마이너스 1만큼 감소된 게 바로 농도 10배 됐을 때의 pH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때 계속 농도 증가하면 pH 감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10배 증가했어? 1만큼 감소해. 이게 따라와 줘야 돼요. 이걸 먼저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얘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 농도란 단어가 계속 나올 건데, 농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뭘 배웠어요? 몰 농도요. 그래서 이몰 농도 개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용질의 양. 그럼 여기에서 용액의 부피분해요.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는 건 수소이온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롬 이온에 대한 양, 이 몰에 대한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양과 부피가 주어지면 하이드롬 이온에 대한 농도를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입니다. 101쪽 보시면 되고요. pH를 보면 빠르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농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때 양이랑 부피 보면 이때도 빠르게 농도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 볼게요. 25도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염화수소 모두 다 산성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X 곱하기 Y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와 나의 pH가 4만큼 차이가 나요. 나가 4만큼 크다란 뜻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pH가 4만큼 크다라는 건 하이드롬 농도는 반대로
누가 작은 거예요? 나가 작아요. 근데 아까 10배가 증가하면 pH는 1만큼 감소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4만큼 크다라는 건 반대로 10의 4승만큼, 4제곱만큼의 농도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농도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에서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이제 빠르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H가 2여라고 했으니까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pH를 이제 마이너스 이 지수로 표현해 주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pH. 그럼 얘에 대한 뭐가 나온다? 바로 하이드럼 이온에 대한 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럼 농도비는요, 몇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가대 나는요, 10의 4제곱 대 1. 그래서 얘가 4만큼 크다? 그럼 다시 얘는 만 배만큼 가가 클 거예요. 하이드럼 이온 농도가 크다란 건 pH 작아져야 되는데, 나가진 pH가 크기 때문에 얘는 하이드럼 농도가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농도를 구하자고 했을 때는요, 부피분의 용질의 양, 부피라는 건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비율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비율로 갈 거니까, 굳이 여기다가 리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비율로 갈 건데, 어차피 속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나눠줬더니, 얘네들 값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 그럼 이 비율은 사실 x, 네, 여기 100 양쪽에 곱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인데요. 이 y가 밑에 사실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넘길까요? x 곱하기 y는 사실은 얘네들 x 곱하기 y 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10의 4제곱 대 1이다. 그래서 x 곱하기 y는 10분의 1입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pH가 차이가 날때 똑같은 산성 수용액이었으니까 그만큼 농도가 몇배 차이 날 거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농도비를 구해줘서 얘네들을 맞춰주면 되겠구나. 또는요, 나는 아직 이걸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요, 어차피 우린 농도를 다 알아요. 그럼 얘네들 나눠준 게 뭐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때는 리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요?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처럼요, 바로 pOH도 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에서는요, 앞에서 설명 거랑 똑같이 pH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럼 이온 농도야라고 했었죠? 그럼 pOH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수산화 이온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pOH는 작아질 거고요. 이제는 pH로 우리가 계속 바꾸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요. pH와 pOH 더해준 값은 무조건 14여야 돼요. 근데 수산화 이온 농도가 커졌다? pOH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pH는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만큼 작아졌어? 그럼 얘는 플러스 1만큼 커져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량을 상쇄해줘야지 계속 둘의 더한 값 14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pH가 8, 그럼 pOH가 6입니다. 얘가 지금 1만큼 감소하면 5가 되죠? 그럼 얘 1만큼 증가를 해줘야 돼서 9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더한 값이 처음에 14였고, 얘도 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없애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수산화연 농도가 10배 증가하면 pOH 1 감소하고, 그럼 pH는 1이 커진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제가 이 표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는 건요. 얘가 산성인가, 염기성인가를 구분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산성 먼저 구하고, 왜 얘의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걸왜 강조하셨나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산성 수용액이에요. 그럼 pH가 3이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에 대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서 얘는 산성 수용액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염화수소가 수용액일 때 물속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100% 이온화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농도는 수소이온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누구 거라고요? 하이드럼 이온에 대한 농도 거예요. 여기에서 용액의 부피가 10

10배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부피와 농도는 무슨 관계였다라고 우리 1단원에서 배웠어요. 몰 농도라는 반비례 관계. 부피가 10배 증가했어. 그럼 농도는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0분의 1배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pH 몇이 된다? 4.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 아, 여기에서 농도가요, 지금 사실은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로 반대 상황이에요. 10분의 1배 대줬으니까 pH는 1만큼 증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pH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농도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 거가요? 그건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건 수산화 나트륨이기 때문에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물 속에서요, 100%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요, 이온화가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예요. 그래서 하이드륨 농도로 가주는 것보다는 수산화 이온 농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pH와 pOH 더한 게 14니까 14에서 12 빼주면 바로 2라는 게 뭐다? pOH가 돼요. 그러면 하이드륨 농도보다는 그냥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로 10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시작을 해주면 부피가 10배가 됐어요.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됩니다. 라는 게잘 보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10배 됐으니까 농도 10분의 1배. 그렇게 해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바뀐 pOH가 3. 그러면 pH는 14가 나와줘야 되니까 14에서 3 빼주면은 11이다라는 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 수산화 나트륨에서요, 우리가 부피를 지금 10배 증가시켰다라는 건 농도를 10분의 1배 했습니다. 그때 pOH 값은요, 2에서 3으로요, 1만큼 증가를 했지만 pH는 어떻게 됐어요? 1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 농도가요, 여기에선 지금 10배 감소해서 pOH 1 증가하고 pH 1 감소한 상황이고요. 반대에서는 10배 증가하면 pOH 감소, pH는 커집니다. 라는 것을 이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때 산성인가 아니면은 염기성인가를 판단은 하시고, 하이드륨 농도로 할 건가, 수산화 이온 농도로 할 건가를 결정을 먼저 지어주는 게 수월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거 또는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거 10분의 1배 됐네 라는 게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의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pH와 pOH 그리고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걸 제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pH 더하기 pOH가 14이다라는 이걸 활용해서 문제에 한번 종이 딱딱딱딱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옆에 102쪽 옆에 제가 요거를 그려놨는데 혹시 보이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중성일 때 pH 더하기 pOH는 14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여기 pOH와 pH에 대한 차이 값이 2이다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아, pH가 만약에 1만큼 감소하면 6이 되겠죠? 그럼 그때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1만큼 감소했을 때 무조건 우린 더했을 때 14가 돼줘야 되니까 이 변화량은 상쇄할 수 있어야 돼. 1만큼 감소하면 누군가는 1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얘가 몇이 돼야 돼요? 8이 돼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6 더하기 8은 몇이에요? 14. 그래서 차이가 얼만큼 벌어져요? 한 칸, 두 칸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pOH와 pH 차이가 두 칸이래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해줘서 한 칸씩 누군가는 1 증가, 누군가는 1 감소를 해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7에서요. 누군가는 1 감소, 누군가는 1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더해주면 변화량은 0이 돼줘야 돼. 무조건 다시 더해주면 14가 돼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pOH와 pH 차이 값이요. 4래요.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요.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는 2가 증가하고 2가 감소해야 돼. 이 사이 칸이 몇 칸이란 뜻이에요?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하나는 지금 2만큼 감소할 거고 하나는

이만큼 증가해야 돼. 그래서 그 변화량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7에서 이만큼 감소하면 5, 7에서 이만큼 증가하면 9, 5 더하기 9는 14.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쭉 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중성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주면 돼요. pOH와 pH 값에 대한 차이가 만약에 음의부호가 나오게 되면 pH가 큰 거고 pH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석해주면 되니까 쭉 긋고 얘네 차이가 한 칸, 두 칸. 그러면 한 칸, 두 칸? 그러면 하나당 한 칸씩 감소, 하나는 증가. 만약 여기서 네 칸이야? 그럼 나누기 2해줘서 두칸 감소, 두칸 증가. 빠르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2번부터 할 겁니다. 1번 아니고 2번입니다. 차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일단 음의 값이 나왔어요. 음의 값이 나왔다라는 건 pH-pOH가 음의 값이야? 누가 크다란 뜻이에요? pH보다 pOH가 더클 거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쭉 그어주고 얘네들 차이가 8칸이에요. 그러면 중간부터 몇 칸씩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2를 나눠주면 하나는 4칸이 감소하고 하나는 4칸이 증가해 줘야 돼요. 근데 누가 지금 더 크대요? pOH. 그러면 7에서 4칸 증가해 준거 11이 바로 pOH. 그럼 7에서 4칸 감소한 거 3이 뭐예요? pH. 그래서 얘가 뭐다? 3이다. 라고 가줍니다.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래요? 우선 얘가 양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그럼 누가 먼저 크다? 아, 얘는 그러면 pH가 pOH보다 크다. 그럼 이 칸이 사실은 10칸인데, 7을 기준으로 누구는 얼만큼 증가, 누구는 얼만큼 감소해줘야 되죠? 나누기 2를 해주면, 누구는 얼만큼 증가, 5만큼 증가, 누구는 5만큼 감소. 그럼 여기서 플러스 7을 해주게 되면, 누구는 12만큼 증가, 바로 pH. 누구는 7만큼 지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2가 된 누구예요? pOH. 둘이 더한 값은 14. 유지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pH는 12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차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격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얼만큼 벌어졌네. 누구는 얼만큼 증가? 그 동일한 만큼 변화량 누구는 감소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뺄셈이 아니라 덧셈 활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 덧셈 없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1번에서는요, 염산과 물, 수산화 나트륨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요, 보자마자 딱 구분은 돼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1에 대한 비율이 나왔다, pH, pOH 같은 경우니까요, 이 가라는 경우에는 무조건 얘 뭐예요? 중성이 물입니다. 그래서 7과 7이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중성 계속 7, 7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는 pH 7. 그런데 얘가 지금 1보다 작대요. 그 뜻은 누가 더큰 걸까요? pOH가 큰 거고요. 얘는 지금 1보다 크니까 pH가 크네. 그래서 사실은 pH가 크다라는 건 아마도 수산화 나트륨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pOH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염산일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같을 땐 1. 근데 이것보다 1보다 뭐 작다라는 건 pH보다 pOH가 크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pH 더하기 pOH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무조건 14여야 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중성에서 pH와 pOH가 77이니까 더해주면 14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사실 더해주면 14가 돼줘야 돼요. 1과 6에 대해서. 근데 얘는 7이에요. 근데 14가 돼주려면 몇 배를 줘야 돼요? 2배. 그러면 얘가 사실은 위아래가 모두 다 2배를 해주면 비율은 계속 6분의 1은 유지를 하고 실제 값은 얘가 2, 실제 값은 얘가 12 했을 때2 더하기 14는 몇이다? 아, 2 더하기 12는 14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 더하기 14라고 했어요. 2 더하기 12는 14다라는 걸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H 몇이에요? 2. 그래서 산성이 맞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2분의 5입니다. 2를 더해주면 지금 값이 몇이에요? 7. 그럼 실제 값은 7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pH 더하기 pOH가 14가 돼줘야 돼요. 그럼 7이 아니라 14가 돼주려면 2배씩 해주면, 아, 위에서는 10, 밑에서는 4, 비율은 2분의 5는 맞지만 실제 값은 4랑 10이었구나. 그래서 pH 몇이다? 10. 그래서 둘이 더할 때14 맞고요. pH 10이니까 아,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이 맞구나.
우리는 pH

실일 때 중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가지고서는 얘가 7보다 작아져요? 그러면 산성. 얘가 지금 7보다 커져요? 그럼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pH 7이다라고 하는 건 하이드륨 농도가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아진다면 당연히 산성이 될 거고요. 이것보다 작아진다는 표현보다 커진다고 표현할게요. 10의 마이너스 6의 제곱은 커지는 건데 제가 작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커지면요. 산성이 되겠죠? 하이드륨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보다 커지면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래서 pH로 바꿔주면 얘는 8, 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로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 곱사는 항상 10의 만 14제곱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주면 좋겠지만, 나눔값 또는 얘네들에 대한 비율,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 건데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 비가요, 예를 들어 100대 1이라고 해볼게요. 100대1이다라고 하면은 하이드륨 농도가 큰 것까지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수산화의 농도보다 하이드륨 농도가 크네? 산성이겠네라는 건 보일 건데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게 하이드륨 농도가요. 수산화의 농도보다 100배 크니까 얘가 지금 10의 제곱? 얘가 그러면 1인가요? 라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둘이 곱한 값,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 곱한 값은 항상 10의 만 14제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은 지켜줘야 돼? 그럼 누군가가 100배가 되면 누군가는 100분의 1배가 돼야 돼요. 다시, 누군가가 만약에 10배를 시켜줬어요, 제가. 그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죠? 그럼 누군가는요, 이 변화량을 상쇄하기 위해서요, 곱하기 10분의 1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럼 얘네들 차이가 지금 몇 칸이 돼요? 한 칸간 지금 10배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게 바로 100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대 1이다? 사실은 10의 제곱에서 이 지수를 반으로 나눠주면 하나는 10배, 하나는 10분의 1배야 라는 뜻이 돼버려요. 똑같아요, 여기서도요. 이 비율이 지금 100이야? 그럼 지금 하이드륨 이온 농도가 100배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 얘가 지금 10배 증가했고 얘는 10분의 1배 증가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 10배 증가하면 누군가는 10분의 1배. 둘을 곱해주면 1로요, 변화량이 상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는 지수로 더해주면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만 1제곱 더해주면 0이 돼줘야 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줘야 돼요. 10배 됐어? 누군가 10분의 1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25도에서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해서 각각 비율을 나타내줬는데 빠르게 다 보자마자 누구의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서로 농도가 같으니까 1이 나왔겠다. 그래서 중성이구나. 그래서 pH는 7이요. 라는 게 보여야 돼요. 자, 이번에 그럼 나가볼까요? 얘네들 차이가 100배래요. 그러면 얘를 일단 지수로 표현해줘요. 10의 제곱. 그럼 이 지수를 반으로 나눠주면, 아, 누군가는 지금 10배 됐고, 누군가는 10분의 1배 됐어. 근데 얘가 100이라는 건 1보다 지금 크죠? 그럼 하이드륨 농도가 더 크니까 하이드륨 농도에다가 10배 주면 10의 마이너스 7에다가 10배다.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럼 이번에 반대로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다가 10분의 1이니까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래서 pH는 몇이다? 6이다. 라고 구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에서는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어렵다. 그쵸? 똑같이 보여주면 돼요. 나누기 2. 그럼 이때 뭘할수 있냐면, 아, 누군가는요, 10에 0.5 곱해준 값이고요. 누군가는요, 10에 0.5 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10에 마이너스 0.5 제곱이라고 표현할게요. 마이너스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더큰 거예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더큰 거예요. 그러면 수산화의 농도에다가 10에 마이너스 7 중성에서 0.5만큼 곱해준다. 사실 지수 더해주는 개념이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고요. 하이드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0.5제곱을 곱해준 거니까 둘을 더해주면 10의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그래서 pH는 몇이다? 7.5가 돼요.
그래서 0.5라는 개념이 나오겠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둘에 대한 비율이 1이다 나누기 2 해주고 하나는 10에 0.5만큼 곱해주고 하나는 10에 0.5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럼 0.5로 하나 더해주고 하나 빼준다. 이 지수끼리 더해주고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7과 0.5니까 -6.5.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7.5 이렇게 가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비율로도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율로 나왔을 때는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가요, 지금 1대 100, 사실 1대 1, 100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처럼 표현하면 돼요. 아, 수산화이온 농도 분해요. 하이드륨 농도가요, 얘네들이 지금 몇이다? 100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린 이거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나라는 건 1대 1이래. 같대. 바로 보여야 돼. 모두 다 10의 -7의 제곱. 중성이구나. pH 7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와 다를 봐주면, 가에서, 여기에서 1대 100이래요. 지금 누가 더큰 거야? 수산화의 농도가요, 더 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만큼 벌어져야 되는가? 지수를 2로 놔주면 하나는 10배, 하나는 10분의 1배. 10배 돼야 되는 건 수산화 이온 농도죠. 그래서 얘가요, 10의 -7에다가 10배 해주니까 10의 -6제곱. 그럼 얘는 10의 -7제곱에다가 10분의 1이니까 10의 -8제곱. pH는 8이다. 다는 저안 구할 거예요. 왜냐면, 비율이 1대 100, 100대 1로요. 반대기 때문에 무조건 몇이 돼야 돼요? 얘는 6이 돼줘야 됩니다. 하이드륨 농도와 그리고 수산화이온 농도에 대한 곱슬은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요. 얘네들 비율이 반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건 pH 값과 pOH 값이 반대구나라는 힌트가 주어진 겁니다. 그 힌트가 주어졌을 때 그걸 활용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산성 수용액과 염기성 수용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산성과 중성 염기성입니다. pH 7일 때가 중성이다라고 했으니까요. 7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아까 1 작아지면 1 커져요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해석하실 때는요. 하나의 수용액에서 7 더하기 7, 14. 여기 더해줘도 14, 여기 더해줘도 14, 여기 더해줘도 14, 여기 더해줘도 14. 그럼 이제 농도 값이다. 여기 곱해주면 10에 -14제곱, 여기 곱해줘도 10에 -14제곱, 여기 곱해줘도 -14제곱이다라는 이 수용액 안에서의 pH, pOH가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칸으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pH 7보다 작다라는 건 산성. 근데 pH가 7보다 크다라는 건 염기성, pOH가 크다라는 건 산성, 작다라는 거는 염기성. 요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요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pH 7, pOH 7을 기준으로 작아지면 산성, 커지면 염기성. 반대인 경우 이거를 고려해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문제 풀어보고 유니크 기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수의 가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나는요, 수산화 나트륨과 염산 중 하나인데요. 몰 농도비가요, 지금 A랑 10분의 1 A로 줬고요. pH EX와 X로 줘서 가가 pH 더 크기 때문에 누가 염기성이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배운 것처럼 크면 염기성이다. 가가 수산화 나트륨, 나가 염화수소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일 때몰 농도의 의미는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다라고 표현했고요. 산성에서 몰 농도는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농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이 비율이 몇대 몇이라는 거예요? A 대 10분의 1 A니까 10대 1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농도가 10배면 그 pH나 pOH는 1만큼 감소한다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수산화 이온이니까 pOH로 봐주시고요. 여기에선 얘가 pH니까요. 아, 하이드륨 이온이니까 pH로 봐줘야 돼요. 그럼 이때 pOH와 pH 차이가요. 얼만큼 나야 되냐면 얘가 10배 더 크니까 pOH는 얘가 1이 더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pOH와 pH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pOH를 1만큼 더해줘야지 pH랑 같아져요. 란 뜻이에요. 농도가 10배 크니까 pOH는 1만큼 감소해야 돼. 이 뜻입니다. pH, pOH 이거 같이 해석할 때 상관없어요. 우리는 농도랑 그 농도에 대한 pOH, 그 농도랑
그 농도에 대한 pH에 대해서 10배 증감, 1 감소, 요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잘 해석해주면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pH죠? 그래서 pOH는 14-2X가 pOH.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14-2X에다가 플러스 1 해준 게 바로 X다. 그래서 15는 3X니까요. X 몇이다? 5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일단 수산화 나트륨과 산성 중에서 누가 지금 산성이고 염기성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하이드륨 이온인지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유니크 기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도에서 이온화 상수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요. 하이드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지수에 반 나눠주면요. 누군가는 10에 세제곱, 누군가는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요. 누가 더 커야 돼요? 하이드륨 농도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7을 해주면 얘가 10에 마이너스 4제곱. 이게 바로 뭐다?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반대로 10에 마이너스 7제곱을 곱해주면 10에 마이너스 10제곱이 나오겠죠? 그거는 바로 수산화의 농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하이드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pH는 몇이다? 4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배 해주니까 얘가 8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8이 됐어요. 그러면 빠르게 pH가 8이니까 여기에서 10에 마이너스 8의 제곱, 수산화는 10에 마이너스 6의 제곱. 이 값은 몇이다? 아, 얘는 100이다. 그래서 y가 100 이렇게 다 구해졌습니다. 기억. x는 6인가요? 아니요. 살아서 틀렸고요. y는 100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귿.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이에요. 우리가 몰 농도를 알면 몰 농도에다 부피 곱해준 값이 바로 양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하이드륨 농도에 대한 거 10에 마이너스 4제곱. 그때 부피는 100ml인데요. 어차피 우린 가와 나에 대한 비율이니까 밀리리터로 갈게요. 나에서는 10에 마이너스 8제곱, 거기에서 1000ml. 그럼 얘네들 약분해 줄게요. 그랬더니 몇이 된다? 아, 10에 3제곱 대 1. 가가요, 나에 비해서 1000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양을 구할 땐몰 농도랑 부피를 곱해준 값이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하나 표 그려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거를 활용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pH 합이 주어졌습니다. 가와 나에 대해서 pH 합이요. 더해주면 14래요. 그 뜻은 뭐냐면 x가 예를 들어서 x 아 가에 대한 pH가 x야? 그럼 나에 대한 pH는 14-x야. 그럼 그때 pOH는 가에서 pH 더해 pOH가 14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14-x가 되고요. 여기서 나도 pH 더해 pOH가 무조건 14 돼줘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x가 돼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의 pH와 나의 pOH가 같은 상황. 반대로 나의 pH와 가의 pOH가 같은 상황. 너무나도 문제가 쉬운데요? 그래서 가와 나의 pH 14야? 그럼 pOH 더해준 것도 14일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우리한테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수용의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몰 농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해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양은 10대 1. 여기서 부피는 100대 1이니까요. 나눠준 값은 몇대 몇이다? 1대 10. 그럼 얘가 지금 10배가 크다라는 건 pH는 1만큼 작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가 X, 여기 14-X인데 얘네들 같다라고 풀기 위해서는 X와 14-X가 같아야 되는데 1만큼 작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몇이다? 2X는 15니까요. X는 몇이에요? 7.5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X가 7.5예요. 그럼 나에 대한 pH는 6.5네요. 기억! 가의 액성은 염기성인가요? 그렇죠. 7보다 크니까 염기성 맞고요. 니은, 가에 대해서 pH 7.5, 나에 대해서 6.5. 그래서 얘는 13분의 15니까요. 3분의 4가 아닙니다. 디귿, 여기에서 가에서 하이드륨 이온의 양과 나에서 수산화 이온의 양인데요. 사실은 농도가요. 가에서 하이드륨 농도와 나에서 수산화 농도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뭘까요? 부피비. 가대 나는 100대 1. 그래서 100이다. 네, 맞아요. 답은 기역과 디귿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해주실 때 크로스로 같은 경우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유니크 블룸.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부심 한국사입니다. 즐거운 벡터 시간이에요. 2차 곡선은 맨날 얘기했잖아요. 똑같다. 계속 아이디어가 비슷비슷하고 접선도 다 똑같고 접선이 들어가냐. 근데 벡터는 매 벡터 문제마다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그 상상력이 있어서 난 재밌더라. 나만 재밌나? 여러분도 재밌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재밌어 보자고요. 오늘 우리 수능 완성 83쪽 평면 벡터의 연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간단하게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의 벡터의 뜻부터 얘기를 하죠.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뭐더라?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였어요. 방향과 크기가 있는 요렇게 우리가 뭘로 화살표로 나타냈었죠. 화살표가 포함되는 직선으로 나타냈어요. 해서 뭐 꼭 우리말로는 뭐 이제 방향이 있는 선분이다 해서 뭐 유향선분 뭐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꼭 알아야 될 용어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튼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고 어떤 점 A에서 어떤 점 B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나타냈을 때 이 녀석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해? AB라고 하는 녀석 선분은 이렇게 나타냈었다.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방향을 나타냈었죠. 이 녀석을 우리는 벡터에 뭐라고 불렀었고 시점이라고 불렀었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다? 종점이라고 불렀었고 방향은 이 직선의 방향, 이 화살표의 방향, 선분의 방향, 직선이라면 뭐 선분의 방향으로 방향성을 나타냈었고 이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절대값 기호랑 똑같이 좌우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 AB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 벡터 AB의 크기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것 정도였었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한 문자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 문자로 쓸 때는 소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나타내서 벡터 기호를 표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다. 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문제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이 벡터가 벡터 A일 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우리가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형태로 표현한다더라. 그래서 이 벡터가 AB라고 한다면은 이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벡터 AB는 뭐가 된다? B에서 A로 가는 벡터 B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상에서 체크해 둘 거.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버리면 뒤집어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형태로 계산을 빠릿빠릿하게 해 주는 것도 해 왔었죠. 거기에다가 보태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요런 벡터 시점과 종점이 같은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0벡터라고 부르고 숫자 0 위에다가 벡터 기호를 써가지고 나타냈었더랬죠. 그래서 0벡터는 이제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특수한 벡터다. 라는 거가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해왔던 거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벡터라고 하는 개념 알았으니까 덧셈 뺄셈 실수배를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해왔을 때 덧셈은 어떻게 이렇게 벡터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시켜서 평행사 변형을 그려주고 너가 점 A, 점 B, 점 C다라고 했을 때 벡터 A와 벡터 B를 이렇게 불러주었을 때 벡터 A와 벡터 B 합은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으로 나타내기도 했고요. 내지는 벡터 A를 이렇게 썼을 때 벡터 AB와 벡터 BC에 대해서 얘네 둘의 합을 우리가 요렇게 나타내기도 했었더랬죠. 에이, 그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평행사 변형이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요만큼 선더 그림과 차이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 당연히 똑같아야죠. 이렇게 계산할 때랑 이렇게 계산할 때랑 벡터 A와 벡터 B 합이 달라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거두 가지를 얘기한 이유는 뭐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시점 두 개를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벡터의 덧셈을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한 벡터의 종점에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붙여서 벡터의 덧셈을 계산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두 상황을 기억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얘는 시점 두 개를 일치시켜서 벡터의 합을 얘기할 거야. 한쪽 벡터의 끝에다가 종점에다가 한쪽 벡터의 시점을 붙여서 이어나가는 형태로 계산할 거야. 라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나아가서 기하적으로 내가 눈에서 그림에서 벡터의 덧셈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그림 없이도 이와 같이 벡터 AB에다가 벡터 BC를 더해주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벡터 AC가 되는구나. 그림이 없어도 요 연산만 가지고 수식만 가지고도 내가 벡터의 덧셈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덧셈은 기억하기 쉽다고 했어요.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면 이 슉! 합치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A에서 C를 한 번에 간다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덧셈을 정의하고 나면은 벡터의 뺄셈도 얘기를 해주죠. 벡터의 뺄셈은 벡터 A 그리고 벡터 B가 이렇게 있어요. 너를 B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는 거랑 연계하기 위해서 OA랑 OB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벡터 OA에서 벡터 OB를 뺀다. 벡터 OA에서 벡터 OB를 뺀다라고 하는 녀석은 정의 자체는 마이너스 벡터 B. 아까 얘기했었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더해주는 것으로 벡터 A와 벡터 B의 뺄셈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벡터 A랑 벡터 B는 여기 있는데 여기다 새로 그림을 그려서 매번 그리자니 힘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 벡터는 이 벡터랑 같거든. 즉,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되는구나. 너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A와 벡터 B의 뺄셈을 얘기해주게 되면은,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벡터가 되겠구나. 로 기억을 하자 해서 기억 헷갈릴 때는 죄송, 종점, 시점. 초성만 보면 죄송, 종점, 시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기한다기보다는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 그마저도 헷갈린다 하시면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런 개념들, 그리고 요 덧셈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벡터 AB던가, 벡터 B던가 헷갈리면은, 뺄셈이 계산이 헷갈리면은, 그냥 쿨하게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BOOA, B에서 O로 갔다 O에서 A로 가니까 BA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 헷갈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정리해 줄수 있다, 덧셈을 정리해 줄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림 없이 그냥 수식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빠릿빠릿하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그거 잘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잘 정의를 했더니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0벡터에 대한 성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마치 모처럼 다항식처럼 예를 들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덧셈이 벡터 C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항시키듯이 계산을 해서 벡터 A는 벡터 C 빼기 벡터 B가 된다. 이런 연산들이 우리는 가능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뭘 해버려? 실수배를 해버려. 두 벡터 A에다가 내가 뭘 해버려? 실수를 곱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죠. 벡터 A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길이를 두 배로, 세 배를 해주면 길이를 세 배로, 2분의 1배 해주면 2분의 1을 길이를 절반으로. 음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길이가 두 배가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세 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세 배. 벡터 A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0을 곱하게 되는 경우는 0벡터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뭐 수식으로 막 쓰면은 뭐 K 곱하기 벡터 A다. 어떤 벡터 A에다가 실수 K를 곱한다라는 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K가 0이 아니네, K가 0이네로 이렇게 막 힘들게 텍스트로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양수일 때는 같은 방향이면서 그 실수배만큼 늘려주고 음수일 때는 반대 방향이면서 이 녀석의 절대값만큼 늘려주고 혹은 줄여주고 이걸 해준다. 그걸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배를 정리했을 때 실수배에 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 등이 성립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아까 얘기했었던 벡터를 다항식의 연산처럼 예를 들어서 2배 벡터 A 더하기 3배 벡터 B다 하면 분배법칙을 하고 마이너스 벡터 B다 하면 마치 다항식의 연산처럼 내가 계산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했던 거죠. 그렇게 실수배까지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응용되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하면 나와야죠. 평행하면 뭐라고요?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은 벡터 A는 벡터 B에 뭐가 된다? 실수배가 된다. 역방향도 성립해서 K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평행하면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조건. 평행하다 그러면 실수배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 나와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한 것들이 보다 세 점 A, B, C가 뭐가 되면은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 혹은 요 벡터 뭐 혹은 요 벡터 이런 것들이 평행이니까 A, B랑 A, C가 평행하다거나 A, B랑 B, C가 평행하다거나 요런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벡터 A랑 벡터 B가 뭐하지 않고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닌 경우 벡터 A에다 실수배 벡터 B에다가 실수배를 해주게 더해준 녀석이 M'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M' 곱하기 벡터 B 이런 식을 만족한다. 너네 둘이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니면은 마치 모처럼 항등식처럼 각각의 계수끼리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벡터 연산 문제들을 해결을 해왔던 거죠. 이게 다였어요.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성질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다항식의 연산과 같은 연산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와야 됐어 했어야 됐던 것들이었죠. 맞나요? 그럼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필수형 1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 ABCDEF예요. AE와 BC라는 벡터를 더해주세요. 벡터 A와 벡터 BC를 더해주세요. 그럼 얘를 벡터의 덧셈을 평행사변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평행사변형 뭐 법이라고 불러줄까요? 평행사변형 생각하면 AE와 BC라는 벡터를 더하겠대. 시점을 일치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AE랑 같은 벡터를 찾아봤더니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 BD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한다면 저 녀석은 AE 대신 내가 벡터 BD를 넣어주면 돼. 그럼 벡터 BD와 BC를 더해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벡터의 덧셈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려주기 위해서 BC에 평행하게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려주고 BD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벡터의 덧셈을 해주게 되면 요 벡터거든. 그럼 요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거든. 너랑 너는 이렇게 갔거든. 그럼 여기서 요 벡터는 요 벡터는 BM이라는 벡터의 두 배가 돼요. 이 녀석의 크기. 그럼 두 배를 해준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에다 두 배를 해준 거랑 같을 거거든. 그럼 요 녀석의 크기만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 여기 길이는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야. 여기 몇 도? 120도.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요 녀석의 크기는 루트 속의 코사인 법칙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4분의 4, 4분의 플러스 돼서 4분의 1, 4분의 7, 너는 루트 7이라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4분의 7 루트 7여서 2분의 루트 7.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를 삼각형법으로 끌고 가보자고요. A2에다가 BC를 더하는데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보니까 정육각형 문제는 이런 보조선을 그려서 육각형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한번 그려봐 지금 그려봐 누가 그려 육각형 그리려면 이게 삐뚤빼뚤 육각형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봐 삐뚤삐뚤 하잖아. 그래서 육각형 그릴 때는 삼각형의

보조선이 좀 있으면 그림 그리기도 쉽고 뭔가 비율 관계를 찾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BC랑 평행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정삼각형을 하나 붙여줘.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럼 BC랑 얘랑 평행하잖아. 크기가 같잖아. 그럼 벡터 A2에다가 BC를 더해주면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요만큼으로 가는 벡터거든. 그러면 요 녀석의 크기는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떨어지게 되잖니? 한 번의 길이가 1이면 너가 1이에요. 너는 2분의 1이에요. 너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 두 배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지? 루트 3이 되겠네? 얘가 1이잖아. 얘도 1이잖아.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겠네? 2가 되겠네? 게임 오버죠. 너가 2고 너가 루트 3이면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 너는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 되죠? 너는 루트 7이 되죠? 나는 이게 좀더 계산이 간단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려서 또 평행사 변형을 찾아서 중점을 내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직관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그림에서 이 시점에서 그냥 쭉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몇 개를 더해도 괜찮아. 그럼 더하고 더하고 더해주면은 결국 그 결과는 2벡터거든.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원하는 벡터를 그림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벡터의 길이,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벡터를 덧셈을 찾아가지고 그 벡터의 크기를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상에서 찾기가 어렵거나 힘들,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렵거나 힘들, 뭐 거기서 거기 똑같은 얘기지. 힘들 수 있어. 혹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플랜 B, 플랜 C를 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내적이라거나 성분을 통한 벡터의 연산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습해 보자고요. 1번 문제입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B에 대하여 새 벡터가 있다. 요렇게 주어졌어. 벡터 X와 벡터 Z, 벡터 Y와 벡터 Z를 더한 녀석이 서로 평행하도록. 평행하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두 벡터가 평행하면 실수배를 써줘야 돼. 그럼 내가 벡터랑 X랑 벡터 Z를 더해줘. 4, 2를 더해주면은 벡터 X 더하기 벡터 Z는 4와 2를 더하면 6배 벡터 A고요. 마이너스 3과 5를 더해주면 2배 벡터 B가 되지요. 벡터 Y와 벡터 Z를 더해주면 벡터 Y에 더해주면 K 플러스 4에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벡터 B에 벡터 5배 벡터 B를 넣으면 4배 벡터 B가 되지요. 요렇게 됐어요. 서로 평행하다 뭐라고요? 실수배. 여기다가 내가 적당한 실수를 L을 곱해주게 되면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를 정확한 텍스트로 식을 써보면 6배 벡터 A에다가 2배 벡터 B에다가 실수 L을 곱해주면 요 녀석이 K 플러스 4의 벡터 A에다가 플러스 4배 벡터 B가 되는 것이고, 서로 평행하지 않고 0 벡터가 아니란 말을 했기 때문에 너랑 같고 너랑 같을 거야. 4가 2, L과 같으니까 L이 2가 되는 것이고, L이 2가 되니까 너가 12가 되면서 12가 K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K가 8이 되는구나 라는 게 정확한 연산을 통한 계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평행하지 않으니까 실수배만 얘가 되는 거야. 실수배했을 때 이거와 이거 같은 거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구나. 여기서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어. 여기 몇 배가 돼? 두 배가 되겠네. 너는 12가 되겠구나. 그럼 K는 8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2벡터에 대해서 이런 1차식으로 표현됐을 때이 둘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해서 내가 비례식을 통해서 빠르게 미지의 모르는 개수를 내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1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해놓고 각시가 90도래요. BC라는 변의 길이 너는 AC라는 변의 길이에 두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너의 길이를 L로 잡아준다면 너의 길이는 두배 L이 될 거라는 거죠. 삼각형 ABC에서, 아이고, 복잡해라. 저 녀석의 크기가 4래요. 그때, 아이고, 복잡해라.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요 녀석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저 녀석을 내가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산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AB에서 AC라는 벡터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내가 12가 된다라는 걸 알거든.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벡터를 빼버리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3배 벡터 BA야?

그러면은 벡터 BA를 하나 끄집어내고 두 배의 벡터 BA에서 두 배의 벡터 BC를 뺀 걸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네들이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뺄 셈이니까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벡터 CA, 죄, 송, 종점, 시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벡터 BA는 앞에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 플러스 벡터 AC예요. 이 녀석의 크기를 우리는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CA랑 AC잖아. A가 있고요. A가 있고요.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럼 너를 내가 다 벡터 시점을 A로 바꿔버려. 그럼 너는 마이너스 벡터 CA, 벡터 AC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럼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벡터 AC가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나 그냥 이 벡터의 크기는 같을 거거든. 방향이 반대고 크기 같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버려. 그럼 너는 벡터 AB와 벡터 AC를 더해준 녀석의 크기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이제 기하적으로 해서 그러면 벡터 AB에다가 벡터 AC를 더했어. 그럼 AC가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여기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갔어. 너의 길이가 이렇게 가는 녀석을 조금 이렇게 삐뚤어니, 자, 삐뚤지 말고 똑바로 가렴. 이렇게 길이가 L이거든요. 그럼 AB에 BC를 더해주는 우리가 요 더해준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보조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너의 길이랑 같으니까 너도 L. 그럼 2L, 2L, 1대1대 루트2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2 루트 2의 L이 되겠다. 라고 해서 2 루트 2의 L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L의 값이 루트 2가 된다라고 연산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계수를 맞춰줘서 뺄셈을 정리해주는 형태로 할수 있겠죠. 내지는 그냥 끄적끄적대서 얘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주어진 식을. 3배의 벡터 BA예요. 좀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조그맣게 축소판을 그려놓을게요.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1대이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볼게요. 너가 C예요. 너가 B예요. 너가 A예요. 그러면 처음에 3배 벡터 B예요. 그럼 BA를 3배로 늘려준 거야.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을 똑같이 생긴 거를 3개를 그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3배 벡터 BA는 이렇게 둘, 셋, 간요 벡터예요. 그럼 3배부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2배 벡터 BC를 뺐어. 뺄 셈은 우리가 헷갈려. 그럼 2배 벡터 BC를 뺀다라는 녀석을 더하기 2배 벡터 12, 종점과 시점을 바꿔버려. 그럼 12라는 건요 벡터거든. 그럼 요 벡터의 2배만큼 갔으니까 요만큼. 아까 우리 요거? 요만큼. 그럼 2배 벡터 12를 더해주면 요만큼 가겠지? 그럼 요만큼 왔다가 요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했어? 벡터 AC를 더했어. AC는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어. 그럼 결론은 3배의 벡터 BA에 2배의 벡터 12를 더해주고 벡터 AC를 더해주면 요로 가.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벡터는 결국 이렇게 가는 벡터라는 거죠. 근데 너가 2L이잖아. 또 L이잖아. 너 L이잖아. 그럼 너는 얼마야? 2루트 2L이 되는 거야. 2루트 2L이 4가 되면서 L루트 2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끄적대서 내가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통해서 이 벡터식을 뭔가 간단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줘서 내가 그냥 붙여, 붙여, 붙여. 특히나 얘가 만약에 뭔가 어떤 의미에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이 식을 내가 해석하기가 꽤 힘들었겠지. 근데 너무나 나이스하게 예쁜 직각삼각형이고 길이의 비율도 알고 있잖아. 그럼 내가 그냥 그림으로 끄적대가지고 세 배로 늘려, 붙여 하면 약간 그 격자무늬 모른 종이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대충 어디쯤에 떨어질지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건 어쨌건 우리가 저 L의 값이 루트 2라는 걸 찾아냈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너 루트 2가 되어라. 너 루트 2가 되어라. 요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요거를 찾아낸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내가 들여다봤더니 너가 루트 2가 되고 너가 2루트 2가 될 거예요. 1대 2대 루트 5의 비율, 루트 10의 길이가 가지겠죠? 저 녀석의 값을 계산해 달래요. 그럼 저 녀석도 내가 그림을 그려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먼저 그냥 수식으로 먼저 뻔히 보이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벡터 CB에서 벡터 CA를 빼주고 벡터 AB를 더해 달래. 이 녀석의 크기래. 먼저 이게 나오죠? 뭐예요? 시점이 같잖아. 죄송, 너가 종점, 너가 시점.

벡터 AB가 돼버렸어요. 너는 벡터 AB에 벡터 AB를 똑같이 더했네. 두 배의 벡터 AB의 크기가 되겠네. 벡터 AB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10이에요. 게임 끝났죠. 두 배의 루트 10이 나온다더라. 해서 이 루트 10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 너무나 뺄셈이 뻔하게 보이면서 그게 벡터 AB가 들어오는데 뒤에 들어오는 것도 심지어 AB야.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연산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얘도 뭐 내가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벡터 CB에서 그쵸? 벡터 CA를 빼줘? 그럼 CA를 빼준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CA를 해준다는 것은 플러스 AC를 해주는 거야? 그럼 AC는 이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지?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벡터는 이 벡터네? 근데 거기다 AB를 한번더 돼? 그럼 이걸 두 배로 가는 거네?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구나? 2루트 10. 이렇게 그림으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얘 같은 경우인데 너무나 뻔히 이게 AB가 된다는 게 보이면서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얘를 그림에서 판단하는 게 빠를 것이냐, 연산 금방 되겠는데 이런 것들 직관적으로 캐치해가지고 그림을 찾아내면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2번 문제도 해결해봤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평면에서 아유 그림을 안 줬네, 아유 불친절해라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BAD의 크기는, 각 BAD 크기는 ABC 크기의 2분의 1배래요. 2분의 1을 곱한 거래요. 2분의 1배가 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일단 저 조건에서 사각형 BA와 B의 각의 크기를 봤을 때 A 쪽이 있어? B 쪽이 있어? 근데 A와 B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A 쪽의 각이 B 쪽의 각의 절반이야? 그럼 B의 각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A의 각을 그거보다 좀 작게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각이 세타면은 BAD가 세타면은 요 녀석의 각이 두배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AB랑 ABCD가 될 텐데 AB랑 AD 벡터의 크기가 같대. 너랑 너랑 길이가 같대. 그럼 C는 이쯤에 있는지 이쯤에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아직은 알 길이 없어.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얻을 정보는 이거라는 거죠. 얘네들의 길이가 같고 세타면 2세타가 된다. 2세타의 절반이 얘가 되는구나. 근데 넓이가 24 루트 3이래. 넓이가 24 루트 3이야? 24 루트 3이야?까지 캐치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부의 한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졌을 때 쟤를 계산해 달래. 일단 딱 보이는 거는 결국 얘는 P D 더하기 DC라 거창하게 써놨지만 P에서 D로 갔다 D에서 C로 가면 이 녀석은 P C라는 벡터가 되는 거구나. P에서 D, D에서 C, PC로 가는 P에서 C로 가는 벡터구나. 그럼 저 녀석을 찾기 위해서 P를 찾아줘야 되는데 도형을 어떻게 찾아줄까? 가해 조건부터 보자고요. 내가 지금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몰라.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야, 시점이 같잖아. 그럼 얘는 죄송, 죄송, 죄송, 지읒, 종점. 얘가 A가 종점이 되고 B가 시점이 되는 벡터 BA구나. 얘도 죄송, 종점, 시점, C에서 D로 가는 벡터가 같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벡터 BA와 벡터 BA와 벡터 CD가 뭐래? 같대. 같다라는 거는 그 방향도 같고 크기도 일치해야 되거든. 그럼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하고 방향이 같다라는 건 평행하게 되는 거죠.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평행사 변형이 되는구나. C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되는구나. 근데 심지어 이웃한 두 변이 어때? 같아. 마름모가 되는구나. 그럼 마름모인 상태에서 너랑 너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180도가 돼야 돼. 근데 너가 너의 두 배, 너가 너의 두 배잖아. 그럼 너가 60도가 되고 너가 120도가 되는구나. 가의 조건에서 지금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한 변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둔다고 하면은 이 넓이가 24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나 특수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정삼각형 두 개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그죠? 우리가 수학기를 배웠기 때문에 AB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이다. 맞나요? 2분의 1이 아니라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삼각형이 아니니까 사각형의 넓이니까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니까 L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 요걸 가지고 24

두삼을 해줘도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 특수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L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두 세트 있구나. 요게 24 루트 3이다. 라고 해줘서 식을 세워줘도 되겠죠. 이거나 저거나 당연히 같죠. 루트 3 나눠주고 이항시켜 버리면은 L의 제곱이 48이 나오게 되면서 L의 값이 4 루트 3이라는 것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얻어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저 사각형은 마름모가 될 것이고 너 A가 되어라, 너 B가 되어라. 자, 정삼각형 느낌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C에다가 D에다가 여기 각이 60도가 되고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3인 마름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P의 위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거든. 해서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을 봤더니 나의 조건을 봤어요. 3배의 벡터 BC와 3배의 벡터 DC를 냈더니 4배의 벡터 PA래요. A, C, D, B는 내가 다 아는 거고 P만 몰라. 그래서 저 P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벡터의 덧셈은 시점과 종점이 다를 때 얘기하기가 쉽고요. 혹은 시점이 일치시키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뺄셈은 시점이 같을 때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해서 봤더니 너네 둘의 계수가 둘다 플러스 플러스 CC가 똑같이 있어. 그럼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4배의 벡터 PA는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C에 마이너스 3배의 벡터 DC가 되는데 종점끼리 같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시점과 종점을 뒤집어 버려 3배의 벡터 CB에다가 더하기 3배의 벡터 C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CB랑 CD 이게 무슨 사각형? 마름모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주면 그 벡터는 무슨 벡터가 돼버려? 벡터 C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벡터 PA, 저 P라는 점이 궁금한 건데 그럼 저 식은 내가 벡터 PA는 뭐가 된다? 4분의 3을 벡터 CA가 된다는 거죠. 벡터 PA는 4분의 3의 벡터 CA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C가 있고 A가 있고 CA라는 벡터의 몇 배? 4분의 3배가 벡터 PA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P라는 지점은 AC를 몇 등분? 4등분을 한 것쯤이면 여기 있어야 CA의 4분의 3배가 P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4등분 해주는데 마침 마름모니까 2등분 되죠? 그거를 또 반씩 나눠주면 너랑 같을 거예요. 여기에 전 P가 온다라는 거죠.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벡터 PC의 크기를 구해주는 거였거든. 요거. 근데 벡터 PC가 요만큼이잖아. 그럼 요거는 정삼각형에서 마름모니까 수직으로 만나죠? 정삼각형의 높이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정삼각형의 높이구나.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4루트 3이 되겠구나. 약분 해주면은 3이 되겠구나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거. 이런 게난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텍스트로 주어진 어떤 벡터들에 대한 식을 보고서, 아, 이게 이런 도형이 될 거야. 이게 이런 도형이 될 거야. 점 P는 여기 있을 거야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나만 재밌어? 나만 재밌어? 재밌지. 그치. 재밌지. 재밌어야 돼. 그래야지 벡터가 쉬워질 거거든. 자꾸 그려보자고. 그려보다 보면은 이 재미를 느낄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거든?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중점 C에 대하여 중점 C라고 그랬어요. 중점. 너가 중점이구나. C에 대하여 정삼각형 ACD와 정삼각형이에요. 그 다음 직사각형 CBEF. 너네 둘은 같은데 이렇게 한 평면이 있답니다. 선분 CD의 중점 M이 선분 AE 위에 있고 이 그림대로 얘가 중점인데 이 라인에 M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AF에서 AC를 뺐대. 그럼 저거 보자마자 쟤를 뭐로 바꿀 수 있어? 벡터 CF. 죄송. 종점 시점. CF라는 벡터의 크기가 4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CF

F, 요 변의 길이가 4가 된다라는 걸 직사각형에서. 그 상태에서 뭘 구해달래? 벡터 AE에서 누구를 빼주고 더해주고 벡터 CM을 더해주고 벡터 AD를 빼준 녀석의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시겠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아래쪽에 얘의 AB의 중점을 C라고 했으니까 너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너의 길이도 L이 될 것이고 너의 길이는 4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이거를 이었을 때 얘가 중점 M을 지난다라고 그랬고 A에서 중점을 이으면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직각으로 뾰로롱 만나버리거든. 그런 상태에서 너의 길이, DM의 길이랑 MC의 길이가 같잖아. 그럼 너가 정삼각형이니까 너는 60도고 너는 몇 도가 돼버려? 30도가 돼버려.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져버리네? 길이를 알아버렸어. 너가 4가 돼버리면은 4의 루트 3대인 4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을 절반으로 쪼개줬으니까 2루트 3과 2루트 3으로 길이를 쪼개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요만큼의 길이는 8이라는 것도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길이는 알아냈어.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낸 상태에서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서 이 벡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은 이 벡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복습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봤어. 뭐가 먼저 보이니? AE, CM, AD,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와? AE와 AD가 시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쟤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벡터 AE와 벡터 AD에 뺄셈을 해주고, 거기다가 벡터 CM을 더해준다라고 해주면, A에서 AD를 빼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는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벡터 종점 시점 D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D에서 2로 갔다가 거기서 CM이라는 벡터를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에서 2로 가고, D에서 2로 가고, C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더해주는 건데, D2라는 벡터는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 근데 CM이라는 벡터를 어떻게 할 거냐? 정삼각형을 위에다 이렇게 그려줘.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 정삼각형을 그려주고 조금 높이 갑시다. 정삼각형을 그려주고 약간 정삼각형이 아닌 것 같지만 기분 탓이에요. 조금만 더 기왕 그리는 김에 조금만 더 정삼각형 같이 그릴까? 선생님이 EBS 강의에서 제일 야, 내 키가 1cm만 짧았어도 내가 요 문제를 못 풀었을 것 같아. 요렇게 그림을 그려줘. 그럼 여기서 내가 DCM이라고 하는 요 벡터는 여기서 이 똑같이 그, 왜? 요만큼의 길이 같으니까 요 정삼각형 여기다 똑같이 착동으로 그려준 거거든. 요렇게 가는 거에 절반만큼 간 거예요. 절반만큼, 절반만큼. 여기서 CM이라는 벡터는 요만큼 간 거거든. 그럼 D2에다가 요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뭐다? 요만큼의 벡터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저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보조선을 적당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보조선을 적당히 그려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와 얘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가 2루트 3이야. 얘는 중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얘는 루트 3이죠. 근데 여기서 얘가 또 중점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얘가 2루트 3 중점이니까 요만큼은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루트 3이 중점이니까 이만큼도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3, 루트 3, 2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루트 3과 2분의 루트 3을 더해준 2분의 5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의 절반이거든. 근데 정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3에 루트 3배를 해준 3. 그거의 절반인 2분의 3.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4에서 정삼각형의 높이인 3을 빼준 1이 될 거야. 그럼 얘만큼은 1. 그럼 1과 2분의 3을 더해주면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5가 나와. 그러면은 게임 끝났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너라는 녀석은 루트 속에 2분의 5의 제곱과 2분의 5 루트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5를 아주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럼 2분의 5에다가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과 루트 1의 제곱 해서 더해주면은 5가 되겠구나라고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당한 중점이고 정삼각형이라는 예쁜 도형들이 있으니까 적당히 내가 중점들을 찾고 길이들을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준 거예요. 뭐? AE에서 AD를 먼저 빼면 간단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죠. 내지는.
내지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갔더니 아까처럼 계산을 저는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그릴지가 그 뒤 이렇게 그려지는 이 벡터를 내가 길을 어떻게 찾을지 좀 막막했어요. 좀 다르게도 한번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볼까? 해서 지금 여기서 벡터 A2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벡터 A2라는 녀석에다가 지금 뭐 했어? 벡터 CM에다가 AD를 빼기로 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AE, OK, CM. 근데 너가 중점이니까 CM이라는 벡터는 MD라는 벡터랑도 같거든? 요 녀석을 내가 MD라는 벡터로 바꿔봤더니 D가 여기 똑같이 있네? 그 MD, AD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더하기 DA라는 벡터로 갈 수가 있겠다? 어라? 그럼 M에서 D로 갔다 D에서 A로 가네? 요 녀석은 벡터 MA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예요. CM을 내가 MD로 바꿔주게 되면서 뒤에 있는 이 D라는 것을 보고서 CM을 MD로 바꾸면은 계산이 되지 않을까? 끌고 간 거죠. 그럼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벡터 AE에다가 벡터 MA를 더해준 거고 이번엔 A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뭐 MA를 그대로 써주고 A를 시점으로 얘를 그대로 써주고 AE에서 벡터 AM을 빼준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 죄송? 시점? 종점? 너는 벡터 M2가 되겠구나. 즉 요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아까 여기서 너의 길이가 뭐가 됐을 때? 4가 되었을 때. 너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 8이라고 그랬어. 너의 길은 정사각형의 높이니까 3이라고 그랬어. 그럼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라고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그쵸? 요렇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요런 녀석들을 계산할 때 이렇게 뺄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도 벡터 AE, AE는 요거야. 근데 MA를 더해, 이렇게 더해. 그럼 이렇게 갖다 이걸 빼주는 거니까 이 벡터가 되겠구나. 그냥 직관적으로 기하적으로 도형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찾을 수 있겠죠. 해서 요거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계산이 좀 더 간단했었던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얘기할 만한 풀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능 완성을 학습할 지금 단계쯤에서 우리가 이미 기하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풀이 뭐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쿨하게 성분으로 다 계산을 해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너네들의 길이를 다 아는 마당에 너를 내가 Y축을 요렇게 Y축이 야 삐뚤어도 너무 삐뚤 오늘 이렇게 삐뚤하면 되겠니? Y축 요렇게 Y축, X축을 이렇게 내가 그려주었을 때 AE라는 벡터, AE라는 벡터는 무슨 벡터예요? X축의 방향으로 4루트 3을 갖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가는 벡터죠. 거기에다가 CM이라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X방향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높이 3의 절반인 2분의 3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AD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벡터죠. 그럼 X성분은 4루트 3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를 또 빼주면 얘는 4, 3, 2분의 5루트 3이 될 것이고 Y성분은 4에서 2분의 3을 더해주고 3을 빼줬어.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요 벡터의 뭐를 우리는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2분의 5를 끄집어내고 루트 속에 루트 3의 제곱 1의 제곱 해주면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이 성분을 이용한 거의 장점 뭐야? 고민할 게 없지. 그냥 숫자 빵빵빵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길이를 알고 도형이 어떤 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 이런 게 아니라 정삼각형, 직사각형 같은 예쁜 사각형이다 보니까 예쁜 도형들이다 보니까 성분으로 넣기가 너무나 좋다더라. 그럴 때는 성분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고민할 것이 척척척 계산해 주는 게 현명할 때도 많죠. 그렇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좌표평면에서 AB는 4예요. AC는 8이에요. 직사각형 ACDB와 선분 AB를 지름하는 원이 있는데 원이 전피해서 CD와 CP를 더해달래.
저 녀석의 값이 최대일 때의 점피를 Q라고 하자 QCD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요 벡터에 대한 이야기. 그럼 CD라는 건 고정된 벡터거든. 그럼 CP는 원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벡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덧셈을 그냥 벡터의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평행사변형으로. 그러면은 이 C라는 녀석의 입장을 여기에 C의 눈동자를 여기를 얘를 여기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C의 입장에서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졌던 녀석이 이 눈동자가 여기 왔을 때 여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야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C 뒤에 CP를 더해주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즉 여기서 CD와 CP라는 녀석을 뒀을 때 벡터의 최대는 이원 위의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원의 점까지 거리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더해주는 합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하더라? 원의 중심을 지나고 직선을 그려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도록 해야지 최대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원의 점을 움직이는 녀석에 대해서는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의 합으로 바꿔줘라. 라고 해서 CD라는 벡터에다가 CP를 더할 때 C에서 O로 간 다음에 O에서 P로 가는 벡터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서 CD와 CO를 먼저 더해. 그럼 이 합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O'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먼저 더해주면 얘는 CO'이라는 벡터에다가 OP를 더해주는 거군요. 그럼 CO'을 간 다음에 OP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가 원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가는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종점이 여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이 원이라는 걸 찾아주고 나면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점 P를 Q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도록 하는 Q는 여기서 얘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에 Q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Q에 대해서 삼각형 Q, C, D의 넓이를 구해달래. 밑변은 알아.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잖아. 뭐라고? 8이라고. 뭐만 구해주면 돼? 요만큼만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요만큼을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이 얼마야? AB가 4니까 2였어요. 그 상태에서 요 각에 대한 뭘 찾아줘? 삼각비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서 평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였어? 8이었어. 요만큼의 길이는 4에다가 얘가 중점이니까 2를 더해서 6이었어. 그럼 6과 8이니까 너가 10이잖아. 끝났죠? 5대 4대 3. 그럼 여기서 요 각에 대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2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준 5분의 8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끝났죠? 그럼 삼각형 Q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CD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4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8에다가 5분의 8을 더해주는 게 되겠죠? 그럼 얘가 5분의 58에 48인가요? 그럼 얘 나눠버리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48에 1을 곱해주면은 5분의 96이 되겠죠. 해서 그렇게 우리가 5번 문제까지 해결을 봤습니다. 해서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내가 이 만족하도록 하는 저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될때 언제냐? 그림 그려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는 Q를 찾아서 이 높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삼각비를 찾아준다. 이런 것들. 주어진 저 벡터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기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다예요. 탑니다.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덧셈, 뺄셈, 연산 같은 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위치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안 중요하다고는 단원이 없지만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 해봐야 되거든요. 꼭 한번 문제 풀어보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필수형 문제가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위치 벡터를 향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의 김유경입니다. 5월이 된 만큼 정말 행사도 많고 중간고사도 딱 끝날 시즌입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간 진도 나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할 만큼 분위기가 진짜 어수선해요. 이럴 때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딱 잡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도달할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 잡아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바로 1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실험 과정 제시된 거 보니까 다이오드의 연결에 따라서 각각의 반도체를 우리가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과정 옆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겠죠? 실험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가 4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쭉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서 나오니 전류가 얘들아?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라고 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저항을 거쳐서 이렇게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여기 제시되어 있는 P형 반도체가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 오른쪽 맞죠? 선생님 쪽. 이 경우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 선생님 헷갈렸어. 자, 이 경우에 순방향 전압기 걸려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리고 이게 쭉 돌아서 나와줘야 우리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위쪽으로 돌아 나와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다이오드, 중간에 있는 이 다이오드는 아랫부분이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위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위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전류가 흐를 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빛이 나는 다이오드는 단 두 개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LED도 순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이 나올 텐데 아랫부분에 이 중앙에 있는 다이오드의 윗부분이 P형 반도체가 걸려 있어서 이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를 때는 그대로 순방향 전압에 해당되는 것이 맞아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이미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다이오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이 다이오드의 반도체를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위에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선생님 자꾸 헷갈린다. 오른쪽 P, 그리고 X가 N형, 그리고 여기도 P형, 여기가 N형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에 해당하는 것은 이 LED는 역방향 전압임을 이용해서 P, N 이렇게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걸 했으니까 두 번째 B에 연결하여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의 플러스 극에서 출발한 이 전류가 S 스위치를 거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이때 어디로? A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렇게 A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다이오드에 다시 전류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 다시 가고 싶겠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싶겠지만 이렇게 돌아간다면 마이너스 극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도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결국 이 경우는 음극으로 다시 전류가 들어오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B에 연결하면 빛이 방출되는 LED의 개수는 0개다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토대로 보기 기억 니은 티긋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S를 A에 연결하면 A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자, 위에서 빛이 나지 않는 LED는 A에 연결했을 때 A뿐이기 때문에 이게 역방향으로 연결된 게 맞아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X는 P형 반도체이다 라고 하는데 X는 위에 표기한 것과 같이 N형 반도체이다 라고 해서 니은은 5다 이 됩니다. 디귿은 기억은 3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B에 연결하면 빛이 나는 다이오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개가 돼야 돼서 디귿도 5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에 있는 기억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항들, 개념을 묻는 문항들은 빈출 가능한 보기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했을 때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에 다른 표현을 조금 보자란 얘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의 반도체에 있는 전자 그리고 양공이 서로 멀어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가 있는 반도체 어디? 바로 P형 반도체의, 선생님 잘못 썼죠, 얘들아? N형 반도체의 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이라고 표기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와 양공은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매개체에 해당하는 전하 운반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A라고 하는 다이오드의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는 접합면이 아닌 양끝으로 가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보기와 관련돼서 또좀 잠깐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맞는 보기가 우선 X는 N형 반도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X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빈출되는 변형된 보기들 함께 정리하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14번 역학과 관련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상황, 나상황 지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상황 같은 경우는 물체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상황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B와 C 사이의 CQ를 끊어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C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R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8분의 5배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지? 좀 전에 Q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R이 C를 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편의상 선생님은 R이 C를 당기는 힘을 지금부터 8F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가 B를 당기는 힘은 그 크기가 몇이 얘들아? 5F이다라고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살짝 아래쪽에 쓸게요. 흰색으로. B는 흰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의 상황이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지된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전체의 R자임, 그리고 각각 A, B, C, D 물체의 R자임은 0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빗면 위에 물체 B, 물체 C가 놓여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이 BC의 가속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빗면에 의해 BC에 있는 가속도는 A로 같다. 자, 그렇다면은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C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아무 물체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은 양쪽에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이 5F였다라고 얘기하면 Q가 C를 당기는 힘도 5F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 내용을 여기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C는 Q가 5F로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R.

8F라고 하는 힘으로 당기고 있겠죠. 자, 그런데 D는 EM이라고 하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EMG라고 하는 중력이 있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두 힘은 평형을 이뤄서 R자 힘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D도 정지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힘이 같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라고 하는 힘은 4F라고 하는 힘을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이제 그럼 A로 가서 볼게요. A. A도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피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으니까 실피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피가 당기는 힘, 그리고 중력 mg가 같은 크기라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A는 정지해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mg라고 하는 것을 4F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을 편의상 4F라고 표시해도 무방하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피는 B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B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피가 작용하는 힘은 4F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에 작용하는 B의 질량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실피가 당기는 힘, 실큐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체 B는 정지해 있으니까 결국 B의 질량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F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와 C의 질량의 B는 몇대 몇이 얘들아? 1대 3이다 라고 쓰겠죠. 같은 F, 3F이기 때문에 같은 비면에 놓여진. 그럼 그와 관련된 보기 기억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기억, 질량은 C가 B의 3배이다 라고 하는데 위에 쓴 것처럼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얘기 보기 위해서 문제 마지막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A가 D의 2분의 5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자임의 평형을 이루지 못해서 A와 B 그리고 C와 D가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에 작용하고 있는 A의 가속도의 크기가 5A였다라고 얘기하면 D의 가속도의 크기가 2A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 근데? A, B 함께, C, D 함께.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가속도도 5A, C의 가속도도 2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으면 이제 각각의 작용하는 R자임 나에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 A에 작용하는 힘 뭐라 그랬지, 얘들아? MG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MG를 앞에서 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했었죠. 여기.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편의상 4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도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었죠? 질량에 의해서 얼마만큼? F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결국 A와 B의 전체에 작용하는 총힘은 F 플러스 4F. 해당하는 몇? AB의 R자임은 5F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D도 보도록 할게요. D도 연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 뭐? D의 중력, EMG. 앞에서 8F와 같은 힘이 있었죠. 여기 또 핑크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 D와 C가 연결되어서 C는 이 8F와 반대 방향으로 3F만큼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C와 D의 D가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총 R자임의 크기는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구하지? CD? 8F에서 3F를 뺀 5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A와 B, 그리고 C와 D의 각각의 R자임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봤으면 니은 보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니은, 나에서 C의 가속도의 크기는 1/2 G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자 힘을 구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B와 C의 정량적인 질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B의 질량이 1대 C의 질량이 3이기 때문에 B의 질량을 B, 그리고 C의 질량을 3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R자 힘 위에서 구한 것처럼 5F라고 얘기했는데 이 5F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B라고 하는 총 질량의 가속도 5A를 곱한 값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이 이 5F라고 하는 R자임의 크기가 C와 D의 R자임의 크기와 같으니까 이 식은 누가 같냐면 바로 C와 D의 총질량 EM

플러스 3b 여기에 가속도 2a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b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텐데 이 값이 그대로 m이라고 주어져서 결과적으로 b의 질량 지금 표기한 것처럼 m 그리고 c의 질량 그대로 3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한 질량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c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2a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이 a에 해당되는 값은 구해내면 그대로 4분의 1g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나에서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분의 1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지금 A에 지금 작용하는 총힘 그리고 D에 작용하는 총힘 함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총힘을 왼쪽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우선 A에 중력 mg라고 하는 힘이 있겠죠. 자, 그리고 실피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피에 의한 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 힘을 더했을 때 어떤 힘이 나오냐? 바로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나올 거예요. m.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8분의 5g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A에 작용하는. 자, 그리고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mg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mg가 플러스, 실피가 A를 잠기는 힘을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낸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실피에 작용하는 이 힘이 선생님이 구해온 게 8분의 3mg라고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R이 D를 당기는 힘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 방향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직 아래 방향을 EMG라고 하는 힘,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을 것이고, 연직 윗방향은 실R이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물체 D 역시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A와 동일하게 왼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기한다면 D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D의 질량 그리고 D의 가속도를 곱해서 결국 4분의 2mg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mg. 자, 그렇게 구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R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2분의 3mg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3mg에 4분의 1배를 해야 8분의 3mg가 돼서 결국 3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까지 오답이 되어서 이 14번 문항의 정답은 기억 하나 있는 1번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풀때 역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에 쓴 것처럼 너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지만 정지에 있다면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같은 빗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는 빗면에 의한 가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가속도를 생략하고 가속도를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힘의 비는 결국 물체의 질량비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했으면 역시 1번 정답 체크하고 14번 전류의 자기작용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류의 자기작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항 전자기 유도 문항이었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을 보면은 XY 평면 위에 사각형 도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해요. 그때 영역 1에는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영역 2, 영역 3에는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그래프, 나의 그래프와 같이 변하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도선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위에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이 만약에 2라고 얘기하면 영역 1에 포함된 면적은 그대로 1, 영역 3에 포함된 면적은 1이라고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그래프 볼게요. 가로축 시간, 세로축 자기장 세기 해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그래프를 볼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기울기의 의미를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게 원하는 물량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기전력의 세기라고 하는 건 옆에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 일반적으로 V라고 쓰는데 지금처럼 도선의 가문수가 1이라고 하면 생략하고 쓸게요.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의 자기선속의 변화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트의 법칙에 의하면 유도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하고 써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유도기전력의 세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호까지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봐야 되더라.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거기에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의 곱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분의 자기장과 단면적의 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에 면적의 곱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세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도선의 모양 그리고 도선의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유도기전력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유도전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상대적인 유도전류의 세기를 옆에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은 유도전류의 세기 I0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거예요. 이 I0라고 하는 것은 저 직사각형 도선의 면적이 1일 때 시간이 ET0분의 자기장이 B0만큼 변하면 그때의 흐르는 유도전류를 I0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쭉쓸 거예요. 자, 지우고 쓰겠습니다. 뭘쓸 거냐면 시간에 따른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달라요. 자,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 시간이 T0일 때, 시간이 E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니까 이때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부터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1의 면적은 변함없이 항상 2야. 도선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역 2의 면적은 도선의 역시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 1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역 3의 면적은 1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자, 이렇게 놓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이 t0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어요, 얘들아. 증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를 써줄게요.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자기장의 변화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ET0분의 B0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영역 1에서의 시간이 T0일 때 만드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플러스 EI0라고 쓸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T일 때 시간이 ET가 아니라 선생님 여기 고쳐 쓸게요. 원하는 시간인 3T, 5T. 자, 시간이 3T0일 때, 그리고 시간이 5T0일 때. 아까 T0, T0 잘 붙여주시고, 이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계속 일정합니다. 결국 시간이 T0, 3T0, 5T0일 때 영역 1에 의한 유도전류의 세기는 계속 플러스 EI0, 플러스 EI0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시간이 T0일 때 이제 영역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2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감소해요. 어떻게? 여기 볼까, 얘들아? ET0분의 B0만큼 감소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이 감소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I0라고 우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의미 뭐라고 얘들아? 자기장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영역 3에서 시간이 T0일 때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3T0일 때 영역이 영역 3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2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시간이 3t0일 때 없고, 영역 3에서는 자기장이

영역 2에서 시간이 t0일 때와 같이 그대로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왜냐면 영역 1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이 나오는 영역 1의 자기장을 선생님은 플러스로 볼 거야.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기장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영역 1에 의한 자기장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시간이 t0일 때가 시간이 3t0일 때보다 발생하는 유도조류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수식적으로 그대로 더한다면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 의한 시간이 t0일 때의 유도전류의 세기는 사실 i0라고 표현이 되고 시간이 3t0일 때 역시 그대로 i0일 때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같지 않고 시간이 t0일 때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플러스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은 맞는데, 영역 2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영역 1과 영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는데도,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단 얘기예요. 선생님 말 잘못했다. 만들어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음의 값이 같는다라고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붙는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의 값은 뭐가 돼? 플러스 i0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은 플러스 3i0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음의 값을 가져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t0일 때보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역 1과 같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플러스 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영역 2에서 시간이 OT0일 때의 유도전류의 변화가 시간이 T0일 때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동일하게 마이너스 I0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영역 3 역시 시간이 3T0일 때, 시간이 OT0일 때 자기장의 변화가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I0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OT0일 때 영역 1, 2, 3에 의해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몇이다? 플러스 2i0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라고 하는 방향 이제 한번더 찾아서 볼게요. 어떤 방향이 얘들아? 영역 1에서 자기장이 증가할 때, 어떤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우리는 지금 플러스로 본 거잖아. 자, 그럼 앞으로 쭉 돌아가서 그 방향 체크해 볼게요.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 이때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어떻게?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 P점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우리는 플러스 방향의 전류다라고 지금까지 정의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역 2가 아니라 영역 3에서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그대로 오다이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3t0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t0 그리고 3t0, ot0 모두 플러스 방향의 유도전류가 흐르고 플러스 방향의 유도전류를 우리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P점에서 유도전류가 흐를 때의 방향이다라고 정의했으니까 모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니은 보기는 정답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t0일 때가 ot0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3t0일 때 선생님 등 뒤에 i0라고 하는 유도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ot0일 때 2i0라고 하는 유도전류가 흘렀다라고 선생님이 구해냈으니까 3t0일 때가 작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항 정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몇 번이다? 4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꼭 체크를 해보고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으로 부호까지 반드시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의 실전에서 적용을 할수 있으니까 연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항 정리하고 이제 16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물질파의 파장을 지금 질량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은 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계산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물질파의 파장이 나오면 항상 뭘 해라? 운동량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운동량부터 A, B, C의 상대적인 세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도 될까요, 얘들아? 쓸게요. 네.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 A가 2람다 제로, 물질파의 파장이 B와 C가 람다 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상대적 세기를 1, B, C를 2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질량의 크기가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질량이 A와 B는 M0로 같기 때문에 그대로 상대적인 B를 1대 1대, 그리고 C는 2M0니까 2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고 하니까 속도의 상대적인 세기를 1대 2대 1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구해 본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1대 4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에서 찾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ABC의 운동 에너지 EK와 속력 V를 가장 적절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골라라라고 합니다. 자, 이 크기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거 뒤로 가서 본다면 1, 2, 3, 4, 5 중에 지금 속도가 같고 1로 같고 A와 C가, 그리고 B가 속도가 2배에 해당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4배, 4대 2대 1에 해당하는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고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2번 체크하셨으면 우리 마지막 장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보면은 전류의 자기장용이 드디어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자, XY평면에 A와 B가 X축과 나란하게 지금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에 Y축 위에 C라고 하는 직선도선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의 두 배래요. 자, 그렇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X축 상에 있는 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 B가 2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계속 D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니까. 자,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걸 확인하고 옆에 이제 표 보도록 할게요. 위치에 따라서 ABC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측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X가 D, X는 2D, X는 3D라고 하는 위치에서 A와 B는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그대로 고정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도선 C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도선 C에 의한 자기장이 D에서 3D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C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대. 그 말은 이 C에 의한 D, ED, 3D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가장 가까울 때와 같은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반대편이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을 만든다란 얘기예요.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얘들아? C가 어느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가 이렇게 점점 멀어질 때 한결같이 A와 B는 자기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뭐다, 얘들아? A에 의한 것, 그리고 B에 의한 것 모두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모두 나오는 방향이냐?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A의 자기장의 배치, B에 의한 자기장의 배치가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자, A가
ED, ED, 3D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반대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면 이 B는

D, ED, 3D일 때이 X축 위에서 나오는 자기장,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그리고 B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왼쪽에 하나씩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A, B,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X의 위치에 따라서 A, B에 의한 자기장 역시 고정된 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편의상 지금부터 A와 B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고정된 자기장의 값을 알파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오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 자기장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파라고 하는 X는 D, X는 ED, X는 3D에서의 자기장은 모두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있겠죠. 자, C에 흐르는 유도 전류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말이 자꾸 꼬이는데,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거리가 D의 때의 자기장을 편의상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C에 의한 X는 D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값이 바로 마이너스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는 ED라고 하는 지점은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C라고 하는 이 값이 3B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C라고 하는 이 값을 알파에 더해줬을 때가 바로 X는 3D에서의 자기장,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3B0의 부호는 뭐가 되더라? C에 의해서 상쇄되는 자기장이 약해졌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졌대. 자, 그럼 상쇄되는 값이 작아져서 커졌다라는 의미는 상쇄를 덜 시킨다라는 의미로 결국 이 값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결국 기억에 해당되는 부호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C, 알파를 B0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해 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하면 C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구한 값은 8B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파에 해당되는 값은 7B0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로 정했어, 얘들아?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얘기했고, A와 B라고 하는 것이 X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몇대 몇? 2대 1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전류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이 알파에 해당하는 자기장의 세기도 2대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 7B0에 전체가 3으로 보았을 때 2에 해당되는 것이 A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B에 의한 자기장은 7B0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찾았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X이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보기가 될까요? 선생님, 틀렸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니까 틀렸죠? 자, 그리고 니은.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구한 자기장의 세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X는 D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C의 자기장을 선생님이 C라고 정의했어요. 그 값? 뭐라고? 8B0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8B0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상속 K, 그리고 거리 D,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리 지금 여기에 선생님 다시 표시해 볼게요. 여기 D, 여기 마이너스 D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구한 이 뒤에서 A에 의한 자기장, B에 의한 자기장 중 B에 의한 자기장 그값 몇, 얘들아? 3분의 7, B0라고 하는 이 값은 K에 거리 D만큼 떨어졌을 때 B에 의한 전류를 곱한 분자에 쓴이 값이라고 볼수 있잖아. 자, 그럼 그대로 이값 전체 분수를 취해 본다라고 얘기하면 모두 약분되어서 결국 이 값과 자기장의 세기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결국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B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때 누가 더 클까, 얘들아? 바로
씨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 역시 씨에서 더 크다라고 돼야 돼서 결국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의 세기를 각각 I, A, IB, IC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장의 세기로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크다? 바로 C가 가장 크다.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 순으로 전류를 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도선의 모양이 하나라도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류의 상대적인 이 세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류의 세기도 함께 써놓고 이제 니은에 들어갈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값은 바로 X는 3D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총 자기장이 될 텐데 알파라고 하는 값은 플러스 7B 제로라고 얘기했었고 C라고 하는 값은 8B 제로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3분의 8B 제로를 넣는다면 이 값은 플러스 3분의 13B 제로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13, 3분의 13B 제로라고 하는 값이 5B 제로는 아니니까 디귿 오답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문항 정답은 몇 번? 이번에는 니은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체크 잘 하고, 최대한 문자를 단순화하여 연립하는 연습 해보고, 18번, 바로 빛의 굴절 혹은 전반사와 관계 있는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색광 P를 이 빗면에 매질 A, B를 향해 입사시켰대요. 그때 입사각의 크기가 세타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 A 같은 경우는 다시 A와 공기라고 하는 이 경계면에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에서, B와 공기의 경계에서는 전반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의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왼쪽에 쓰고 갈게요. 전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가 뭘까, 얘들아? 굴절하지 않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하고, 전반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입사각의 크기는 임계각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B에서 공기로 단색광 P가 입사할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선의 중앙 보조선을 그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매질이, 매질의 경계가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래면 이 선과 나란한 선을 법선으로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과 여기 이 선은 그대로 나란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나란한 선의 지금 이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편의상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 각은 알파와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크기가 알파, 여기도 억각관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베타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은 법선과 P가 이루는 각도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베타라고 하는 각,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각은 모두 공기에서 A, 공기에서 B로 입사갈 때의 입사각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공기에서 B, 공기에서 A로 입사할 때 각각의 매질 A와 B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B에서 속력이 느리고, 여기서도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매질 A에서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사가 여기서 가능한 거야. 어떻게 가능해? 속력이 느린 매질인 B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인 공기로 빛이 진행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반사의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B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임계각을 표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B의 임계각이니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속력이 느린 A에서 속력이 빠른 공기로 진행을 하는데 알파라고 하는 입사각이 두 번째 조건인 임계각보다는 작다란 얘기야. A의 임계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임계각 이하의 각이기 때문에, 미만의 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반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에서 지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피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 굴절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A에서보다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니은, 비와 공기 사이의 인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작소, 얘들아? 이 전체가 베타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잖아. 자, 그런데 인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베타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세타, 베타, 비와 공기 사이 인계각 이 순으로 각도가 작아져서 인계각은 세타보다 작다라고 하는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맞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굴절률. 속력이 느린 매질일수록 굴절률은 크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느려? A가 B보다 속력이 느리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공기였어, 얘들아. 자,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굴절을 하고 전반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럼 속도의 차이가 누구와 누구? A와 공기가 B와 공기 사이보다 더 큽니다. 자, 그 말은 더 전반사를 할그 각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최소 각도. 결국 임계각은 누가 작냐? A의 임계각이 B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속도의 차이가 크면 더 많이 핸들을 꺾이는 것처럼 굴절을 더 많이 해요. 자, 그렇다면 굴절각의 크기 여기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 위의 각을 베타라고 얘기했고 이 전체 각을 세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굴절각에 해당되는 여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세타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굴절각의 크기는 몇이에요, 얘들아? 아래로 뺏어 쓰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속도 차이가 계속 얘기하지만 A가 더 커. 자, 그렇다면 더 많이 굴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같을 때 굴절각의 크기는 A가 더 작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굴절각과 세타 마이너스 벨타에 해당하는 굴절각 중에 누가 요렇게 더 작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 부등공식에서 양변에 세타를 모두 지우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부등으로 정리하면 알파라고 하는 각도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각은 A의 인기각보다 작대. 자,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각은 B의 인기각보다 크대.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A의 임계각은 B의 임계각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가정 어디서 나와서 쭉? 굴절률이 A가 B보다 커서 임계각이 B가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은 오답이고 굴절률은 누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 정답 3번 체크하시고 이 각도 찾는 것 연습해 보시고 19번 바로 점전하의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문항 함께 바로 볼게요. 자, 점전하 A, B, C가 존재하는데 A의 위치에 따라서 B와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을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B, C 모두 A가 양전하인 상황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A 위치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A와 C라고 하는 양전하 사이에 있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C는 양전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A와 B의 선생님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인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B는 음전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어서 기억에 B는 음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니은 전하량의 크기가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전하량의 상대적인 크기 함께 구해보도록 할게요. A를 선생님의 편의상 여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D만큼 옮겨놨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가 D만큼 가까워졌을 때 0이다라고 얘기했잖아. A는 B를 잡아당기고 C도 B를 잡아당겨서 두 크기가 같아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이다란 얘기예요. 점전하의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점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두 점전하의 거리의 비가 서로 3대 2에 해당되어서 지금 A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9q라고 얘기하면 C의 점전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4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A의 위치가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0에 있을 때 각각 B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를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총 전기력의 크기는 7F0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8F0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플러스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7F0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의 점전하의 전하량이 나와 있고 B의 점전하의 전하량을 그냥 B라고 놓고 거리에서 D를 모두 생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는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겠죠. 그리고 C도 B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에 의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밀려나고 B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져서 이러한 힘이 각각 작용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때 A에서 B 사이의 거리가 4D에 해당되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값은 4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값이 9Q 곱하기 B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곱하기 4Q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C도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와 C 사이 거리는 6D이기 때문에 36 아닌 6을 제곱으로 쓸게요. 6의 제곱분의 9Q, 4Q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그리고 B와 C 사이 거리는 2D이기 때문에 2의 제곱분의 B, 4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양변의 분수를 취해서 구한다면 B라고 하는 것의 전하량은 2Q라고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F0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인 크기는 8분의 1의 Q의 제곱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8. 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니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2Q, 그리고 C가 4Q로 주어져서 결국 전하량은 B가 작은 것이 맞아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뒤급볼게요. A가 X는 E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20F이다라고 하는데 ED에 있을 때의 B와 C에 의한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 거리는 ED이기 때문에 2의 제곱으로 써야 맞겠죠? 2의 제곱분의 A의 전하량 9Q 그리고 B의 전하량 2Q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다른 종류 전하니까 당겨지는 플러스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되죠. 자, 그리고 C는 A와 같은 종류의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마이너스 방향 전기력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사이의 거리가 4D이기 때문에 4의 제곱분의 9Q, 그다음 4Q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구하고 그대로 정리하면은 우리는 18F0라고 하는 힘을 찾을 수가 있어서 디귿에 20F0보다 힘이 작다라고 하는 보기는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고 정답은 5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문항 풀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높이가 10H인 곳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때 마찰공은 H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찰 구간 1에서 결국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 m, g, h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느냐? 이 높이 h만큼 10h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위치인 몇? 9h에 해당하는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고 마찰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평면에서 속력은 어떻게 구했냐? 루트 2에 g에 가만히 놓은 위치 9h를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 결국 3 루트 2gh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VA를. 자, 그런데 우리가 루트 2gh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V로라서 3V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3V라고 하는 속도로 B와 충돌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를 볼게요. 높이가 2h인 지점에 물체를 놓았는데 마찰 구간 2에서 마찰 구간 1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만큼, 결국 마이너스 2mg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평면에서 A와 충돌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물체의 질량은 B가 두 배다라고 하니까 B의 질량은 2m이 되겠죠. A가 m이라고 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야, 얘들아? 4mgh.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수평면에서 운동하기 직전의 역학적인 운동할 때의 직전, 마찰 구간에는 2를 지난 후의 역학적 에너지는 2mgh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물체의 질량은 2m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 그대로? VB는 높이가 h인 지점에 물체를 놓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EGH라고 써져서 충돌할 때의 B의 속도는, 속력은 V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V로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게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라지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충돌 후 A의 속도를 편의상 VA, 충돌 후 편의상 B의 속도를 VB라고 쓴다면, 여기선 그냥 역학적 에너지 총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의 m에 V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g 라지 h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마이너스 2mg h만큼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나에서도 동일하게 2mg h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 정지하기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다면 수평면에서 운동하고 있는 이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질량 2m에 V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 구간에서 감소하는 마이너스 2mgh라고 하는 에너지가 질량 2m, 그리고 높이 16분의 5h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물체가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도라는 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으로 오른쪽 플러스 방향,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돌 전은 m의 3v 마이너스 m의 2m의 v라고 하는 총 운동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 후 m 마이너스 mva 플러스 EMV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변은 모두 M으로 약분한다라고 하면 VA 플러스 V라고 하는 값이 EVB라고 하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관계식, 그리고 이 관계식.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위에 식을 써낸 것처럼 써낸 원리는 MGH가 2분의 1의 MV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식, 그리고 아래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VA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 6V 혹은 EV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라지 H는 만약에 6V라고 하면 이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구해지냐? 36H가 나와요. 그리고 EV라고 하면 4H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찰 구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이 지금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처음 높이에 해당하는 10H보다 낮은 높이에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불가능하고 결국 답은 4H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H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할수 있고, 선생님이 VA, VB를 두번 썼기 때문에 여기 문자를 프라임으로 붙여서 써놓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쭉 풀어봤는데 4회부터는 정성범 선생님이랑 재밌게 문제 풀어보시고 반드시 이 강의 마무리 잘 지으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1: 안갯길 운전 시 교통사고 예방법.
2: 너 장롱면을 하며 운전 잘해라. 나 죽기 싫다.
3: 에이, 그것도 아니야.
2: 뭐 갑자기 안개가.
1: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내 위치를 알립니다.
2: 아니,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1: 안개등 스위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개등을 켭니다.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멈춰야 되나?
1: 도로 제한 속도에 50% 이상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여 운전합니다. 초월 차로보다는 주행 차로를 이용해 운전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방향전환 등은 하지 않습니다.
2: 너 뭐냐? 장롱 면허라면서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잘해?
3: 아니면 다친다.
1: 창문을 조금 열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며 운전합니다.
3: 야, 가자.
2: 야, 같이 가.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제3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13번부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건지 핵심 키워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14번의 중화작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화작정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식초 1g에 들어있는 또는 식초 100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 1g에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또는 100g에 줬어? 그럼 10g에 들어있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 W g이라면 우리한테 10g을 물어봤어? 그러면 100분의 W가 바로 1g에 들어있는 거. 여기다가 10배를 해주면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번에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15번인데요. 동의원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1g에 A인 X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g에 B인 X에 들어있는 중성자수. 우선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에서 지금은 X에 대한 원자량, 이게 질량수지만 질량수가 원자량이라면 이 원자량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1g에 A인 X라고 했으니까 원자량과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A분의 1, 여기는 B분의 1로 해서 곱하기 양성자수, 여기는 곱하기 중성자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원자로 있다 원자량과 1g의 A인 X는 반비례 관계. 자, 만약에 여기서 XY 분자가 주어지면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주도록 할 건데요. 문제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가. 바로 질량분의 분자수, 아, 그럼 분자량과 어떤 관계지? 연습했던 화학식량과 몰에서 우리가 착안한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6번입니다. 바로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와 pOH에 대한 관계인데요. 만약에 하이드륨 이온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럼 pOH는 감소한다. 라고 했던 연습 기억나시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 농도였던 게 10의 마이너스 제곱 몰 농도로 바뀌면 pOH가 3에서 1로 가기 때문에 농도는 증가, pOH는 감소한다. 이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하이드륨 이온에 대한 또는 수산화 이온 농도에 대한, 여기에선 지금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래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였다? 그러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는 바로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부피분의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으로 우리가 나눠준 값. 이렇게 활용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 또는요, 반대로 우리한테 농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수산화 이온의 양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륨 이온 농도나 수산화 이온 농도, 그럼 바로 pH, pOH, 그리고 이 농도에 대해서 양과 부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13번부터입니다. 13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에서는 앞서 풀었던 현대의 전자 배치. 그 오비탈에서 문제와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3주기 원소다, 아니면 14에서 16쪽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 원소에 대한 오비탈을 물어보는 게 주였죠. 근데 여기는 대놓고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에는 다양한 오비탈이 있어요. 그 오비탈을 우리가 가나 다라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맞춰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자기 양자수죠. 자기 양자수가 S 오비탈에서는 V 양자수도 자기 양자수도 모두 다 0이에요. P 오비탈에서는 바로 이 V 양자수가 1이고 자기 양자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0이 아닌 숫자라는 건 힌트가 됩니다. p오비탈이구나.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같이 들어가 볼게요. 표는 바닥 상태 2인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주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더 2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장 에너지 주기가 낮은 오비탈은 1s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건 3p까지죠. 그럼 이 중에서 얘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2p예요.
그럼 EP에서는 자기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네, 0이네, 1이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나다가 모두 다 EP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요 힌트를 가지고 만약에 EP라는 애와 똑같아? 그럼 자기양자 수는 어떻게 다른가를 찾아줘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에서 라는요. 주양자 수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딱 보입니다. 누구? 1s. 1s도 그냥 오비탈 딱 1s잖아. 주양자 수 1이고 s오비탈 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를 가서 힌트를 봤더니 주양자 수, 부양자 수 차이 값이 3이어야 돼요. 그럼 3이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s 오비탈 3s 가능하고요. p 오비탈은 우리 무조건 부양자 수 1이니까 주양자 수 그것보다 커야겠네. 1보다 4p여야 되는데 이수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3s다. 확정됐습니다. 그럼 가는 3s야. 확정. 그럼 나는요. 자, 나는 지금 다와 보니까 주양자 수에 부양자 수 빼준 값이 지금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착하게 밑에까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무조건 s오비탈, p오비탈 둘 중에 뭐란 뜻이에요? p오비탈. 왜냐면 s오비탈은 부양자수도 0, 자기양자수도 0. 이거는 주양자수가 어떻든 간에 s오비탈은 부양자수와 자기양자수가 모두 다 0. 제가 아까 주양자수라고 한 것 같은데 자기양자수. 그래서 둘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럼 0이야? 그럼 얘는 일단 확실히 p오비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p오비탈이야?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얘네가 p오비탈이어야 돼요. 그러면 부양자수 무조건 1이니까 여기서 주양자수 몇일까요? 3이겠죠? 그래서 3p. 그때 얘네들에 해당하는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자기양자수. 왜냐하면 부양자수는 1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했더니 2가 됐어요? 1을 더했더니. 그럼 자기양자수는 몇이에요? 3p에서 바로 1인 5비탈. 제가 자기양자수는 하단에다가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같다라는 힌트를 제가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주양자수가 일단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라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라까지 우리가 그냥 같이 요거 두 개를 볼 건데 라라는 것은 다보다 1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얘네가 EP일 때 부양자수가 1이니까 빼준 값 1. 그럼 얘네 지금 2S일 때 그냥 2 더 2에서 0을 빼줬으니까 2. 그래서 다라는 거는 2S오비탈. S오비탈은 당연히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합이 0. 그럼 오른쪽 갔을 때 EP다 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수 무조건 1, 어떠한 것을 더했던 얘네가 1.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EP인 오비탈에서 자기양자수가 0이네 라고 결정됐어요. 그럼 기억 갑니다. 가에서는 3S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요. 니은에서 A는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모두 다 주양자수 2다 라고 제가 구해놨으니까 맞고요. 기억 갑니다. 자기 양자수가 나라는 거는 0이라고 구해놨고요. 나다라고 하는 건 1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나가 더 커야 돼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겠죠?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왜냐면 똑같은 EP 오비탈이어도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두 개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두 개가 등장할 수 있고 3P에서도 사실은 앞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같지만 자기양자수가 다른 오비탈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양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14번으로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에서는 중화적정 문제입니다. 이 중화적정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용액을 비교하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아세트산의 질량이더라도 실제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랜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적어놓고 가볼게요. 그럼 가 25도에서 아세트산이 0.8g을 물에 넣어 지금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만든 건 120ml. 여기에서 만든 거에다가 40ml를 추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물을 넣어봤자 용질량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무엇이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취하는 과정에서 전체에서 1분만 가져왔기 때문에 120 중에서 40만, 다시 말해서 3분의 1만 내가 취해준 거야 라는 뜻이네요. 자, 그랬더니 페노프탈 용액 두세 방울 넣고 A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으로 적정하였고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 부피 측정이 때 아까 몇이었어요? X밀리미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X밀리미터예요 라고 써놓을게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애야. 식초 10ml에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고 가에서 만든 건 40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30ml만 취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100 중에 30이니까 10분의 3만큼 취해줬고요. 다시 한번더 나를 반복했더니 그때의 부피는 이제 A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부피는 몇이더라? 바로 Y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다라는 것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또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다에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에요. 다시 한번 더. 우리 다에 여기서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바로 W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질량으로 바꿔줄 때 10dg이거든요. 그럼 10dg은 얼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서 한번 바꿔줄까요? 그러면 이 W는 100g인 거죠? 그럼 우리가 100으로 나눠줘. 그럼 얘가 1g에, 식초 1g에는 WG만큼의 무엇이 있다? 아세트산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건 10dg. 그래서 10t를 곱해줍니다. 그럼 다시 10d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바로 10분의 dW그램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제가 두 식을 한번 비례관계로 세워볼 건데요.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우리한테 처음에 0.8g에 해당하는 걸 바로 적정하였을 때, 얘네들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 몇이었다? X였다. 근데 조심할 거 있어요. X가 아니고 사실은 3분의 1을 해서 X이기 때문에 이 X로 나온 수산화 이온에다가 몇배 해줘야 돼요? 바로 3배를 해줘야 돼요. 역으로 3배. 그러면 사실 이건 질량이고 이거는 밀리몰이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얘뿐만 아니라 얘네들 관계, 두 번째 실험했을 때의 관계도 같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직 질량이고 밀리몰이지만 좀만 기다리고 요거까지 써보고 우리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에서 그러면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은 바로 10분의 dW그램이었고요. 얘가 적정할 때 A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들어갔던 건 부피는 Y였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덜어냈어요. 얼만큼? 10분의 3만큼. 그래서 원래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0이다라는 걸 곱해줘야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앞에 표현한 건 질량, 여기 질량, 여기는 밀리몰이에요. 그럼 밀리몰이라는 건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일단 밀리몰을 몰부터 10에 마이너스 3제 곱하고 그리고 분자량 곱해줘야 되는데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면 상쇄가 돼요. 왜냐면 나는 비례식으로 그냥 가버릴 거니까. 그래서 굳이 곱하지 않고 아,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 질량에 해당하는 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풀어줄까요? 자, 풀어주게 되면 10분의 3dWX는 요게 지금 곱해지니까 10분의 8이죠? 다시 말해서 3분의 8 그리고 Y가 됩니다. 우리한테 아까 구하라고 했던 거 뭐였더라? 바로 X분의 Y더라. 그럼 우리 X분의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분의 Y로 제가 밑에다 한번 바꿔볼게요. X분의 Y는 다시 말해서 10분의 3dW에다가 곱하기 이거 역수취해주면 8분의 3이다. 그래서 80분의 9dW가 나오게 됩니다. 9dW 이게 뭐다? X분의 Y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80분의 9dW 어떻게 구했냐고요? 우리가 두 수익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질량에 대한

대한 걸 맞추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둘이 상쇄될 거를 고려해서 굳이 밀림호를 뭘로 질량으로 바꾸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과정이네. 상쇄, 소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수용액이 나오는가 하나의 수용액에 대한 질문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서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멀리 길게 풀이를 쓸 필요가 없구나. 둘에 대한 관계만 봐도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활용했던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식초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재해석해서 사실은 얘네는 10dg에 들어있는 게 궁금했던 거야 라고 해서 한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식초 1g 또는 10g, 100g 아니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피에 대해서 밀도를 곱해준 값 다양하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 꼭 해보셔야 돼요. 수용액이 두개 나왔을 때 하나 나왔을 때 비교하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기. 이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볼까요? 자, 15번은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동위원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발문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음은 분자 XY와 XY2에 대한 자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는요, 여기는 XY, 여기에서 XY, 여기까지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한테 XY와 XY2, 그래서 Y가 두개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거를 봤더니 구성원소, 양성자수, 원자량, 분자량.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가 바로 이 원자량을 모두 더해준 값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XY라는 건이 A라는 이 원자량, 이 B라는 원자량을 더해준 값이야?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는 바로 이 X라는 거, 이 A에다가, 그리고 Y라는 건 동일한 애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두배 해줘서 4B에다가 플러스 4 해준 게 12다라는 뜻이에요. 12M이다라고 해야겠죠? 여기 M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둘다 M이 있으니까 요거를 소거하면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비례식 세우자. 얘네들 비례식 세워주면 그냥 2A 더하기 2B 대 7. 그냥 M도 이제 지워주고는 2A 더하기 4B 플러스 4때 12m 지워주고 이렇게 가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기 전에 간단해 보니까 여기 2랑 2로 약분이 돼서 a 더하기 2b 플러스 2대 6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7a 더하기 14b 플러스 14는 12a 플러스 12b다. 다시 우리 여기 12b 넘겨주면 2b 플러스 14는 여기에서 6a다라는 게 5a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5ae. 그럼 요거 식 하나는 찾아냈고, 식 하나는 여기서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일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의 b는 2a인 x와 2b인 y? 양성자수가 a라고 했고, b라고 했으니까 a 빼주면 여기 중성자수 a, b 빼주면 2b에서 b 빼주면 p. 네. 여기 똑같이 2에서 2 빼주면 A. 자, 여기서는 B 빼줬더니 뭐예요? B 플러스 2. 얘도 B 플러스 2. 그래서 2B 플러스 4는 7대 13이야. 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식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7A 더하기 14B 플러스 28, 13A 플러스 13B. 자, 그럼 여기에서 b는 플러스 28은 바로 빼주면은 얘네가 6a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두 개씩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b라는 걸두배 해볼게요. 이 b는 12a 마이너스 56. 얘를 이제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12a 마이너스 56 더하기 14는 5a다. 그럼 7a다 라고 하는 거 빼주면요. 바로 42요. 라고 나오니까 a는 몇이에요? 6 나왔어요. 그럼 A가 6이다? 다시 36 넣어볼까요? 그럼 B는 몇 나와요? 8 나오네요. 끝! 그럼 A가 6, B는 8. A가 6, B는 8. 기억갑니다.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8은 14. 네, 맞아요. 니은 가볼까요? 자, 니은에선 M 값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7A,

n이다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2p였어요. a 더하기 b가 아까 14라고 했는데 두배 해준 몇이에요? 28. 그럼 다시 m이란 건 몇이다? 4다. 네, 맞아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티극합니다. 제가 이거 강조했죠. 왜 강조했었냐면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1g에 2a인 x와 2b인 y와 2b인 y에 들어있는, 다시 말해서 질량분의 얘네들의 분자수다? 그럼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2a인 애와 그리고 2b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더해볼까요? 2a다라고 하는 건 이거 두배 해주니까 12, 여기서는 16. 그럼 여기에서 12인 애와 16인의 두개 있으니까 32 더해주면 44. 자, 여기에서 2a인 애 12와 그리고 2b다라고 해 16에서 2 더해주니까 18, 30입니다. 네, 반비례 관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니까 44분의 30이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각각의 양성자 수가 아니라 하나는 양성자 수, 하나는 중성자 수.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그래서 A 하나다 6. 그러면 이번에 B, B 이게 양성자 수니까 16. 그래서 얘네는 22. 여긴 중성자 수죠. 그래서 A 하나. 그리고 B가 8인데 2가 있다. 그래서 10. 그래서 얘는 16. 6이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계산해줬더니 얘는 2. 여기에서 15니까, 아하, 16분의 15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16분의 15야? 어? 15분의 16? 잘못 나와 있네요. 틀렸다. 라고 가시면 돼요. 답은 기역과 니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우리한테 1g에 무엇에 들어있는, 이게 정말 자주 나오고 화학식량과 몰에서 계속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아, 분자량이 반비례 관계구나. 제가 아까 앞에서 개념을 청해회에서는 원자량의 반비례다라고 했던 이 원자에 대한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엇으로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주어진 정보는 우리한테 개념을 잘 활용하도록, 순차적으로 활용하도록 관계가 주어졌으니까 한번더 연습하면서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풀어가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선 우리한테 주어진 수용액의 액성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액성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주어진 정보가 양과 부피다? 그럼 우리는 이 몰농도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몰농도 관계가 하이드륨 이온인지 수산화 이온인지 한번더 체크하고,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얘는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을 찾아주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는 염화수소, 물, 수산화, 나트륨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가와 다에 대해서 이 몰농도에 대한 관계로 우리가 접근해 볼 건데요. 우선 가에서 가능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pH와 pOH가 하나는 지금 12일 때 다른 하나는 2. 그럼 다른 하나가 2일 때 하나는 12. 그래서 이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그래서 이두 번까지에 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를 몰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보자마자 12와 2다라고 표현했었던 이유는요. 이게 차이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건 서로 벌어진 정도가 5와 5씩이에요. 그럼 여기 7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5만큼 감소해서 2, 하나는 5만큼 증가해서 12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와 2를 제가 빠르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가와 다를 비교했더니 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가요. 부피가 200대 100이니까 2대1로 두었을 때 2분의 10의 5 제곱 대. 그럼 여기에선 1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그럼 얘네들을 풀어줬더니 10의 5 제곱은 10의 대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수산화의 농도 누가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가가 다보다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수산화의 농도가 크다라는 건 염기성 물질이겠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얘네 수산화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이겠다 라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곱해준 게 10의 -7.

10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0의 마이너스 13제곱. 그러면 얘는 pH가 몇이야? 바로 10, 아니, 여기 pOH에 13, pH는 1. 다시 말해서 나는 뭐다? 물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에선 수소나 나트륨. 그럼 다에서는 염화수소, 나에서는 물이구나. 라고 확정지었어요. 자, 그때 기억. 나는 물이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니은 갑니다. 다, 예, pH를 물어봤습니다. pH는 1이다 라고 찾아놨고요. 틀렸다. 디그, 그럼 이제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라는 문제네요. 그럼 이번에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요.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뭘 알고 있냐면,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알고 있어요. 가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나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왜냐면 얘는 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pOH, pH가 다 7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농도를 다 알고 있고, 이때 부피를 모를 뿐이고, 이 溶질의 양에 대한 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피에 대한 걸 구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부피는 농도분의 양이다라는 것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농도다라고 하는 게 가에서는 10의 5제곱, 이 농도다라고 하는 건 5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제곱이죠. 마이너스 제곱. 그리고 얘는 지금 물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거기에서 양이 10의 5제곱. 여기에선 1.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율이 지금, 뭐야? 너무 쉬운데? 왜요? 보니까 10의 7제곱? 얘도 10의 7제곱으로 그냥 1대1인데요? 다시 말해서 부피는 서로 어떤 사이? 같은 사이. 그럼 V는 200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너무 쉽게 부피가 같은 사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V는 뭐예요? 200이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선지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개념 청해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한테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구하고자 해요. 그럼 사실은 아까 활용한 것처럼 여기 부피와 양에 대한 관계로 접근을 해줬는데 반대로 지금은 부피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와 양으로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액성에 맞는 수용액 찾는 연습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원자가 전자수인데요. 부양자 수가 1인 거? 바로 p오비탈. 그래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에 대해서만 채워져 있는 원소가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s오비탈에만 채워져 있어? 그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발문 힌트를 가지고 각각에 맞는 원자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3주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아마도 나중에 X와 Z를 구분하는 데 활용을 할것 같고, 그러면 3주기일 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우선 2p는 모두 다 채웠기 때문에 5는 넘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6부터 가능한 것 최대 9까지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가 3대 2래요. 그러면 될수 있는 비가 뭐예요? 9대 6이죠. 그럼 얘가 9일 때 얘가 6이네. 다시 말해서 B는 뭐다? 3이다. 그럼 B는 3이야. 그럼 P인,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낼까요? 부양자 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P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원자가 전자 수가 3개야? 3p의 전자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3p3다 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결정 지어볼 건데요. 얘 Z라는 애가 6이다? 잠깐만, 6이라는 건 2p 다 채우고 나서 3s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데 3s1일 수도, 3s2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결정 지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모두 다이 3s1이나 2나 p오비탈에는 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없어? 원자가 전자 수가 0이겠네요, 얘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A 값이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A 값이 1이다라는 걸 활용했을 때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어? 3p1입니다. 그때 X와 Z를 우리가 구분할 때 써야 되는 거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알고 보니까 이 Z라는 게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X랑 Z를 비교했더니 두개 들어있는 건 X가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3S에서 Z도 두 개를 채워버리면 X랑 같아져 버리죠. 왜냐면 P오비탈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S에서 달라져야 돼, S오비탈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3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 가볼까요? X는 마그네슘이다. 3P1이니까 얘는 누구다? 알루미늄이다. 라고 가져야 된다. 틀렸다. 니은. A가 1이고요. B가 3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4가 맞습니다. 디귿. S오비탈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요. Y다 라고 하는 건 S오비탈이 3S까지 모두 다 이제 채워졌죠. 그래서 얘는 6. 근데 P오비탈은 2P에서 6개에다가 3P에서 3개니까 총 9개입니다. 그럼 Z라는 거는 3S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2S까지 해서 4개에다 3S 하나, 5. 여기선 지금 3P도 못 갔죠? 그래서 2P에서만 6개 있기 때문에 6.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3, 2. 근데 또 약분된다. 얘가 2. 그래서 얘네는 5대 4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5대 4. 맞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르게 여러 문제 접근할 때 힌트가 되었던 건 3주기다라는 거였고요. 3주기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차수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주기를 모두 다 쓰면서 우리한테 이 비를 찾아라가 아니라 사실은 3주기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가능한 애들 B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습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원소를 다 쓰면서 할 건지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찾아낼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우리 시간이 줄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얘네들의 B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8번 갑니다. 이 18번은요, 제가 뒤에 가서 복습을 청해요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작년에 출제되었던 평가 문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질량 W1과 W2, 이 B와 그리고 X, 여기 X, 여기 Y에 대한 거. 자, 그런데 그래프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는 양에 대한 자료고요. 하나는 질량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가와 나에 들어있는 애들을 봤더니 가는 여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네.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지네. 그럼 무조건 가에서 X와 Z는 탄소 중, 수소 중 하나. 탄소와 수소 중 하나. 자, 여기 나는요. 탄소와 수소,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산소. 그럼 여기서 보니까 나에는 탄소, 수소, 산소. 이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겠다. 자, 그럼 이 가와 나를 비교했더니 X와 Z, 여긴 Z, Y라는 애가 새롭다. 그러면은 가에는 없고 나에만 있는 무언가네요. 걔가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Y는 산소. 그럼 이제 X랑 Z를 비교할 건데요. 여기에서 탄소와 수소는 1몰에 이 분자 하나당 1대 4. 여기도 분자 하나당 1대 2. 무조건 다 수소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거. 질량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작은 애는 탄소, 큰 애는 수소겠죠. 그럼 그대로 오른쪽 Z라는 거 수소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건드리면 좋을까 봤더니 가에서는 W1과 W2로요. 이 질량에 대한 표기가 지금 달라요. 그 우리가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W1으로 두 개가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메테인과 메탄올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H4와 그리고 CH3OH는요, 질량이 W1으로 지금 표기가 같아요. 그럼 몇대 몇의 질량비? 1대 4다. 질량비가 1대 4. 그때 얘네들의 분자량 비는요, 여기 탄소가 12, 수소는 1이라고 했으니까 16이고요. 거기에서 딱 산소만 추가됐죠. 16인 애가 32다. 그래서 사실 이 분자량 비가 1대 2구나. 그럼 우리는 이 분자량과 질량이 나눠준 값이 바로 뭐예요?
2 분자수비예요. 그래서 얘네 몇대 몇이에요? 1대 2다. 다시 말해서 CH4가 W1g일 때 1몰이라면 CH3OH라는 거 4W1g일 때는 2몰이다라는 걸 약속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가에서 메테인이라는 분자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가 W1일 때 1몰이야? 4W1일 때는 3몰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C2H4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A몰, 여기를 그럼 두 배만큼 질량이니까 2A몰이라고 표현해서 3대 3.5로 해도 되지만 눈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요. 얘가 분자수와 부피는 비례관계다.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같도록 부피를 좀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6으로 두 배로 한번 해주고 얘도 7로 해줬을 때 그러면 4, 6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2라면 질량이 두배 됐으니까 얘가 4,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7, 딱 맞아 떨어지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피와 분자수를 같게 한번 해보려고 부피비가 3대 3.5야? 6대 7로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에서 탄소라는 거는 3몰, 여기서 2, 2, 4 해서 8몰. 그럼 8몰일 때 수소라는 거 4, 4, 16, 4, 2, 8. 그래서 더해주면 24입니다. 그럼 1대 3이니까 X 값은 몇이다? 3이요.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질량 한번 구해볼 건데요. Y라는 거 산소죠? 산소라는 거 원자량 16에다가 얘네가 몇몰 있어요? 총 2몰 있는 거네. 그때 Z라는 거는 수소죠? 수소는 4, 4, 4, 16, 여기에서 4, 2, 8. 다 더해주면 얘네 몇이에요? 20에서 28이다. 근데 어차피 원자는 1이라서 너무 고맙죠? 다만, Y라는 건 어떻게 표기해줘야 돼요? 28분의 16 곱하기 2다라고 표기해주고요. 7분의 8이다라고 약분 한번 해서 X분의 Y다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3분의 8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W1과 W2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W1과 W2 관계는 위아래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CH4와 그리고 C2H4에 대해서 이 질량이다라고 하는 건 W1과 W2로 갈 거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잘 따라오세요. 분자량이 일단 얘네는 16이라고 아까 구해놨고, 여기 16에서 탄소 하나 추가된 거니까 12 더해주면 28. 이때 조심할 건 제가 분자수를요, 1과 2로 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질량을 제가 W2일 때 얘네가 2몰 있어 라고 가겠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W2일 때 2몰 있어? 다시 말해서 얘는 W1일 때 1몰, 얘는 지금 2몰.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게 질량. 질량이 바로 W1과 W2다라고 가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곱해줬더니 얘가 지금 16, 얘28 곱하기 2. 약분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7, 여기에서 얘가 그냥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4, 2, 8에서 2 남았다. 2대 7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럼 2대 7이니까요. W1이 2, W2가 7. 요거를 곱해주자. 그럼 너무 고맙게 약분되는 게 있네요. 약분, 약분, 약분. 3분의 4가 답이다. 그럼 3분의 4니까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9월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유형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우선 가와 나에서 들어가 있는 이 원자의 종류가 다른 거 하나, 산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에서 Y라는 건 산소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라는 거에 우리가 탄소랑 수소는 어떻게 구분하지? 분자당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수를 봤더니 수소라는 게 확실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와 수소를 구분할 수 있었고요. 다만 양과 질량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양, 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값, 여긴 질량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고려해줬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질량에 대한 관계는 W1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W1과 W2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W1과 W2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연습 꼭꼭꼭 다시 한번 더 해보기 약속.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9번입니다. 19번에서는요.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하나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앞에 어떤 문제를 풀었었냐면, 이 구경꾼 이온들에 대한 합, 구경꾼 이온에 대한 합. 사실은 그럼 얘는 수선화 이온,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을 나타낸 거다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 풀었던

기억나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에서 혹시 틀렸던 친구, 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취약했던 친구들은 여기서는 꼭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가상과 일가염기예요. 무엇이 과량이냐에 따라서 양이온의 양을 결정지을 겁니다. 맞아요. 몰 농도라고 써 있지만요. 전 양이온의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X 몰 농도 HX 수용액과 Y 몰 농도 HY 수용액, 0.4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의 수용액이 부피를 달려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의 액성 모두 다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이 나타나도록 우리한테 맞추도록 했고요. 기억값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X와 Y에 대한 거니까 나중에 몰농도비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산에 대한 수용 두 개, 그리고 염기성 하나니까 이렇게 나눠볼까요? 하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피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수액도 100, 나수액도 100, 다수액도 100, 모두 다 100. 그럼 우리는 이 몰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서 이 양이온의 양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얘네들의 부피는 다 같아. 그래서 이 몰농도를 곧 몰비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힌트가 또 있냐면 양이온에 대한 양이 지금 같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냥 눈치껏 봤을 때 얘네 부피가 변함이 없어요. 수산화나트륨이. 그럼 이 수산화나트륨의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될 수 있는 액성은 두 가지. 염기성과 무엇이에요? 중성이요. 그럼 얘가 염기성과 중성? 그럼 얘가 산성이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 못 했더라도요. 한번 봐봐요. 두 가지 또는 이두 가지 60과 40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3대 2에 대한 비율로 양이온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 6대 5니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다라는 건 무조건 산성이고 그리고 가와 나는 염기성과 중성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산성의 입장에서도 그럼 산성과 중성은 본인의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성이 20과 40일 때 부피가 20과 20으로요. 나와 다 관계 보시면 나에서 다로 갈때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중성이라면 얘네들에 대한 부피가 줄어든 걸 고려해서 양이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를 했네요. 죄송해요. 증가를 했어요. 20에서 40을 증가를 했는데 그럼 여기 양이온의 양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아, 나라는 건 뭐다? 염기성이고, 가가 중성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중성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같구나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몰농도가 주어졌어요. 0.4 몰농도, 그리고 60ml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로 갔을 때 얘네가 24밀리몰. 그럼 얘네가 딱 여기서 중성이야? 그럼 똑같이 수소이온도 24밀리몰이어야 돼. 그리고 이 6에 해당하는 애는 몇이에요? 24밀리몰. 얘도 그럼 24밀리몰. 6에다 4배 해준 값인 거죠? 그럼 얘네는 몇이 돼요? 20밀리몰.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24밀리몰. 어차피 여긴 염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수소이온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볼게요. 40에서 20으로 반절. 그래서 여기에 12. 근데 여기에서는 몇이 돼야 되냐면 요게 지금 힌트. 이게 모두 다 산성의 수소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되기 때문에 12와 몇을 더해야 20이 돼요? 8이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X와 Y에 대한 몰농도비를 구해라라고 했죠? 그럼 부피가 같을 때를 비교해 줄까요? 그럼 부피가 같을 때 20일 땐 12, 얘네는 반절이니까 4. 그럼 몇 배? 아, 여기에서 얘네가 3배 차이 나는 관계. 3대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3분의 1이요. 그럼 기억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수산화이온에 대한 양은 24에서 40이에요. 3대2니까 몇이 돼줘야 돼요? 여기에서 16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양과 나트륨이온 양 같다. 16. 여기에서
이 구경꾼 이온들은 모두 다 수소 이온에 대한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양 20이었죠? 똑같이 20이다.

그래서 얘네가 4분의 5여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를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몇이 나온다? 1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우선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얘는 지금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얘는 수소 이온에 대한 양. 그래서 제가 나타낼 때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 수소 이온에 대한 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해줘야 되는 건 양이온의 몰 농도다, 부피가 가나 다수이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그 얘는 양이온의 양, 몰비로 가져도 됐다. 자, 근데 액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했냐? 1가산, 1가 염기에서는요, 과량인 애가 그 전체 이온수를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중성일 때는 그럼 산수용액 수소이온과 염기성 수용액의 수소나 이온의 양이 같아졌을 때죠.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은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양이온이 결정이 될 거고, 어차피 1대1로 있기 때문에 수소나 이온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만약에 산성이야? 그럼 수소이온에 대한 합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양이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가지가 염기성과 중성일 거야 라고 바로 표현했던 건 나트륨 이온의 양에 의해서 양이온의 양이 결정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6대 4인데 6대 5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염기성과 중성은 무조건 얘네여야 돼 라는 거를 찾아냈고 여기에서 얘네들의 관계에서 딱 보자마자 20에서 45로 증가하는데 여기 감소했죠? 그래서 얘네는 중성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서 중성은 가, 나는 염기성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액상 찾아내는 연습 한번 더. 전체 이온수, 다시 말해서 양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과량이다라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 회차의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도요, 작년 6월 모의고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18번에 나왔던 문제와 흡사하기 때문에요. 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발문 읽고 첨가 반응이 무엇인가 느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인데요. A와 B와 C 중에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를 가려놨지만 반응 개수는 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반응은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첨가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계속 여기 부피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피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A라는 건 Wg으로 계속 일정하다. 자, 근데 B가 증가하고 있어요. B는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반응에서 A와 C가 같네. 부피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1에서 3에 대한 자료 줬고요. 3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요. C에 대한 질량 좋네요. 7분의 11Wg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해석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전체 기체의 밀도를 해석해줘야 될것 같은데 부피분의 질량이 전체 기체의 밀도인데 부피가 1과 2에서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이 B, 밀도 B, 9대 11은 질량 B가 돼버렸어요. 근데 질량은 반응 전과 후는 같아야 돼요. 질량은 같아야 된다. 근데 반응 전에 W, 두 번째 실험도 W, 근데 지금 달라진 거는 바로 B가 추가로 4g이 들어간 것뿐. 그럼 반응 후에도 질량에 대한 변화는 딱 4g 차이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얘네들 차이는 지금 2g이죠? 그래서 4g 차이가 나도록 이 B를 2배 해주면 18과 22로 4배 차이. 4만큼, 4배가 아니라 4만큼 차이 나도록 바꿨어요. 이게 바로 뭐야? 실제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얘네 더해줘서 18이 돼야 돼? W는 14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W가 14g이야? 다시 여기다 14를 곱해주면 이때 C에 대한 질량은 22다라는 게 나와요. 22다 아까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응 전에 얘가 14고 얘가 지금 8이네. 더해준 몇이에요? 22. 두 번째 실험에서 A와 B 모두 다 소모되고 C만 남아있는 반응 완결된 시점이다. 딱 A, B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았다. A라는 건 14일 때, B라는 건 W일 때, C라는 건 22만큼 생성된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이 A에 대한 반응 계수, 그리고 X, 이 밀도에 대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여기에 오롯이 딱 C만 존재할 때 부피가 V래요. 그럼 얘가 V만큼 생성됐어? A가 V만큼 있었겠네? 그럼 B라는 것은 과량으로 넣어준 게 2와 3에 대한 차이죠? 이때 4만큼, 4g만큼 추가로 넣어줬더니 부피가 4분의 1V만큼 증가했대요. 다시 말해서 반응에 참여한 거 B가 8g이죠? 그럼 두 배를 해주면 얘네들은 B가 2분의 1V만큼 반응에 참여해. 다시 말해서 2대 1대 2야라는 거 찾아내서 A는 2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X 값은 바로 밀도기 때문에요. 부피분해. 자, 부피분해. 여기 11D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체 질량 22였죠? 22 넣어준 거였고요. 근데 11D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값에서 2분의 1을 해줘야겠다라는 거 기억하고 밑에 구해볼게요. 부피가 4분의 5V네. 여기서 질량은요, 4만큼 추가됐죠? 그래서 22에 4 추가되니까 26. 여기다 몇 해줘야 된다고요? 2분의 1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2 곱하기 5, 26 곱하기 4다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차피 A라는 거2 나눠줄 거니까 한 번에 2를 나눠줘 볼까요? 그랬더니 아, 5분의 26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한테 사실 구하라고 한 거는 반응 계수와 그리고 여기에서 밀도였습니다. 근데 이 반응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첨가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A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B를 넣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A가 과량일 거예요. B라는 건 사라져요. 그래서 봤더니 부피 변화가 없더래요. 반응 계수가 같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B를 많이 넣어줘. 그럼 A와 B가 모두 다 반응해서 사라진 시점 이후에 B를 더 넣어주면 그 과량에 대해서 B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B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반응 계수 B가 2대 1대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이 밀도를 구해라라고 했는데 부피분의 질량이지만 실제로 부피분의 질량 V분의 22가 아니었고 얘네들 11D라는 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맞춰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D라는 게 붙고 이 X 값만 구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배해줬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다음 2분의 1 배해주면 그 숫자 값이겠다. X라는 게. 그래서 구해줬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작년에 실제로 출제된 이 모의고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요. 첨가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처음에 한개 반응물이 B였다가 나중에 A가 된다. 이게 무조건 두 번째가 A, B와 모두 다 소모된 시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해석한 것처럼 아, 여기서 C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질량 그대로를 우리가 두 번째에서 다 반응이 끝난 시점이구나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웠던 내용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니크 복습 청해요. 들어가 볼까요? 유니크 복습 청해요에서는 우선 제가 18번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2026학년도 9월 18번 문제에 유사한 게 나왔다라고 아까 문제풀이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와나에 대한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분자를 각각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애들이 지금 차이가 있는가, 바로 산소 원자가 나이만 있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요. 질량과 양, 분자량 이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은 부피와 분자 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해 줬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3대, 3.5인데 6대 7에 대한 부피비로서 분자 수를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게 바로 안 되는 친구들은 A와 2A로 미지수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더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분자량과 그리고 이 몰이라는 거 분자수를 곱한 것이 바로 질량이다. 이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식을 한번더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번에서는요, 1과 3과 1과 염기. 바로 전체 이온수는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양이온의 양도 누구에서 결정되는가?
바로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량에 대해서 찾는 연습은 제가 그래프와 표로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요. 혹시나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요. 추가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사실은 몰 농도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 부피를 곱해줘야지 몰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모두 세 가지 수용액이 같았기 때문에 제가 몰 농도와 몰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다라고 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몰 농도와 몰에 대한 비례관계다가 아니고 이 문제에 따라서 이 부피가 너무 고맙게 같이 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몰비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이온수가요, 1가선 1가 염기에서는 과량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너무 쉬웠지만,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풀어볼 거는, 바로 얘네가 2가산과, 그리고 1가 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1가산에서 2가 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는요, 충분한 연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가산과 1가산, 1가 염기가, 2가 염기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량은 당연히 전체 이온수를 결정하지만 양이온의 양도 꼭 당연히 과량을 결정하지만 구경꾼 이온만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셔서 한번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자, 20번에서는요, 얘도 26학년도에 나왔는데 6월이었고요. 6월에서 18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응 완결 시점 찾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실험이 주어졌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되었던 거는 반응 계수도 찾았어야 됐죠. 그래서 이 반응 계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죠? 부피 변화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큰데, 처음에 A가 있었고, 나중에 B를 추가로 넣어주는 상황에서, A라는 것은 계속 과량이었죠. B가 한계 반응물이었는데, 부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는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실제로 주기도 했었고요, 같다라는 걸. 근데 이후에 반응이 다 완결되고, A와 B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C만 남아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첨가해주면 B가 과량으로 존재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B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줌으로써 반응 계수에 대한 관계를 찾아줬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또 활용했던 뭐예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대놓고 나오기보다는 슬쩍슬쩍슬쩍 슬쩍 나와요. 그래서 슬쩍슬쩍 나오는 걸 활용해 주는데 이게 바로 밀도와 관련되어서 이번엔 출제되었죠. 밀도와 부피 중에 부피라는 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밀도와 질량은 비례관계다라는 걸 세워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제 3차 모의고사에 대해서 끝내보았는데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는 충분한 복습을 끝내고 나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정확히 측정해 보시고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실전을 강한 화학, 여러분의 수능화학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액의 농도 문제 쭉 한번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일단 10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머스 체크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7번, 108번, 111번, 112번, 116번 다섯 개의 문항으로 추려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106번.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부피가 지금 V1, V2, V3가 있는데 요런 것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몰 농도가 기준에 되어 있는 거겠죠? 용질은 같은 거야. X 수용액 나와 있으니까 용질은 같은 겁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이 1대 3이면 몰수도 1대 3이다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계에서, 얘네들의 관계에서 V1 대 V2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몰수가 1대 3. 몰수가 1대 3. 그러면 용액의 몰농도가 4대 3. 자, 몰농도가 4대 3. 몰농도가 4대 3, 용질의 몰수가 1대 3. 그쵸? 부피를 몰농도에다 곱했을 때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부피는 1이 나온다로 맞춰보면 얘는 4분의 1 곱하면 1 나오겠죠? 얘는 1 곱하면 되겠지? 결론은 V1 대 V2가 1대 4다. 요 관계를 구해낸 겁니다. 그럼 V1 대 V2가 1대 4다. 요 관계를 구해낸 거야. 그럼 V2는 4분의 1이다라고 써도 되겠지? 뭐 이런 관계를 구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4V1. 그쵸? 그럼 얘도 4V1이네. 그럼 어차피 다 V1끼리는 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몰수, 환산,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가와 다른 혼합한 용액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몰수는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고, 부피를 그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하고 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0.4 몰농도, 몰농도에 부피를 곱해. 그럼 0.4 몰농도 부피. V1. 이게 몰수잖아. 가에서, 그쵸? 가에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나 다에서도 몰농도 곱하기 부피. 0.2 몰농도 V2. 이렇게 쓰지 말고 4V1이라는 관계를 구했으니까 4V1이라고 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 전체 혼합 용액의 용질의 양. 자, 그리고 전체 용액의 부피는 V1 플러스 4V1이기 때문에 5V1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차피 다 V1 날라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그럼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5분의 6. 정리하시면 25분의 6 나오게 됩니다. 몰농도 1번. 간단한 문제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7번은 조금 어려워요. 107번은. 잘 봐봐. 자, 어떻게 가야 되냐면, 0.4 몰농도 A 수용액 X ml와, 그 다음에 0.1 몰농도 300ml.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만 지금 써놓은 건데, 지금 0.4 몰농도 X ml야. 이0.4 몰농도 X ml인데, 상황은 넣어준 물. 희석만 시킨 거예요. 각각. 두 가지 용액에서. 0.4도 있고 0.2 몰농도 300ml도 있어요. 근데 둘다 물을 넣었을 때 물만 넣은 상황이니까 둘다 희석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럼 몰농도는 둘다 감소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 물만 넣어주니까. 그럼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지. 또 중요한 건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죠. 물을 넣었으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그럼 용질의 양에 대한 식을 썼을 때 변함이 없다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화학식 양이 A 대비가 3대1이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뭐 질량으로 환산할 때는 화학식 양이 또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용질의 양의 변함이 없다야. 각각 용액에서. 자, A 용액부터 가볼게요. 0.4 몰농도 X ml. 0.4 몰농도고요. 어차피 부피는 다 ml니까 그냥 X를 곱할게요. 0.4X. 이게 처음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인데, 물 넣어도 변함이 없다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데이터가 0.4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게 A니까. 이게 A니까 0.1 몰농도가 됐네요. 아, 그럼 언제? 0.1 몰농도가 된건 부피가 150이 아니고요. 넣어준 물만 150이니까 원래에다 더해줘야 돼. 그럼 X 플러스 150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것들만 잘 신경 써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X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얼마야? 0.4X, 0.1X 플러스 15. 그럼 0.3X는 15니까. 그럼 X는 얼마? 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5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X 50. X를 먼저 구했고요. 아, X는 50이구나. 맞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거예요. 이것까지는 잘 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 상황은 이제 B가 이제 관건인데, B는 0.2 몰농도 300ml에 출발했어. 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돼서 농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그런데 B는 딱히 이렇게 특별한 지점이 주어지지 않은 거야, B는. 그쵸? B는 없잖아. 여기 시작밖에 없고요. 여기도 몇인지 모르지. 얘 0.1 아니에요, 여러분. 얘 몰라. 모르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0.2 몰롱도 시

시장 지점 말고는 제대로 주어진 점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출제자는 여기서 농도를 안 줬지만, 또는 다른 지점에서 농도를 안 줬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건 A와 B의 교점인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A와 B가 만나는 지점을 준 거잖아요. 그럼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은 결국 Y축의 값이랑 X축의 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둘다 물을 V mm만큼 넣었을 때 농도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농도를 모르니까 Y 몰 농도라고 하고 Y를 구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V를 그렇게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A와 B의 용질의 양이 여기서, Y 몰 농도로 농도 같다라는 것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A 용액은 어떻게 써야 돼? 처음에 0.4X, X50이라는 거 구했어. 자, 이게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는 Y 몰 농도가 됐고요. Y 몰 농도 1대 부피는 얼마? V 플러스 50이지. 이렇게 써요. 역시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 하나 용액에서, A 용액에서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B 용액에서는 어떻게 나와? 300ml 0.2. 0.1 몰 농도 300ml인데, 이것도 Y 몰 농도가 됐고, 부피는 얼마? V 플러스 30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V 나올까? 나오지. 날라가잖아, 어제 Y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가볼게요. 얘 해보면 얘는 20. 얘 해보면 얘는 60이네. 그러면 이미 이 둘의 관계는 3배의 관계라는 게 보이죠? 이런 식인 거야. 그럼 Y를 날리고 이게 3배다라는 관계로 V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V 플러스 50에 3배니까요. 3배에 이게 V 플러스 300이다. 가시면 되고. 그럼 3V V니까 2V 남을 거고, 150, 300이니까 150 남겠네. 그럼 V는 얼마? 75. 이렇게 가는 거죠. V는 75예요. 그래서 여러분, V가 80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75.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고. 그다음, 이것은 용질의 질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용질의 질량은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거는 뭐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0.4몰 농도의 X가 50이었죠? 이게 A고요. 나 B는요, 0.2몰 농도의 300. 그럼 아까 구했지만, 1대 3. 몰수비는 1대 3. 이미 구했어. 몰수비는 1대 3이야. 그런데, 화학식량이 3대 1. 그러면 질량을 화학식량에 이제 곱해서, 그러니까 몰수에다가, 그러니까 몰수 B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곱했을 때 비율이 1대 1 나와. 그러면 같다가 돼야 되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걸 준 거구나. 화학식량의 비를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07번 어렵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구성해라. 그러니까 점이 정확하게 어떤 특별한 지점에 안 나와 있어도 그래프의 교점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번 보시면 여기서 A의 화학식량이 3A와 A이다, 3들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 용질의 질량, W1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1대2의 질량이다. 화학식량 3대1 관계에서 몰수비 구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W1이 뭐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용질의 양이, 그러니까 용질이 만약에 똑같아. 둘다 A야, 또는 둘다 B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용질의 몰수는 1대2일 거 아니에요. 질량비가 몰수비가 무조건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몰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질량은 1대2, A 대 B의 질량은 1대2, 그냥 B래 식으로 갈게요. 간단하게 상대값으로. 그럼 A와 B의 화학식량은 3대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 비율이 몰수비잖아요. 그럼 몇 대면? 1대6이 나오게 되는 거죠. A 대 B의 몰수비가 1대6. 아, 그러면 A 대 B의 몰수비가 1몰이면 얘는 6몰이구나. 1대6이구나. 이렇게 일단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목적을 또 알아야 돼요. 몰농도 XY의 비율을 구하시오. 아, 그럼 얘를 나타내는 식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몰수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럼 부피만 제대로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질량과 밀도가 같이 나와 있구나. 뭐, 이러한 흐름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용액의 질량. 역시 W2 필요 없어. 2대1. 자, 2대1인데, 용액의 밀도는 DADB. 이거는 지금 다른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가져가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X부터 볼 거야, X. 자, X 몰 농도는, X라는 것은, 자, 간단하게.

6. 6이고 마찬가지로 db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분의 6db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번에 6db, 그쵸? 자, 그럼 결국 6db가 되는 거고 y는? 그럼 y는 6db고요. 6db고 밀도. 그 다음 위에는 0.5da, 0.5da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럼 12분의 1이 되는 거네. 12분의 1.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10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9번은 지금 포도당 수용의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용질의 질량이 있고, 어차피 같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용질의 질량이 3배면 몰수도 3배인 거죠? 골 가시면 되고요. 부피는 1대2다. 그럼 사실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지금. 봐봐. 어차피 같은 용질이라고요. 그럼 몰수비는 1대3이잖아. 질량이 1대3이면 몰수가 1대3인 거지, 그치? 근데 부피는 1대2잖아. 이것만 고려하면 돼요. 그럼 몰수 나누기 부피가 몰농도. 그럼 1 나누기 1이 1이야. 그럼 얘는 3 나누기 2가 얼마? 1.5. 끝.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가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죠? 답이 그래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0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10번은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A 화학식량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으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A 고체의 W그램을 모두 물에 녹여서 일단 질량 그램 나왔구나. 정확히 몰수환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몰농도 10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 아,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을 봤더니 X몰농도 20ml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용질의 양의 몇 배? 5분의 1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5분의 1. 그러면 이거를 0.1X몰농도가 0.1 곱하기 X몰농도를 한 게 0.1리터 곱하기 X를 한 게 이게 W g 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5분의 1만큼 가져갔다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질량은 얼마? 5분의 W다. 사실 이거를 일단 쓸 필요도 없긴 해요. 그냥 관계에서 보이죠? 100 중에 20 가져왔어. 그럼 용질도 5분의 1만큼 가져왔어. 그럼 여기 들어 용질의 양은 얼마? 5분의 W다.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자, 100ml를 만들었대요. 표시된 눈금까지 물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Y하고 X의 식을 일단 한번 써보면 20X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용질의 양 결국은 100ml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Y100, 100Y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5Y라는 식을 일단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이 관계는 좀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Y몰농도 50ml와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대요. 그럼 여기서 Y가 나오겠네,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또 X가 나올 거고, 그럼 또 W를 제대로 나타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또 다 정리가 되네요. 그럼 다에서는 여러분, 다 또 밀리리터니까 그대로 가면 50Y만큼의 몰수가 있었다라고 봤을 때, 추가된 거는 0.3 곱하기 50, 그럼 얼마야? 15. 그죠? 15만큼 추가를 했고, 물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얼마? 0.1 곱하기 220. 이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서 지금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 5가 나와야 되네. 그럼 Y는 얼마? 0.1. 그럼 Y가 0.1이니까 X는 얼마? 0.5. 둘 다 구할 수 있다고. 둘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W도 구하래. W. 그럼 W는 얼마? W는 얘가 지금 얼마예요? 0.1, 0.1 X몰이죠? 구하긴 해야겠네요. 정확하게 W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0.1 X몰이야. 근데 X가 얼마? 0.5. 그러면 0.05몰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화학식량 40이니까. 얘다 곱했을 때 질량이 W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W는 얼마? 2가 나오게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1번 문제는, 자, 얘도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좀 간단하게 좀 바꿔서 문제를 좀 풀어야겠는데, 일단 25도씨에서 밀도가 D1이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A 용액 10ml를 취해서 이러고 있어. 플라스크에 넣고 물과 혼합하여서 얘는 용액 1, 100ml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농도가 X몰 농도로 나와 있는 거야. 맞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 가에 A 용액 10ml를 취했어. 그쵸? 이걸 취한 거고요. 밀도. 밀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A 용액이야, 그냥 A 용액. 용질 A로 이루어져 있는 그냥 A 용액이다라는 거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과 혼합해서 이제 수용액이 드디어 된 거지. 그럼 용질의 양은 이만큼 넣어준 것만큼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간 A의 질량이 얼마? 밀도가 D1이라 했으니까 곱하면 되네. 곱하면 A가 들어간 질량이 나오죠. A의 질량 얼마야? 10D1. 그럼 10D1이 들어간 A 용질의 질량이지, 그냥. 얘는 순수한 그냥 물, 용액, 액체니까. 액체니까 수용액이 아니에요. 물이랑 섞여져 있지 않아. 그냥 곱하면 A가 들어간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물과 혼합해서 얘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는 용질의 양은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나타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0.1리터에다가 농도 X. 그다음 분자량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식을 이렇게 쓰면 돼.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냈으니까 용질의 질량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다음에 달을 가볼게요. 달은 가의 A 용액, 그러니까 A 그쵸? 액체 물질 10ml를 취해서 똑같은 거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도 똑같고 여기 똑같아. 근데 뭘 구하래? X 대 Y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 보여드렸어요.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여드렸는데, 근데 어차피 용질량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10D1 써야 되고요. 물과 혼합해서 100g이다. 그럼 100g인 거니까 Y 몰 농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00g을 밀리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D2분의 100 해서 이게 밀리리터가 됐어. 근데 정확하게 이제 질량, 용질의 질량으로 가야 되니까, 용질의 질량으로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리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1000을 나눠서 리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몰농도 Y로 곱해서 이제 가면 돼요. 이렇게 식을 쓴 학생이 많을 거야. 근데 그럼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일단 정석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건 보여준 거야. 물론 이렇게 수식화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니까 보여드린 건데, 근데 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게더 중요해. 문제에서 A 용액 10ml, A 용액 10ml잖아, 지금. 똑같은 A 용액, 똑같은 양이에요. 그럼 용질의 양은 무조건 같은 거잖아. 용질의 양은 굳이 우리가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 용액에서 같은 거야. 그러면 몰농도의 비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몰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몰농도의 비만 나타내면 돼. 그럼 여기서 용질의 양은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죠. 1대1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용액의 부피 비의 역수비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갈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같은 용질이기 때문에 용질의 양 같다. 그럼 여기 들어간 것도 같아요. 그럼 X 몰 농도를 써볼게. 용질 1. 그러면 부피만 써봐. X 몰 농도의 부피는 100ml. 100ml 만들었다. 나와 있어, 100ml. 그죠? 그럼 여기도 ml로 가면 되겠네. 그럼 얘는 역시 용질? 똑같이 1. 자, 똑같이 1이고요. 용질. 이제 Y 몰 농도를 쓰는 거야, 바로. 그럼 용질의 양은 똑같다고 했고, 근데 Y 몰농도의 수용액 양이 질량으로 나왔어. 그럼 100g이니까 이때만 D2만 이용하면 돼. 이때 한 번만. 그럼 끝나는 거야, 문제는. 그럼 D2를 나누면 또 밀리리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이 요게 되는 거지. 자, 좀 복잡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그다음 D2분의 100, 이렇게. 이거를 100분의 1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부터 정리해볼까? 100분의 D2. 100분의 D2인데 요거를 자 요거를 100분의 1로 나누는 거죠. 복분수예요. 날리고 그럼 얼마야? D2. 답은 D2네. 이렇게. 알겠죠? 답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의 분자량 A 주긴 했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는 게 요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굳이 수식을 쓰고 있으면 사실 별로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용질량 같다의 관계. 그 관계가 더 중요해. 상황이 더 중요해, 항상.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1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번은 지금 기역니은 디귿 물 3A 몰농도, 5A 몰농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난 강에서. 얘는 누가 먼저인지, 일단 기역니은 디귿이 세 가지나 들어갔기 때문에, 물도 들어갔고, 3A 몰농도, 5A 몰농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되고, 그때 기준은 일단 물은 들어가도 용질의 양이 바뀌지 않는다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A, 5A는 일단 농도는 5A가 더큰 거고, 그때 기준은 X의 양에 대한 비율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훑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값으로 일단은 물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용질의 양이 변함이 없잖아요. 일단 볼게.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 100ml 하자. 그럼 여기 100A 있다. 100A가 몰수라고 보는 거지, 우린 지금. 그럼 100을 추가해서 전체 200이죠? 그럼 200B네?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여기는 100을 또 추가했으니까 300ml가 됐네, 전체 용액이. 그럼 300 곱하면 200B네. 아, 그럼 여기에서 몰수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물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정확히 비를 안 구해도 관계만 봐도 1대1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니까 용질의 양이 니은은 무조건 물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기역과 디귿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2대3이 되게끔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2대3이 되게끔 가야 되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을 설정해서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걸 3A, 이걸 5A로 해보고 안 되면 거꾸로 5A, 3A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3A로 해볼게요. 3A이고 5A로 일단 가정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나오겠죠? 용질의 몰수, 역시 용질의 몰수 100A인데 처음에 여기서 300A가 들어갔죠, 용질의 몰수가. 그럼 400A인데요. 그 400A는 200B랑 같다는 거죠? 그럼 A 대 B의 관계가 나오죠. 이 A는 B다. A 대 B는 1대2다. 이 관계가 여기에서 성립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웠을 때? 2대3의 몰수비로 세웠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나하고 다해서. 그쵸?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200B고요. 여기는 얼마야? 여기 200B면 얼마 나와야 돼? 300B 나와야 되는 거지? 2대3이니까. 이미 2대3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얘는 300B다라고 쓰면 돼. 그쵸? 이렇게 관계로. 그럼 300B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추가를 한 거니까 200A에다가 얘를 넣었대요. 200B에다가 200B가 있었죠? 얘를 넣었을 때 300B가 되는 거잖아. 2대3의 용질의 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넣어준 거 더해주면 되겠죠? 500A야. 그럼 나오나요? 이거 확인하면 돼요. 안 나오지. 200B, 300B면 100B가 돼야 되는데 그럼 5대1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대1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모순이죠? 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럼 가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정답을 이제 파악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기역이 5A이고, 아, 니은이, 아, 디귿이 3A이구나.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3A 몰농도가 될 것이고, 그럼 B하고 A의 관계를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100A, 500A, 그럼 600A가 200B. 이게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상황이. 600A가 200B니까 3A는 B다. 자, 이 관계가 맞다는 거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도 여기는 얼마? 200B. 200B. 그럼 들어온 게 300A. 300A.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200B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300B가 돼야 된다고, 300B. 2대 3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 100B는 300A다. 그럼 B는 3A에다가 관계가 또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순이 발생됐으면 바로 바꿔서 답을 쓰면 되긴 해요. 알겠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네, 113번은 A 몰농도 D, 밀도 D가 나와 있고요. A 고체 1몰이 녹아있는 100g의 A 몰농도 준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대놓고 용질의 양이 주어져 있으면 네, 1몰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용질의 양에 집중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100g에 녹아있는 얘를 준비했대. 그럼 100g에 1몰 있다, 용질이. 이게 포인트라고. A 몰농도다.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그다음 가에서 A 수용액 X밀리와 물을 혼합하여서 0.1 몰농도 500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가의 A 수용액이니까 얘는 어쨌든 A 몰농도지. 그럼 식을 쓸 때는 A 몰농도 곱하기 X. 역시 용질의 양. AX. 이게 얼마야? 0.1 곱하기 50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X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체가 100g인데 X만큼 가져왔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율로 갈 수도 있긴 하지, 비율로. 어떻게 갈수 있을까? 100g이야. 얘는 g이고요. 얘는 밀리리터야. 어쨌든 같은 가용액, A 몰농도 용액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럼 같은 물질인데 일부만 가져온 거니까 역시 비율로 갈수 있다는 거지, 비율로. 방금 전처럼 그냥 몰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가도 되지만, 지금 이거 비율로도 갈수 있다는 거. 그럼 전체가 1몰이었어, 100g에. 근데 100g 중에 X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비율로 갈 거라서, 아, 밀도가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 전체 1몰에서, 자, 1몰에서 비율은 얼마? 떼어온 거는 100 중에 얘를 그램으로 바꿀게요. 그럼 XD가 되는 거죠? 100분의 XD가 비율이야. 떼어온 비율. 아니면 얘를 D로 나눠서 얘를 밀리리터로 바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단위만 통일되면 돼요. 단위가 통일되면 약분돼서, 단위가 약분되니까 비율이 나와주겠죠? 그렇게. 자, 그럼 이만큼의 몰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여기 들어있는 양이랑 같다? 그럼 0.1 몰농도 정확하게 1000분의 50, 1000분의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이거 얼마야? 2니까 2에다가 0.1, 20분의 1? 그럼 20분의 1. 그럼 20분의 1, 100분의 XD.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쵸? 자, 그럼 XD는 얼마? XD는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XD는 5.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은 나에서 만든 A 수용액 250이야. 그럼 잘 집중을 해야 돼. 어떻게 떼어왔는지. 자, 나의 수용액은 0.1 몰농도 그대로야. 그러면 양만 절반으로 가지고 왔죠? 그럼 몇 몰일까요? 여기에 몰수의 절반이 되는 거죠. 여기 몰수에. 그럼 처음에 0.1 곱하기 바로 몰수가 나오는 상황이죠. 얘는 0.05몰인데 여기에 절반이니까. 또는 그냥 바로 곱해도 되죠. 상관없죠. 여기에 절반 가져왔다. 0.025몰 해도 되고, 이미 0.1 몰농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0.025몰 가지고 왔다. 이게 용질의 몰수고요. 난 가에 A 수용액 Y를 섞었대요. 그랬더니 물은 필요 없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0.025몰에다가 가의 A 수용액 Y밀이 똑같죠. 그러면 A 몰농도 얘기하는 거잖아. A 몰농도. 똑같이 원래 전체는 1몰이 들어있는 100g에서 또 비율로 100g에서 얼만큼? Y밀리만큼. 그럼 또 단위를 그램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쓰려면 얼만큼 떼어왔는지 쓰려면 단위를 맞춰야 된다고. 그럼 100g이 1몰이 있었던 양이잖아요. 그중에 얼만큼 가져왔어? Y밀리. 근데 단위가 달라. 그럼 YD라고 써줘야겠죠. 그럼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럼 이만큼의 몰수로 가지고 왔다가 되는 거야, Y밀리에. 그래서 물은 필요 없다고 했고, 0.2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500,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YD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얘 2분의 1. 그럼 여기는 0.1. 그럼 0.1. 그럼 얘 0.075. 0.075 돼야 돼.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이게 0.075. 0.075. 그럼 7.5. 그럼 YD는 7.5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X 플러스 Y를 D로 나타내라라고 했으니까, 이미 XD는 5라는 걸 구했고, YD는 7.5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X는 얼마? D분의 5. 그쵸? Y는 얼마? D분의 7.5. 그럼 X 플러스 Y는 D분의 12.5.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냥 쉽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2분의 25겠죠? 이 12.5라는 것을 이제 2분의 25로 쓴 것뿐이지. 똑같은 값이죠.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g에 1몰 있다. 용질의 양 기준 잡아서 그다음 얼만큼씩 가져왔는지 비율로 갈수 있어야 한다. 비율로 갈 때는 단위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1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은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A 분자량 180이다. 되어 있고, 아마 포도당일 것 같은데요. 자, A 고체 36g이다. 이거는 고마운 문제죠. 처음부터 용질의 양을, 방금 전 문제처럼 용질의 양을 준 거나 다름이 없지. 36g인데 180이야? 그럼 바로 몰수환산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36g인데 180이다. 하면은 얼마야? 5분의 1이죠. 5분의 1. 0.2몰. 0.2몰이 들어갔다. 0.2몰. 그럼 얘네 0.2몰이구나로 가시면 되고요. 가에서 0.2몰. 그죠? 자, 그래서 물에 녹였어. 필요 없고 이만큼 만들었대. 그럼 얘가 0.2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럼 A 몰농도 곱하기 0.2가

2리터가 0.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몰롱도 1 바로 나오는 거죠. A1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나는 가의 A 수용액 X밀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몰롱도를 구했으니까 몰롱도는 같은 건데 또 일부를 떼어온 거다. 이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1 몰롱도의 X밀이 이 용질의 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밀리리터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1 몰롱도 곱하기 X. 이건 그냥 X죠. 이게 용질의 양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건 0.2 곱하기 50이 되겠네. 0.2 곱하기 50이 되겠네. 그럼 얼마야? 10. X는 10이구나. 또 바로 구할 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가의 A 수용액 Y밀이에, A 수용액 Y밀이에. 자, 이것도 A 몰롱도 이미 알잖아. 1 몰롱도라고. 가의 용액 Y밀이니까 그냥 이거는 Y. 아, 근데 여기 질량이 있네요. 정확한 몰수환산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1 몰롱도에 1000분의 y를 곱해서 정확한 몰수환산. 정확한 부피를 곱해서 몰수로 바꿔주자. 자, 그 다음에 얘는 18g이니까 18g 나누기 180, 0.1몰. 물을 넣어서 A 몰롱도 곱하기 1000분의 200. 이렇게 가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A가 뭐였어? 1이었잖아, 또. 다 같은 A니까. 그럼 여기서 또 y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럼 얼마야? 5분의 1. 자, 5분의 1이고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2니까 얘도 10분의 1 나와야겠네? 그럼 y는 얼마? y는 10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100이고 x는 10이니까 10분의 100 하면 얼마야? 1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답은 4번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115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푸는 요 정도 속도가 돼야 돼요. 실전에서는. 물론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렇게는 안될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다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는 요 정도 속도가 돼야, 아, 승산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알겠죠? 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집중해서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용질의 양이 중요하겠죠. A 화학식량이 40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고마운 상황이지. 40이다? 4g. 0.1몰. 바로 가야 돼. 용질의 몰수 0.1몰. 그럼 0.1몰을 모두 물에 녹였어? 0.1몰이 여기 안에 들어있구나. 아,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해요. 0.1몰이 들어있는데 용액의 농도는 얼마야? X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0.1리터니까 곱했을 때 몰수가 0.1이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얼마? X는 1몰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간단하죠? X는 1몰롱도. 비교적 문제가 쉽습니다. 자, 1몰롱도. 그럼 X 1몰롱도라는 거 구했고, 여기 25에 물 넣어서 이거. 쉽네요. 25 곱하기 1은 200y네. 그죠? 그럼 몇 배야? 몇 배예요? 8배죠. 8배니까 Y는 8분의 1.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X몰롱도가 1인데, 여기다 25를 곱한 게 용질의 양일 거 아니에요. 부피를 곱한 게. 그럼 이 값은 Y몰롱도에 200ml의 용질의 양이랑도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8배니까 얘는 8분의 1이겠지. 이런 식으로. y는 8분의 1. 그럼 x는 0.1, 아, x는 1, y는 8분의 1 구했고, v만 구하면 되네. 그럼 y 8분의 1 했고, v 구하자. 똑같은 거죠? 용질의 몰수 일정하다. 똑같은 거지, 계속. 얘는 좀 단순하네, 문제가 비교적. 그럼 50 곱하기 1. 그죠? 농도 곱하기 부피. 그냥 ml로 갈 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8분의 1V. 물은 필요 없고요. 그랬을 때 결론은 0.3 곱하기 200. 0.3 곱하기 200은 6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게 10 나와야 돼. 그럼 V는 얼마? 8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V는 80이구나. 구할 수 있는 것들 다 구했습니다. 그럼 X가 1, 8분의 1, 80이니까 곱하면 10.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세요. 자, 얘는 비교적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6번 가볼게요. 네, 116번은, 자, 이것도 A. A가 지금 고체인데 X g 모두 물에 녹여서 10ml로 만든. 자,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똑같은 게 어차피 물을 넣으면 용질의 양은 보존된다로 가시면 되고요. 다른 용액의, 그러니까 같은 A 수용액이긴 하지만, 물질의 종류는 같지만 농도가 다른 애를 넣는 거잖아요. 지금 봐봐. 농도가 더 어떤 애일까? 농도가. 녹여서 0.4를 만들었다. 0.3인 거잖아. 그때 얘를 넣었대. 근데 농도가 감소하고 있어? 그럼 A 몰롱

정도는 0.3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 이런 상황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농도가 다르면 어쨌든 농도가 달라도 넣어준 용질의 양만큼으로 일정하게 늘어날 거 아니야. 역시 용질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X g 모두 물에도 일단 X는 맨 마지막에 구하면 되고 이미 용질의 양은 0.3 몰농도와 10m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다 ml니까 일단은 ml 기준으로 갈게요. 자, 그럼 0.3 곱하기 10. 네, 몰농도 11 대 9로 가야 되니까 필요 상관없긴 해. 어차피 11 대 9로 가면은 그냥 ml 가도 되는데 그냥 우리 리터로 바꾸자. 그렇죠? 또 나중에 또 단위 환산해야 되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리터로 바꿀게요. 자, 그럼 이거 10ml가 0.01리터잖아요. 그러면 0.3 몰농도에다가 0.01리터야. 이게 몰수네. 이 시작 지점이 몰수. 그럼 0.003몰, 0.003몰이 있는 거네요. 시작에서. 자, 그랬을 때 A를 넣을 때 넣어준 A 몰농도의 부피에 따른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이두 지점이니까 이두 지점의 비율 11대9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럼 용질의 양 구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몰수 구하면 화학식량 곱해서 이제 X까지 구해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용질의 양을 나타내야 돼. 그럼 0.003몰에서 정확한 몰수 환산을 했고요. 그럼 A 몰농도인데 들어간 게 넣어준 것만 8. 넣어준 것만 8이야. 그쵸? 그럼 A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8. 이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11K. 11K. 전체 혼합 용액, 농도에다 부피는 얼마? 부피는 10ml에다가 8을 넣었잖아요. 그럼 전체 부피는 혼합 용액의 전체 부피는 얼마? 18. 얘는 30이다.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돼요. 8 곱하면 안 되고 18을 곱해야 돼. 그럼 18인데 역시 1000.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 0.003 굳이 안 해도 상관없겠다. 그쵸? 요식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K랑 A의 관계가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정석적으로 다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몰수로 이제 표현해서 간다는 소리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얘가 마찬가지로 0.003몰이잖아요. 0.003몰에다가 들어간 게 얼마? A 몰농도의 부피는 20. 똑같이 쓰는 거죠? 들어간 용질의 양. 자, 요것은 9K 정확히 몰농도가 나와 있고, 9K에다가 부피는 얼마? 전체는 30. 역시 마찬가지로 1000을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A랑 K가 지금 둘다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식에서. 그럼 연립해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것도 이게 0.003, 0.008A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쓰면 3 플러스 그냥 8A. 이건 얼마야? 3 플러스 8A면 얘는 2A. 아, 20A. 3 플러스 20A.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0배를 다한 거야. 1000배를 다했을 때, 각각 1000배라고 1000배를 했을 때, 동일한 이제 기준으로 1000배를 곱한 거니까, 얘의 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의 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K 없애고, 이제 비율로 가도 되겠지.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야.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식. K 없애고요. 이거 1000도 다 없애고, 그냥 몇 대면? 여기서 약분하라고요. 그대로. 그러면 18과 9를 약분하면 2. 그럼 얘랑 얘를 약분하면 15. 그럼 11대 15로 가면 되겠다.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3 플러스 8A 대3 플러스 20A는 몇 대면? 몇 대면? 11대 15로 가시면 되는 거죠. 11대 1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11, 2, 그쵸? 15. 그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A가 나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3 플러스 220A. 네, 15로 곱하면 45. 네, 15로 곱해. 8에다가. 얼마야? 40, 4, 120. 120A다. 그러면 넘기면 100A는 얼마? 33 넘기면 2. 12? 그럼 A는 0.12 몰농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럼 A는 0.12 몰농도 구했고, 그럼 A는 구했습니다. A는 0.12 몰농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X그램은 우리 이미 그쵸? 여기서 X그램. X그램 물에 녹여서 어쨌든 결론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미 용질의 양은 나와 있는 거잖아. 얼마로? 0.003몰로. 바로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되겠네. 1몰당 질량. 180 하면은 이게 얼마? X그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얼마 나와? 540인데 숫자만 곱하면 540.

근데 00, 그쵸? 0.54가 되는 거네. 0.54. 그럼 x는 0.54. a는 0.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2분의 54. 그러면 12분의 54니까요. 약분하면 얼마로 약분해? 6후. 6이 2분의 9. 답은 2분의 9,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 우리 관련된 이론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걸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용액의 농도는, 자, 용액의 농도에서는 문제를 풀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아, 나는 각각의 상황의 변화에서 용질의 양만 집중해서 잘 구해보자. 이러한 관점이 중요해. 용질의 양만, 몰수든 질량이든 상관없어요. 용질의 양만 끝까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정리만 잘해보자. 그럼 그 식을, 용질의 양에 관련된 식을 쓰는 과정에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답이. 알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처음에 뭐 1몰이 있었는데 얘가 뭐 100ml에 수용액에 들어있다. 뭐 용액의 부피를, 최종 부피를 100ml로 만들었다. 그럼 1몰을 모두 녹여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모두 녹여. 그럼 여기는 중요한 게 1몰이 있는 거야. 여기서 또몰 농도를 구해서 여기서 몰수 구해야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1몰을 모두 녹였으니까 여기에 1몰이 있는 거지, 용질의 양은. 용질의 양에 집중을 하라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나와? 보통 수능에서 50ml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상황은. 이게 가의 용액이라고 된다면, 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보통? 가의 용액 50ml를 데리고 와서, 50ml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또 농도 막 구해서 곱할 생각하지 말고, 농도 곱하기 부피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다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 건 그대로 갖다 써야지. 100ml에 1몰이면 50ml에 몇 몰이야? 0.5몰이라는 거죠. 2분의 1만큼 가지고 왔다니까. 이게 비율이죠. 100분의 50,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몰에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 용질의 양 역시 0.5몰이다. 끌고 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그럼 나의 용액을 50ml 그대로 쓴다고 해보자. 50ml에다가 뭐 어떤 또 같은 용질 들어있는 수용액 뭐 0.1몰 농도 뭐 200ml를 넣어줬고 물에 넣어줬다. 그럼 여기서 물 같은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몰수와 여기서 몰수를 더하면 최종 용액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0.5몰이 지금 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야? 0.2니까 뭐 0.02. 그럼 더하면 0.52죠? 0.52몰이야. 부피는 얼마? 250. 그럼 1000을 나눠서 4분의 1리터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하면 요런 타입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했던 게 문제 다시 한번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 그또 중요했던 게또 리뷰를 또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앞에, 그치? 이 문제였죠. 이 문제.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라서 좀 특별하긴 해, 보니까. 그치? 자, 얘 A 용액. 순수한 A 용액. 10ml. 똑같이 10ml.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용질의 양은 똑같아요, 무조건. 그럼 몰 농도 비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그냥 1대1로 가면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A 용액 10ml, 여기는 A 용액 5ml를 가져왔어.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양이 다르니까 이때는 1대1로 못 가니까 구해야겠네, 용질의 양을? 그게 아니고 2대1로 가면 되겠지, 2대1로. 그럼 2대1로 가면 돼요, 몰수를. 2대1로. 그럼 역시 부피비만 제대로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복잡하게 가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고, 식이. 간단하게 여러분 한 번에 좀 꿰뚫어 보면 문제가 너무 쉬운 거고, 그런 것도 이제 평가원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용질의 양은 2대1. 얘는 1대1. 부피만 제대로 밀리리터로 통일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밀리리터가, 약간 밀도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도 마찬가지야. 순서 맞추기 이것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기준 먼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문자로 나타냈을 때, 아, 용질량이 변함이 없다. 무조건 물이잖아. 해주고, 나머지는 대입해서 가면 돼요. 나머지는. 아니면 만약에 상황이 좀 보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농도가 늘어났고, 근데 여기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물을 넣었으니까 좀 중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0: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농도가 5A가 더 크다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농도 큰 애가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하기 그러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자, 대입해서 가주시면 되는 거. 자, 이때 기준은 X의 양의 비율 2대 3으로 갈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자, 그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자, A 수용에 맞는 실험이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 있었죠.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풀었고요. 여기 몰농도의 비율 바로 다 나와 있잖아. 같은 용질 1대 3 몰수기 부피비 1대 2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치 이 문제 여기서 교점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얘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또 나오잖아요. 많이 학생 틀릴 거야. 여기는 지금 지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 0.4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B에 대한 용액 B에 대한 지점이 시작밖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웠죠? 아까 A와 B의 교점을 이용했지. 농도는 우리가 구하면 돼. 그냥 Y 몰농도로 구하자. 이러한 흐름을 갔던 거 기억을 다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용질의 양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V1과 V2 관계로 갔던 거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미 용액의 몰농도를 만들 때, 예를 들어 뭐 0.2 몰농도에 500ml 용액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야. 그래서 실험은 한번 나와 있는데, 방식은 다 다르지만,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다 이걸로 가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여기에서 용질의 양은 다 똑같다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상황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또 우리 알차게 잘 했고요. 일단 중요한 문제 풀이 팁을 제가 아낌없이 드렸으니까 잘 복습해 주시고 궁금한 것도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두 개 남았다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드디어 이 기나긴 수능 특강 여정이 끝납니다. 그쵸? 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지만 많이 보람차고 있죠? 그쵸?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세 개 된다고. 오늘 레벨 3 끝낼 겁니다. 딱 세 문제 풀 거예요. 레벨 3인 만큼 계산도 좀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 풀어버리면서 공간 자폐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끝내버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대표 기출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최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면서 공간 자폐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자폐 수능 특강 레벨 3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02쪽 레벨 3입니다. 좌표 공간에 두 점을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스타트는 마음에 들어. 일단 점의 좌표를 예쁘게 적어줬어. 그리고 XY평면 예점 P가 AP랑 BP를 같다를 만족시킬 때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을 기하적인 해석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두 점 AB가 있어. AB가 있어. 근데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평면에서는 뭐라고 했었더라? 요거 수직이

1등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은 AP의 BP 길이가 언제나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뭘로 오면은 공간상으로 오게 되면은 공간에서 이점 T에서 A까지 B까지 거리 같은 점들의 집합은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평면이 됩니다. 평면. 이 X축 그리고 Y축 기왕 그리는 거 좀만 더 크게 그려볼까? 자, 너가 X축, 그리고 너가 Y축, 그리고 너가 Z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 5, 2라고 되어 있으면은, 2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1, 5, 2, 요런 지점에 내가 A라고 적당히 이름 불러줄 수가 있겠죠? B라는 점은 5, 마이너스 3, 8. 5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8을 그려주게 되면은 5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8에다가 높이 요렇게 내가 B를 적당히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내가 B를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5, 마이너스 3, 8, 한 요기쯤에 내가 B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단 말이지, AB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얘를 있는, 여기에 수직 이등분 평면을 상상해서 그 평면 위에 있는 점 P 중에서 XY 평면 위에 있는 라인을 한다고 하면 이 평면을 그렸을 때 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선이 있겠죠?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그림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 P라는 녀석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하적인 상상으로 내가 그 라인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입하면 되겠지. 성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잖아.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X, Y, Z라고 두자. 그럼 AP랑 BP랑 같으니까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BP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될 것이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AP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Z는 0과 2의 차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BP의 제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양변에 X제곱이랑 Y제곱이 죄다 사라지게 되고 좌변에 뭐 2X 그리고 마이너스 몇에 10의 Y가 될 것이고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우변에다가는 마이너스 10의 X에다가 플러스 6배 Y에다가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5랑 25가 사라지게 되고 얘네들 이항시켜버리면은 12X 이항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18Y인가요? 16y죠, 그쵸? 마이너스 16의 y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4, 9를 이항시켜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4. 그럼 64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68은 제로가 됩니다. 양변을 누구로 나누면? 4로 나눠주면은 3배 x 마이너스 4배 y 마이너스 17은 제로라는 식이 돼요. 그러면 점 P가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거 이퀄 제로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직선을 적당히 그려보면은 x, y에다 0 넣어봐. x가 3분의 17이야. 그럼 x절편은 3분의 17. 3분의 17이면 5보다 좀 크니까 여기 어디쯤 있겠지? 그리고 x에다가 0 넣어봐.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7이야. 그럼 음수니까 여기에쯤에 어딘가에 적당히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에 좀더 가서 여기쯤 그려줄까? 여기를 요렇게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선을 그려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쯤에 지난다. 즉, xy 평면이 있는 요 직선의 만년식보다 3x-4y-17은 제로라는 직선. 여기 위에 점 P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위에 오면은 뭐다? AP랑 BP랑 같다라는 것을 무조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니까 생략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소값이래요. 그럼 P가 뿔뿔뿔뿔뿔뿔 돌아다님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삼각형 넓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아주 좋은 거는 고정된 변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밑변으로 잡아줬을 때 우리는 높이만 신경 쓰면 넓이를 얘기하기가 쉽잖아. 그래서 고정된 변을 밑변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린 고정된 변을 누구로 잡을까? AB로 잡자라는 거지. 그럼 요 녀석에 대해서 ABP의 넓이의 최소값을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럼 높이를 얘기하려면은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ABP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수선의 발은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럼 중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M이라는 중점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M의 좌표를 알아. 얼마? 5랑 마이너스 1 더하면 4, 2로 나눠주면 2, 5랑 마이너스 3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 8과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5, 중점. 어디에 P가 오건 간에 AB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항상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그럼 이 높이가 가능한 어떻게 하고 싶어? 작아지고 싶어. 그럼 이제 M이라는 지점과 이 직선위의 점을 이었을 때 거리가 가장 작고 싶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을 통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내가 점 P의 좌표를 내가 모르니까 X, Y, 0라고 둔다면은 MP의 길이가 가장 작고 싶어? 그럼 MP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 X-2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뭘 하고 싶어? 최소값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값을 얘기하기 위해서 X 대신에 y라는 녀석을 우리가 x, 그러니까 y 대신에 x라는 녀석을 표현해 보자. 그럼 x-2의 제곱에다가 y 자리에 뭐 4분의 3x-17을 넣어주자. 여기서 y는 3x-17이니까. 그럼 거기에서 1을 추가로 빼주자. 플러스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해주자.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x-2의 제곱, 얘가 3x-21이니까 4분의 3x-21이니까 4분의 3으로 묶어주면은 16분의 9에다가 x-7의 제곱이 될 거예요.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x에 관한 그냥 단순 몇 차식? 2차식이라는 거지. 그럼 얘를 싸그리몽땅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4를 더해주고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 16분의 9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9에다가 7, 2에다는 14인가요? 14의 x에다가 플러스 16분의 9에다가 49를 해주고 그 다음에 4에다가 5를 더해주면 29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얘를 먼저 통분할 것은 그냥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계산의 아이디어만 볼게요. 16분의 9랑 x제곱을 더해주게 되면은 16분의 9x제곱, x제곱 더해주면 16분의 25x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얘는 4 더하기 16분의 4, 14 곱하기 9, x. 그리고 x가 밖에 더하기 요 녀석 써주고. 그럼 여기서 얘를 완전 제곱으로 가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꼴을 보니 여기가 16분의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16분의가 뭔가 처리되지 않을까 해서 얘를 그냥 두고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요 계산은 순식간에 암산을 통해서 우리에겐 순식간에 암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16분의 25의 x-5분의 19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9 저거 그대로 써주고 그 플러스 16분의 441이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16분의 361이 나와요. 얘가 16분의 80이죠. 얘가 뭐가 되면서? 5가 되면서 34로 계산이 됩니다. 아휴,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5분의 19일 때 얘의 최소값이 mp 길이 제곱의 최소값이 34니까 mp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루트 34가 된다. 해서 MP의 최소값이 루트 34고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갈 수가 있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루트 5 빼기 마이너스 1은 6의 제곱 36이죠? 5 빼기 마이너스 3은 8인가요? 그쵸? 이렇게 쓸게요. AB의 길이는 루트 속에 5 빼기 마이너스 1, 6의 제곱에다가 5 빼기 마이너스 3, 8의 제곱에다가 8 빼기는 6의 제곱이죠. 그럼 앞에 2로 끄집어낼게요. 루트 속에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 빠지겠죠? 그럼 너는 뭐가 된다? 2루트 34가 된다. 요 녀석의 길이가 2루트 34라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루트 34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4 곱하기 34. 4가 이렇게, 요렇게. 곱하기 루트 34를 해주면은 34가 된다라는 식인데, 너무 숨 막히잖아요. 그쵸? 여기 위에 점에서 언제 최소가 될 거냐. 이걸 계산하려니까 너무 숨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지 말자. 그래, 이거 뭐하러 시간 낭비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여기 위에 점이 있는데, 여기 위에 동지 움직이는 점인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알아. 그걸 가지고 다른 녀석과 뭔가 거리를 한다거나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했는데, 아, 했고, 근데 계산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 식을 쓰고서 y 대신에 4분의 3x-17을 넣는 순간, 이거는 계산이 뭔가 잘못됐다. 플랜 B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판단을 해주자라는 거죠. 내가 시험 보는 상황이었다면은. 어떻게? 고정된 점에서 우리는 지금 뭐야?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뭐 해줘야 돼요? 평면에 있는 직선이 있고 직선 밖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잖니. 이건 누가 봐도 뭐 해주는 거야? 삼수선의 정리를 써줘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이 녀석이 뭐다?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의 상황을 그냥 찾아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면은 M'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뭐야? 5란 말이지. 그럼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녀석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M'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2, 1, 0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2, 1, 0는 무시해도 되잖아. XY 평면에서. 그럼 2, 1에서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L은 루트 속에 뭐? 3의 제곱, 4의 제곱. 그냥 바로 5라고 쓸까요? 그럼 5분의 3x에다 2 집어넣어. 3 곱하기는 6. y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빼기 4. 그리고 빼기 17. 요 녀석이 얼마가 된다? 절대값이 이 길이가 된다. 분자가 얼마예요? 15잖아요. 그럼 얘는 3이 돼버리죠? 3이네요. 그럼 5의 제곱, 3의 제곱, 피타고라스, 피타, 뭐야? 루트 34야. 이게 훨씬 쉽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죠. 직선, 평면, 위에 있는 직선, 그 밖의 점. 여기서 난 너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걸 찾고 싶어. 삼수선의 정리를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죠. 이게 XY평면이 있으니까 XY평면에 내려? 수선 내려? 됐어. 직각이야. 오케이.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도형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될 날도 옵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하게 되는 3번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공간 좌표 상에, 좌표 공간 상에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평면, 그런 녀석들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문제들입니다. 보자고요. 2번 보시면 좌표 공간에서 XY 평면 위에 1, 1의 반지름은 3이에요. 그 다음에 C1이라고 하고 얘를 밑면에 둘레라고 높이가 3, 높이를 알려줬어요. 원 기둥이 원 C1이 아닌 다른 밑면 둘레 얘를 C2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원 기둥 나왔고요. 반지름 나왔고요. 반지름 3, 높이도 3이에요. 그 다음에 C1 위에 점 P, 그리고 C2 위에 점 Q, 그리고 A는 5,0,0,0라고 좌표를 콕 집어줬어요. 평면 PAQ랑 PAQ라고 하는 요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최소가 되고 싶다. 그때의 PQ를 P1, P2라고 하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아, 이 평면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구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큰 그림을 먼저 그린 거죠. 그 상태에서 원 C2의 중심 C에 대하여 OAC, 요 삼각형을 요 그때 P1, Q1에 대해서 요 P1, Q1, A라고 하는 요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녀석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먼저 저 최소가 되도록 하는 P1, Q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3인 상황에서 높이도 뭐라고요? 3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얘의 좌표가 5,5였었죠? 5,0,0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PAQ라는 평면이 지금 XY 평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했어? 그럼 PAQ라는 게 XY 평면과의 교선을 찾아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각을 얘기해 보자. 그래서 교선이 AP잖아. 그럼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삼수선의 정리 힘을 빌기 위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뭐라고 불러? Q'이라고 불러줘. Q'이라고 불러줘. 그러면은 이 Q'에 대해서 이 Q'에서 여기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수선의 정리에서 직선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내가 수선의 발을 그려주면은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걸 내려주면 얘도 뭐야? 직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이 두 직선을 찾아서 너네가 우리가 원하는 평면과 평면 이룬 각 세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직각삼각형 누구? Q 프라임 그리고 H에 대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야. 이 녀석의 세타가 가능하면 뭐 하고 싶대? 최소가 되고 싶대. 최소가 되고 싶대. 근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서 P랑 Q가 아무리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뭐야? QQ 프라임. 저 원기둥의 높이 3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할때 QH를 얘기해줘도 되지만 Q 프라임 H는 아래 XY 평면에 있는 거니까 XY 평면을 내가 따로 그려서 Q 프라임 H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가 쉽거든. 그래서 내가 Q 프라임 H랑 얘랑을 얘기하자. 즉, 누구? 탄젠트를 얘기를 하자. 그럼 세타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가 가장 작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분의 누구다? 바로 Q'H 분의 3이라는 거죠. 얘가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가장 작으려면 분모에 있는 Q'H가 가능한 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필요한 평면을 내가 떼어내자. 누구 평면? XY 평면을 그려내자. X축, Y축을 내가 이렇게 그려주고, 너가 X축, 너가 Y축을 그려주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점 A라는 녀석이 5, 0, 지금 X축을 우리는 저기를 X축으로 그렸죠. 여기를 X축으로 그려주고, 저 그림처럼 우리가 Y축을 이렇게.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을 그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쉽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점을 뭐다? 5, 0, 0를 그렸어. 그러면, Q에서 Q'에다 수선의 발을, 이 아래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Q'이라고 읽기 때문에 P랑 Q'은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Q'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가장 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AP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Q'이 여기 위를 뻘뻘뻘뻘뻘뻘뻘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언제 가장 클까요? 여기서 수직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요 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때 Q'이 온다면 여기서 지금 Q',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걸 H라면 Q'H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 반지름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게 가장 크겠죠. 왜?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려봐. 얘네들은 다 얘보다 짧잖아. 그치? 아, 그럼 내가 선생님 얘기했죠. 변하는 게두 개일 때는 하나씩 먼저 고정을 시켜보라고.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길이를 가지려면, Q'H 가장 큰 길이를 가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Q'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Q'H가 변할 텐데 얘가 언제 가장 길겠습니까? 얘가 접선일 때. 그쵸?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 때, 이때가 가장 Q'H가 가장 길겠죠. 맞나요? 아, 최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A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접하는 접선을 그려주고, 그때 여기에 접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죠? P라고 불러주고, 그때의 이쪽에 대응되는 점이 Q'1이라고 불러줍시다. 저 최대가 되는 Q1에 대해서 수선의 발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얘를 조금만 다시 보완해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그려놨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입체 도형이랑 연계해서 그려보면은 여기서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수직 요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녀석을 내가 Q에서 아래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Q1 프라임 여기서 위로 수직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Q1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P1이 됐을 때 가장 Q1H가 길어지면서 그때 H가 P랑 같아지겠죠? 이때 H가 P랑 같아질 거예요.

아니,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냐, 아니면은 수선의 발을 찾아 정상을 바로 할 거냐.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을 이 AP1, Q1 요거죠? 여기, 여기. 요 평면에다가 OCA를 정상시킨 수선의 발을 찾는 게 쉬울까? 쉽지 않다라는 거지. AC는 우리가, 뭐, A는 XY, 여기, 이걸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코사인 세타를 찾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찾는 건두 가지 있습니다. 정사형을 이용을 하거나 정의를 이용하거나. 근데 내가 OCA 넓이는 알고, OCA가 ZX 평면 위에 있잖아. 그러면 내가 OCA를 이 AP1, Q1으로 정상시키는 건 힘들지만, AP1, Q1을 ZX 평면에 정상시키는 건 쉽거든. 아, 역으로 정상시켜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자. 그럼 여기서 내가 P1에서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려주자. 걔를 편의상 P2라고 불러주자. 마찬가지로 Q1에서 여기다 내린 정사형을 내가 뭐라고 불러주자? Q2라고 불러주자. 그럼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도, Q1'이라는 녀석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정상을 내려주게 되면은 너를 Q1'이라고 불러주자. 그럼 내가 정사형 시키기 전에도, 즉 우리는 지금 OCA를 이쪽 평면에다 정상시킬 건데, 거꾸로 AP1, Q1을 저기다 정상시킨 도형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A, P2, Q2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정상시키기 전에 도형의 넓이인 삼각형 AP1, Q1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삼각형 AP1, Q1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정사형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삼각형 AP1, Q1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길이들을 알아내야 될까? 해서 봤더니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있잖아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3수선에 정리해서 너도 직각이 되죠.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AP1의 길이가 뭐야? 밑변의 길인데, 여기서 AP1의 길이는, 이때 AP1의 길이는 여기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필요한 평면에서. 그럼 여기 평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예쁘게 그려보면, 너가 5,0,0,0고, 이 녀석의 반지름이 얼마야? 3이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5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3이에요. 요만큼의 길이는 4로 손쉽게 요만큼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 AP1의 길이를 4로 잡아주고, 높이를 Q1, P1의 길이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Q1, P1의 길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렸다 지워볼까요? 여기에 Q1이 있어. 그 다음 Q1 프라임 있어. 그 다음 P1이 있어. Q1 프라임, 즉,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높이가 얼마야? 3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요만큼은 뭐야? 얘의 지름이 되겠죠?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럼 저 P1, Q1이라는 녀석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너라는 녀석은 3루트 5가 되겠네? 3루트 5가 되겠네? 그럼 너는 6루트 5가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그럼 AP1, Q1을 어디에다가 YZ평면에다가 정상시킨 도형을 생각해보면 A, P2, Q2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주기 위해서 얘를 P로 평면을 떼내. 누구를? ZX축을 떼내. Z축, X축. 그럼 여기에 A가 있어. A는 뭐? 5,0,0,0야. 그 다음에 P2는요, 이 P1을 여기다 정상을 내린 거지. ZX 평면에. P1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 게 여기가 P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3의 제곱은 5 곱하기 요거. 이거 또 기하는 기하에다 했었던 거. 그쵸? 그럼 3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5분의 9야. 즉, P1에서부터 여기 수선할 때 요만큼의 길이가 5분의 9니까 이 녀석의 x좌표가 5분의 9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P2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와? P2라고 하는 녀석이 5분의 9,0,0,0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Q2라고 하는 녀석은 Q1을 여기 ZX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거든. 근데 Q1에 대응되는 이 여기에 이 수선의 발인 Q1 프라임 보면, 이 Q1 프라임은 여기서 얘랑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인 녀석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x좌표는 뭐야? 5분의 9에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죠. 그럼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녀석은, Q1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Q2라고 하는 녀석은, Q2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쯤 그려야 되겠다. Q2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9일 거예요. 근데 사실 X좌표는 크게 궁금하지 않았던 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니까 우리는 누구 좌표가 궁금해? Z 좌표가 궁금해. 왜 Y 좌표는 제로가 될 것이고 Z 좌표는 요 높이에 해당하는 3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 누구의 넓이는 A, P2, Q2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5에서 5분의 9를 빼주게 되면 5분의 16이네요. 그쵸? 곱하기 높이는 뭐예요? 3이에요.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5분의 8, 3, 24가 된다. 요게 우리가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인 거죠. 즉, 삼각형 AP1, Q1을 ZX평면에 내린 정사형이 얘가 됨으로써 코사인 세타를 구해줄 수 있다. 코사인 세타는 6 루트 5분의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 5분의 24가 돼. 그럼 너를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5 루트 5분의 4가 되겠네.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5 루트 5분의 4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사형은 누구야? OCA를 이쪽 평면에 내린 정사형이니까 2분의 15에다가 얼마더라? 5 루트 5분의 4. 5 루트 5분의 4를 곱해주면 약분해주면 2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3이 되나요? 그쵸. 루트 5분의 6이에요. 근데 얘를 뭐 해줘? 유리화를 해줘. 그러면 5분의 6 루트 5가 된다라는 거죠. 즉, 문제에서는 OCA를 이쪽 평면에 정사형을 시키는 거지만 여기서 이쪽에다 내린 정사형을 찾기 어려워. 근데 OCA가 ZX 평면 위라는 아주 되게 정사형 시켰을 때 찾기 쉬운 평면 위에 있단 말이지.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 평면을 이쪽 평면에 있는 도형을 AP1, Q1을 ZX 평면에 내린 정사형을 찾아서 정사형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사형 말고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정사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주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요렇게 다시 한번 그릴까요? A에서 접선을 그렸어요. 여기가 P1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대칭이 되게 여기 점을 잡았어요. 수직이고요. 여기가 Q1 프라임. 수직으로 올려줬어요. 여기가 Q1이에요. 즉, 우리가 OCA와 AP1, Q1, 요 녀석이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지. 각을 얘기하고 싶단 말이지. 지금 Q1이 요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는 문제예요.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부터 찾아야 되지? 정의를 이용하려면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크기 대답해야지 이제 그지? 교선. Find 교선. 교선을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교선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교선이라는 게 여기 직선이니까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하거든. 즉, 두 평면이 만나는 두 평면이 동시에 지나는 점을 두 개만 찾아주면 돼요. 근데 OAC라는 ZX 평면은 A를 지나고 AP1, Q1은 A를 지나 교점 하나를 찾아냈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거든. 하나 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P1과 Q1 프라임이 지름에 대하여 대칭이잖아. 이런 거 우리 앞에서 풀었었는데 원기둥이 있어. 원기둥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이었어.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가 지름이야. 여기, 이거, 이 원기둥의 중심 라인에 여기 지난다라는 거. 이거 우리 했었단 말이지. 즉, 여기서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얘 둘의 중점이, 이 둘의 중점이 Z축 위에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Z축 위에. 그러면 Z축이라고 한 녀석은 ZX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 얘가 우리가 찾는 또 다른 중점, 교점이에요. 즉, 이 교점을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내가 뭐라고 불러준다? 너의 이름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얘 좌표는 Z축에 있으니까 XY 좌표는 0이고 높이가 3이잖아. 그럼 그거의 절반인 2분의 3이 Z 좌표인 바로 이 점이 저 교선의 두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선의 두 점을 찾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어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선이라는 거예요. 교선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교선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 밖의 점에서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뭐 해줘야? 3수선의 정리를 써줘야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ZX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나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쉬운 도형이기 때문에 내가 P1에서 어디에다가 이 ZX 평면

수선의 발을 내려. 아까 우리 그 녀석을 뭐라고 불렀더라? 피투라고 이름 불렀었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디에다가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녀석 내가 I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각의 느낌 나게 I를 조금만 더 삐딱하게 그릴게요. 교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그 녀석 내가 I라고 불러줄게요. 그럼 3수선을 정해서 평면 박혀지면서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 여기서 교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 이어주게 되면 너도 직각이 되면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저삼각형을 뜯어내. 누구에다가? 직각에다가. P1에다가, P2에다가, I에다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거죠. 그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P1, P2는 여기서 P1, P2거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5, 3, 4니까. 5 곱하기 이거는 3 곱하기 4. 얘는 얼마가 나와? 5분의 10이 나와. P1, P2는 5분의 12가 먼저 딱 나옵니다. 그럼 얘의 길이를 찾거나 얘의 길이를 찾거나 하는데 P2i의 길이를 찾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왜? ZX 평면이라고 하는 생각하기 쉬운 평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Z축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이 있어. A라는 점의 좌표는 5,0,0,0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뭐냐면 5예요.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으면서 얘가 0,0,0,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에 누가 와? P2가 이렇게 와. 그럼 P2라는 지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냈을 때이 I에 대해서 이 P2I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P2까지의 길이가 5분의 9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5분의 16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서 빗변 대 빗변은 요것 대 요걸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요쪽 빗변에다가는 얼마? 5분의 16 대. 요쪽 빗변에 해당하는 루트 속에 5의 제곱에다가 4분의 9.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해주면 빗변의 제곱이 나오겠죠?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P2i 대 누구? 2분의 3이 되겠다. 너랑 너를 곱해주게 되면 2 하나 약분되면서 5분의 8, 3, 24가 될 것이고, 이 녀석은 루트 속에 얘 통분해주게 되면은 4분의 100 더하기 9니까 109가 되겠죠? 곱하기 P2의 i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 녀석은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2분의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항시켜 버리면은 P2의 i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5 루트 109분의 이항시키면 48이 나와요. 일단 길이는 나왔어. 길이는 나왔는데 계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만 찾아내면 되잖아. 5 루트 109분의 48. 이런 거 나올 때저 복잡한 숫자를 힘들게 매번 피타고라스 했더라? 아니었잖아. 닮음인 삼각형을 찾았잖아. 5 똑같이 곱해주고 12 똑같이 나눠주면 4 남잖아. 루트 109 곱해주면 너가 루트 109고 너가 4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 너는 109에다가 16을 대주면 125. 너가 얼마야? 5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는 5 루트 5분의 4야. 우리가 아까 찾았던 코사인 세타가 여기 있네. 그쵸? 그럼 똑같이 답이 나오겠죠. 해서 두 가지로 각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아마 정사형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을 겁니다. 계산은 더 복잡했어. 계산은 복잡했지만 정사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ZX 평면, XY 평면, YZ 평면은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각을 구하든 뭐하든 정사형 얘기가 나올 때 그쪽에다 내린 수선의 발 위치를 찾기 쉽기 때문에 추적해주기 쉽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다. 그거를 메모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선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에는, 평면과 평면 이런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는 교선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그 교선을 찾는 과정은 그두 평면이 동시에 지나는 두 점만 찾아주면 된다. 그 다음에는 3수선의 정리가 활약할 시간이다. 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우리가 다음에 이런 류의 어려운 문제에서 삐딱하게 있는 평면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레벨 3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레벨 3 3번 문제 보시면요. 점 A의 좌표 7,-2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지만 저 점을 지나고 해요. 중심이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중심이 아니고 지나고 해요. 반지름의 길이 아닌 QS가 XY 평면 위에 점 B에 대해서 XY 평면에 접한다. 일단 접한다라는 거는 마음에 들어. 얘 Z 좌표가 2잖아.
그러니까 대략 느낌을 그려보면은 Z좌표가 양수란 말이지. 여기를 지나면서 내가 XY평면에 접하는 구이니까 구의 중심의 Z좌표는 양수가 돼야 될 겁니다. 중심의 Z좌표가 음수 쪽에 있는데 여기 XY평면에 접한다는

XY평면 위로 못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제로, 7코마 마이너스 코마 1을 못 지난다고. 그쵸? 그러니까 XY평면이를 우리가 평면에 위로 못 올라오려면은 얘가 위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XY평면보다. 오케이. 그런 어떤 상황을 대략적으로 본 상태에서 XY평면에 접해, 그리고 얘 Z좌표는 뭐랑 같아?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구의 중심을 C라고 불러줬을 때, 세점 A, B, C가 다음을 만족한다. AC는 8, 0, 0를 지난다. 얘네들을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구나. 일단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 ABC를 YZ평면으로 정사시켰을 때 넓이가 10이구나. 오케이. 그 상황에서 점 B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평면이 구와 만나 생기는 원을 XY평면으로 정사형. 아, 이거 했던 것 같아. 그림 그려가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 지금 Z축을 이렇게 그려놨고, X축을 그려놨고, Y축을 그려놨어요. Y축, X축, Z축을 그려놨어요. 7, 마이너스 2, 2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7, 마이너스 2, 2를 지나고, 얘 지나고, 이렇게 얘를 지나는 거야. 얘가 구의 중심이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중심이 아니라 지나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더 뒤로 그립시다. 요쯤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여기를 지나고야. 근데 그점 A에 대해서 A랑 구의 중심을 이었더니 그게 누구를 지난대? C를 지난대. 근데 구가 요렇게 있으면은 XY평면과 뭐라고 그랬어? 접한다고 그랬어. 요게 반지름 R이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구의 중심 C에 대해서 C랑 A를 이렇게 이었더니 그 녀석이 어디를 지난다? 8, 0, 0를 지난대. 그럼 그 녀석을 편의상 이름을 불러주자. 8, 0, 0라고 불러주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상황에서 지금 A가 이제 지난다고 했을 때 지난다라는 느낌을 일단 그림으로 그려봤어. 그 다음 나의 조건을 봤어. ABC를 YZ평면으로 정상을 시키겠대. 그러면 쟤를 저기다가 정상시켜준 상황에 그림을 한번 또 떼어내서 보자고요. 떼어내서. 지금 쟤를 YZ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켜버렸어. 너가 Z축이야. 너가 Y축이야. 그럼 여기서 정사형을 시켜버리면 구가 지금 XY평면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럼 C에서 지금 XY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아까 우리 뭐라고 그려버렸냐면은 XY, 구가 XY평면 위에 점 B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바로 뭐야? B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ABC를 정사형 시키겠대. 그럼 얘를 YZ평면을 정상시키면 여기 어딘가에 B프라임이 이렇게 올 거야. 정상시켜준 게. 그리고 여기에 C프라임이 오겠죠. 그러면 이 정사형의 이 길이는 반지름 R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D라는 녀석이 이렇게 가면은 어디로 와? 원점의 D프라임이 이렇게 정상이 올 거예요. 그러면 ACD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정사형을 시켜준 녀석 C프라임, D프라임을 이어주면은 여기에 뭐가 와? A프라임이 이렇게 와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A의 좌표는 알거든. 7, 마이너스 2, 2니까 정사형을 내려준 요 녀석의 좌표는 우리가 안단 말이지. 직선이잖아. 뭐가 보여? This is 닮음. 1대1이잖아. 1대1이겠지. 1대1, 1대1이겠죠. 아, 요만큼의 길이가 R이 나오겠구나. 그럼 C프라임의 Y 좌표는 마이너스 R, Z 좌표는 R이 되면서 C의 좌표를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다. C의 좌표 여기다 쓸까요? 자, Y축 조금만 더 자르고, Y축, 그리고 Y축. C의 좌표는 내가 X 좌표는 모르니까 A, Y 좌표는 마이너스 R, Z 좌표는 R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일단 세 개의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문자를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정사형의 넓이가 10이래. 여기 정사형은 누구야? 삼각형 ABC를 YZ평면으로 낸 정사형은 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정사형의 넓이가 10이래. 누구? 2분의 1 곱하기 얘가 R이 밑변. 높이는 누구에서? R에서 2를 빼준 거죠? R에서 2를 빼준 게 10이래. 싸그리몽땅 전개를 해서 계산해줘도 되지만 어차피 눈대중으로 6, 4, 24 반지름은 6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빠르게 찾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궁금해했었던 저 R도 찾았어. 아, C의 좌표는 A, 마이너스 6, 6이 되겠구나. 여기서 반지름 R은 6이 되겠구나. 반지름 R은 6이 되겠구나. 해서 저 나의 조건을 우리는 충분히 써먹은 것 같습니다. 정사형의 넓이를 바탕으로 반지름 R을 찾아냈고

중심에 Y좌표, Z좌표를 찾아냈어요. 그 X좌표를 찾아줘야지 뭔가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정사형의 넓이건 뭐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럼 X좌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C의 X좌표, Y좌표, Z좌표 표현했고 A라는 녀석의 좌표가 7, -2, 2라는 걸 알고 있잖니. 그럼 여기서 얘가 6이고 얘가 2면 이것 대 이것이 1대 3, 1대 2잖니.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처음 얘기했을 때 했던 것들이 이거였던 거죠. 공간상에서 이렇게 1대 2면은 수선의 발 내려주었을 때 얘도 1대 2라고. 즉, 얘가 지금 1대 2라는 것은 이것 대 이것도 몇대 몇? 1대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누구를? A 값을. 8, 7에 대해서 몇대 몇? 3대 2 외분점에 C가 오는 거죠. 그럼 3대 2 외분점을 가지고 C의 좌표를, X좌표를 구해줘도 되고, 그냥 기하적으로 끄적거리도 괜찮다고 했죠. 계산을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가자고요. 8이고 7이에요. 8에서 7까지 1만큼 갔어. 근데 얘를 외분점 말고 내분점으로 생각하자고. 1대 2잖아. 그럼 8에서 7까지 1만큼 갔어. 2만큼 더 가면 얼마야? 7에서 2만큼 더 빼주면은 5잖아. 그냥 A의 값이 5라는 게 이렇게 띡 나와 버립니다. 해서 중심에, 구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내 버렸어요. 길이의 비를 가지고. 그래 주고 나면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예요. 구의 중심도 알았고, 반지름도 알았고, 구의 방정식까지 우리는 죄다 구한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C의 좌표는 5, -6, 6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점 B를 지나고 직선 AC의 수직인 평면이 B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평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 평면이 구랑 만나서 생기는 원은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B를 지나고 AC의 수직인 평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의 X좌표 평면으로 정사형 이런 건 우리 했었단 말이지. 얘가 수직이 된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줘? 쟤를 잘라줘. 그럼 쟤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 구에 대해서 이렇게 구가 원으로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C가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A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 B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여기서 AC의 수직인 평면에 의해서 잘린 B를 지나니까 그 잘린 단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얘가 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려준 H 얘가 우리가 잘린 원의 단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라고? 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C의 길이는 반지름이 6이 되겠어요? 그럼 AB의 길이를 계산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누구의 좌표를 알아? B의 좌표를 알아. 5, -6이라고. 아니죠? 제로라고.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의 길이를 A, B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7에서 5를 빼주면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그 차는 4의 제곱이죠? 4, 4, 16이죠? 2와 0의 차는 2의 제곱에서 4가 되면서 얘는 루트 24, 2루트 6이 되겠죠. 그럼 너라는 녀석의 길이는 2루트 6이 되면서 요 수선의 발을 구하기가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요 세타를 잡아주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돼? 중점으로 떨어져.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럼 요 세타에 대한 모는 세타 말고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불러주면은 코사인 알파는 뭐? 6분의 루트 6, 루트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에 대한 사인 알파는 루트 요거 접해, 요거 접해주면은 루트 6분의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알파에 대한 쌍값이 요거니까 BH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AB의 길이인 이 루트 6에다가 누구를? 사인 알파를 곱해줘. 루트 6분의 루트 5를 곱해줘. 그럼 얘는 2 루트 5야. 얘가 원해보다 반지름. 그럼 정사형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0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저 20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야. 그럼 20파이라고 하는 녀석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야. 최종 답은 여기다 써봅시다. 20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줄 건데 코사인 세타는 요 평면과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잖아. 이거 우리 레벨 2의 6번에서 했단 말이죠. 어떻게? 수직인 직선과 XY 평면의 수직인 직선. 얘네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여기서 AC라고 하는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AC니까 AC와 XY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여기서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올려줘. 그럼 얘네가 이루는 각이 두 평면 이루는 각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DC의 길이를 생각해봐. 8 빼기 5.
그러면 3의 제곱이죠. 여기다 가면

계산해볼게요. 3의 제곱은 9점, 600이 6.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3의 제곱에다가 6과 마이너스 6의 차, 6과 제로, 6, 0과 마이너스 6의 차, 그리고 0과 6의 차 해서 씌워주게 되면 얘는 뭐야? 3 곱하기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3이 되면서 너는 뭐가 나와? 9가 나와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얘는 Z좌표에 연결이 돼 있잖아. 뭐야? 6이잖니.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3분의 2가 돼버리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래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3분의 40파이가 정사각형의 넓이고 분모랑 분자를 더해주는 43이라는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잘린 단면의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역시 많이 했던 거고, 이 삐딱하게 생긴 평면과 XR평면 이룬 각을 어떻게 정보를 얻을 거냐? 여기에 수직인 직선과 XR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자.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레벨 2의 6번에서 연습했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써먹었던 거죠. 이렇게 수능 특강이 치밀합니다. 여러분이 까먹을까봐 복습을 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쵸? 좀만 더, 좀만 더 해서 한 문제 끝내버리고 다음 시간에 최신 기출문제까지 해서 공간 좌표까지 완벽하게 정복해봅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아홉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 3점 수능 테스트 38쪽에 있는 1번 문제 풀었고요. 이번 시간 같은 쪽에 있는 38쪽에 있는 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정지해 있는데 이 정지한 물체 위에서 물체 B가 벽 Q를 향해 3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나가 수평면에 대한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B가 0초일 때 벽 P로부터 0.3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B가 이 위치를 지날 때를 0초로 놓은 거다. 그리고 0.2초일 때, 0.5초일 때 각각 Q 그리고 P에 충돌한다고 합니다. Q하고 P라고 하는 것은 A 물체에 있는 양쪽에 있는 벽이죠. 그럼 먼저 0.2초일 경우에는 B가 Q하고 충돌을 하고 0.5초의 경우에는 B가 P하고 충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거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줘야만 돼요. 일단 A가 3m/s라는 속도로 0.2초까지 이동한 다음에 Q에 충돌합니다. 그럼 이때 B가 이 위치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0.6m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A의 P에서부터 Q까지의 총 길이가 0.9m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B가 Q하고 충돌한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1m/s로 운동을 하는데 만약 A가 내내 정지해 있다고 하면 0.9m를 이동을 해야만 이 A가 P하고 충돌을 할 텐데 이 B라고 하는 것은 0.3초 만에 P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m/s로 0.3초 동안에는 몇 미터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0.3m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0.3m B가 이동해서 P하고 만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P가 즉 A가 오른쪽으로 0.6m를 0.3초 동안에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B가 A의 Q하고 충돌할 때 B의 속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정지했던 A가 오른쪽으로 2m/s 운동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것을 찾아내야만 돼요. 그래서 거리에 관련된 정보가 두 물체의 충돌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거리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의 속도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질량이 비워져 있었네. 그럼 B의 질량 어떻게 구할까? 결국 이 문제는 A하고 B의 충돌에 관련된 문제잖아. 그래서 A하고 B의 충돌인데 처음에 A의 누구하고 충돌해? Q하고 충돌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Q하고 충돌 전후에 있어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만 되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의 질량 4kg 곱하기 정지했던 녀석이 충돌 속도가 2가 됐어. 이건 만족하면 되죠. B의 질량 모르고 그냥 가로로 놓을까요? 그리고 B의 속도의 변화량은 3이었던 게 마이너스 1이 됐네. 그럼 B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4. 아이고, B의 질량이 얼마이다? 2kg이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B의 질량이 얼마이다? 2kg이다. 니은, B가 Q에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는 FT인데 F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데 충격량의 크기 FT의 크기는 누구의 크기와 같아요? 바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고 A의 질량이 얼마? 4. 그리고 B가 Q에 충돌하는 동안 이 Q는 A죠? 정지했던 녀석이 충돌 후 속도가 2가 됐어요.
따라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8이고, 그 얘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8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디귿 A의 속력 0.3초일 때, 0.3초일 때의 속력 우리 구했잖아. 이게 언제예요? B가 Q하고 충돌한 이후 A의 속력 2m/s. 0.6초일 때는 이 B가 누구하고 또 충돌해야 돼? P하고 충돌했을 때죠. 자, 그럼 이때 결국 B는 A하고 두번 충돌을 한 건데, 두 번을 충돌하든 세 번을 충돌을 하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충돌 전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물체들의 운동량과 합과 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충돌 전 A는 정지해 있었고 B만 운동했잖아요. 질량이 2kg인 B의 운동량이 6. 이게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합이기도 하죠. 자, 이것이 충돌 후, 모든 충돌이 끝난 후, B의 질량 2, B의 속도가 2분의 3. 약분하면 3이겠네요. 자, 그리고 더하기 A의 질량은 4이고, 우리가 B가 Q하고 충돌할 때의 속도는 구했지만, B가 P하고 충돌했을 때의 속도는 구하지 않았죠? 요 가로가 바로 뭐예요? B가 P하고 충돌했을 때의 속도죠. 요거 만족하려면 요거 3이니까 얘도 3이 돼야 되고, 따라서 A의 속도는, 아이고, 여기죠? 0.6초일 때 4분의 3m/s. 그러면 2는 약분하면 4분의 8이니까 8대 3이어야만 되겠네요. 디귿 옳은 문장.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데 거리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거리를 이용해서 물체들의 속도를 구해야 된다. 문제를 푸는 과정, 방식을 꼭 기억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AB 나와 있고, 용수철 P의 양 끝을 접촉하여 P를 원래 길이에서 압축시켜 정지한 모습, 그리고 나는 P를 벽에 접촉하여 P를 원래 길이에서 압축시켜 정지한 모습이에요. 가와 나에서 용수철이 압축한 길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압축한 길이를 각각 X라고 하고, 가나에서 실을 끊겠대요. 그러면 압축된 용수철이 이제 펼쳐지면서 물체들이 용수철로부터 분리가 되겠죠? 이때 P와 분리된 직후까지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다?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운동량이란 건 MV니까 결국은 이 V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물리학원에서 용수철이 나왔어. 그렇다면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비롯한 역학적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개념 수업,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문제풀이까지 이어질 텐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3번을 비롯한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연합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번에서, 자, 일단은 X만큼 압축돼 있으니까 가번으로부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거고요. 자, 이것이 무엇으로 변해야 돼? A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AB는 한 덩어리야. 정지했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분리가 된대. 그럼 뭐예요? 분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한 물체가.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합도 0이어야 되고, 따라서 운동 방향은 반대여야 되고, 질량이 1대2니까 속력의 비는 몇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압축돼 있어 저장되었던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m 4V의 제곱,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2mv의 제곱. 자, 결국 계산하면 2분의 1 6mv의 제곱. 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B의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번으로 와볼게요. 용수철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용수철 상수 K가 동일하다는 거고, 압축된 길이도 똑같고. 자, 근데 이번에는 딱 실이 분리가 되면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질량이 M인 A가 다 가져가겠네요. 2분의 1M 그때의 속력은 얼마일까? 근데 잘 보면 가하고 나에서 좌변이 똑같아. 그럼 우변도 똑같아야죠. 그러면 나번에서 A의 속력의 제곱이 6V 제곱이어야겠네. 그 얘기는 A의 속력이 루트 6V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할 거고, 가번으로부터 A의 질량은 M이고요.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정지했던 녀석이 A의 속도 얼마가 됐어요? 우리 EV로 나왔죠? 이게 바로 뭡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자, 나번에서는 A의 질량은 그대로 M이고요. A의 속도는 루트 6V네요. 그럼 결국 A의 변화량의 크기가 가하고 나에서 2대 루트 6. 그 얘기는 뭐예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2대 루트 6이란 얘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은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실험이에요. 수평면에서 수리 AB,

B가 접촉되어 있는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으로 용수철을 고정한다고 해요. 버튼을 눌러서 AB가 출발한 순간부터 AB가 멈춤용 막대 PQ에 동시에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A가 쫙 달려가서 P에 도달하는 시간이 T라면 그때 B도 쫙 달려가서 Q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T로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건데 처음에 두 물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인 거고 왜냐면 AB가 출발한 순간부터라는 게 나번에 있잖아. 출발했다는 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AB가 처음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나중 운동량도 0이 되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야만 될 거예요. 그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은데 이 경우에는 A하고 B가 처음에 각각 다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와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처음 AB의 운동 상태가 0이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반대,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야만 된다. 그럼 이 식을 풀었으면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변화량의 곱 이것이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량의 곱. 부호는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고요. 근데 처음에 A 정지, 그리고 B도 정지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충돌 후 A의 속도, 그리고 B의 속도 변화라고 하는 것도 충돌 후 B의 속도야.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 A가 P, Q가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S인데 T가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속도에 관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동거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을 최종적으로 쓰면 A의 질량 곱하기 T가 똑같으니까요. A가 P까지 이동한 거리의 곱, 이것이 B의 질량 곱하기 B가 Q까지 이동한 거리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쭉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요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술의 A는 질량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술의 B에다가 추를 갖다가 점점 추가하면서 질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기로 바로 갈게요. 기억번.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A하고 B가 같고, 자, 그다음 기역, 니은 구하는 건데 이 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A의 질량이 얼마? 0.5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0.51. 자, 이것이 B의 질량 추 하나 올려놨네요. 0.75 곱하기 기역. 이퀄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역이 0.5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만 되고, 자, 보기 디귿은 니은을 구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A의 질량 곱하기 A의 이동거리 모르고 equal B의 총 질량 1이고 곱하기 B의 이동거리 0.28. 따라서 니은을 구하면 0.56.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이 운동량 보존 실험의 이 내용이 시험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바로 A하고 B의 운동량 보존식을 이렇게 고쳐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으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는 질량을 알수 없는 A가 있고 B, C 질량 나와 있고 그리고 A하고 C는 처음 상태, 정지 상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나에 대한 설명. B가 C, 그리고 A와 각각 충돌하는 동안,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요, B가 C하고 먼저 충돌하네. 그리고 나서 A한테 가서 A하고 충돌하네요. B가

C와 충돌하는 동안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 9, 그리고 B가 A하고 충돌하는 동안 그래프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4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FT 그래프예요. FT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뭐죠? 그것이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크기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요. 자, 보기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B와 C가 충돌한 직후에 B의 속력을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되겠네. 그럼 잘 봐, 여러분들.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속도를 내가 플러스로 놓았어요. 그러면 B가 C하고 충돌할 때 운동 방향과 B는 반대 방향으로 힘받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의 크기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부호는 생략해도 되는데 방향까지 고려하면 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 FT에서 F가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 따라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9라는 거죠. C하고 충돌할 때. 그럼 여러분들, 빨리 이 답을 구하는 방법. 자, 요 기억번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충격량이 주어져 있고, 충돌 직후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V 프라임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이항시켜서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 우리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해줬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FT를 더해주는 거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B의 질량은 2이고 나중 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고 2 곱하기 B의 처음 속도는 3이고요. FT는 마이너스 9. 그럼 결국 좌변이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이 바로 뭘까요? B의 나중 속도죠. 따라서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바뀌고 그 크기인 속력은 2분의 3 미터 퍼 세크.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B가 A하고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FT 그래프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때 힘은 각각 충돌할 때 B가 받는 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B가 A하고 충돌해.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지.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도 똑같아야 돼. 그러면 B와 A가 충돌할 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4야.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B와 똑같은 4kg m s였어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A와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뭡니까? 그래프의 면적의 크기죠. A와 충돌할 때 4만큼, C하고 충돌할 때는 9만큼 충격량을 받았네요. 4대 9. 디귿은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은 문제는 또 하나의 팁이 될수 있죠. 나중 운동량을 구하고자 할 때, 처음 운동량에다가 FT를 더해주면 된다. 만약 FT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그쵸, 마이너스. 함께 계산하셔야만 되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은 빗면이 나왔어요. 어우,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 그쵸, 보존이죠. 마찰 구간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일단 문제 상황부터 보면 물체 A를 빗면에서 높이가 10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대요. A의 처음 상태는 정지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 A가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높이 2h인 평면에서 왼쪽으로 오는 속도가 이런 B하고 충돌한대요. 오, 그럼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 A는 또 속도가 변하겠죠? 처음 속도라고 하면 나중 속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대? 4h만큼 올라가서 정지한다고 하고요. A와 B의 충돌 시간이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제시문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이 높이가 수평면으로부터 10h, 4h지만 결국 A가 도달해서 운동하는 곳은 수평면으로부터 2h 구간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사용할 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수평면보다 2의 치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A는 8H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B하고 충돌한 직후에는 2H만큼 올라가서 정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 법칙을 써볼게요. 자, 먼저 이 A 처음 높이가 8H인 곳에 있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8H. 자, 이것이 내려와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mm 지워지고 따라서 v는 2항에서 18gh 루트니까 4 루트 gh. 수평면에 내려왔을 때의 속도를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V'이라고 하는 속도로 A가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가서 멈춥니까? 이 H만큼 올라가서 멈춥니다. 이항하면 따라서 V'은 E 루트 GH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VB를 구하라고 하는데 VB는 A하고 충돌 이후에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뭐 이용해야 돼? A하고 B하고 충돌을 이용해야 돼. 자, 그럼 AB가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보존된다는 것은 A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의 질량 곱하기 4 루트 GH였던 녀석이 조심해야 될거 처음엔 플러스인데 나중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6 루트 GH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질량 2m에다가 뭘 곱해줘야 될까요? 3 루트 GH.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B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죠. 그럼 B는 처음에 마이너스 2 루트 GH로 운동했으니까 충돌 후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그때 속도의 크기 루트 GH여야만 하겠네요. 따라서 기역 VB는 루트 GH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 곱하기 T. 이게 바로 뭐예요?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뭘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면 되겠네. 따라서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 구했잖아요. M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GH. 자, 그리고 시간은 얼마이다? T다. 그대로 하면 되겠는걸? T분의 6M 루트 GH이다. 니은 옳은 문장이네요. 디귿, A와 B의 충돌 과정에서 B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자, B의 높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따라서 B의 속력이 변했죠? B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요거 제곱해야죠? 4gh. 자, 그리고 나중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gh가 될 거고, 따라서 4mgh에서 mgh를 뺀 3mgh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죠.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죠.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소리 혹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2분의 1mv 제곱인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mv라고 하는 운동량은 충돌 전후 보존되는 양입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7번 문제를 고를 건데, 이 7번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보전 법칙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동일한 물체의 A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에서 등속대 운동을 하고 C는 고맙게도 정지해 있고 AC의 질량 나와 있고 B의 질량은 빠져 있네요. A와 B가 처음으로 충돌하기 전 속력이 A가 B의 두 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A하고 B가 각각 P란 말이죠? 그럼 P라고 하는 이 운동량의 크기를 A의 질량을 M이라고 할때 A의 속력도 V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MV를 P라고 놓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충돌 전에 A의 속력이 B의 속력의 두 배래. 그러면 B는 운동량은 A와 같아도 B의 속력은 2분의 V라는 거잖아. 그럼 P는 MV를 만족해야만 되니까 아, 그렇다면 B의 질량은 2m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A와 B가 충돌한 직후 A의 운동 방향 고맙게도 주어져 있네요. 플러스 X 방향이고 그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P래. 그럼 여러분들 A의 질량은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A의 운동량이 3분의 1이 됐어? 그 얘기는 아, 충돌 후 A의 속도가 3분의 V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나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 가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AB 사이의 떨어져 있는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이 D라는 게 AB 사이의 거리잖아. 한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근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시간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한다? 두 물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 속도의 크기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처음 충돌 전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기울기의 크기는 ET0분의 ET0니까 T0분의 D0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지? 충돌 전 A와 B의 상대 속도의 크기야. 얼마예요? V에서 EV를 뺀 2분의 V, T0분의 B, D0 값이 결국은 2분의 V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ET0, EV인데 ET0일 때 AB 사이의 간격이 0이래. 무슨 얘기예요? 아, ET0일 때 A와 B가 충돌했구나. 자, 그럼 충돌 후, 요건 요렇게 할까? 충돌 후, A하고 B의 속도가 변해져 있을 거고, 그때 기울기의 크기, ET0분의 역시 ET0니까 T0분의 D0가 되겠네. 이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 2분의 V로 놓았잖아. 자, 그러면 A와 B의 속도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A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B하고 충돌했을 때 속도가 3분의 V였어요. 그럼 이때 B는 A가 B하고 충돌하면 B는 운동 방향으로 A로부터 힘 받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야. 그래서 충돌 후 A하고 B의 속도 차이가 얼마만큼? 2분의 V만큼. B가 A보다 커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B의 속도는 충돌 후 A의 속도에다가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인 2분의 V를 더한 것만큼이죠. 따라서 충돌 후 B의 속도는 6분의 5V가 됩니다. 충돌 후 B의 속도는 6분의 5V인 거고, 그럼 B의 운동량은 2m 곱하기 6분의 5V니까 3분의 P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마지막. AB 사이의 간격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AB의 상대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A는 이제 B하고 충돌하면서 그냥 자기의 속도로 갈 것이고 결국 이 AB 사이에 상대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 4T0일 때 B가 누구랑 충돌하는 것이다? C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면 B가 C하고 충돌했을 때이 그래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간격 시간 그래프예요? AB. 그러면 A는 B하고 충돌했을 때의 속도 VA 프라임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고, B는 C하고 충돌하면서 또

후 B는 왼쪽으로 6분의 V만큼 운동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다시 충돌 후 B는 왼쪽으로 운동하죠. 6분의 V만큼. 그럼 6분의 V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하면 충돌 후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P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미안한데, B가 A하고 첫 번째 충돌했을 때 속도가 6분의 5V면 B의 운동량은 6분의 5V에 2m을 곱한 3분의 P가 아니라 3분의 5P가 되겠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고쳐주시고요. 자,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니은 B와 C가 충돌한 직후 C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막 B하고 C하고 막또막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보세요. 맨 처음에 A하고 B하고 C의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예요? P하고 P하고 더한 플러스 2P죠. 자, 이것이 어느 때에서라도 A, B, C의 운동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돼. 그럼 B가 A하고 충돌하고 C하고 충돌하고 이것들이 다 마무리된 후 A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P. 그리고 최종 B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P. 자, 이퀄 되려면 C의 운동량이 플러스 2P여야겠네요. 그래서 C의 운동량이 플러스 2P이다. 자, 디귿. B의 속력은 3T0일 때, 3T0일 때는 요 구간이죠? 3T0일 때 B의 속력 6분의 5V. 그리고 4.5T0일 때는, 오, 요 구간이네요. 이 구간에서 B의 속력은 6분의 V. 따라서 5배이다. 옳은 문장.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과 같은 경우, 우리 2점 테스트에서 풀어봤었죠. 두 물체 사이에 거리 시간 그래프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또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용수철이 물체들을 보니까 물체가 용수를 압축시키는 그림이죠.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2P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다가 충돌 후한 덩어리가 됐어. 운동량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한 덩어리의 운동량은 2P여야만 되고요. 그래서 용수철 P를 원래 길이에서 X1만큼 압축시켜서 정지한 모습이고요. 용수철 상수는 2K라고 주어져 있네요. 나는 마찰 없는 수평면이고 운동량의 크기가 3P인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C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다가 A는 처음 운동량 크기가 P고 첫 운동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오, 그럼 여러분들, 이 C는 A하고 충돌 직후 C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3P니까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이 3P이려면 C는 2P의 운동량으로 운동했어야 되겠다. 이때 이 C가 최대로 용수철을 압축시킨 길이가 X2이고 용수철 상수가 용수철 PQ에 따라서 각각 EKK로 다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만 되고요. X1, X2는 최대로 압축되었던 원래 길이에서 압축된 길이를 의미합니다. X2분의 X1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이미 다 구했고, 이제 나머지 이용할 것은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건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K이고요. EK는 2분의 1MV의 제곱인데, 이것은 2M분의 MV 전체의 제곱이고, 따라서 MV가 뭐다? 운동량이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대로 가볼게요. 4번. 두 물체. 의 질량이 3m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그때의 운동량은 2p인데 2p의 제곱이니까 4p의 제곱. 자,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EK
X1의 제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번 와볼게요. 자, 분모에 E 있고요. 질량 3m. 그리고 운동량 2P였으니까 제곱하면 4P의 제곱. 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고맙게도 가와 나의 좌변이 같네. 자, 이것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K 그리고 X2의 제곱. 자, 그러면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X2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얘들아? 루트 2 X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제곱하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X2이고, 따라서 X1 대 X2는 1대 루트 2라는 거알수 있고요. X2분의 X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과 같은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키워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에 빗면 또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알수 있고, 수평면에서 AB를 용수철을 압축시켰어요. 동시에 가만히 놨대. 그럼 처음 운동량은 0이라는 거잖아요. 놓으면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이 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야 되고, 질량비가 1대 4야. 자, 그렇다면 속력의 비는 4대 1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는 8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고, 그리고 B는 마찰 구간에서 D만큼 이동한 후 정지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마찰까지 있으니까 어렵잖아. A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A의 운동 에너지 이만큼 있었지. 이게 몽땅 다 뭘로 바뀐 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 때는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을 2분의 1 mgh로 바꿔볼게요. 혹은 필요하다면 mgh는 2분의 1 mev의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관계식 하나 얻었고, 기억번,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질량에다가 4V를 곱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이 식으로부터 질량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면 V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 루트 GH라는 것도 알수 있네? 그럼 A의 질량 M에다가 4V니까 4 곱하기 루트 GH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번,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mgh죠. 요것도 틀렸네. 4m 루트 GH.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니은 A와 B를 가만히 놓기 전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압축된 길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할 수 없고, 그 압축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A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분리 직후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16V의 제곱. 분리 직후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4mv의 제곱. 자, 더하면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20인데 mgh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관계식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mgh래요. 그렇다면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2분의 1 mgh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0mgh. 따라서 니은은 옳은 문장. 디귿. 디귿은 추후에 나올 정오표를 보시고 이 디귿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럼 이 B는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할 때 변이의 크기 혹은 이동거리는 평균속도 곱하기 T, 이거 사용할 거야. 그럼 이동거리가 얼마예요? T. 평균속도는 V가 뭐였어? 루트 GH였어요. 그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루트 GH이고,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을 T라고 놓는다면 T라고 하는 것은 이 항에서 루트 GH분의 2D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비보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B하고 C의 질량은 비워져 있네요. 문제 상황을 보니까 T equal 0일 때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 A, A하고 B하고 같은 방향으로 운동, C도 같은 방향으로 운동이고 속력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나는 B가 AC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처음 A하고 충돌 전의 속도죠. B의 처음 속도. 자, 그리고 B가 A하고 충돌한 후, 그러니까 이 시간에 A가 B하고 충돌한 거고, A하고 B가 한 덩어리를 운동한대. 오,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 한 덩어리를 운동하고, 그때 한번 충돌했을 때의 B의 속도인데, 한번 충돌했을 때 B의 속도는, 그쵸,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A의 속도도 똑같겠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다가, 어휴, 이 나번에서 C하고 한 덩어리니까 A 더하기 B로 표현할게요. C하고 충돌을 하고, 그리고 나서 A, B, C가 모두가 다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의 C하고 충돌했을 때의 속도, 그리고 이 속도는 A, B, C가 한 덩어리가 됐을 때의 A의 속도, 그리고 또이 속도는 누구의 속도이기도 해요? C는 한번 충돌했죠? C의 충돌 후 속도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B의 질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A하고 B의 충돌 과정에서 뭐가 보존돼야 돼?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그 얘기는 A하고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A의 질량 3m,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6V0였던 것이 4V0가 됐네? 2V0만큼 변했어요. 자, 그럼 이때 B의 질량은 모르겠고, B의 속도 변화량은 2V0였던 게 4V0가 됐네? B의 속도 변화량 2V0. 어이구,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B의 질량은 3m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니은 C와 B가 충돌하기 전 C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A, B, C 모두 생물체인데 A하고 B가 충돌을 하든 뭐 얘네들이 다른 애랑 충돌을 하든 하여튼 외부력에 작용하지 않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생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만 되겠죠? 그러면 A, B, C 처음 운동량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C의 질량을 모르니까 뭐 MC로 놓고 처음 운동량의 합은 A의 운동량 18mv0 그리고 B의 운동량 6mv0 C의 운동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냅다 모르겠다 가로 이것이 A, B, C 자 그런데 C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려면 아 결국 또 C의 질량을 또 알아야만 되니까 MC로 놓을게요. 자, 왜냐면 C에 속도를 줬으니까 충돌 전 이거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냅다 가로로 하면 안 되고. 자, 이것이 충돌 전 ABC의 운동량의 합. 그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아우, 다행히 여기 있네.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속도로 운동하니까 한 덩어리의 질량, A 질량 더하기 B 질량 더하기 모르는 C의 질량 곱하기 한 덩어리의 속도 3V0. 그럼 양변에 있는 V0, V0, V0, V0 다 지워지고, 아, 그래서 C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군요. C의 질량 3m. 그럼 C의 질량이 3m이니까 3m에다가 충돌 전 속력 V0를 곱하면 C가 B와 충돌하기 전 C의 운동량의 크기는 3mv0.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요.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FT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똑같죠. 그럼 B와 충돌하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 3m에다가 충돌 전 속도 6V0, 충돌 후 속도 4V0, 속도 변화량의 크기
EV0.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했고요. C가 B와 충돌하는 동안 C가 B로부터 충격량을 받았어. 그러면 그 결과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죠. 따라서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고 C의 질량 3m이고요. V0였던 녀석이 3V0가 됐네.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EV0. 어이구,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모든 문제풀을 다 했고요. 다음 시간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특강이 끝나고 9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69페이지에 있는 9강 이후 상태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특강에서 뭘 했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약간 복습이라기보다 슬쩍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 특강 다섯 번째였는데 활용이었어. 활용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너무나 에키스 수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까먹었을까봐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요, 9강의 형용사의 활용에 이제 본문부터 쭉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10강, 11강, 13강에서 뭘 배웠냐면 동사의 활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엥? 이게 뭘까? 자, 인류동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5단이 다 활용되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5단 활용 동사. 이류동사는 1단 단 하나, 즉 루로 끝나는 아이, 그 루만 활용되는 거. 그 다음에 3류는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맘대로 하는 애들.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5단이 다 활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쿠라고 하는 거는 얘는 우단이잖아? 그럼 이 키가 되고 이 카가 되고 가, 키, 쿠, 얘는 뭐가 돼? 캐가 되고 코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가, 키, 쿠, 캐, 코. 다섯 개의 단이 다 활용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붙이면 가지 않는다. 마스 붙이면 갑니다. 합니다가 되는 거고 기본형은 이쿠, 가다. 이케, 루 하면은 갈 수 있다. 자, 이코, 우 하면 가자, 가야지, 가야지,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동사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한번 복습해봐요. 자, 그럼 이류동사는 뭐였냐? 이류동사는 룰을 떼고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돼? 미미미미만 되는 거야. 미루에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자, 미가 되는 거지. 그치? 미, 나이 붙이면 보지 않는다. 미, 마스 하면은 봅니다. 자, 미루 기본형. 미, 얘는 가능형이 아니야. 루 떼고 뭐 붙여주지? 그렇지! 뭐요? 나래루. 수동태처럼 붙이는데 얘가 뭐가 됐어? 가능동사가 된다는 거지. 자, 미, 요, 우 아니고 길게 붙여줘요. 우.

아까 용우 형 그랬잖아.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이류동사의 활용이었다. 3류는 그냥 쭉 한번 써볼게요. 쿠루는 나이가 되면 고나이, 코, 키마스, 쿠루, 쿠. 가능형, 코, 라레르, 코요, 코키쿠, 코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올 넷자가 코로 읽히느냐, 쿠로 읽히느냐, 키로 읽히느냐가 되게 수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밑줄을 그은 다음에 어떻게 읽는지 요 밑갖다가 나와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루 갑니다. 스루는 시나이, 시마스, 스루. 이게 뭐 데끼루 그치? 데끼루가 뭐야? 얘는 완전히 다른 독립된 동사가 그냥 뚝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뭐 활용이랑 상관없어요. 할수 있다, 데끼루,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시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루는 시밖에 없다, 그치? 뭐 소도 없고 사도 없고, 그치? 데끼루라고 하는 독립된 동사가 들어오는 거. 우리 이제 지난 강에서 했던 동사 활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태형도 완전 다른 카테고리에서 선생님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얘는 아이우에 오의 그 태엽 안에서 돌아가는 활용이고 얘는 얘네랑 상관없어. 얘 우리 뭐 했지? 태형 타형 얘네 다뭐 했어? 노래 불렀어. 인류는 노래 불렀잖아 여기 인류 동사. 인류 동사 군운이대 군운이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는 게 얘네 음표현상. 나 이제 명령형까지. 자, 얘네는 음표현상 일어나니까 얘네부터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 여긴 동사 아무거나 해보자. 우리 배운 게 뭐지? 노무. 노무로 한번 해보자. 노무는 무가 어떻게 바뀌어요? 무분은데 써요. 은데. 논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명령형은 노. 왜? 에단에다가 빽! 하고 소리 짓는 거지. 깜바레! 하는 것처럼. 기억나요? 자, 이르 동사는 어떻게 됐죠? 그냥 붙이면 돼요. 미, 미, 미. 미떼, 미따, 리, 로! 예, 로가 되는 거였어요. 3류 스루 갑니다. 시떼, 시다, 시로! 아, 너무 강하니까 자꾸 느낌표를 붙여주고 싶어요. 자, 크루는 기떼, 기따, 코이! 오너라, 이 녀석! 이렇게 느낌이. 자, 요거를 지금 약간 블랭크 박스 안에서 선생님이 막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어이, 뭐야? 이게 빈칸이 딱 보고서 확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지 이제 활용이 완전히 그, 응? 진술을, 완전 절정을 여러분 알수 있는 거죠. 별거 없죠. 알고 보면 또 별거 없어. 자, 이제, 복습이 끝났으니 구강 이유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교과서 69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게, 그지? 상태는 뭐뭐 형편이나 상태, 컨디션 이런 거 묻는 게 나오겠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문형학습이 나옵니다. 관련 어구풀이 하고요. 우리 형용사 활용은 했어요. 앞에 특강에서 했잖아.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명사와나 주요할 형용사의 활용. 조금 더 다뤄보고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순시점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갈게요. 자, 이유가 뭐야? 노대 나오네, 노대. 노대는 살짝 객관적인 이유를 낼 때,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설명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상황에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이킹. 최근에, 미찌야. 미찌가 뭐야? 길이나 에키데. 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장소야. 길이나 역에서 아루키 나가라. 뭐뭐 하면서, 마스형 플러스 나가라 뭐뭐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루키 스마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우리 왜 스몬비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테이루 사람을 자주 빈도에요 봅니다. 하지만 아루키 스마호는, 스몬비는 아부나이, 위험하다, 노대 때문에. 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근거가 아니죠. 객관적으로 위험하잖아. 야메마쇼! 뭐뭐 합시다. 그만둡시다. 하지 맙시다. 자, 아루키스마호 스르도 뭐뭐 하면,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토붙임 뭐뭐 하면, 이라고 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이나 차에 나니나니니 키가 츠쿠입니다. 키가 뭐냐면, 이렇게 정신이야. 키가 탁 들으면 키가 탁 붙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기가 붙는 거야. 그럼 여기를 주의하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 게 이것에 기가 붙는 거예요. 이게 탁 붙으면 하고 알아차리는 게 기가 찍 거예요. 뭐 사람이나 차에 기가 찍가 나야 돼. 알아차리 사람이나 차가 있는 줄을 모르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개가우스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다 보면 탁 부딪히고 이런단 말이지. 다치는 이게 뭐야? 경우 케이스가 아리마스 있습니다. 아르꾸 토끼와 걸을 때는요. 시까리, 시까리가 선생님 시까리, 스까리, 학끼리 하면서 뭐 배웠어요? 시까리는 뭔가 행위를 철저하게 하는 모양이라 그랬죠? 제대로, 제대로 시까리 마요 미마쇼 똑바로 보자. 자, 소시대 그리고 스마호 스카우 토끼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호카노 히토노 자마니 나루. 여러분 자마가 뭐냐면 방해라는 뜻입니다. 방해. 오자마시마스. 남의 공간에 들어갈 때 방해하겠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마니 나루는 방해가 되다.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토마테카라 뭐뭐 하고 나서 토마루가 뭐야? 멈추다. 멈추고 나서 스카우 요니 시마쇼. 동사의 기본형 요니 스루 이거 뭐였지? 뭐였지? 얘가 뭐였지? 목적. 목적 뭐야? 동사 하도록 하다. 하도록 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최근에 길이나 역에서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르키 스마호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치만 아르키 스마호를 여기서 뭐라고 했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이렇게 기억했어요. 선생님, 스몬비라고 할게. 이 스몬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만둡시다. 하지 맙시다. 자, 스몬비를 하면, 스몬비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면, 사람이나 알아차리지 못해서라고 했네. 차를 기가 찍가 놔야 돼. 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즉, 그거를 모르는 채 가기 때문에, 캣아웃을 경우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행하면서 사용할 때는, 걸을 때는 시까리 제대로 철저히 앞을 봅시다. 주시합시다. 전방주시.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멈추고 나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멈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노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노가요. 발음상 망가져가지고 은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다. 노다가 은다로 되는 게 오이시노다 맛있는 오이시인다 아노미세네 오이시인다요 맛있어라고 할때 오이시노다요 이렇게 되는데 노다요 안 하고 은다요라는 식으로 회화체로 좀 뭉갭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대도 뭉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객관적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한 느낌을 주면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노대 뒤에는 데스 또는 다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이거 사실 잘안 나오다가 이렇게 딱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또 이렇게 편집이 됐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잘안 나왔었어,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모의고사 이럴 때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수능까지는 나오기는 조금 약한 문법인 것 같긴 한데, 그 모의고사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으니까 기억하세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뭐, 서인어데 이제 늦어서, 쿄와 가리마스 오늘 집에 가겠습니다. 자, 오츠카레사마 유쿠리 야슨데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유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아, 시간이 뭐 11시 반이야, 밤. 응? 아유, 너무 늦었네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자, 이소이데르 노데를 어떻게 이렇게 쓴 거예요, 노를요? 이소이데르 노데. 아, 좀 서두르기 때문에 사키니키마스네.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먼저 갈게요! 라고 얘기할 때 주관적인 이유로 뭔가 내가 너무 쉬고 싶으니까 먼저 갈게요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서두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 뭔가 아, 저 사람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고 납득이 되는 거잖아. 기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렇게 까라 대신에 노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우라사마 노시대 나츠가 스키나한데스까? 우미데 오요게르까라 데스. 우미데 오요게르 노데 데스. 자, 노데 데스는 못 쓰고 까라 데스를 쓸수 있다. 뭐라고? 데스 또는 다를 직접 연결할 수 없대. 노데다. 노데 데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 또 보면은 선생님 저 쓰는 사람 봤는데요. 노데 데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쓰는 사람이 있는 것과 잘안 쓰는 거는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단언하는 직접 연결.

그럴 수 없다라고까지 수능특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유, 뭐, 그 AI에게 물어보건 뭐라건 쓰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있다고 하지 마. 이게 언어가 되게 이상한 게, 좀 용납을 해줘야 돼.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써. 95%가 그렇게 써. 그럼 그냥 그게 문법이 되는 거예요. 5% 쓴다고 맞다고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카라와 노데 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노데는 객관적인 건데, 카라는 좀 주관적인 거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113페이지에 14강 수능 포인트 이런 게 나와요. 자, 우리 조사가 나오는 수능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면, 그럼 주관적인 게 뭐냐? 여러분 궁금할 거잖아. 객관적인 게 뭔데? 자, 객관적인 게, 노아가 시마리마스 노데, 고 주의 그다사이. 이게 뭐죠? 띵띵띵띵띵띵 플랫폼에서. 데인시자가 마이리마스. 전철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전철을 탁 타. 이제 띵띵띵띵 하고 전철이 이제 다칠 거야, 뿐이. 출발해야 되니까. 노아가시 마리마스. 노아가시 마리마스. 뭐 이런 게그 안내 아나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을 닫는 거는 어떤 이유야? 주의하라고 할때그 객관적인 이유야. 문을 닫지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기분은 뭐야? 그로부터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쓰고 크루또 오모이마스. 곧올 거라고 생각해요. 걔 전화했으니까 곧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주관적인 거죠. 두 번째, 일본어를 좋아해서요.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를 계속할 작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까라. 약간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도야떼. 이거 하우가입니다. 하우. 하우. 어떻게. 노도 어떻게고요. 노야떼도 어떻게 해요. 근데 노 시대는 뭐야? 시대하고 야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아니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how가 되는 거고, 얘는 why가 되는 거야. 어? 아, 왜 자꾸 영어를 쓰지? 나 진짜 영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쓰네. 박과 나카무라의 대화. 나카무라상, 요로시, 이인데 이 떨어뜨리고 캐레바. 현사의 가정형, 요로시 깠따라. 바꿔 쓸수 있겠죠? 나카무라상, 요로시카따라, 거래, 무슨 회사니 넣어줘. 무슨 회사에게 주세요. 우와, 가와이 닌교 데스네. 인형을 줬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지지와, 와타시가 츠크탄 데스. 이거 노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야. 츠크탄 어데스, 츠크탄 데스. 내가 자기가 만들었대요. 뭐? 에? 박사인가? 스고이 데스네. 대단. 와, 하면서 뭐라 그래? 거래, 너한테 츠크는 데스까? 스크리마스까 해도 되는데, 은데스 쓰는 이유는 뭐야? 강조. 내가 만들었다구요. 강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강조. 그랬더니, 예, 스고크 간단데스요. 꽤 쉬워요. 나카무라사 뭐 끝때 미마센까? 자, 뭐뭐 해보다 테 미루 시도하는 거죠. 해보지 않겠어요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 봅니다. 노 노야떼. 상대방에게 방법이나 수단을 물을 때 사용하는 하우의 표현입니다. 도나 도우야떼 또는 도노요니라는 식으로 해서 요니 요다가 어떻다라고 할때 비유나 예시를 사용하는 조동사였는데요. 도노요니는 어떠하게라는 식으로 해서 아 조금 더 뭐라고 써 있어? 공적인 상황이나 격식을 갖출 때좀 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도노요니스를 이런 식으로는 잘안쓸것 같지. 너스를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도노 요원이는 조금 더 갖춰진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와 노야테 다베른데스까? 자, 막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나 봐. 뭐라고 해야 돼? 랍스터. 뭐? 아, 소노마마까 그대로인가? 야이테 타베테 뭐이 데스요. 구워서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시이 데스요. 자, 도노 요원이 어떻게 고렌락스레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또는 명사 플러스 스루.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오나 고가 들어가고 이게 접두어거든? 예쁘라고 붙이는 리본 같은 거야. 자, 명사나 마스형이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스루가 들어가면, 이게 어떤 동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렌락스루, 연락하다. 고 렌락스루 하면은 연락하시다. 연락드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 맞다. 오, 네가이 시마스, 우리 이거 많이 배우잖아. 오네가이 시마스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인데,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할때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연락드리면 요러시 대쇼오까. 데스까보다 더 높으면 대쇼오까를

수 있어요. 데스까보다. 아, 너 권센세 데스까? 아, 저 권혜영 쌤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아, 너 권센세 데쇼까? 라고 하면 일까요?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완곡하게 하면서 정격도를 올릴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어떻게 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고렌낙스레바 연락을 드리면 요러시 이에 높은 말 좋으시다 좋으시다 되쇼까 좋으시다 조이 요러시 되쇼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높였네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메일 데 고렌나크 이타다케레바 스그니 고 오헨지 이타시마스 잡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 헨지 스르. 아, 이따스를 썼어요. 심지어 이따스는 겸양어인데 이따시마스. 내가 연락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요러시 오 내가 이시마스처럼 이 시마스 대신에 이따시만 쓸수 있어요. 이따스는 하다의 뭐야? 하다의 겸양어야. 더 낮추면 이따스가 되거든. 잘 모르겠으면 이제 우리 그 종경공사 하면서 또 복습해요. 자, 메일로 연락드리면, 연락받으면, 스그니 오 헨지 이따시마스. 답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종경어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헷갈릴 텐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살짝 이렇게 하면서 좀, 낯설음은 없애는 정도? 네,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태 갑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볼게요. 자, 상태 형편은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도 많아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갑니다. 스즈키상, 오사시부리데스. 오랜만이에요. 사이킨더데스까? 최근에 어떠세요? 뭐 편집글인가? 자, 쿄넨 하지메타 수이에와 이마모 즈즈케테이마스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수영이요. 와타시와 센게츠카라 지난달부터 샤싱오 나라이 하지메마시다. 마스형에다가 여러분, 하지메르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라이 마스영 하지메마시다. 시작했습니다. 마다 아직요. 센세노 요니 뭐뭐처럼 명사처럼 노 요니 선생처럼 스바라시 샤싱과 도레마센가 자 토르 자 가능동사 토레르 됩니다. 찍다 찍을 수 있다. 샤싱오 토르 샤싱오 예 토르 코토와 데키마센 샤싱가 고레마센가 스코시 즈즈 이거 참 이런 스펠 좀 알아두자 칙 조금씩 조즈니 뭐뭐 하게 능숙하게 나떼 이키마스 나떼 키마시다 능숙하게 되어 왔습니다 즉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센슈 카메라오 가이마시다 지난주에 카메라를 샀어요. 하루니 니혼이 이끄 꽃돈이 났다노데 자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꽃돈이 나루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꽃돈이 나루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변화예요. 자, 아, 이 사람 진짜 너무 좋겠다. 봄에 카메라 사가지고 일본 가나 봐. 스즈키 사마 오하나미 아 너무 좋겠다 그죠? 이게 뭐예요? 꽃 구경 사쿠라 노 하나 벚꽃이 막 휘날리겠죠 일본 그런 드라마처럼. 오하나미니 이때 사쿠라노 샤싱오 토리타이 데스 사쿠라노 샤싱오 토리타이 데스 3월 말부터 이제 찍으면 되겠네요 동경 기준으로 보면 마다 렌낙시마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지 상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스즈키상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스즈키 씨가 작년에 수영을 시작했나 봅니다 자기는 작년부터 지난달이네요 지난달부터 사진을 시작했고 근데 이 스즈키 이 상이 이 센세인지 아니면 사진 선생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진 선생님일까요? 선생님처럼 잘 찍지는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 지난주에 카메라도 샀고 이번 봄에 일본에 가서 벚꽃 사진도 찍을 거래. 와, 좋겠다. 자, 도우 데스까? 갑니다. 권유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견이나 형편이 궁금해서 물을 때 친구 사이도 비즈니스 관계 이강하 데스까? 이강하 데쇼까? 자, 데스까? 데쇼까? 자, 데스까? 보다 높은 게 뭐다고? 데쇼까? 그냥 이보다 높은 게 뭐라고? 요로시 도보다 높은 게 뭐라고? 이까가 자, 입니까? 일까요? 좋다, 좋으시다, 어떻게, 어떠하시게,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높아지는

빠지는 레벨들이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외우자. 구아이. 자, 이 구아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컨디션을 얘기해요. 일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몸. 자, 카라다노 구아이와 도우 데스까? 자, 구아이와 도우 데스까만 나와도 얘 없어도 돼. 얘 없어도 몸이라는 걸알수 있어. 구아이와 도우 데스까? 오카게 사마데. 진짜 덥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아우 덕택해라고 얘기합니다. 겐키니나 테키마시다. 여러분, 테키마시다를 어떻게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테키마스. 과거형인 테키마시다. 뭐뭐 해 왔습니다. 진짜로 즉 컴컴컴펌 오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시작했어요라는 식으로 그냥 변화만 살짝 느껴지게 해석해 주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직역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덕택에 건강해졌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됩니다. 자, 심파이 이따다키. 이따다쿠가 봤다. 걱정을 받아서 즉 걱정해 주셔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심파이 이따다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내일 회의 ですが입니다만 午後 4時からはいかがですか？いかがでしょうか？いかがですか？いかがでしょうか？どうですか？그랬더니はい、大丈夫です。ね、괜찮습니다라고하는상태。どうですか？え、どうを맞습니다。방법은어떻게？どう、どうやって？뭐이런거배웠었죠？どうのようにか지했습니다。자、이제형편사정두번째마지막입니다。자、마지막。자、형편사정소연과아리사의대화。자, 모시모시, 아리사짱, 아리사야, 이마카라 가이모노니 이카나이? 지금 여기는 형편사정 묻는 게 아니라, 형편사정 묻는 거죠. 권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 이마카라, 지금부터, 뭐, 스가쿠노 시쿠다이와 왔다? 자, 스, 으가쿠예요. 스이 가쿠 아니야. 스가쿠노 시쿠다이와 숙제는 왔다? 너 수학지 다 끝났어? 응, 왔다요. 나 끝났어. 私はまだ終わってないから、나는아직끝나지않았기 때문에, 테나이까라今日は無理そう、그랬습니다. 무리다라고 하는 나형 용사인데요. 다를 떨어뜨리고 소우다라고 붙이는 요거는 뭐냐면, 추측의 소우다입니다. 뭐뭐 할것 같다, 일것 같다. 자, 간에다가 소우다를 붙였어요. 무리일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다. 지금 이 상황 전개로 봤을 때 내가 숙제를 끝내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 소, 그래. 자, 마타 콘도 사소우네. 사소우는 부르다, 권유하다, 초대하다, 유혹하다. 자, 슈구다이 간바떼네. 자, 숙제 열심히 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쇼핑 가면서 아리산 숙제도 안 했는데, 그지? 전화해가지고 아리 속상하겠다.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좀 봐요. 자, 마다 테이 나이 좀 보자. 아유, 이거 좀 그냥 못 넘어가겠어. 이게 뭐냐면, 뭐, 오왔다? 뭐, 오와리 마시다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제 벌써 끝났니?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 A가. 질문 이렇게 해. 반말로 하건, 존댓말로 하건. 그러면 B가 대답해요. 응, 왔다. 끝났어. 하이, 오와리마시타. 이렇게 할수 있어. 아니면 얘가 예스는 이렇게 근데 노가 됐어. 그러면 우웅, 이에 아직 마다가 나와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에 뭘 써주냐나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데. 미완료, 숙제 미완료. 어떤 행동을 아직 못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테이나이, 테이마생 이렇게 써야 돼. 나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오아라나이 이렇게 쓰지 않고 오아떼이나이. 여기 오아로니까 오아떼이나이, 오아떼이마생 이런 식으로 테이나이나 테이마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그 영화 봤어? 뭐, 미다? 안 봤어. 응, 마다?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마다? 미테이 나이. 보지 않은 상태예요. 미테이 마생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미마생 하면 안 돼. 보지 않겠어요라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미완료. 볼 건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는 마다 테이 나이. 마다 테이 마생. 다시 마다 테이 나이. 마다 테이 마생.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 자, 미완료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동사의 맛형에다가 니 플러스 이동동사 이거 많이 해가지고 뭐, 저 뭐뭐 하러 가다. 이동동사가 뭔지나 좀 볼까요? 가다, 오다, 나가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데카케루는 외출하다. 자, 돌아가다, 돌아오다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얘네 둘이 차이가 뭐야? 카이루는 약간, 예, 집이나 이런 약간 본인이 원래 있던 장소로 나가 있다가 이렇게 싹 들어와서 발 씻고 자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카이루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모도루는 뭐야, 그러면? 모도루는 약간 유턴의 느낌이야. 내가 원래 여기 있었어. 그게 집이건 학교건 영화관이건 도서관이건 뭐 관리형 독서실이건 어디건. 여기 있다가 어디 나갔다가 밥 먹고 들어왔어. 이게 모도루예요.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는 게 모도루. 카이루는 약간 서식지 같은 느낌. 거기 원래 있던 뭐 사무실이든지 내가 아주 소속되어 있는 좀 장시간 있는 그 장소로 내가 완전히 귀가한 느낌. 그런 느낌이 카이루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왔어. 한 5분 걸었어. 아, 수행평가 놓고 왔다. 아,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 그럼 얘야, 얘야. 집에 카이루야, 집에 모도루야. 이때 모도루 써야지. 이때 모도루 써. 자, 나한테 나가야 되잖아. 출석해야지. 카이루 쓰면 안 나간다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자. 나 학교가 4시 반에 끝났어. 이제, 너 같이 동아리 활동 좀 하고 가. 아니야, 나 오늘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 나 집에 갈게. 그럼 이거야, 이거야. 이거지. 아시겠죠? 모두로 카이루 기억합니다. 자, 나치아시미와 가족도 홋카이도에. 아, 여름에 홋카이도 가면 진짜 좋아요. 네, 시원합니다. 요코니 이끄 요때 데스 니 이끄 뭐뭐 하러 가다. 자, 니 크루 뭐뭐 하러 오다. 자, 오다인데 크루가 히타이가 됐어. 오고 싶다. 키타 가루는 뭐야? 제3자의 뭐뭐 해야 돼. 오고 싶어 하는 상태. 기타가 떼 이마스. 자, 친구가 일본에 놀러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형용사 활용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 형용사, 남용사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짜잔. 자, 타노시 이데스. 이렇게 생긴 애를 어떻게 했죠? 즐겁지 않다는 쿠쿠쿠쿠쿠쿠. 얘가 다 쿠로 바뀌는 거야. 찌찌가, 그지? 자, 안타는 뭐야? 나이, 안 씁니다. 나이 데스. 나이 데스랑 똑같은 건 뭐야? 아리마셈. 자,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제가 왔다, 으따, 으따, 왔다, 으따 비슷하죠? 까따, 으따, 으따. 단호식 까따. 까따 데스, 데시다 아니야? 까따 데시다 아니에요. 타노시 데시다도 아니에요. 데시다는 없어요. 데시다는 이용형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즐겁지 않았다. 쿠나인데 얘가 어떻게 돼요? 과거형 나카타. 얘 어떻게 돼요? 나카타 데스. 나이가 나카타로 돼야 되지. 아리마생은 더 붙지. 뭐가 붙어? 아리마생 데시다. 되게 심플한데. 그러니까 쿠거나 깠다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 형사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즐거운 타노시 이, 즐겁게 타노시 쿠, 접속 타노시 쿠 때, 가정 타노시 케레바, 깠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석해보자. 이 겨울,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저이 때이마스. 동사의 기본형, 이 형사의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활용 형태 명사 수식이 된다. 자, 간호조와 아까르 그 뭐뭐 하게 동사 수식. 와라우히도데 아주 밝게 웃는 사람이고 이시오니 이때 타노시 같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 소노에가와 그 영화는 오모시로 쿠데 즐거웠어 재밌었어 난카이 뭐몇 번이나 미테시마우 테시마우 뭐뭐 해버리다 봐버린다. 아우 나그 영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이나 봐버렸어 그 얘기입니다. 소노 헤야가 히로 케레바 또는 까따라 쓸수 있죠. 그 방이 넓으면 모토 모노 오케르노니. 자, 오크가 두 다예요. 오케르는 뭐가 돼요? 에다레다가 로 붙이면 그치 가능 동사. 응? 둘수 있다 논이인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용사 나왔어. 너무 좋다. 나용사 끝이 뭘로 끝나요? 다로 끝납니다. 다는 대수됩니다. 센세다. 센세데스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도 똑같아요. 나용사랑 자 나용

형용사는요, 명사의 활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뭐만 달라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얘가 나가 아니라 노가 되는 것만 달라. 나 형용사는 나 플러스 명사잖아. 네, 명사는 명사 플러스 노 플러스 명사예요. 와타시 노 각세, 나의 학생. 와타시 나 각세 아니잖아. 응. 근데 여기는 히마나가 되는 거잖아. 그것만 다르고는 명사랑 같다. 그러니까 히마를 선생님이라고 봐도 돼. 센세다, 센세데스 이런 식으로. 자, 지지지지는 뭐로 돼? 자자자자로 되는 거야. 지가 뭘로 돼? 자로 바뀐다고. 자자 대화 얘를 줄이면 자가 되죠. 대화를 줄이면. 근데 이제 같다고 생각하고. 자, 안타 뭐예요? 나이 나이데스 나이데스 아리마스. 자, 과거 뭐가 되지? 까따 아니야. 뭐지? 낫다. 다따데스 아니야. 되시다. 다따데스 있다 없다. 없다. 되시다만 있다. 기억하자. 자, 한 가지 자 안타. 나이가 어떻게 바뀌어? 아깝다. 자, 나카타데스 되겠지. 아리마셍 길어집니다. 뭐가 돼요? 아리마셍. 되시다. 요즘 너무 기계적인 것 같지만 처음엔 기계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일본 사람이 아닌데. 그죠? 자, 명사 수식. 뭐라 그랬어요? 나대니. 이렇게. 나대니. 응? 나대니. 명사 플러스. 멈사 멈하고가 되는 거지. 가정은 뭐죠? 날아봐.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이거 얘들아 정강에서 특강 때 했어. 응, 정강 보세요. 날아봐.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받따라. 다한 거니까 복습하는 거라 그래요. 멈한 나대니 그지? 자, 명사 수식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유를 나타낸 조사, 노대에 스쿼시 조금 시간을 주세요. 자, 야스미 직강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태모 카마이마세 몸매도 상관없어요. 이 레스토랑은 점원이 신세츠대 친절하고 요리도 맛있어요. 접속입니다. 자, 다이헨 나라 바 써도 되고 다이헨 다따라 써도 되고요. 바가 지금 생략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시나이 호우가 이 됐어. 나이 호우가 이 멈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자, 무리 요리가 아니구나.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힘들다면 무리 안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형사의 명사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명사가 사실 사 말고도 다른 것도 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수능 레벨에서는 사만 붙어요. 근데 사는 그럼 어떤 거냐? 그 형용사의 대표적인 1등의 성질을 계량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모이가 오모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겁다, 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넓다, 넓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있잖아. 이거 리모컨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살짝 이렇게 묵직해. 이렇게 할 때는 오모사가 아류라기보다 오모미라는 식으로 뭔가 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수능에서 안 다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지?라고 좀 약간 뭐 N이나 이런 거 보면서 더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높다, 높이, 넓이, 길이, 더위, 추위, 무게, 속도, 치졸함, 크기, 조용함, 소중함.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일의 난이도, 어려움을 하지메떼 싶다.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고노 마지니 마지노 니기야카나 니기야카 사다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는 거야? 이곳에 니기야카 사를 어떻게 분주함? 이 마을의 번화함이 좋다. 분주함이 좋다. 번화한 정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의 활용입니다. 자, 이 형용사에서는요, 크게 예외가 없는데, 이인이는 이의로도 되고, 요의로도 돼요. 좋을 양자거든? 근데 요의도 되고, 이의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요로 읽는 거예요. 이꾸나이 나서요. 이꾸나이 좋지 않다, 욕 같다, 욕구나 같다, 욕해레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좋지 않았다. 좋으면, 날씨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쪽 좌석으로 괜찮으시다면 스와테 크다사이 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주의해야 할 형용사 활용 봅니다. 자, 오이치카이 토우의 명사 소식입니다. 이거 진짜 간단해요. 보세요. 명사 소식

하는 데는 우리는 동사 명 이형세 기본형에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 셋만 예외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이 오이가 아니라 오이 형태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오 쿠노 지카 쿠노 토 쿠노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인데 오이 히토가 아니라 오 쿠노 히토 이렇게 얘네만 그래. 얘네만. 많은 사람이 보란티아오 시데이마스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오이를 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앞에 조사를 이렇게 동반해 버려. 뭐뭇이 많다, 뭐뭇으로부터 가깝다 멀다, 뭐뭇에 가깝다 멀다 이런 식으로 조사 니나 카라나 가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공항으로부터 가까운 호텔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는 치카 쿠노가 아니라 치카 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나지다도 주의해야 될 나형사인데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나를 빼고 수식합니다. 오나지 명사. 그런데 뒤에 이렇게 노가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것도 사실 노잖아. 노다니까. 걔네들은 나가 나와요. 나노데 이렇게 나와요. 왜일까요? 이거는 원래 이건 좀 고어로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되겠다. 오나지 나노데 오나지 나노니 오나지 나노니 오나지 나노 오나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나지 슈미 오나지나 슈미가 아니라 자, 같기 때문에 가격이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살지 키메라레마생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나지다와 이의 이형사에서는 이, 나형사에는 오나지다. 기억해 주셔서 활용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인 나이다의 보조동사인 호시이도 이형사와 같이 활용한다. 이건 조동사 레벨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루는 야리타이 이형사니까 명사를 수식할 때 그대로 수식을 했다. 와타시니와 야리타이 코도가 닥상 아리마스. 나한테는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고도모니와 아이에게는 손나 코도 이때와 호시쿠나이 이때 호시쿠나이 테 호시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누구의 행위? 상대방의 행위. 상대방이 그걸 하기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테 호시쿠 호시이 근데 이거의 부정이니까 호시쿠나이.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 어미가 일본어에서는 활용할 때딱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다 우단 이렇게 딱세 가지밖에 없어서 이형사 활용, 나형사 활용, 동사 활용만 알면 모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얘가 조동사라고 하나 이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형용사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포인트 다 끝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니까 네가 되겠지. 간단한 것부터. 아니다. 간단하게가 아니라 여기 명사가 나와 있네. 간단한 것부터인가? 간단? 나, 그렇지. 간단한 것도 까라 하지매요. 자, 친구에게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친구에게, 친구를 소중하게. 그래서, 나, 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왔어요. 자, 빈칸 A에, 이거 뭐야? 돈까스야? 돈까스인가 답. 후쿠오카노 돈까스야 데, 비꾸리, 고레데 오나카 이빠이. 이렇게 되십니다. 후쿠오카노 어떤 돈가스 집이에요? 유명한 돈가스 집이니까 유메가 아니야. 유메에 나가 붙어야 되겠지. 나형사의 활용. 명사 수식할 때 나대니 중에 나. 자, 그래서 너무 뭐에 놀랐어요? 어디에 깜짝 놀랐죠? 크기에 놀랐겠죠. 크기는 오기 사. 사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포인트에서 공부한 거 금방금방 풀수 있네요. 자, 오늘은 집에 근처에 치카쿠노코엔 이렇게 붙인다 그랬어요. 집에 근처에, 집 근처에 공원에 산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거는 걸어서 스구노 도꼬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무척 이키야시 가기가 쉬워요. 공원에는 많은 꽃이 키레니 몸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즐겁게 걸었습니다. 자, 이형사는 쿠로 바뀌어야지. 니는 나형사죠. 답은 C. 자, 산책이 무척 즐거웠기 때문에 과거형 나왔죠. 공원이 뭐 스코시 조금 더 히로갔다라 뭐 하면 이 논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밑줄치 부분에 쓰면 옳지 않은 거죠. 우리 예외적으로 오나지다가 뭐였죠? 나형사를 수식할 때 나가 빠져서 수식하는 예외적인 나형사였어요. 오나지시츠모.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하지

근데 이 아이 나이가 또 후퇴로 바뀌었죠. 어렵지 않아서 코도모 데모 요메마스 아이라도 예, 읽을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인 것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요? 케레바 같은 경우에는 가정형이에요. 이 형사의 가정형인데 이를 떨어뜨리고 가정형을 써야죠. 요로시 케레바 좋으시다면 고치라니 이쪽에 오나마에 오카키 쿠다사이 나마에를 써주세요. 이름을 써주세요. 그 얘기죠. 답은 5번.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또 활용이에요. 그래도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고노 넥타이노 이로 이 넥타이 색깔 말이야. 또 모은다께도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생각하는 거지. 이로와 색은 어떤데? 색은 멋멋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네. 호카노모 미떼미요. 다른 것도 좀 봐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권형 나왔네요. 봐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생각한대요? 토모 키레다. 히레에다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뭐뭐다라고 종지를 한 다음에 라고 생각한다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나 2번 사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히레에다는 예쁘다지만 기라에다는 싫어하다죠. 그러니까 레인지 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 색은 싫지 않은데 색은 싫지 않은데 다른 것도 좀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싫지 않다. 히라이자나이. 싫지 않았다라고 과거형을 쓰면 지금 현재 고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색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싫지 않은데 다른 것도 보자. 답은 1번. 자, 6번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어가 조지다네. 한국어 능숙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물어봐요. 어떤 방법이냐면, 공부법이요. 매일 영화를 보거나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방법을 물어보겠죠. 어떻게 공부했냐가 나오겠죠. 도야떼 뱅교 시다노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언제부터 공부했냐? 어떻게 하면 좋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야. 누구에게 말해주다. 누구에게 오시에 때 아겠다노 가르쳐 줬냐? 라고 묻는 것보다 예, 방법을 묻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7번 들어왔어요. 스즈키산, 사이킨, 요즘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아, 소 데스까? 지츠와 센게츠까라 스웨어 하지메탄데 수영을 시작했대요. 자, 마이슈 마치 매주 말 토요일에 오요이데이마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소 데스까? 뭔가를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저 수영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어떠세요? 아, 그렇습니까? 좀 이상하죠. 최근 어떠세요? 어땠나요? 최근, 예, 왜입니까? 최근 얼굴색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운동 시작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보다. 그런가? 얼굴색 좋네요. 아, 그래요? 실은 제가 수영을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자, 노시즌은 왜라는 뜻입니다. 왜 봉사활동부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 봉사활동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때문에나 위해서를 쓰겠죠. 자신도 나니까 できる 고도 시대 미다이. 나도 무언가 가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약간 취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고마떼이르히토 타스케루.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도 뭔가 할수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 답은 4번이 적절할 것 같고요. 얕다고 또는 나이 시고도 스르. 한 적이 없는 일을 한다라기보다 봉사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는 4번이 맞겠죠? 자, 9번, 10번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해보죠. 자, 아빠, 누나, 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네요. 자, 콘슈노 니지오비 이번 일요일 우치대 집에서 민나대 모두 다 같이 조끄지 시나이까 식사하지 않을래? 라고 아빠가 제안을 했더니 저또 이소가시이께도 나좀 바빠. 요르나라 다이조부 밤이라면 할수 있어. 아, 일요일 밤은 가능하대. 그랬더니 누나는 뭐라 그러냐면 고멘 미안해. 나는 일요일은 회사 사람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리 까모라고는 했지도입니다. 추측하고 있죠. 무리일지도 모르겠어. 만딱 콘도네.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가 마무리해요. 엄마가 그럼 세 명이라도 일요일 6시경, 예, 저녁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츠마로우까? 모일까?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대를까라 기다릴 테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자, 이번 일요일 아빠가 얘기해요. 집에서 식사하지 않을래? 했더니 이케루 갈수 있어? 놓고 있고 어디가? 히마다타 한가했어? 겐기와도 건강은 어때? 즈거우와도 상태를 물어보죠.
일의 형편상 때 직업과도 약속으로 물어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태는 어때? 형편은 어때? 괜찮겠어?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즐거워도.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가족 모두 다 같이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누나 빠져요. 자, 엄마는 누나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할 것 같아. 누나도 안 오는데? 안 오겠지? 자, 아빠는 이번 일요일 밤에 누나와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누나는 안 온다고 했으니까. 누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 말 없었고. 자, 가족 모두 다 같이 이번 주 일요일에 밥을 먹기 한 예정이다. 가족 모두 다 같이는 못해. 왜? 누나가 안 온다 그랬어.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자, 점점 스피드가 좀 붙고 있죠. 자, 단어도 생명이고 활용도 생명입니다. 이제 모든 게다 갖춰졌기 때문에 다음 강부터는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여러분 해석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쌍, 거꾸로 사시, 자마 드시다. 자,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4강 물류관리죠. 교재 기준으로는 10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면 여러분 교재로 2분의 1이 끝나는 겁니다. 벌써 50%가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통의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물류관리, 좀 물리적 이동에 좀 초점을 맞춘 강의 내용으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는 프리뷰 봐야 되겠죠. 계속 보고 있는 유통 파트의 전체적인 기출 분석이죠. 매매 결제 대금 수당, 그 다음 유통 관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유통 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기관이 만들어낸 유통 경로도 보고, 유통 경로 유형이 안 나와 있지만 정책도 봤습니다.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들을 비교해서 알아내야 된다고 강조했었어요. 오늘은 물류관리인데요. 물류관리 보면 탄눈에 들어오는 거 보이죠? 우리가 매년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물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1이 계속 있어요. 사실 이 파트는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운송수단. 이 물류관리의 뜻이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유통이랑 조금 다르게 좀 더 초점이 상품, 제품의 물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관, 뭐 하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반드시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이동시켜줘야 되는 수단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있고 사실 이 파트도 좀 출제 비율로 따지면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3년 내내 연속으로 출제되고 있고 보통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뭐 육해, 공 나눠서 우리가 뭐 항공기, 선박, 자동차, 철도 우리가 좀 많이 일상생활 접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들이잖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출제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울 때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운송수단은 그 물류정보 시스템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난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제시문을 보면 아 이거지 바로 매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운송수단이랑 특히 물류정보 시스템은요 문제 나오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고 계산이 많이 필요한 무역이나 금융 파트에서 여러분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에서는 특히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보면 좋겠죠. 오늘 무조건 한 문제 맞힌다는 느낌으로 물류관리. 자, 키워드는요. 물적 유통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물류, 줄여서 물류라고 하거든요. 물적 유통, 물리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와 영역을 볼 거예요. 의미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물리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유통이랑 뜻이 좀 비슷한데 선생님은 차이점을 둬서 이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영역을 볼 거예요. 이거를 물류란 영역을 크게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류 해당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세 개입니다. 이 세 3개가 사실 물적 유통의 가장 키워드예요. 이거 3개. 2번, 3번, 4번. 우리가 제품을 이동시키다 보면 실제로 계속 끊김이 없이 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 이제 시간이 안 맞거나 그러면 잠깐 보관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보관하죠?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보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도 반드시 필요해요. 선생님 말했지만 여러 가지 뭐 해외에서 주문했을 때는 선박이나 아니면 뭐 항공기를 통해서 제품이 이동될 수 있잖아요. 육로도 마찬가지고 육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송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게 바로 하역이에요. 하역. 자, 하역이라는 말은 짐을 싣고 내리고 뭐 보관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 연결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보관과 운송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역도 보관과 운송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 여러분이 개념을 넣고 가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류정보 시스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수능에 매년 출제되고 있는 파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이따 하나하나 사례 선생님 꼼꼼하게 볼 거예요. 모든 물류정보 시스템 유형을 다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적 유통의 의미랑 영역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적 유통은요, 줄여서 물류라고 해요. 물류 관리, 물류.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여러분, 제품을 소비자에게 이동시킨대요. 우리가 유통에서는 전달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강조했었잖아요. 전달, 흐름을 강조했었죠. 얘는 이동에 포커스입니다. 이동.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뭔가 넣는다면, 물리적 이동을 넣으면 여러분이 좀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품을 물리적으로 옮긴다. 들어서 옮기고,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집앞까지 배송이 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물적 유통이다. 선생님 얘기했던 대로 물적 유통 영역을 이제 그림으로 같이 많이 표현합니다. 이제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물류를 이렇게 본다라고 좀 넓은 범위에서 광의의 범위에서 물류를 정의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광의라고 나와 있지, 넓은 범위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공급원, 조달 시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달 물류가 첫 번째예요. 밑에 글 같이 읽어보면서 갈게요. 원자재를 조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자재 창고에 입고시킵니다. 이 입고란 표현은 뒤에서도 배울 건데, 창고에 넣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재 창고에다 원자재를 갖다 넣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활동을 조달 물류라고 합니다. 조달 물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달 물류 갖고 왔어요. 자재 창고 넣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생산 열심히 만들어야 되죠. 그두 번째가 생산 물류입니다. 자재를 창고에서 어떻게 해요? 넣어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 공정으로 운반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어디에 옮겨요? 창고에 입고한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만든 거를 판매하기 직전에 창고에 다시 입고시키는 것까지가 어떤 물류다? 생산 물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생산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래서 완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모든 물류 활동. 그래서 판매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 물류. 네 번째, 반품 물류. 자, 반품 말 그대로 반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뭔가 하자가 있거나 내가 생각한 물건이 아니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반품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판매 과정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화살표 모양이 뒤로 가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결함 및 하자 등의 원인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경우 이런 형태의 물류가 나타난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이 반품, 회수, 폐기 이세 가지는요, 우리가 묶어서 역물류라고도 합니다. 물류의 흐름이 보통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 이렇게 흐름으로 가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그런데 이세 가지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역물류 형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EBS 플러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5번, 회수물류. 회수는 내가 다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재, 용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물류 활동. 요즘 회수물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카페를 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컵 같은 거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판매도 하고 제공도 하지만 어쨌든 다 환경적으로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 많이 하고 있는 물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 물류, 폐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기능을 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쓸수 없을 때 폐기하는 걸 폐기 물류라고 하고요.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포장 용기 등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기능을 수행하고 소멸될 상황일 때 이를 폐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역물류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다.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 물적 이동의 흐름이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류, 소비자한테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눈에 띄겠지만, 첫 번째부터 볼게요. 가격 합리화 효과.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죠. 그래서 불합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합리 조정하기도 하고요. 시장이 확대되기도 하겠죠. 물류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넓은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운송의 수단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사는 게, 우리 해외에서 뭐 제품을 샀으면 우리 집앞까지 오는 게 상상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다 되잖아요.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물류 시장이 확대되고 물류가 효율화되면서 이렇게 우리도 상거래를 활발하게 시장 확대에는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장소적 불일치 너무 중요하죠. 우리 사실 운송의 이 물적 유통의 효과,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효과입니다. 우리가 상업의 기능에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장소적 불일치 해소한다. 공급자, 소비자 사이의 공간적인 불일치를 해소한다. 다시 말하면 장소적인 불일치랑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얘를 뭐라고 배웠죠? 우리 운송이라고 배웠죠. 운송. 그리고 시간적 불일치도 해소하죠. 왜요? 공급 시기랑 소비 시기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보관 배웠잖아요. 보관.
보관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안 필요해서 생산을 하긴 했는데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잠깐 보관했다가 이제 소비자가 필요할 때 이제 출고시켜서 판매하죠. 그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 운송 보관 상업의 기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강에서. 자, 수량적 불일치도 해소해요. 위에랑 비슷해요. 가격 맞추듯이 서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 품질의 불일치도 해소하고요. 가볍게 나머지는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운송과 보관이 가장 메인이다. 물적 유통에서 가장 메인이다. 기억하면서 중요성도 가볍게 볼게요. 자, 상거래가 활성화되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물적 유통 관리 등의 정보 시스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따 뒤에서, 맨 뒤에서 배울 내용.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를 활성시킬 수밖에 없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사실 물류 비용 절감하는 게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상승과 이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어려운 말이 등장합니다. 제3의 이익원이 된다. EBS 플러스 나와 있긴 한데요. 제3의 이익원은 이제 물류 비용을 절감 하면서 이익원을 찾겠다라는 게 되고요. 제1의 이익원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제1 이익원이 됩니다. 그러면 제2의 이익원은 뭘까요?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이익원이 바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매출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도 중요하죠. 결국은 이 물류를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도 줄이고, 물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시켰는데 제품을 뭔가 주문을 했는데 빨리 안 오고 느리게 오고 물류 비용이 늘어나서 상품 가격 반영이 되고 뭐 등등등 하면 고객이 어떻게요? 불만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도 되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 등장해요. 이제 3S, 1L, 7R 이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가볍게 볼 거고 이런 물류의 원칙을 적용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성 중에 하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업이 만약에 잘 해가지고 이익도 많이 내고 커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이 향상이 되죠. 그리고 기업이 커지면 이제 고용 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우리에게 다 혜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 우리 기업과 경영에서 기업의 중요성 배웠던 거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밑줄 쳤던 물류 원칙을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물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말 그대로 3S, S가 3개예요. 그리고 L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표현해서 우리가 3S, 1L 규칙,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객에게 상품을 스피디하게, 신속하게 당연히 줘야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쇼리 정확하게, 안전, 세이프티, 안전하게 가장 중요한 거, 저렴한 가격, 로우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7R은 R이 7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R이 right인데,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이면 적절한, 좋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right commodity, 적절한 상품, 적절한 상품, 그 다음에 right quality, 적절한 품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right price, 적절한 가격, right quantity, 적절한 수량, 그리고 적절한 place, 적절한 장소, right time, 적절한 시기, right impression, 적절한 인상, 좋은 인상.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의 이 적절한 이런 상품 품질 이런 것들을 해서 물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EBS 플러스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관이죠, 보관. 자, 보관은요, 선생님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제품을 물리적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잠깐,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산은 다 해놨는데, 일단 소비자가 지금 안 필요해. 그럼 어떻게 일단 보관해야죠. 근데 어디다 보관할까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보관은 이 창고라는 말과 같이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창고 시설에 화물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도 하는 모든 것들을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이 있죠. 수급 조절, 생산 시기, 아까 얘기했던 거, 생산한 시기와 사람들이 필요한 소비 시기가 불일치요. 맞지 않아요. 그 시간적 불일치를 조절한다. 이거 우리 상업의 기능 6가지 배울 때 같이 배웠었죠. 우리 유통의 기능에서도 배웠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한다. 수급 조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장 메인 역할. 그 다음에 가격 조절도 하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니까 가격 안정에 기여도 하고요. 금융도 보조해요.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창고 증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입고 출고할 때 그림으로 볼 건데, 우리가 유가 증권 배웠어요. 유가 증권 벌써 까먹은 거 아니겠죠?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독점적인 권리로 매매도 하고 양도도 할수 있는 걸 크게 세 가지 나눠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화폐 기능을 하는 금전 증권. 두 번째 뭐였을까요? 투자 역할을 하는 자본 증권. 세 번째 마지막이 바로 창고 증권이 있는 화물 증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설명할 거예요 하고 창고 증권은 가볍게 넘어갔었거든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창고 증권은 이거 자체가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매매도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 증권 자체가 유가 증권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도 촉진할 수 있겠죠? 화물을 대체성, 보존성, 항품성 높이는데 매매를 촉진한다. 뭐 당연한 얘기. 그래서 보관의 기능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고. 선생님이 보관은 창고랑 뗄수 없다 그랬잖아요. 창고랑 계속 같이 나올 거예요, 용어들이. 그래서 창고라는 거는 화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물 또는 설비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창고라는 개념이. 왜냐면 여러분이 뭐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물류센터, 물류창고 이런 거는 종종 봤을 수 있어도 이렇게 창고 종류가 다양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볼 텐데,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 관해서는 이런 창고의 종류들이 자주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에 이 유통 경로상의 위치, 이세 가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선지로 나왔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잘안 나오던 건데? 라고 놀랐었는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제시문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수능에 나왔었다, 이 파트가. 그래서 한번 좀 유의 깊게 보겠습니다. 창고의 종류. 유통 경로상의 위치예요. 유통 경로가 생산지일 수도 있고요. 소비자한테 가까운 소비지일 수도 있겠죠.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창고의 종류를. 첫 번째는 생산지 창고. 그럼 여기 어디 있겠어요? 유통 경로상. 생산지에 있겠죠. 그래서 농수산물과 같이 생산지에서 수집한 상품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농업창고. 우리 농가들의 다 이제 농수, 아,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지만 농수산물 농가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모아서 한꺼번에 생산지에 모아놓는 농업창고도 있고요. 냉장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럼 소비지 먼저 볼게요. 소비지는 그럼 어디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소비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보통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렁크룸. 트렁크룸은 이제 귀중품 같은 거 있죠. 뭐 고가의 귀중품 같은 걸 잠깐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도나 습도 같은 게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는 좀 특별한 창고 형태의 트렁크룸이라고 하고요. 도시 창고는 말 그대로 도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뭐 궁금해 찾아봤는데, 요즘은 이 물류가 워낙 중요하고 빨리 배송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이나 굉장히 서울의 한복판에도 이런 창고들이 많이 있대요. 숨어 있대요, 지하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쓰지 않는, 아니면 쓰고 있더라도 밑에 뭐 지하에 뭐 쓰지 않는다, 그런 걸다 창고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비싼 땅에서도 창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싼 비용을 들이더라도 고객 만족이 훨씬 더 나중에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창고 같은 걸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창고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양해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다 숨어 있어요. 도시에도, 도시 창고들이. 집산지는 뭘까요? 집산지는 이게 모을 집자에 분산할 때 산자거든요. 모아서 분산시킨다 이런 창고예요. 그 생산지로부터 보내온 화물을 집산 모아서 뭐 다시 보내는 역할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항만 창고, 보세 창고가 있는데, 항만이랑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선박 같은 거 세워놓는 장소를 항만이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 창고는 뭘까요? 좀 특별한 창고인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수입해오면, 해외에서 수입해오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보세 창고는 잠깐 그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창고가 바로 보세 창고라고 하고요. 보통 집산지 창고는,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항만, 항구, 아니면 공항 이런 데 많이 있다고 해요. 선생님, 최근에 어떤 연수를 갔다가 영종도 근처에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가 이런 항만 창고 있죠. 이거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카페를 이제 창고를 카페처럼 쓰는 거죠. 사람들에게 홍보도 할 겸.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이제 항만에 있다 보니까 엄청 큰 선박도 보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고 형태가 우리 주변에 꽤 많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장 창고, 유통 창고가 있어요. 저장을 할 것이냐, 기능, 아니면 유통을 할 것이냐, 따라서 아니겠죠? 그래서 상품의 출고 전 보관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 창고고요. 유통 창고는 내가 자꾸 이제 뭔가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수급 조절, 운송 조절 기능을 가진 창고로 회전이 빠르고 배송센터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화물 종류, 일반적인 화물이냐 아니면 특별하냐. 그래서 일반적이면 일반 창고, 특별하면 특별 창고 이렇게 나뉩니다. 일반 창고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화물이죠. 항만 창고, 뭐 도시 창고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 창고는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뭐 냉장, 특별하게 신선 제품이라 냉장 창고에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보세 창고 아까 설명했죠. 세금이 잠깐 유예되는 보세 창고. 아니면 위험물 창고, 좀 위험한 거, 사람들이 쉽게 만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 특별한 물건들 모으는 게 특별 창고입니다.
자, 마지막 상품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을 기탁자별로 하는 게 있어요. 기탁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품을 넣는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화물을 기탁자별로 분류해서 보관함으로써 출고가 용이하자. 일반 창고. 그런데 혼합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예요. 종류별, 뭐 어떤 특성별, 등급별 나눠가지고 보관하면서 보관 면적이 절약되고 화물 보관이 용이하다.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고가 어디에 해당한다만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분명히 제시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에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업무는 가볍게 보려고 해서 그림만 갖고 왔어요. 교재에는 이제 그림 말고 글로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창고는 입구랑 출구로 나뉘어요, 업무가. 입구, 창고에 들어온다. 출구 어떻게 해요? 창고에 있다가 나간다. 물건이 나가는 거죠, 출구. 그래서 여기는 입구 절차, 여기는 출구 절차.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기탁자라고 했죠. 이 물건을 부탁한다 하는 화물의 기탁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물의 기탁자가 내 물건을 맡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탁 청약서를 보내요. 이제 청약이라는 건 내가 제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탁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입고하세요 라고 입고 지시서를 보내겠죠? 누가? 창고 회사가. 입고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고 지시서 가지고 화물 이제 창고에 맡겨야 되죠? 창고 맡기죠. 그럼 나중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창고 증권 또는 화물 보관증을 줍니다. 창고 증권 아까 뭐였죠? 유가 증권 중에 하나였잖아요. 화물 증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도 하고 양도도 하고 이걸 또 바탕으로 자금 융통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권 중에 하나입니다. 입고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찾아야 되죠. 내 화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고 신청서를 보내요. 나 출고하고 싶어요 하면서 창고료도 같이 지급하죠. 보관료. 그럼 출고하세요. 출고지서 내죠? 그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고지서 하면서 화물 수령하겠죠. 그래서 뭐 가볍게 보셔도 되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기타 부서 업무가 있어요. 입고 출고 말고 그 이외에도 뭐 창고 임대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화주에게 빌려주기도 하고요. 일부나 전부를. 출해 보관도 해요. 화주 소유의 창고를 대신 관리해주고 화주에게 창고 증권을 내줌. 하역 이따가 또 나올 거긴 한데요. 하역. 입고되는 화물의 분류 수리 개장 이고. 자, 개장 이거 말이 어려운데 개장은 화물을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 쉽게 말해서 이고는 이자가 옮길 이자 이게 창고 할때 고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같이 다른 창고로 옮긴다를 이고라고 합니다. 이걸 포함한 하역 작업을 하고요. 기타 뭐 이런 등등등의 뭐 다양한 업무를 한다.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창고 업무. 자, 창고 봤고요. 이제 선생님이 잠깐 가볍게 보는 게또 하역이 있습니다. 하역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처음에 보관하고 운송하고 그걸 연결하는 게 하역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하역과 관련된 용어들도 종종 나올 거예요. 인코텀즈에서.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면 또 좋겠죠? 중요한 거, 보관. 방금 배웠던 보관. 이거 다음에 배울 운송.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활동. 운송수단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 보통 하역하면 물건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싣고 내리고 더 다른 활동까지 포함을 합니다. 넓은 느낌이에요. 창고 입구와 출구를 위해서 이동, 분리, 정돈까지 하는 모든 활동을 하역이라고 한다. 하역 합리화의 기본 원칙.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역을 할때 단위화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화물 단위화의 원칙. 단위화라는 건 단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물을 하역할 때,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펠릿이라고 해서 규격화된 펠릿에다가 다 쌓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올리면 훨씬 편하죠. 우리가 힘도 덜 들고, 그 기계로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게 바로 화물 단위화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닛화라고 해요. 유닛. 유닛화라고 쉽게 말해서 묶음화라고 생각합니다. 묶음, 묶어서 같이 운송한다. 그러다 보면 능률이랑 운반의 효율성을 당연히 높일 수 있겠죠. 자, 이동 거리의 최소화의 원칙 당연하죠.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거리는 줄여야 되고 최소화해야 되고요. 기계화의 원칙. 보통 사람이 하나하나 옮기기보다는 뭐 지게차나 아니면 요즘 더 많이 발달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자동화해서 인력 작업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기계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하역 경제성. 당연히 불필요한 하역 횟수 줄여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적게 경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력이 뭐죠? 중력이 보통 밑에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내리는 건좀 쉬운데 이거 반대로 올리는 건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력을 따라서 운반 시에 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리는 형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화가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화물 유동화,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체되지 않도록 계속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시스템화 중요하죠. 시스템화라는 거는 한눈에 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 작업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개개의 활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SCM처럼 전체적인 망을 보듯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겠다. 그래야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하역에 대한 법칙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위화, 유닛화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메인이죠, 운송. 오늘 배우는 이 운송이 여러분이 아까 봤던 기출문제에서 이제 최근에 3년 내내 출제됐던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저 물리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 그래서 장소적 불이를 체결해 주는 게 바로 운송이었죠. 크게는 육해공이 있어요. 선생님, 육해공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육해공, 육자는 육상, 육지.

의미하죠. 해는 뭐예요? 바다 해자. 바다에 선박으로 하는 거. 공은 뭐죠? 항공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운송 형태입니다. 그세 가지는 장점, 단점, 종류 꼼꼼하게 볼 거예요. 이따가. 그다음에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복합적으로 같이 이용하는 게 바로 복합운송입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은 자동차, 철도, 얘네들이 육지를 이용한 이제 육상 운송이죠. 선박, 항공기 등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문전 운송, 뒤에서 배울 겁니다. 문 앞에서 문 앞까지 하는 도어 투 도어 형식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우리 복합운송이라고 해요. 자, 근데 파이프라인 좀 특이하죠. 얘는 별도로 있는데 말 그대로 파이프를 이동하는 거예요. 파이프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보통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유체 혹은 유체를 매개로 하는 물질을 연속해서 보내는 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요. 보통 파이프라인은 잘못 봤죠. 보통 육해공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동차로 운송하는 것도 봤고요. 철도 운송하는 것도 봤을 거고요. 항공기도 봤을 거고요. 선박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안 보이는 이유는 보통 지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볼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인덕션을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가스도 많이 활용하죠. 그 가스 집에서 공급될 때 파이프라인 형태로 운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육해공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육상은 자동차랑 철도, 당연한 얘기고, 해상은 바다에서 뭐로 이용할까요? 선박. 선박을 통해서. 항공은 당연히 항공기,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육상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육상은요, 특이하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자동차, 두 번째는 철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동차 운송이에요. 가장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송을 시키면 택배 기사님이 어떤 큰 차에다가 다그 소포 같은 화물 같은 거를 다 쌓아서 그때그때 꺼내서 이제 배송해 주시잖아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 자동차 운송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화물을 많이 보지만 여객도 마찬가지예요. 여객이나 화물 운송을 한다. 보통 좀 편리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장소까지 직접 운송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집 앞까지 갖다 줄수 있다라는 거. 장점 먼저 볼게요. 원활한 기동성, 움직이기가 편하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다고 했고 보통은 소량 화물이에요. 아주 무겁고 막 너무 들기 어렵고 이런 것들은 보통 자동차 배송 안 하죠. 소량 화물 그리고 근거리. 자, 근이 뭐죠? 가까울 근자죠. 가까운 거리에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 너무 중요해요. 문전운송. 계속 나올 거예요. 자동차 특징에서 문전운송이 완전 짝꿍처럼 따라다니거든요. 도어 투 도어.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우리 집 앞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하다. 운송이 편리하다.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확실해요. 자동차 운송은. 일단 대량 수송이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소량의 보통 근거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는 단점이고요. 원거리. 이게 멀다는 뜻이죠. 원거리 운송 시에 운임이 비싸요. 그러니까 근거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원거리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교통 혼잡 시 당연히 운송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량에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예요. 대량 수송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중량이 좀 너무 무겁거나 그런 거 하기 어렵다라는 게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 자동차 운송의 종류도 볼 거예요. 종류. 종류는요. 이제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크게 화물, 그다음에 여객 이제 사람들 운송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가용 운송은 말 그대로 그냥 자가용 자동차 이용해서 운송하는 형태고요. 영업용은 좀 화물을 이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기 화물이랑 구역 화물, 전기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 구역은 구역별로 정기적이지 않죠. 이두 가지가 가장 이제 영업용 운송에서 톤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운송 형태라고 볼수 있고, 특정 화물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화물을 운송한 형태, 특정 화물 운송이라고 하고요. 택배 화물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선생님도 익숙한 택배 화물 운송, 운전 운송 나오죠. 계속 운전 운송 도어 투 도어 방식으로 소화물, 소화물이라는 건 여러분 작은 화물이에요. 작은 화물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수화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이거 주문한 사람이 생각하면 된다. 받는 사람 지정하는 장소까지 일관 운송한다. 자, 일관 운송도 중요해요. 자, 일관 운송은 말 그대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쭉 운송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다음에 여객 운송은 여러분이 다 접해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세 운송. 전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잘안 가긴 하지만 뭐 수학여행 많이 없어졌죠. 뭐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선생님이나 학교도 이제 학기별로 몇번 가거든요. 그럼 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버스 안에 학생들이 다 타고 같이 갔다가 또 같이 옵니다. 학교까지. 그게 전체적 대표적인 전세 운송의 예시고 노선 운송도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노선이 있어서 그 노선을 타고 다니는 거죠. 친구 만나러 갈 때나 아니면 학교 갈 때나 학교 할 때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런 거 노선 운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둘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송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자동차 운송 봤고요. 두 번째, 육상 운송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뭐라 그랬죠? 철도.
철도는요, 철도 레일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객기나 화물 운송할 수 있고요. 대량의 화물 중요합니다. 대량. 아까 자동차는 소량이었잖아요. 근데 대량의 화물을 일시에 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먼저 볼게요. 자동차 운송의 비해.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왜 자꾸 뭐뭐에 비해, 뭐뭐에 뭐 근거해서 뭐뭐랑 뭐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운송 수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운전 운송 같이 그런 특징적인 단어를 빼고는 대부분 뭐와 비교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동차 운송에 비해서 철도 운송은 대량의 중량 물품을 우리가 운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또 나오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은 편이죠. 레일을 따라 쭉 가기 때문에 뭐 파손의 위험이나 이런 게좀 적다라고 볼수 있고, 또 자동차 운송에 비해 원거리 운임이 저렴하다. 자동차는 근거리에 좀 적합했잖아요. 얘는 원거리에 적합합니다. 운임이 저렴해서. 단점도 있어요. 자동차 운송에 비해 또 나오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임이 높다. 그러니까 근거리에 좀 약하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두개 비교했을 때 명확합니다. 자동차와. 환적 작업 필요해요. 환적이라는 건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긴다라는 게 환적이거든요. 환적 작업 필요한 게 단점. 그리고 대화물, 큰 화물 이용했을 때 공화 운임 뒤에서 나올 거예요. 공화 운임은 이제 운임은 운임인데 데드라고 해서 죽은 운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운임 발생한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서 바로 설명할게요. 공화 운임. 자, 종류를 보면서 설명할 건데, 철도 운송도 종류가 있어요. 수화물, 수화물. 이 숫자가 손 숫자죠? 손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되게 작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객이 승차할 때 휴대폰 보통 무임이죠. 운임 받지 않아요. 자, 소화물은 그것보단 좀 여러 개예요. 그래서 10개 이내 화물인데 작아요. 소화물.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 소재 운임 받기도 하지만 여객차와 함께 운송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물. 큰 거예요. 큰 화물. 그런데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소급은요. 소화물보단 크지만 한차 분량이 안 되는 양, 그러니까 소화물보단 크지만 이 차급까지는 안 되는 거. 차급은 뭐냐면요, 화차 한량단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예 전세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지하철 타고 가면 엄청 시끄럽게 소리 내면서 컨테이너처럼 엄청 큰 지하철 철도로 막 빠르게 운송되는 형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림 잘못 그리지만 이제 기차가 있으면 레일을 따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를 이 하나의 이 네모 칸을 우리는 화차라고 해요. 화차 한량. 그래서 이거를 전세 내는 거죠. 전세 내는 거. 그래서 이걸 차급이라고 합니다. 대량 화물. 근데 화차에 표기된 기표 톤수가 있어요. 이게 몇 톤까지 가능하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공화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데드 프레이트. 그러니까 운임이 운임인데 예를 들어 1000톤이다. 내가 전세를 냈는데 한이 중에 700톤밖에 못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돈을 냈어요. 전세 냈기 때문에. 그치만 뭐 비어있는 거 어떡해요? 그냥 아깝지만 내가 운임을 버린 운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 운임 발생할 수 있다는 게이 철도 운송의 또 단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화 운임. 그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이런 비슷한 형태처럼 생겼거든요. 생긴 거는. 근데 이거 자체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적재나 하역할 때 파손될 그런 좀 가능성이 낮아요. 이런 특징이 있다. 육상 운송, 철도 운송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봐야 될까요? 육해공이니까 해상 봐야죠, 해상. 선박. 자,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다. 배죠, 배, 선박은. 그래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대량 운송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그만 보트 같은 거 아니고요. 정말 크거든요. 진짜 커요. 엄청 커요. 건물만큼 크기 때문에 대량 운송과 원거리 운송, 우리는 나라별로 이동도 하잖아요. 뭐 중국으로도 가고 더먼 거리에 있는 이제 나라도 운송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 차지한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을 선박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해요. 아까 말했죠. 대량 화물 좀 무거운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원거리, 먼 거리에 가능합니다. 그 운임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수출입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운임이 저렴하고 화물의 크기나 형태에 구애받지 않죠.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뭐 다양한 중량 다 커버가 가능한 겁니다. 단점도 있어요. 선박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요. 느리게 나는 게 단점이죠. 기후의 영향 많이 받는 편이죠. 물론 모든 운송수단이 기후 영향을 받죠. 조금씩은. 그런데 특히 이 해상은 바다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너무 날씨가 안 좋거나 파도가 세거나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기후의 영향 많이 받고요. 항만시설 필요해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항만창고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박이 적재되어 있거나 물건을 내리거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또 단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선박을 이용할 수가 없죠. 장단점이 또 명확합니다. 그래서 또 종류를 볼게요. 자, 정기선 운송이 있어요. 정기선. 이 정기적으로 운송한다는 거죠. 정기선이 이 선자.
그래서 운항 시간표에 따라서 정기 항로를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운용한다, 운송한다. 그래서 이 정기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선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우리 화물을 얹어서 운송하는 게 정기선 운송이고요. 이 밑에 있는 부정기선 운송은 우리 화물이 중심이에요. 미리 있는 그뭐 노선이나 이런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 화물이 중점이기 때문에 화물에 맞춰서 이 선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기선 운송입니다. 그래서 용선, 용선, 용선 이런 게 빌리 선을 그 선이 뭐 선박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기 용선 빌리긴 빌리는데 정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선박을 빌려서 운송하는 거. 항해 용선은 그 시기가 아니고 뭐 구역별로 횟수별로 선박을 대절해서 운송하는 거. 나용선은 이 나자가요. 이제 벌거벗을 나자 할 한자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리긴 빌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선박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한 선원이나 필요한 기자재는 다 각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만 빌리는 게 나용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도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나온 적 거의 없는데 수능에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어떻게 출제 경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용선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용선 계약을 한 후에 어쨌든 필요한 물자나 선원이나 이런 거는 각자 선박을 알아서 용선자가 부담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나용선입니다. 나용선.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제 육해공에서 공, 항공이죠. 항공은 비행기로 운송하는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한다. 항공기의 장단점도 되게 명확하죠. 일단 장점을 보면 운송기간 짧아요. 왜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화물의 안전성이 높은 편이죠. 근데 갑작스러운 수요의 대처가 가능하죠. 또 빠르니까. 운송 중 상품이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적은 편이죠. 단점도 명확합니다. 일단 비싸요. 그쵸. 고가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운임이 대체적으로 고가고, 기후 영향 많이 받아요. 아까 선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날씨, 파도의 영향,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항공기도.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 공항이 항공로. 아까는 항만시설이 필요했는데, 이 사실 항공기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이용 못 해요. 그래서 공항이나 항공로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단점일 수 있다. 이런 시설이 없으면 못 한다. 그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수화물의 중량과 용적의 제한 당연히 크죠. 엄청 무겁고 선박처럼 우리가 막 중량의 물건들을 비행기에 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또 단점이 있다. 장점, 단점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또 막상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이 새롭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색깔 표시한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류 정보 시스템입니다. 저 오늘의 또 다른 메인이죠. 메인이 아까 운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류 정보 시스템. 우리가 계속 물류 했어요. 이제 제품 상품의 이제 물리적인 이동의 흐름을 물류라고 배웠는데 그게 효율화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이런 물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이용한다. 요즘 정보 시대죠? 정보화 시대. 물류 활동 효과적으로 통제한 구축된 시스템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교재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 두 번째는 시스템의 측면.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진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같이 다 정보를 이용한다. 기술적인 측면, 시스템의 측면, 어쨌든 다 같이 섞여서 문제는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먼저 볼게요. EDI, 전자문서교환.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를 써놨는데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선지에 영어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자문서 교환 이렇게 안 나오고 영어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EDI.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전자문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약속한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합의한 표준화된 문서가 없으면 그때그때 양식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네트워크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아니면 직접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장관이 서로 합의를 하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네트워크로 교환해서 좀 빠르게 우리 문서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전자문서 교환이고 수능 실전 문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무선 주파수 식별. 자, 무선 주파수로 이제 어떤 물건인지 식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RFID란 표현을 쓰고요. 무선 주파수로 상품을 식별해요. 그래서 뭐 각종 상품의 전자 태그 중요하면 전자 태그 얘를 내장해놔서 내가 굳이 어떻게 안 해도 비접촉식으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전자 태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접촉식으로 읽어낸다. 이게 쌍방향으로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건지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상호명 얘기할 수 없지만 되게 유명한 스파 브랜드는 그 물건 우유를 샀을 때그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얘가 아 무슨 물건 따다다다 바로 거기 떠요. 그러니까 비접촉식으로 우리가 뭐 바코드를 찍거나 그러지 않아도 전자책으로 알아서 식별해서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무선 주포수 식별 RFID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또 정보 시스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쌍방으로 같이 읽어내고 줄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선 주파수 식별에서 발전한 거에서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 같이 연결시키거든요. 아까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였죠. 근데 이 NFC는 실제로 주고받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RFID랑 NFC의 큰 차이점은 읽어내는 거, 그리고 얘는 양방향, 쌍방향,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는 실생활에 어디 있냐면, 여러분 교통카드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거나 할때 찍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결제할 때 결제 내역도 주면서 반대로 우리가 얼마 남았다 이런 정보도 볼수 있죠. 대표적으로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천후 위치 측정 시스템 GPS 많이 들어봤죠. 인공위성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물건 위치가 어딨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GPS는 여러분 이미 익숙할 것 같고요. 지구상 어느 곳에서나 인공위성에서 발신한 정보를 수신해서 이동하는 물체의 실시간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 GPS라고 하고요. 이런 GPS를 활용하는 게게또 12호입니다. 12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 12호 위성을 이용한 위치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화물의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적 관리해서 중요한 건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GPS 같은 경우는 뭐 위치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배달 같은 어플을 썼을 때 지금 실제로 어디로 와 있는지 우리 동네 어디에서 이제 계신지 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GPS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12호는 그걸 활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버스가 지금 어디 있다. 배차 간격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지금 몰려 있다. 그럼 좀 약간 띄엄띄엄 한다던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해서 좀 체계를 잡는 걸 바로 12호라고 합니다. 자, TMS. 화물이 운송되는 물류 네트워크 상에서 운송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자원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새벽 배송 같은 거 시키면 이게 실제로 정말 최적의 노선을 짜야지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예시가 TMS입니다. 그다음에 창고 관리 시스템, 창고의 입고, 보관, 출하의 모든 과정들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물류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실제 창고에 가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뭘 헷갈리죠. 그래서 그 위치를 저장하고 기록하고 효과적으로 해주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창고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 자, 자동 주문 처리 시스템 EOS. 말 그대로 딱 어떤 재주문점을 우리가 저장을 딱 해놓으면 그때 재고가 떨어지면 알아서 자동으로 주문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매장의 재고 관리를 지원한 시스템. 유닛 로드 시스템 중요하죠. 유닛 아까 배웠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닛 단위화, 그래서 묶음화, 하나의 단위화로 해서 펠릿으로 해서 우리가 좀 화물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고 뭐 하역도 하고 운송도 기계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스템이 유닛 로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좀 빠르고 일관 운송 가능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우리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것도 어떤 새벽 배송 시스템의 예시를 들었었는데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걸 하나의 망처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우리 SCM 배웠으니까 선생님 넘어가고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포스라고 해요. 이 포스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바코드를 찍었을 때, 결제할 때, 아니면 카페에 갔을 때 주문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찍으시죠. 그게 포스 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 찍으면 실제로 이게 판매 기록도 쫙 남겨주고, 그리고 만약에 재고가 필요한 상품일 경우엔 재고가 몇개 남았는지도 알려주고요. 전체적으로 정보를 잘 즉시 바로 기록해주는 그런 기계를 포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20살 처음 됐을 때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뭐 포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거나 뭔가 찍고 계산할 때 쓰는 기계가 다 포스라고 우리가 다 일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이제 자원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겠다 한꺼번에 그럼 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내 생산도 있고요, 물류도 있고요, 재무도 있고 회계도 있고 영업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영업 활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인사팀에서 월급을 줬어요. 그럼 월급을 줬으면 회계팀에 굳이 따로 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계팀에 넘어가고 회계팀이 정리하면 알아서 재무제표 만들어지고 이렇게 연계, 통합 연계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ERP라고 합니다. 요게 선생님이 하나 안 적은 게 CRM이 있어요. 이제 고객 관계 관리하는 건데, 그거는 앞부분에서 선생님 마케팅할 때 설명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뒤에 또 나와요, 마케팅에서. CRM은 가볍게 얘기하면, 이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OTT 같은 거볼 때, 여러분이 보는 그런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에 맞춰서 또 OTT가 추천돼주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을 잘 관리하면서 마케팅 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인 CRM 예시가 될수 있겠죠. 자, 오늘 물류 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는 거쭉 보고 넘어갈게요. 의미와 영역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물리적인 이동이다. 유통과의 차이점.

0: 그래서 우리는 보관, 하역, 운송이 또 키워드인데, 보관은 창고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이었고요. 하역은 이 둘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물건을 싣고 내리고 저장하고 뭐 보관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 정리하고 운송을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이동을 시켜주는 거였죠. 운송수단 그래서 크게 대표적으로 세개 배웠습니다. 육해공, 육상은 철도랑 자동차 배웠고요. 그다음에 해상은 선박, 항공은 항공기, 우리 비행기.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종류를 배웠어요. 근데 종류도 중요하긴 하지만 장단점이 너무 중요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장단점. 그다음에 또 매년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물류정보 시스템 다 말할 순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사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 풀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운송수단을 비교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해상운송 대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해상에서는 선박을 이용하잖아요. 선박에서 뭐로 바꿀 건데, 뭐로 바꿀 거냐? 얘를 찾아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보니까 육상운송이라고 했고요. 그럼 철도나 자동차 중 하나겠네요. 그런데 수시로 이루어져서 부정기적으로 상품을 운송할 수 있고, 가정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문전운송, 도어투도어 문앞까지. 그럼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자동차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걸 찾아야 되죠? 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둘 중에 굳이 비교하자면, 뭐다 받겠지만, 선박이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많이 받는다는 아니고요. 원거리 운송 시 운임이 저렴하다. 얘는 근거리에 적합했잖아요. 얘도 아니죠.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적합하다. 맞죠? 소량 화물. 대량이 좀 어려웠죠. 원활한 기동성으로 신속하다. 이거 장점에 있었죠? 자동차. 정답은 디귿리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묻는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교. 자, 그리고 마지막 기출 문제. 얘는 이제 정보 시스템 찾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형태 똑같습니다. 제시문 보고 이렇게 찾는 거. 빨리 찾아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당사는 글로벌 의류기업으로 해외 판매에 따른 운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대요. 봤더니 상품 포장하고 팰릿에 여러 상자를 화물을 하나의 다물 환위로 단위화하겠다는 거네요. 유닛, 단위화, 묶음화. 컨테이너를 적재하다 보면 하역의 기계화, 우리가 지게차 같이 한 번에 옮길 수 있다. 이거 팰릿, 화물 단위, 일괄 운송 너무 많은 힌트를 주고 있죠? ULS입니다. ULS. 그래서 유닛 로드 시스템. 이 지금 물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 또 시스템 중 하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CRM, 아니면 뭐 SCM, 뭐 CBO, EOS 선생님이 아까 사례로 하나하나 다 설명했던 거죠. 이 다섯 개 선지가 아까 봤던 우리가 10개 넘는 그런, 물류정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한 문제 꼭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10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유통을 끝냈습니다. 유통, 네 개의 기준으로 배워서 교재 기준을 배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단원에서 봤을 때 유통이 어렵진 않아요. 오늘 배웠던 내용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건데 이제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하겠지만 문제 풀고 나서는 이제 금융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보통 강의할 때좀 말이 빠른 편이어가지고 선생님 이걸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융이나 무역은 진짜 전달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줄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까지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나중에 또 판매에서 오늘 유통에서 배웠던 내용들 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잘해두면 뒤에서 또 편하다. 이제 계속 얘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통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간에는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우리가 유통 관리랑 물류 관리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수능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적합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3문제 한 문제 분석해보고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 명언 같이 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보통 욕심이 많으면요.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마음이 엄청 조급해지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약간 심호흡하면서 차분해지게 하려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날씨도 풀리고 더워지고 또 나중에 추워지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 또 심리 상태가 변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찍는 시점은 날씨가 좀 따뜻한 시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점이 제가 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날씨든 어떤 영향들이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심호흡하면서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기 전에 문제 강의 보기 전에 반드시 문제 풀어오고 해설까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끝날 때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복습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유형학습 같은 경우에는 가리고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 스스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에서는 답만 찾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꼭 해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늘은 교재 16강을 함께 학습할 건데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는 부탁과 건강에 관련된 표현들이 지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들이 나오는데요. 만리장성, 자금성, 그리고 진시황 병마용, 그리고 이화원 같은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으로는 동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완료와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진행, 지속, 임박 표현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로 다이어, 그리고 도시에 관련돼서 난징 관련된 표현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유형학습으로 함께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유형학습은 부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부탁 관련된 지문 함께 읽고 해석해 보죠. 웨이 리강, 니 현재 在家 봐. 리강, 너 지금 집에 있지? 자, 이렇게 확신에 찬 추측을 할때 끝에 바를 붙어서 뭐뭐 하지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有件事我想请你帮忙.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 什么事? 무슨 일이야? 你说, 얘기해봐. 자, 지금 이 대화는 전화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려고 전화한 거네요. 我在网上买的电脑现在送到我家门口了. 내가 인터넷에서 산 컴퓨터가 지금 우리 집문 앞에 배달되어 있어. 你先把它搬到你家里. 我晚上再去你家拿. 麻烦你了. 너가 먼저 그것을 컴퓨터겠죠? 너네 집으로 먼저 옮겨놔주면 내가 저녁 때 다시 가서 가져갈게. 자, 먼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现在 호응 관계 단어가 등장했어요. 麻烦你了. 什么麻烦不麻烦的? 아유, 무슨 번거롭고 안 번거롭고가 있어. 자, 이 얘기는 요 표현도 중요한데요. 什么 A不A的? 요 표현 구조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这么简单的事不算什么. 이렇게 간단한 일은 별거 아니야. 자, 여기서 算은 뭐뭐 인셈치다라는 뜻이에요. 我现在就去拿. 지금 가지, 내가 지금 가서 가지러 갈게. 니방신, 막 걱정하지 마, 안심해가 되겠습니다. 아, 무슨 번거롭고 안 번거롭고가 있어. 자, 우리말하고도 비슷하죠. 什么麻烦不麻烦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 구조 한번 다시 살펴보죠. 什么 A不A的 무슨 A하고 A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 얘기는

0: 많이 된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什么麻烦不麻烦的예요.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아우 무슨 번거롭고 안 번거롭고가 어딨어 이런 표현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탁 지문입니다. 小王这些词你都背完了吗? 이 글자들, 이 단어들 너 다 외웠어? 예, 这些词에서 불특정한 복수, 다수를 나타낼 때 시에라는 양사를 쓰죠. 背, 외우다란 뜻이고요. 다 외웠어? 差不多了, 거의 다 외웠어. 나니나, 너는? 我读也读了,写也写了,就是记不住.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 또 쓰기도 했는데 근데 记不住, 외울 수가 없어. 기억할 수가 없어. 你能不能告诉我背词的方法? 能不能 할 수 있니 없니?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없니? 이건 거고요.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어 없어? 정반 의문문,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화 했습니다. 我也没有什么特别的方法. 나도 특별한 방법은 없어. 平时多看几遍就行. 평상시에 몇 번 더 보는 게 다야. 자, 그렇게 특별한 뭔가 그 이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친구가 지금 물은 건데 특별한 비결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유형학습 지문은 건강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你感冒好点了吗? 너 감기 좀 나았어? 昨天打了针也吃了药可是今天跟昨天差不多没好多少 어제 주사도 맞았고 약도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어제랑 차이가 없어. 그렇게 얼마 좋아지지 않았어.
1: 听说最近的感冒很不容易好看样子你也不例外
0: 듣자니까 최근 감기가 좋아지기 쉽지 않대. 보아하니 너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是啊, 맞아. 你也得小心. 너도 조심해야 돼. 여기서 데이라고 읽어야겠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용법입니다.
1: 出去的时候别忘了戴口罩.
0: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말고. 예, 戴口罩 할 때 마스크를 쓰다. 예, 戴라는 동사 쓰죠. 두 번째 건강 관련 지문입니다.
1: 儿子, 아들아네요.
0: 아들아, 你的脚怎么了? 네 다리 어떻게 된 거야? 怎么了? 어떻게 된 거야? 하는 표현입니다. 没事吧? 별일 없는 거지?
1: 中午我穿着拖鞋踢足球,不小心崴了脚.
0: 점심때 제가 穿鞋인 거죠? 예, 신발을 신은 거죠. 신발을 신은 채로, 이 저가 뭐뭐한 상태로, 그걸 지속한 채로라는 뜻이니까 슬리퍼, 토시아 하면 슬리퍼거든요. 슬리퍼를 신고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다리를 삐었답니다.
1: 我跟你说了多少次了?
0: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1: 运动的时候不要穿拖鞋.
0: 운동할 때는 슬리퍼 신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니.
1: 可你总不把我的话当回事.
0: 자, 요 표현 좀 볼게요. 그런데 너는 항상 나의 말을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 不严重,
0: 심각하지 않아요. 过两天就会好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您放心, 안심하세요. 자, 여기서 바, 요 표현을 좀 볼까요? 把A当回事. A를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뿌나 혹은 메이와 함께 쓰여서 부정형으로 종종 많이 쓰입니다. 뿌바 이렇게요. 여기 요 전체 문장 앞에 뿌를 넣어요. 뿌바 A 당회시 이런 식으로요.
1: 他总是不把复习当回事.
0: 그는 늘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죠. 그리고 这点小病我不会把它当回事了.是的. 이런 가벼운 병증, 이런 작은 병증은 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把它当回事. 이것도 표현을 아예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관련 지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문화 시간으로요. 중국의 중요한 유적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국어 표현도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단어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온 단어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 문제에서 이 단어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석으로 형태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밑에 발음을 모르더라도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 해석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중국어 시험 범위는

대부분 다 기본어 위에서 나오고 기본어 위에서 넘어선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따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아예 그 A로 대체시켜서 치환시켜서 보셔도 무방한 거니까요. 자, 총네 가지 문화유적지가 등장할 건데요. 첫 번째로 만리장성이 나와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어로 장청이라고 말하는데요. 장청, 이성이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자, 한번 중국어 표현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现在的 장청시 明朝的时候重新建修建的. 지금의 장성은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重新修建的, 다시 건축한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다시 라는 뜻인데요. 이때의 요 한자요. 얘는 무거울 중자잖아요. 그래서 쫑이라고 읽어야 맞는데 여기선 쫑으로 읽지 않고 종으로 읽습니다. 네, 다시라는 의미로 활용이 될 때는 종하고 이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종신 요 단어 따로 좀 기억하시고요. 장청시 중국 历史上 最伟大的 建筑之一. 장성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다. 자, 이렇게 문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를 역시 또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시고 난다면 다른 문항에 적용시켜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전이도가 높은 문장입니다. 아주 뭐뭐한 것중 하나다라고 말할 때 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 중 하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은 중국의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보다오 장청 베이하오한이란 표현입니다. 장성에, 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네, 만리장성에 올라가면 큰 비석에 이 표현이 써 있습니다. 보다오 장청 베이하오한. 네,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유명한 글귀죠. 만리장성에 오르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유적지로 가볼까요? 옆에 이렇게 그림도 함께 나오니까 이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좀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인터넷으로 또 검색 찬스를 쓰셔서 활용해 보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구공이 나와 있습니다. 고궁이라고 읽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금성을 중국어로 구공이라고 합니다. 구공 예叫 紫禁城. 구공은 紫禁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 예지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별칭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지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구공은 紫禁城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공 위위 베이징의 중심. 자, 위위가 나왔는데요. 구공은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말할 때 위위를 씁니다. 하지만 얘가 기본어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웨이위가 위치하다가 나와 있죠. 원래 좀 자연스러운 문장에서는 웨이위를 쓰시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수능 중국어 얘가 기본 어휘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짜이 뭐 이런 표현으로 교체되어서 나옵니다. 어디 어디 있다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구공은 베이징의 중심부에 있대요. 자, 지금 앞서서 만리장성 그리고 구공 다 베이징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입니다. 구공시 종공원 1406년 开始 修建的 공원, 그리고 1420년 建成. 자, 구공은 서기 1406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리고 서기 1420년에 완공이 되었다는 뜻이죠. 종 开始 역시 모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전체 문장을 꿰뚫는 구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 开始 하면 뭐뭐부터 시작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1406년부터 시작해서 1420년에 완공이 되었다. 건축물 나타낼 때 역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공 동시宽 753m. 구공은 동서로 753m. 너비가 그렇고요. 남北长 961m. 남북으로 길이가 191m래요. 면积有 72만 平方米. 면적이 72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지금 여기에 넓이와 그리고 길이, 그리고 면적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아닌 것들, 그 어휘, 기본 어휘가 아닌 것들 봐주시면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진시황 兵마俑인데요. 진시황 병마俑.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시황 兵마俑 위위 중국 중부의 시안 시내. 지금 진시황 병마용 아마 뭐 역사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진나라 때의 유적이고요. 예, 그리고 각각의 표정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정교한 유적이에요. 진시황 빙마용은 위위 또 나왔죠.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 중부의 시안 시내에 위치해 있다. 1974년, 有一位 농민 발견了 진시황 빙마용. 1974년에 한 농민이 이 진시황 빙마용을 발견했대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진시황 兵马俑的几千件兵俑中没有一个相同的面孔. 진시황 兵马俑의 이 수천 개의 兵俑 하면 병사 인형을 말합니다. 그 병사 인형 중에는 没有一个相同的面孔. 얼굴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서로 모두 다 얼굴이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해 문장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이걸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고, 이걸 하나하나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보실 필요도 전혀 없지만, 그렇지만 전체 구조가 나오는 문화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건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들도 배경 지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문화 문제 소재로 나왔을 때, 아, 이게 수능 특강이 있었던 거지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허위엔이 나오는데요. 이화원이라고 하고요. 이허위엔하고 이성, 이성, 이성으로 읽습니다. 이허위엔是世界著名的皇家园林. 자, 이허위엔은 세계적으로 著名하면 유명한 거죠. 요밍의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실 정원이다. 오른쪽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허위엔位于北京市海淀区. 역시 또 위위 등장했네요. 이허위엔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베이징시 하이덴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무슨 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를 취라고 불러요. 이허위엔里的昆明湖是人工湖. 이허위엔 안에 昆明湖는 인공호수다. 자, 앞에 이렇게 바다같이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호수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한 인공호수란 얘기입니다. 이허위엔里有一条长700多米的长廊. 자, 지금 이条 장랑이 있는 거죠. 구조가 이허위엔 안에는 장랑이 있대요. 긴 복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도의 길이가 700여 미터가 되는 복도가 있습니다. 장랑上面有8000多幅画. 자, 장랑 그긴 복도 위에는 8000여 점이 넘는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역시 서로 다른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서요. 이렇게 물론 황가의 여름 별장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날씨가 뜨겁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긴 복도를 만들어 놓고 비를 피하거나 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도에 있는 그 위에 피하는 그 곳에 그림을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서 역시 예술적 면모를 뽐내고 있죠.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고요. 이허위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는 어법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학습할 내용은 동태 표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러와 꾸어의 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완료의 러, 그리고 경험의 꾸어였는데요. 계속 이어서 오늘은 지속의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동태조사라고 하면 러, 저, 꾸어 이세 가지를 빼놓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러와 그리고 꾸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을 만들 때 바로 이 짜이와 쩡짜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동작의 진행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진행을 만드는 진행의 표지는 중국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끝에 너를 붙여줄 수도 있고요. 짜이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쩡짜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세 가지 모두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他们 吃饭呢, 그들은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我在听音乐, 혹은 너를 붙여서 我在听音乐呢 해도 돼요.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의 짜이. 짜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도 있었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진행의 의미까지 추가되었어요. 짜이의 의미를 그 문맥 속에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정在,

너가 또 있습니다. 他正在看书呢. 그가, 그녀가 책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짜이와 이 정짜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은 부사로 바로 딱 그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속의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자 바로 그때 또 그거 하는 중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자의 특징도 살펴봤어요. 다음은 부정형을 볼게요. 자, 부정형.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일이 발생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미 발생한 일은 may로 부정을 합니다. 진행태의 부정은 may, mayor 동사 형태로 부정하거나 혹은 may, mayzai 동사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예문 볼게요. 他没有看电视. 그는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在听音乐呢.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자, 이렇게 진행의 부정은 아주 많이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A 하는 중이 아니라 B 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일 때 조금 적게 사용이 됩니다. 자주 빈도수가 많은 건 아니란 얘기죠. 他没在写信，在写作业呢.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의 문이죠. 진행의 의미일 때 이거 하는 중이 아니라 이거 하는 중이다라고 말할 때 주로 그럴 때 부정형을 많이 사용한다. 그때 may를 쓴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지속의 의미를 갖는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절을 쓸수 있는데요. 기본 형식은 동사 뒤에 절을 붙이고 그 뒤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가 기본 형식이에요. 老师站着，学生们坐着. 이런 문장이요. 선생님은 서 있고, 지금 서 있다, 짠, 서다라는 뜻이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의미에서 뒤에 저가 붙어 있는 거고요. 学生们 坐着, 학생들은 앉아 있다잖아요. 앉아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뒤에 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저, 이거 한 채로 이거 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해요. 이런 문장도 독해 문장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봤습니다. 정리만 할 뿐인 거예요. 동사 1 뒤에 저 붙이고 동사 2를 붙이는 이런 경우예요. 예문 볼게요. 他很喜欢躺着看电视. 그는 누워서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누운 채로 TV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른 동작을 할 때, 그럴 때 躺着看电视 이런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형태로 지금 형식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본 예문 속에서 확인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부정형 볼게요. 지금 기본 형식 보고 부정형 보고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구조화 하셔야 됩니다. 어법은 꼭 구조화 하셔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만났을 때그 기본 개념에 대입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문제를 보고 이거는 뭐 저에 관련된 문제네 하고선 감으로 풀어요. 이렇게 감으로 풀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수능 특강에서 수능 중국어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내용에 맞춰서 대입해서 풀면 절대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단순히 감으로만 어법을 풀지 말고 기본 개념을 꼭 익힌 후에 그 기본 개념에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선생님이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형 볼게요. 부정형은 may 동사 저 형식이에요. 역시 저가 살아 있다는 것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窗户 may 开着, 창문이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may를 붙여주는 거죠. 예, 저의 진행과 그리고 지속의 저를 모두 다 may로 부정한다라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진행상과 지속상의 비교입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진행을 나타낼 때는 너, 짤, 그리고 정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표지로 활용한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지속상일 때는 저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예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他在戴眼镜呢. 진행이죠. 그리고 他戴着眼镜. 요거는 지속입니다. 짜이가 너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 볼게요. 뭐뭐 하는 중이다잖아요. 그가 안경을 쓰고 있다.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안경을 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는 안경을 쓰고 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안경을 쓰는 중인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같이 따로따로 의미가 구별될 때도 있지만 얘네들이 비교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하면서 지속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봐두시면 좋겠어요. 진행상과 지속상의 의미 비교가 두드러지는 문장을 통해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주의사항입니다. 항상 어법의 기본 개념이 등장하고 주의사항이 나왔었잖아요. 그 주의사항은 중요했죠. 예, 문제로다 출제가 되었을 때 부정 형식도 중요했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쓸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해해 두는 건 중요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비지속성 동사라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비지속성 동사. 우리 이거 실향 보호할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거든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보호를 얘기하는데 이 동사 자체가 지속성이 없는 동사일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진행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속하지 않는 동사들은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비지속성 동사는 라이, 취, 떠, 지에, 훈, 비, 예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오다, 가다, 도착하다, 결혼하다, 졸업하다 이런 아이들이었죠. 얘네들은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他们正在出发. 그들은 출발을 하는 중이다. 우리말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출발하다라는 단어가 비지속성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他们正要出发. 그들은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他正在到学校. 그는 지금 학교에 도착하는 중이다. 이상하잖아요. 예, 到는 도착하다라는 어떠한 시점만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비지속성 동사인 거죠. 근데 정자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지속을 나타내고 있어요. 진행을 나타내고 있죠. 정자에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행의 표현과 비지속성 동사가 함께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가 이미 학교에 도착했다. 이런 문장으로 바꿔주면 좋겠네요. 他已经到学校了. 이렇게 변경해주면 좋겠죠. 자, 왜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했던 정자이와 짜이의 차이점 알려드렸죠. 이 정이 마침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주의할 점. 이 진행하고 지속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문으로 볼게요. 昨天我去他家的时候，他正在玩电脑。 어제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제 그 시점에 걔는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도 과거의 문제에도 진행상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꼭 현재만 나타내라는 법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现在我在散步呢. 지금 나는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진행인 거죠. 明天你来的时候，我可能在睡觉. 내일 네가 올 때, 나는 아마도 자고 있을 거야. 자,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지만 그거 할 거다, 그거 하는 중일 거다라고 미래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행상이나 지속상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건 쓸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임박상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도 수능중국어에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임박이라는 것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매진 임박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곧그 상황이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황이나 동작이 곧 발생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要了 같은 경우에는 예, 火车马上要开了 기차가 곧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快了도 있어요. 快春节了 곧 춘절이 된다. 지우야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快要了, 지우야올러 다 똑같이 뭐뭐 곧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레가 곧 시험이다.
后天就要考试了.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밑에 있는 이 별표입니다. 지우야올러 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쓸수 있어요. 호우티엔 같은 거요. 이미 써 있죠. 모레. 모레의 곧 시험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콰일러 앞에는 시간 부사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우티엔 콰이야오考试了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지우야올러 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쓸수 있지만 콰일러 앞에는 시간 부사를 쓸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는 OX 퀴즈 시간입니다. 먼저 쭉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강의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京剧演出快开始了. 开始了 했네요. 자, 방금 나왔던 거 快乐가 나왔습니다. 경극 공연이 곧 시작한다. 자, 아까 지우야올러와 콰일러의 구별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우야올러 앞에 구체적인 시간사가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긴 지금 시간사가 있는 문장이 아니네요. 그럼 둘다 가능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경극 공연이 곧 시작한다. 맞고요. 임박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那个戴着眼镜的人就是我哥哥. 그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나의 오빠다. 戴着眼镜 그거 한 채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태의 지속입니다. 맞죠? 저 쓰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3번 볼게요. 他不再听音乐，在看电视.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자, 지금 진행의 의미로 짜이가 쓰인 건데 지금 뿌로 부정했네요. 이상하죠? 진행은 일이 이미 발생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may나 may용으로 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바르게 고쳐주면 他没在听音乐，在看电视 쓸수 있겠죠. 4번 가볼까요? 上午我去他家的时候，他正在吃饭呢. 오전에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네, 과거가 됐을지라도 그때 그걸 진행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OOXO가 정답입니다. 몇 가지 문항 더 풀면서 좀더 우리 같이 학습한 개념을 공고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항 함께 살펴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后天下午我可能在看电影. 모레 오후에 나는 아마도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일 거야.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2번 我没看电视，正在吃饭呢. 나는 TV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没看电视 해도 되고, 没在看电视 해도 되고, 둘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孩子们在学习，你一会儿叫他们吧.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너 이따가 그들을 불러라. 괜찮고요. 4번. 昨天我去他家的时候，他正在玩电脑. 어제 내가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중, 컴퓨터를 하는 중이었다. 게임은 아니네요. 컴퓨터를 하는 중이었다. 맞죠? 어제, 과거의 진행입니다. 5번. 他一直正在等你的电话，你快给他打电话吧. 그가 계속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얼른 그에게 전화해봐. 이런 의미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즈라는 부사를 좀 볼까요? 이즈는 계속이란 뜻이잖아요. 계속. 그쵸? 그런데 정자이를 볼게요. 아까 짜이는 지속을 나타내는 진행의 표현이었어요. 짜이, 진행. 그런데 여기 앞에 쩡이 붙어 있어요. 쩡은 바로라는 뜻이었잖아요. 아까 부사로 바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즈와 쩡 짜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면 이즈는 계속 지속을 나타내는 거고 쩡은 바로 막 그런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얘는 이즈 짜이만 붙여주셔야 맞습니다. 그는 계속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려면, 그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이즐 짜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즐 정 짜이는 틀리고, 이즐 짜이가 맞다. 자, 요 개념은 새롭게 나온 개념이니까 추가해서 기억해 두셔야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즐 짜이. 이즐 정 짜이는 안 된다. 10번 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他手上不拿着书. 그는 손에 책을 들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네요. 자, 저를 부정했어요.
지속에 저를 부정했어요. 그러면 뿌가 아니라 메이를 쓰셔야겠죠. 他手上没拿着书. B. 他的桌子上放着一瓶花. 그녀의 책상 위에 꽃한 송이가, 꽃한 병이네요. 송이가 아니라 병이 놓여 있다. 이렇게 이 놓여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 볼게요. 他坐在椅子上愉快地唱着歌. 그가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역시 저 상태의 지속의 의미로 동사 뒤에다 잘 나와 있죠. 정답은 B와 C,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발음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음 문제 볼게요.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지금 여기서 조합 가능한 발음 정리해 왔습니다. 지, 그리고 지오, 시, 시오. 예, 이런 단어들이 조합이 가능한데요. 각각 선지에 있는 단어들도 볼까요? 지는 몇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는 동서남북할 때 서쪽이고요. 지하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시에 쓰다, 그리고 시에는 먼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 가능한 발음과 선지에 있는 발음이 같은 것은 1번 지겠죠. 그래서 몇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지금 매각마다 한자가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는데요. 한자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지기를 선생님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자 문제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부수와 의미를 이어서 연결지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보죠. A번, 他感冒了. 그는 감기에 걸려서 一直咳嗽, 계속 기침을 한대요. 자, 이 咳嗽도 수능 한자 빈출 단어입니다. 기침을 할 때는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앞, 뒤에 모두 다 예, 입구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그어서를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자, 얘는 그 15분을 나타내는 단위인 크이죠. B번, 妈妈对我的影响很大. 엄마가 나에 대한 영향이 크시다. 그러니까 影响인데요. 예, 영향이란 뜻이고 이렇게 쓰는 거 한자 맞습니다. 예, 맞는 한자도 오른쪽에 한 번씩 꼭 다시 한번 스스로 손으로 적어보세요. C. 这次非常感谢你帮了我. 이번에 나를 도와줘서 대단히 고맙다. 맞고요, 感谢. 그리고 D번, 这次活动是学校组织的. 이 활동은 학교가 조직해준 거래요. 组织할 때, 조직할 때 앞에 둘다 실사별 붙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얘는 认识할 때 是다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만 골라보면 B와 C, 3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은 다이어 문제가 등장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다이어가 나왔을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几天我没吃晚饭，结果了3公斤. 요 며칠 나는 저녁밥을 안 먹어서 결과적으로 3kg가 어떻게 됐다. 저녁밥을 안 먹었으니까 3kg가 빠졌겠죠. 그죠? 妈妈给我买的裤子有点儿密，穿着不舒服. 엄마가 나에게 사준 바지가 좀 밑줄해서 그래서 입기에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두 가지 뜻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단어 바로 쇼죠. 쇼는 마르다, 몸매가 마르다, 여우다, 쇼 뭐 이렇게 쓸수 있고요. 팡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꽉 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두 번째 것은 꽉 끼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쿠즈 요델 쇼 이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쇼우에 마르다라는 뜻 말고도 옷이 꽉 끼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예, 오랜만에 반갑게 한어병은 문제가 나왔네요. 난이도도 아주 낮은 문제입니다. 빙고어 밑줄입니다. 사과가 밑줄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산콰이진 한 근에 3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물어봐야겠죠. 일반적으로 가격을 물을 때 多少钱 할수 있지만 이런 사과 점머마이 어떻게 팝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정답은 3번 점머마이고요. 다른 것도 보죠. 1번은 따보다 큰가요, 크지 않은가요고요. 2번은 好吃吗? 맛있나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谁买的? 누가 산 것입니까? 그리고 5번 이공요지거 다 합쳐서 몇 개가 있습니까?겠죠. 그래서 정답은 점머말 어떻게 파나요? 3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지만 절대로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선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웨이 샤왕 니점.

现在才接电话呀，不好意思，小王너 어째서 지금에서야 전화 받는 거야? 미안해, 전화를 늦게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겠죠? 방에다 두고 왔어. 내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와서 방에 두고 왔어가 자연스럽겠죠? 原来是这样.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用手机玩游戏呢?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대요. 一直在接别人的电话. 계속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있었대요. 4번, 在图书馆把手机关了. 도서관에서 휴대폰을 꺼놨었대요. 5번, 手机掉在地上后就坏了.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에, 땅에 떨어뜨린 후에 그래서 고장이 났답니다. 예, 坏, 고장났다라는 뜻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些饺子是你包的吗? 자, 包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包饺子, 예, 만두를 빚다라는 뜻이었고요. 이 包에는 대단히 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다이어에서 정리했던 거 추가적으로 꼭 기억해 보시고요. 이 만두들은 네가 빚은 거니? 是啊, 맞아. 还不错吧? 그럭저럭 괜찮지? 잘했지? 看起来挺好, 보기에 아주 좋다. 不知道味道怎么样? 맛이 어떨진 모르겠어. 我吃一个. 내가 하나 먹어볼게. 别用手, 손을 쓰지 마. 等一会儿, 잠깐 기다려. 자, 그럼 손 쓰지 말고 뭐 젓가락을 쓰든 숟가락을 쓰든 그런 게 나아야겠네요. 都是为你包的, 다 너를 위해서 빚은 거야. 2번, 我包饺子包累了. 나는 만두 빚다가 피곤해졌대요. 饺子凉了不好吃. 만두가 식으면 맛이 없다. 味道不是那么好. 맛이 그렇게 있지 않다. 我去给你拿双筷子. 내가 가서 젓가락을 가져다 줄게. 손 쓰지 말고 젓가락을 가져다 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네, 6번 문제까지 같이 봤고요. 이번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그림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你好，我买东西满300了。 有礼物吧?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을 300위안 다 차게 샀어요. 有礼物吗? 有礼物吧네요. 선물 있죠? 라고 물은 거죠. 是的,先生. 맞습니다, 선생님. 밑줄이에요. 到了您, 당신 차례에 도착하면, 당신 차례가 되면, 你来取就行. 가져가시면 됩니다. 您先去取号, 먼저 번호 받아가세요. 요 얘기죠. 그죠? 먼저 번호 받아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차례가 되면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니까요. 1번이고요. 不能替别人取礼物,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선물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今天的礼物刚发完了. 자, 오늘 선물이 다 발송됐대요. 다 드렸대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您这些东西还没满300. 당신이 산이 물건들은요, 아직 300위안이 차지 않았어요. 만 차다라는 뜻이죠. 만 300 送礼物的活动已经结束了. 자, 300위안을 채우면 선물을 드리는 그 활동이 이미 结束하면 끝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적당한 가로 안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은 1번, 번호를 뽑으세요가 되겠죠. 자, 이렇게 7번까지 같이 봤고요. 이번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빈칸 내용 찾는 거고요. 去某某公园要多长时间? 네, 땡땡 공원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那得看怎么去. 자, 여기서 읽을 때 얘도 더가 아니라 데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걸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开车去只用半小时就能到. 예, 开车하면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 운전을 해서 가면 30분을 사용하면, 30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대요. 지금 찌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 차를 몰고 가면, 그럼 30분이면 도착합니다. 要是坐公交车的话,要是什么什么的话, 구조 또 나왔네요.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만약 뭐뭐 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0: 공지하우처 버스죠. 버스를 탄다면 그러면 밑줄일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카이처하고 쪼어 공지하우처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운전을 해서 직접 가는 거랑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랑 뭐가 더 빠를까요? 예, 당연히 운전해서 가는 게더 빠르겠죠. 버스는 계속 여러 군데에 설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스를 탄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습니다. 카이처 이 말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나옵니다. 카이처 취 콰이 베이바. 베이는 배라는 뜻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 게 배가 더 빠르대요. 그렇죠? 그러면 두배더 빠르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차를 운전해서 갔을 때 30분이었으니까 배가 빠른 거니까 1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계산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측해놓고 한번 선지로 가볼까요? 쪼어져 보타이 수호 예, 타기에 불편하다. 아니고요. 반 小时 차이오 이량 30분에 겨우 한 대가 있다. 예, 아니죠. 여기서는. 이 밑에 문장, 마지막 문장이 나오기에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就能到公园门口, 공원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4번, 可以看到美丽的风景,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다. 아니고요. 5번, 最快大概也得1个小时. 가장 빨라도 거의 1시간은 걸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1시간 30분, 시간이 딱딱 나왔고, 그러니까 배가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 문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 난징이라는 도시가 나왔는데요. 이 난징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난징이란 도시는 중국 구도의 뚜라고 읽어야죠. 수도 할 때도, 고도 할 때도 뚜라고 읽습니다. 난징은 중국의 오래된 도시로, 고도, 옛 도시로, 짜이장수성, 장수성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石头城이라고 불렸대요. 石头는 돌, 돌멩이죠. 人口大概900万, 인구는 대략 900만 정도가 되고요. 중국历史上 好几个王朝的首都在南京. 중국 역사상에 好几个王朝, 아주 많은 몇몇 그 왕조들이 수도가 在南京, 난경에 있었대요. 중산陵, 중산릉, 그리고 夫子庙, 夫子庙, 그리고 위화台, 风景区 등 可看的地方很多. 자, 역시 구조가 또 나왔어요. 문화 문제에서는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시는 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난징에는 이것, 이것, 이것 등 可看的地方很多. 볼만한 곳이 아주 많이 있다. 이런 구조들. 유적지가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볼거리가 많다라는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위치 나왔죠? 중국 구두고在江苏省에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인구 나왔습니다. 大概 900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별칭 也叫石头城이라고 부른다. 축제 나왔나요? 축제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요. 볼거리 이것 같은 볼만한 곳이 아주 많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으로 이제 볼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4번 축제가 되겠죠. 예, 난징에 관한, 이 도시에 관한 전형적인 문장들입니다. 위치, 그리고 별칭, 인구, 역사,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들 나오는 구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어법 관련된, 이 문화 내용 관련된 문제 푸는 것은 아주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강의 한눈에 정리하기 16강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사소통 표현에서 부탁 건강 관련된 표현 봤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유적 만리장성, 꾸공, 진시황, 병마용, 이화원까지 같이 봤었습니다. 동태 표현, 진행, 지속, 임박 표현 중요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 방금 다이어 쇼의 의미 새롭게 나왔으니까 꼭 노트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나온 표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셔서 복습하시는 게꼭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배운 내용 다시 꼭 정리하도록 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짜이지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오늘 14강이죠. 14강은 경력개발과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력개발과 그 다음 평생학습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이제 경력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경력개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력개발 경로 탐색에서 우리가 경력개발을 계획하는 단계,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경력개발 단계가 있고 경력개발 계획 단계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번 14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평생학습이에요. 이 평생학습 부분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 수능에, 역대 수능에 매번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자, 경력이라는 건 뭐냐?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집합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안팎에서 경험을 모두 포괄해가지고 하는 개념이 바로 직장 안팎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력 개발은 경력을 계획하고 그 다음 경로, 목표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자신과 상황을 인식해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력 개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을 계획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력 개발하는 이제 목적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개인적 차원이나 조직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에게 어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직무에 대한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 개인의 능력 발휘와 역량을 진단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현업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개인의 성취, 개인 성취 유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은 개인의 어떤 자질 향상과 우수 인력에 대한 이직 방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인력이죠. 우수 인력을 갖다가 뭐 해야 돼? 이직을 방지해야 돼. 회사 나가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배치가 가능하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경력을 이수하게 하는 게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의 경력 개발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들어봤죠? 열심히 가르쳐놨는데 나가버리더라. 이러면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한 인력 손실일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의 필요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인적 요구, 그 다음에 조직적 요구,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조직적 요구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요구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 요구 같은 경우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 축적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고용시장에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서 또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성취 욕구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필요하고, 조직적 요구로 본다면 경영 전략의 변화예요. 기업에서의 어떤 경영 전략의 변화는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직무를 향상시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경쟁력이 강하고 직무 환경의 변화, 능력 중심 인재 양성이 바로 조직적 요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환경적인 변화도 경력 개발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죠. 삶의 질의 어떤 추구라든가 전문 인력의 인력난의 심화, 그 다음에 취업 경쟁력의 심화, 직 정보의 빠른 변화,

이러한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경력 개발 단계, 요거는요, 뭐하고 같이 좀 보면 좀더 도움이 되냐면은 생애 발달 단계와 좀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여러분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과거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생애 발달 단계와 연계해가지고 경력 개발 단계를 같이 좀 믹서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직업 선택은 어쨌든 간 18세까지 우리가 그 직업 선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 가치관, 적성, 이러한 정확한 자기 이해와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환경, 보상 등에 대한 탐색 등을 통해서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단계가 바로 직업 선택 단계다. 청소년 시기까지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좋겠고, 조직 입사는 어쨌든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조직에 입사되는 거잖아요. 대학을 졸업했든 고등학교 졸업했든. 그래서 19세에서 약 25세, 이때 조직 입사에 이제 하더라라는 거. 아, 물론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이거보다 늦을 순 있어. 어떤 사람은 30살에 할 수도 있지.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19세에서 25세 조직 입사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선택한 분야의 조직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직무를 선택하는 단계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고 직무를 선택하는 단계가 바로 조직 입사 단계고. 자, 입사해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력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40세 정도까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 학습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뭐에 노력과 함께 어디에 관심이 많아 승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단계다라는 거. 이거 헤비거스트의 발달 단계에서 와 관련해서 직업 생활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 경력 중기. 경력 중기라고 하면 41세에서 약 55세 되는 거죠. 그 요게 성년기 시점에 거의 요 단계에서부터 성년기 시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만은 주로 이 내용이 여기 경력 초기가 성년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고, 중년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좀 유사한 내용들이 좀 많죠. 조직 내에서의 성취 목표를 이루고, 입지를 굳히게 되어서 수직적인 승진보다는 그동안에 성취한 것을 뭐해? 재평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단계가 바로 이 경력 중기 단계다. 재평가 생산성 유지, 중년기의 직업 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다음 경력 말기. 경력 말기 한다면은 56세 이후를 이제 경력 말기라고 하는데 조직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뭘 고민해? 퇴직을 고려하는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경력 중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처가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은퇴하는 시점 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퇴직을 고려하는 시기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어떤 생애 발달 단계처럼,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의 어떤 경력 개발에 대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하고 연계해서 같이 봐라? 생애 발달 단계와 연계해서 같이 공부해 놔두면은 경력 개발과 생애 발달 단계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어떤 내용 융합형 형태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경력 개발 경로인데요. 개인이 대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직업이나 직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을 준비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력 개발의 중간 단계로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력 개발 경로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경력 개발 계획 단계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경력 개발 단계야. 경력 개발 단계는 뭐하고 연계해서 봐라? 생애 발달 단계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좀 이해하면은 좀더 이해가 쉽다. 경력 개발 계획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는 직무 정보를 탐색해요. 그래서 관심 분야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탐색하고 고용 및 승진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급여, 업무 환경을 탐색하고 종사자의 직무 어떤 만족도 등을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흥미적성, 가치관을 파악하고 직무 관련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아, 여기 부분이 기회 요인이구나. 아, 이런 부분은 좀 장애 요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단계가 자신과 환경이에요. 그를 토대로 해서 3단계에서 경영 목표를 설정하게 돼요. 개발하고 싶은 능력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 목표를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단기 목표로서는 한 2, 3년의 단기 목표, 더 멀리 내다봐서 5에서 7년 정도의 장기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4단계 가면은 경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현재 수행 중인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때 돼서 이제 이것이 좀 실천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거나 워크숍을 참여하거나 뭐 대학원 등을 진학하게 되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경력 개발의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다음 실행 및 평가. 목표와 어떤 계획에 따른 경력 개발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상시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목표 달성 가능 유무를 했는지 유무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실행 및 평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경력 개발 계획 단계하고 경력 개발 단계는 조금 차이가 있죠. 계획해서 수립해서 실행하는 그런 부분 쪽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 앞에 부분은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의미한다면 이거는 좀 경력 개발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준 단계라고 본다. 한다면은 조금 두 개가 상이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뭐둘 중에 어느 게 뭐니 나이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력 개발 계획 단계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야. 어떤 법제적으로 딱 정립, 법제화 시켰거나 단계가 딱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출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아주 꿀팁 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 단계를 먼저 단계명을 같이 제시해. 그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단계명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 요 단계에 대해서 요 딱딱딱 뭐 갈라놓기 해서 3단계는 뭐다, 4단계는 뭐다라고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출제한 경향을 분석해 걸 토대로 본다면은 이 단계명이 제시가 되고 여기가 빈칸이 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 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력 개발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수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되는데, 이제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평생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좀 달라. 평생학습이라는 내가 스스로 이제 하는 어떤 공부 형태인데 그게 바로 형식적이냐 비형식적이냐라는 거지. 즉 뭐냐? 형식적인 규정화된 학교 교육이냐? 학교 교육이 아닌 어떤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냐? 이게 비형식적 교육이잖아? 이런 걸 포괄해서 평생학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교육법에서는 뭐는 제외되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예요. 그죠? 제외한. 근데 여기는 학습에서는 포함하지만 교육의 법령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제외되고 있어.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비정규 교육은 아니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법에서는. 자, OECD 이유 등에서는 사회적 어떤 포용성과 경제적 고용 가능성을 평생학습 정책의 양대 정책 이념으로 좀 강조하는 게 있고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직장, 가정,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주체적인 학습자로서의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이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제도인데,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제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이 아니야. 이거 헷갈리지 마요.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그다음에 성인문제해독교육, 해독교육이죠. 해독교육. 그 다음에 직업력 향상교육, 인문소양교육,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을 포함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이거를 제외한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부분만큼은, 제도 부분만큼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에 굉장히 출제하기가 용이한 거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 독학학위제다.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뭐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 자, 밑줄 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1에서 4 과정을 응시하면, 이거 응시에서 합격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 누구 명의? 교육부 장관 명의, 뭘 받다?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우리가 독학학위제다. 독학학위제 하면은 꼭 기억해. 1에서 4 과정이라는 단어, 교육부 장관 명의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밑줄 쳐. 평생교육진흥원은 주관으로 시행되며, 그 다음에 11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올해까지는 11개 전공이 개설되고, 2027년부터는 정보통신학이 제외가 돼. 그래서 내년 2027년부터는 뭐가 된다? 10개의 전공이 되겠지. 이게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 잘 기억해라. 1에서 4 과정, 교육부 장관 명의 학사학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한다. 11개 전공이다. 요 정도만 기억해도 독학학위제와 관련해서 출제됐을 때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2번,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에 보게 되면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따면 몇 학점 인정,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자,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가 바로 학점은행제다라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누구나 가능해. 그다음 학위 취득은 법적으로 동일하며 학력을 인정받아 취업 및 진학이 가능하고, 언제 학위 수술을 받느냐? 2월과 8월에 각각 몇 번이야? 두 번의 학위 수요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이 밑줄 친 부분들 굉장히 출제 잘 되니까 잘볼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도 있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들도 있어. 그 자격증 목록이 나와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대학의 어떤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득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 걸려져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학점과 함께 자격증까지 같이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도 선생님 친구들도 이거 해서 통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친구들도 좀 많았었어요. 요즘은 평생 교육 시대니까. 세 번째, 평생학습 계좌제예요. 평생학습 계좌제. 계좌라고 한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은행 이런 데 많이 들어봤죠. 그것처럼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즉,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에 누적 관리해.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해서 넣어서 거기다가 누적 관리하고, 이를 학력 및 자격 인정과 연계해서 고용 정보에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학습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내가 생에 걸쳐 가지고 받은 자격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의 어떤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 계좌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걸 통해서 학위를 받는,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누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죠.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아마 여러분 학교 혹시 도제학교인 학교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일학습,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일학습병행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산업 현장의 실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터 기반 학습 제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취업생과 기업 간의 인력에 대한 어떤 미스매칭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어디서 도입된 거냐면 독일 및 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도입한 게 바로 일학습병행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여러분이 좀잘 보면 될것 같고, 일학습병행제 유형, 이것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참여 기업 특성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자기

자격 연계형이냐, 대학 연계형이냐 이렇게 나눠요. 자, 자격 연계형 같은 경우는 NCS 기반으로 일하수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이고, 대학 연계형은 일하면서 뭘 취득하는 거야?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 바로 대학 연계형이다라는 거예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서 재학생도 있고 재직자도 있을 수 있잖아. 재학생 단계에서는 특성화고 전문대 사이언스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이 기업에 우선 채용되어 현장 직업 훈련을 받은 뒤 학교에서 이론 교육인 현장 외 훈련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도제, 여러분 고등학교 단계 도제 학교가 뭐 3일은 학교에 있고 이틀은 현장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런 식의 한 것들이 바로 학습 근로자 유형에 따른 재학생 단계에서의 일학습 병행제다라는 거예요. 재직자 단계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단계와 동일하게 이제 개별 기업 현장 훈련, OJT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장 외 교육에서 OFJT를 통해서 병행하는 게 바로 재직자 단계에서의 일학습 병행제다라는 거. 그래서 학습 근로자 유형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재학생 단계와 재직자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일학습 병행제 참여 유형이야. 병행제 참여 유형은 재직자 재학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재직자는 단독 기업형이 있고, 공동훈련 센터형이 있고, 피텍 이런 것들이 있고, 재학생 단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거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 2,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전문대 단계, 그다음에 IPP형 일학습 병행제에서 보통 사이언스 대학에서 이제 3, 4학년 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간 출제 문제를 보게 되면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A라는 학생은 뭐 지금 언어 특성화고도에 재직 중이다. 뭐 그래서 뭐 이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3일은 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뭐쭉뭐 나와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아, 일학습 병행제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와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주 그렇게 사례를 많이 냈었어요. 학습기업 유형. 학습기업 유형에 따라서 단독기업형이냐, 공동훈련 센터형이냐라는 거예요. 단독기업형은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기업을 선택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는 좀 기업이 좀더 크겠죠. 그치? 단독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 공동훈련 센터형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뭐 소규모 기업에서 여러 기업이 묶어가지고 공동훈련 센터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어찌 보면 기업의 큰 규모적인 측면에 의해서 우리가 단독기업형, 공동훈련 센터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일학습 병행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일학습 병행 기업 모집을 선정하게 되고 약정 체결해. 그다음에 현장 훈련 인프라 구축 및 학습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게 되고, 일학습 병행 훈련과 개발에 학습 도구를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 병행 훈련 과정을 인정하게 되고, 교육 훈련 실시한 다음에 성과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 사실 뭐 우리가 프로세스까지는 뭐 크게 알 필요 없고, 일학습 병행제 유형 형태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 근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평생 학습 제도인지를 파악한다. 그의 특징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됐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계약학과예요. 계약학과. 계약학과도 자주 출제되고 있죠. 대학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직무 교육 관련 협약을 맺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학과 최근에 가장 핫한 대학의 학과이기도 해요. 서울의 모 대학은 뭐 반도체 학과, 뭐 국방, 뭐 사이버 학과 이런 식으로 다 계약학과예요. 그렇죠? 대학 계약학과예요. 그두 가지 조건형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계약학과로 대학으로 입학하는 그 형태는 바로 재교육형,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졸업생을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거야. 졸업생의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제로 계약학과 다니는 학생들 보면은 뭐 수업료가 면제인 학교도 있고 뭐 일부만 내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죠. 어쨌든간 그 학과에 가게 되면 거기서 지정되어 있는 기업체로 바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학과들이 인기가 많았죠. 특히 이제 뭐 반도체 학과라든가,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아는 분이 이렇게 상담이 왔어. 자기 자녀가 지금 모 대학의 반도체 학과, 계약학과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데, 뭐, 이 대학을 갈까, 거길 갈까, 뭐 고민 중이다라는 걸 통해서 좀 저한테 상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계약학과가 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계약학과를 추천했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교육 이수 후에 어디? 산업체에 채용으로 연계된다라고 보면 되고, 입학 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학생의 약20% 내외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 20% 이내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업체 부담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포함해서 총 교육에 필요한 경비 50% 이상이 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산업체는 거의 100% 가까이 하고도 있죠. 자, 재교육형은 뭐냐? 반대로 이거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교육 이수한 이후에 산업체 가는 거지만, 재교육형은 산업체 직원이 재교육 등의 어떤 대학에, 의뢰된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재교육이나 직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대학 등의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이 바로 재교육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산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이게 재교육형이라면, 채용 조건형은 그 대학에 학생이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산업체로, 지정된 산업체로 취업하는 형태다라는 거. 당해 학년의 전체 학생이 약 20% 이내, 필요시는 50%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산업체 부담금은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50% 이상 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고, 부모님의 어떤 그러한 노고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계약학과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학 입학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고 해서 K-MOOC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부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대학 및 기업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를 운영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야.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 이게 바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다라는 거.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내대학,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애인, 즉 종업원이 200명 이상이에요.의 경영자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에요.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법인, 즉 상법 또는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사업장, 규모는 종업원 200명 이상, 이런 데서 이제 기업체 안에 대학을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바로 사내, 회사 사자죠. 회사 내의 대학이다라고, 사내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내 대학에, 그래서 굉장히, 종업원 입장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멀리 안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있다, 사내 대학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됐고, 수능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평생학습 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동안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 뭐냐면, 독학학위제, 그 다음에 일학습평행제, 그 다음에 계약학과, 그다음 학점은행제, 요네 개가 출제 빈도가 가장 많았어. 그네 개는 빠삭하게 알고, 나머지 부분도 요즘 최근에 사내대학 이런 것도 지금 출제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잘 봐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 문제뿐만 아니라 완성 문제에 가면은 그와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사실은 완성 문제까지 해가지고 문제만 확실하게 풀어 본다면 수능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요 평생 학습 부분은, 평생 교육 그 관련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1번. 다음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수행평가 내용 봤더니, 보고서 내용 봤더니, 평생학습제도 조사했어. 자, 가와 나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직무교육에 관련된 협약을 맺고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학습제도. 이거 뭐야? 계약학과라 그랬지. 그래서 가는 계약학과야. 나. 매년 1에서 4과정 나왔어. 1에서 4과정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알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진행돼서 총 4번의 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과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제도. 이거 뭐야? 독학학위제지. 독학학위제하고 학점운행제하고 헷갈리지 말아요. 가끔 학생들이 독학학위제랑 학점운행제랑 헷갈리는데,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자주 보면서 1에서 4과정 하면은 독학학위제. 알았죠? 자, 기억. 가에는 채용 조건령과 재교육형 과정이 포함된다. 가, 계약학과지. 계약학과는 채용 조건령하고 재교육형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죠. 니은, 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다. 독학학위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다. 디귿, 가는 독학학위제. 나는 사내대야? 아니지. 계약학과 독학학위제지. 자, 그 다음, 니을. 가와 나의 과정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산학일층 도지학교를 운영한다. 도지학교 운영하는 건 뭐야? 일학습행제. 이건 일학습행제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니까 지금 당장 좀, 헷갈리더라도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2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경력 개발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볼까요? 개인적 욕구 측면에서는 보면 자아 실현, 직무에 대한 성취 욕구, 그 다음에 뭐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환경 변화적 측면에서, 환경 변화, 우리 경력 개발 필요성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었잖아. 개인적 요구라든가, 그다음 어떤 조직에서의 요구,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환경적 변화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업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는 조직적 측면이죠. 조직에서의 요구지. 그치? 니은, 전문 인력난 심화. 전문 인력난 심화는 이거는 환경적 변화에 측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디귿,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환경적인 측면인 거지. 니을, 개인의 고용시장 가치 증대, 개인의 고용시장에 대한 가치 증대니까 이거는 개인적이다라고 할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경력 개발 계획 단계에 대한 메신저 내용의 일부이다. 가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1단계, 안녕하세요. 직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경력 개발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를 안내 드립니다. 자, 경력 개발 단계 봤더니, 계획 단계에 대한 단계야.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다 뭐 경력 개발 계획 단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단계, 직무 정보 탐색하고 2단계는 뭘까? 뭐뭐뭐. 3단계 경력 목표 설정, 경력 개발 전략 수립, 실행 및 평가. 2단계는 뭐였어? 자신과 환경이었지. 수능에서는 이렇게 요가 단계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이 단계를 제시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어 왔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해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 문제를 여러분이 준비할 때좀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기억, 장기 및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목표 설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력 목표 설정 단계인 거알수 있죠. 는 자신의 가치관 및 능력을 파악한다. 이게 바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거지. 니은은 맞는 답이다. 목표와 계획에 따른 경력 개발을

하는 거 실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행 및 평가 단계에 해당할 수 있겠지? 니을 직무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와 장애 요소를 파악하는 게 바로 뭐야? 자신과 환경 이해 단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 그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이겠네. 그치? 니은하고 니을이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력 개발 단계와 경력 개발 계획 단계,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보고, 특히 경력 개발 단계는 뭐와 같이 연계해서 봐라? 생애 발달 단계와 연계해서 같이 공부해라. 그럼 굉장히 아마 여러분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인터뷰에 나타난 평생학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리포터가 지금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했어요. 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 기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산업 현장의 실명 인지 양성을 하기 위한 일터 기반 학습 제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요것만 봐도 그냥 바로 뭔지 알겠지. 그치? 고등학교 재학 중 1년 6개월 동안 현장 훈련과 사업장 외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업의 현장 교사와 함께 실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거야? 고등학교 단계에서 하는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거지?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서 맞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독학학위 제도 활용한다? 독학학위 제도 아니잖아. 지금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다음 평생학습 제도 이수 결과는 학습 계좌에 누적되어 관리된다. 이거는 평생학습 계좌제에 대한 내용이지. 평생학습 계좌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한 가능하다. 이거는 학점은행제잖아. 학점은행제.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양방향 학습을 지원한다. 이거는 K-MOOC이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그걸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학습 근로자는 직무 관련 교육 훈련과 일을 병행하여 하며 훈련 급여를 지급받는다. 오케이.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내용이 바로 5번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다음 Q&A 게시판의 글을 통해 알수 있는 평생학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질문 봤더니 다양한 학습 경험을 차곡차곡 누적하여 기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을까요? 했어요. 이것만 봐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지? 뭐야? 평생학습 계좌제지.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바로 그거지. 자,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계좌에 누적 관리하고 하고 이를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하거나 고용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적된 학습 결과는 아래와 같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누적 결과, 학습 결과에 대한 누적 및 증빙 자료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데 어떤 것들? 학력, 경력, 자격, 뭐 학습형의 이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이력에 누적 관리해서 나만의 이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누적 관리하면서 한눈에 우리가 다 볼수 있고, 아, 이런 걸 해왔구나. 우리 지나고 나면 모르잖아, 잘. 그치? 그런 것들을 평생 동안에 어떤 학습 계좌제처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야. 1번, 평생학습 이력 증명서가 발급된다. 자, 1번은 뭐야? 맞는 답이지. 평생학습에 대한 이력 증명서가 발급돼요.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일단은. 1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다. 하는 거. 자, 2월과 8월에 각각 학위를 수여받는다. 2월과 8월에 각각 학위를 수여받는 제도 뭐 있었죠? 우리? 학점? 은행제가 있었잖아. 이건 학점 은행제에 대한 거야.
2번은 학습

학점 운행제에 대한 내용이다. 3번. 현장 훈련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뭐야? 일학습 병행제잖아.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자, 4번 볼게요. 4번. 4번. 온라인 공개 강좌를 운영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거 뭐였어?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에 대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K-MOOC이라고 했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교육 경비의 일정 부분을 산업체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게 계약학과잖아. 대표적인 게 계약학과다. 이 평생학습 제재대학원은 관계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평생학습 제재라는 거.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지금 나오는 건좀 단편적이고 개념 정도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 수능 어떤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좀더 난이도가 지금보다 좀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함께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완성에서 나왔을 때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라든가 좀 알아야 될 것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미추쳤던 부분들, 그 부분들만 일단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의 90%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문제 푼데 문제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6번. 다음 광고에서 가에 들어갈 평생학습 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1. 비전 봤더니 모든 국민에게 열린 평생학습을 통한 성장기에 제공하고, 목표 봤더니 학습을 원하는 누구나 언제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대면 지식 경험 공유와 어떤 제도이냐. 추진 내용 봤더니 디지털 분야 양질의 취업 준비 강좌 제공.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최고의 강좌를 선택해서 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MOC 플랫폼, 즉 MOOC 플랫폼 및 기타 우수 강좌를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뭐야? K-MOOC이잖아. 뭐야 이게? 풀었으면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지금 개념 정도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즉 어떤 사례가 실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방법,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계약학과라고 가정해 보자. 계약학과라고 가정하고 이걸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느냐? 계약학과와 관련된 문제야. 제시문에 계약학과 관련된 사례가 주어져. 사례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 사례에는 개인이 이제 어떤 이론을 통해서 내가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 학위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주어진다든가. 혹은 실제 계약학과 모집과 관련되어 있는 모집 공고문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례, 기업에서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을 제시를 해. 그럼 이거 뭐에 대한 사례일까를 파악할 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례? 계약학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게. 그 다음에 계약학과 관련된 뭐? 답지가 구성돼. 여기에는 다양하게 섞이겠지. 예를 들면 사내대학과 관련된 답지, 그 다음에 선택지, 그 다음에 일학습 저행제와 관련된 선택지, 학점 운행제와 관련된 선택지가 놓고 거기에서 계약학과와 관련된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도만 가지고 출제되었다면은 최근에는 사례가 하나가 아니야. ABC 사례. 형태. 사례가 몇 개로 늘어나?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고 있어. 사례가. 제시문의 사례가 두 개에서 세 개. 그래서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이런 식으로.

놓고 이게 지금 하나는 첫 번째는 계약학과 관련된 사례고 하나는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된 사례고 하나는 뭐 학점운행제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해. 요게 이제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시문에 나오고 글을 통해서 가는 나는 다는 가와 나는 나와 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지가 구성이 돼. 그래서 평생학습 제도에 대해서는 사례 중심으로 제시문이 많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는 뭐 기업의 사례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이 그걸 통해서 학위를 받은 사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집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은 사례를 같이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평생학습 제도는 수능에서 몇 퍼센트 출제빈도 100%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6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문제 7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결할 텐데 제가 강의 중에 좀 시간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체력인 것 같아요. 체력. 체력이 약하면 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학습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체력을 좀 평상시에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3 학생들이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여름철이 지나가면 그때는 정말 피크가 돼야 되는 그 시기에 체력이 약해져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평상시에 하루에 담은 10분, 2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뛰는 연습. 뭐 근처에 런닝머신 뛸수 있으면 런닝머신이라도. 아니면 공원이라면 공원에 나가서 뛰세요. 그리고 뛰면 뇌세포가 활성화돼. 그래서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학습의 집중도가 더 좋아져요. 고등학생이 저희 아들한테도 계속 내가 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운동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불안감을 해소해줘요. 사람이 이제 불안감이 많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진짜로 집중도가 약해지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체력을 보강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그 학점에 대한 질문만 들어오면은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약점에 걸려서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면접에 약한 분들 중에는 대체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면접을 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다. 저는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정을 해서 물어봤죠. 왜 군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죠? 왜 쭉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면접자는 당황한 거예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승진 면접에서 떨어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승진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은 그 사람이 전역을 왜 했는지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예요. 왜 지원했냐라는 그 물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만 밝히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7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면서 방호와 보안 업무에 특출나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고요. 그게 바로 경찰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왜 경찰이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 동기는 통과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관처럼 물어봤어요. 학점이 낮네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면접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학점이 낮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를 겨냥했다,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압박 질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는 그런 압박 질문이 꼬리를 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압박 질문 없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완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면 묻지 않거든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세계 기아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고 자신 있게 밝히면 돼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토익 990점 만점이고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필이 좋은데 자꾸 면접에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990점 맞았어요? 점수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네. 다른 회사 지원하나 보다. 실제로 면접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점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990점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요. 6개월 동안은 거의 2시간만 잤고요. 토익 공부를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건 아, 나란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이룬 성과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면접에서 드러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답이 됩니다. 나는 혀가 짧다, 새는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시옷 발음을 잘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로 발음 소리를 내면서 턱을 벌려보세요. 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를 잘 내서 발음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잘 나올 겁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 5단원의 앞부분,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능에서도 다뤄질 만한 어떤 내용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오늘 쏙쏙 뽑아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8번까지는 굉장히 달려가지고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 9번부터는 좀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들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4페이지 2점 테스트 9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별표가 붙었죠. 그런데 크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일단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서 별표 붙여봤습니다. 이런 것부터 잘 차질 없이 풀어나가야 앞으로 조금 복잡한 그런 계산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일단 그 문두에서 표는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영구 10개를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당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전체 총 면적은 10제곱미터의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종 A, B, C, D가 그 방영구 안에 어떻게 분포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제목이 비워져 있는데 각각이 빈도, 개체수, 그리고 상대 피도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 각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일단 기역은 5744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니은은 30, 20, 물음표 10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디귿은 0.4, 0.6 이렇게 소수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디귿은 뭐는 될 수 없을까? 디귿은 상대 피도와 개체수는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대 피도는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100이 나오는 구성으로 생기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0.4 개체, 0.2 개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개체수는 정수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빈도구나.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야? 10개의 방영구 중에 4개의 방영구에서 관찰이 되었다. 10개의 방영구 중에 6개의 방영구에 등장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2개 중에서는 누가 개체수고 누가 상대 피도일까요? 니은이 상대 피도가 돼야 되겠죠? 상피. 왜? 상대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총합이 100이 돼야 되는데 얘는 100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요게 총합 100에 상대 피도겠다. 그럼 우리는 물음표 값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죠. 왜? 총합이 100이 되려면 요 빈칸에 40이 들어가야만 100을 채울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자동으로 개체수가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 개체수를 바탕으로 상대 밀도를 계산해서 옆에 괄호에다가 넣어볼 건데 그럼 이 괄호에 들어가는 거는 퍼센트에 해당하는 상대 밀도가 되겠습니다. 괄호는 상밀. 이 상대 밀도도 총합은 1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개체수의 총합을 구해봅니다. 개체수를 다 더했을 때 12에 8이니까 총합이 20이에요. 그럼 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각각에 그냥 5만 곱해주면 그게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5%, 얘는 35%, 얘네들 각각은 20%씩. 그러면 총합 100도 맞고 퍼센트가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자체가 그냥 퍼센트고 이 빈도값도 퍼센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상대 빈도로 바꿔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그 퍼센트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정석으로 계산하면 0.4 더하기 0.6 더하기 0.2 더하기 0.4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10분에는 모든 값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 계산할 때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뒷자리에 숫자만 더해도 된다. 그럼 다 더해보니까 16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전체 총합 16. 그러면 그 중에

4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각각 25%일 거고 나머지 절반을 얘네들이 1대 3으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12.5에 37.5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전체 총합은 100이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치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중요치는 이 가운데 상대 피도 값과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총 3개를 다 더해주면 상대 이 중요치의 값이 나오게 될 텐데 다 더해주면 이 등호는 그냥 빼버릴 거예요. 는을 지금 플러스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럼 다 더한 중요치 값은 A가 80이고 그 다음에 B가 92.5입니다. 그 다음에 C가 20, 40, 12.5 이렇게 더해주면은 72.5고 그 다음에 D가 20, 10, 25 더해주면은 55 이렇게. 그럼 1등이 누구? 1등이 B가 되면서 B가 우점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개체수가 아닙니다. 상대 피도 값이죠. 왜 그러는지는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기본 개념 이해를 잘한 거고 그럼 앞으로 시간 좀 더 걸리는 문제들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C의 상대 피도는 40이죠. 그죠? 그 다음에 D의 상대 밀도 20인데 걔의 2배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0은 20의 2배가 맞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D가 우점종은 B냐 얘가 1등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우점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선생님 웬만하면 방용구법 문제는 별표를 붙여주는 편인데 근데 요거는 원체 심플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시력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빠짐없이 잘 세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두 개의 방향구를 설치했대요. 그럼 전체 면적은 2제곱미터의 총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종 A, B, C가 각각 어떻게 분포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고 상대 피도는 모두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 피도값 어차피 다 똑같은 퍼센트를 가질 테니까 뭐 33.3333 뭐 이렇게 될까요? 아무튼 다 같은 퍼센트를 가지니까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럼 밀도랑 빈도 이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각각 A, B, C를 일단 세봐야 되겠죠. 개체 밀도로 계산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전체 면적이 2니까 2제곱미터에 몇 개체가 등장하느냐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게 정석식인데 여기서는 어차피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2분에는 그냥 무시하고 아예 애초에 개체수로 계산해도 됩니다. 우리가 상대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럼 개체수를 세보자. A는 이 네모에 세주면 돼요. 전체 몇 개냐면 9개예요. 눈이 조금 아팠어요. 그 다음에 B는 색칠 안 된 동그라미입니다. 다 빠짐없이 잘 세주시면 1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색칠된, 그죠? 색칠이 좀 돼 있는 동그라미. 그래서 다 세주면 9개였었어요. 요렇게. 그럼 다 더해주면 지금, 30개란 말이에요. 총합이 30. 그럼 이제 비율상 3대 4대 3인데, 그냥 그대로 퍼센트가 되더라고요. 30%, 40%, 30% 해주면 총합 100으로. 그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게 상대 밀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빈도인데 빈도는 전체 방용구 중에 몇 칸에 등장했느냐. 근데 사실 총 두 칸 중에 A, B가 양쪽 칸에 다 있어요. 최다 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대 피도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 피도가 같으려면 그냥 피도값도 같아야지. 빈도값도 똑같고 피도값도 똑같으니까 사실 여기는 이 밀도, 개체수만 고려하면 우점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So simple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등이니까 B가 우점종이겠네요. 요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상대 밀도와 C의 상대 밀도는 서로 같다. 개체수가 같으니까 상대 밀도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상대 빈도는 C의 상대 빈도보다 크다. 어차피 지금 빈도랑 피도랑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크지 않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점종은 B다. 맞는 보기

그래서 이렇게 100칸으로 나눠놓은 이렇게 100칸으로 나눴을 때이 각각의 이제 소방연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그림을 굉장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신선했다. 그런 뭐그 정도. 그래서 답은 기역디귿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니은 보기가 별거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몰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얘네 둘다 B든 C든 양쪽 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빈도값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여기는 같은 칸에 뭐 조그만 칸에 두개 있는 것도 있고 한개 있는 것도 있고 세개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상관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뭔가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큰 칸에 색칠된 동그라미가 있니 없니? 색칠 안된 동그라미가 있니 없니? 그것만 보면 돼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럼 값이 같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 빈도 계산하는 거는 생각보다 심플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림이 다르게 있는 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식물군 집의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천이 배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는 그냥 암기긴 한데요. 근데 점점 키 커지는 순, 그것만 기억하면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암 대지부터 지의류가 개척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구였어? 개척자 다음이 초원. 그 다음에 나무 중에서 키 작은 관목님. 그 다음에 키큰 애들 중에서는 팍팍 자라는, 광합성 빨리 하는 양수립. 그 다음에 세대 교체가 일어날 때 음수만 자라서 올라와서 호남님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음수림으로 극상을 이루게 된다. 요거, 요 과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음수림이냐? 택도 없죠? 맨 마지막인 디귿이 음수림이다. 기억 틀렸고. 니은 2차 천인가요? 어때요? 여기 뭐 산불이라든지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없고 아예 땅이 없는 토양이 없는 용암대지에서부터 밟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천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2차 천이 아니다. 그다음에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천이의 영향을 준 요인에 해당이 되냐? 그렇습니다. 밑에서 묘목이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빛이 부족해 지면에. 그러니까 그 빛의 세기가 그 다음 세대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니까 디귿 문장은 잘 이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상호작용 문제인데요. 다음은 종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각각 분서 또는 상리공생의 예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진 않죠? 가에서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 그죠? 이제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가는 상리공생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붉은 뺨솔새. 굉장히 귀여운 이름인데, 붉은 뺨솔새와 밤새 가슴솔새. 귀여워.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나무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하여 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서로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어느 정도 나누어가지고 생활하는 분서.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에서 나에서 붉은 뺨 솔새와 밤새 가슴 솔새는 같은 군집에 속한다. 자, 이걸 만약에 같은 개체군이라고 물으면 어떻다고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종이죠. 왜냐하면 이 문두에서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례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종이어야 돼요. 이름 자체도 좀 다르고. 그래서 같은 개체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는 반드시 틀린 보기가 되어야 하지만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군집으로 물어보면 맞습니다. 같은 군집에 속한다. 그 다음에 디귿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두종 사이에서 동그라미 기역 경쟁이 나타나느냐. 그렇죠. 서로 다른 두종 사이에서 기역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게 조금 더 안전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칠 때뭐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점 테스트였고요. 수능 3점 테스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는 그래도 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 암석을 풍화해. 아주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점점 토양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초본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얕은 토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의류는 대기 오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분포 정도가 달라요. 이 지의류가 굉장히 대기 오염에 취약한 그런 생물이거든요. 종이라고 하긴 그렇고, 생물인데, 그래서 얘가 그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만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뭘 물어봤을까? 보기 기억에, 가는 동그라미 니은에 얘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지의류라는 생물이 암석의 풍화를 촉진해서 토양 형성에 관여하는 것.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래서 기역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니은의 예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잘못 물어봤으니까 기역은 틀렸다. 잘안 보이네요. 기역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 대기 오염은 지의류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 저항을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좀 모호했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환경 오염도 그렇고, 먹이 부족, 공간 부족, 이런 것도 다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한테 작용하는 뭔가, 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거는 다 환경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큰뿔 양의 수컷들이 뿔 크기나 뿔치기, 서로 이제 뿔을 치는 거죠. 뿔치기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동그라미 디귿. 개체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종은 뭐만 나와요, 지금? 주구장창 큰뿔 양만 나오죠? 큰뿔 양이 어쩌고 저쩌고, 뭐, 뿔 치는 어쩌고 저쩌고, 같은 종 안에서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디귿은 서로 다른 종의 상호작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에 얘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종 내의 상호작용이냐, 종 간의 상호작용이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별표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지 볼수 있는 문제고요. 일단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 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입니다. 방금 뭐 1번 그림이랑 조금 표현 방식, 오른쪽, 왼쪽 이런 거좀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해요.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 오른쪽에 그려질 때도 있고 왼쪽에 그려질 때도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이 우리 문도에는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더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보자면,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 분포보다는 수심에 따른, 그죠?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그 다음에 빛의 파장별 수심에 따른 광량을 나타낸 것이다. 조금 더 적합할 것 같고, 근데 얘네 둘을 나중에 우리가 합쳐서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분포하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하게 된다. 그건 이제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해조류에 대해서 혹시 모를까봐 빛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산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빛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일단 개체군 A는 요 그림에 있는 건데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같은 개체군으로 묶였다면 하나의 종이다. 맞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사례는 여기 동그라미 기역.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동그라미 기역일까? 맞는 보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느냐 해서 별표를 붙여본 거고요. 이게 뭐냐면, 녹조류랑 갈조류랑 홍조류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광합성에 이용하는 주된 빛의 파장이 서로 달라요. 이건 이제 요게 좀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주로 사용하는 녹조류는 적색광은 투과되는 깊이 자체가 굉장히 얕은 곳까지만 투과가 돼. 그러면 얘를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 생물은 너 이거보다 더 깊은 수심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조류의 분포가 여기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데까지 투과가 되는 청색광, 예를 들어서. 얘를 주로 광합성에 사용하는 애들은 깊이까지 분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홍조류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종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분포가 제한이 되는 건데, 그럼 빛이라는 거는 비생물적인 요소죠? 걔네들이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 기역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례다. 그다음에 디귿, 수심 20에서 40m 사이에서 갈조류와 홍조류 사이의 경쟁 베타가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자, 경쟁 베타라는 이 용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종이 반드시 모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입니다. 그럼 20에서 40m 사이에 갈조류, 홍조류 둘다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해석해 볼수 있는 좋은 문제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3번은 생물 X의 생존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생물 X예요. 개의 생존에 X의 포식자인 종 A와 B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래요. 종 A랑 B는 쟤를 잡아먹는 포식자들이에요. 근데 포식자의 종류가 여럿일 수도 있겠죠? 토끼가 있으면 토끼를 잡아먹는 동물 종들이 여러 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자, 어떻게 한 탐구냐면 수조 1, 2, 3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각에 이 생물 종 X를 다 집어넣었어요. 네, 같은 수 넣겠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그 조건을 가진 애들을 찾아서 넣겠죠. 그리고 수조 1에는 포식자 안 넣고, 2에는 포식자 A, 3에는 포식자 B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개체수의 비율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럼 1은 자기 세상이잖아요. 포식자 하나도 없고. 걔도 근데 뭔가의 이유로 수가 줄긴 줄었어요. 뭐더 증가하거나 뭐 유지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근데 2와 3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3가 눈에 띄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포식자 B가 먹이 사냥을 잘했나 봐요. 자, 이에 대한 설명. 보기 기역은 이렇습니다. A와 B는 모두 소비자에 해당이 되느냐? 어때요? 뭐, 요런 하나하나의 보기에서도 생각을 좀한 번씩 해보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생산자를 먹는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인 거고, 그냥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럼 뭐 2차나 3차 소비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동그라미 기역의 원에서 환경 저항이 작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 답지를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환경 저항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얘가 줄든 늘든 유지되든 환경 저항은 항상 작용하는 것이다. 크기의 차이일 뿐. 그래서 환경 저항은 항상 있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 T1일 때 X의 밀도는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그래서 밀도는 수가 많으면 되죠. 그래서 3에서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그림은 지역 X에서 같은 면적의 서식지에 서식하는 개체군 A와 B의 모든 개체의 분포. 이 점이 조금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좀 세줘야 되는 문항이었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서식 공간의 면적은 동일한 상태. 그리고 각각의 모든 개체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개체 수를 한번 좀 세봤어요. 처음에는 이거 언제 세나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예쁘게 잘 있어줘가지고 개체군 A도 21개체가 있고 개체군 B도 6555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21개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체 수가 동일하고 면적도 동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표는, 개체군 4. 개체군 4면 같은 종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개체의 상호작용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얘네 A와 B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이 가나 각각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텃세 또는 가족 생활을 여기 이제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의 예를 봤더니 은어 개체군에서 한 개체가 일정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개체의 접근을 막는다. 요거는 전형적인 뭐의 설명이지? 텃세죠, 텃세. 자신만의 어떤 공간을 못 들어오게 한다. 텃세입니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는 가족 생활이라고 했으니까 가족 생활로 확정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A와 B 중에 누가 텃세인 것 같아요? 텃세의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냐면 그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효과를 준다. 왜냐면 자기 구역을 다 정해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설명에 알맞은 거는 A라고 봐야 되겠죠. A가 텃세를

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B는 그룹으로 묶여가지고 애들끼리 단위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B가 가족 생활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A와 B가 서로 같다. 요거는 밀도 계산식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밀도 계산식은 서식 공간의 면적분의 거기 살고 있는 개체 수인데 면적도 같고 개체 수도 같기 때문에 밀도는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는 골고루 퍼져 있고 얘는 막 몰려 있어도 그냥 이 지역에서의 밀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같아져요.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텃세가 나타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종의 개미가 이를 분담하며 협력한다는 나 가족 생활의 사례인 동그라미 A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때요? 개미는 가족 생활이 아니고 조금 더 스케일이 크죠?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역과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생물종 X가 있고 이 생물종 X를 칼슘 이온의 농도가 서로 다른 배지 A, B, C에서 각각 배양을 했대요. 그래서 배지라는 거는 어떤 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는 우리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뭐 영양분을 다 넣어주기도 하고 일부를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하고 칼슘 이온 농도만 다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의 특이한 점은 칼슘 이온이 누가 더 높은 상태고 낮은 상태인지가 없어. 그냥 칼슘 이온 농도가 다르고 거기서 개체 수 변화가 각각 이렇다. 그냥 그 정도로만 자료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다 다르게 결과가 나왔네. 그 정도 보고 보기 내용 보면 돼요. 보기 기억에 칼슘 이온 농도는 X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한다. 어떻게 봐요? A, B, C가 각각 굉장히 다른 개체 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 농도가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하죠. 그쵸?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크게 보는 문항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C에 X의 환경 저항이 작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A, B, C 중 뭘로 물어보든 어느 구간으로 물어보든 환경 저항은 항상 존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건 맞는 보기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구간 2에서 요 끝인데 X의 밀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밀도는 개체 수 많으면 되는 거죠. 지금 뭐 공간의 면적은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A가 더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사실 이 문항에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뭐 확인할 만한 건 사실 없긴 하잖아요. 그냥 환경 저항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냥 숫자 볼수 있느냐, 그 정도로 볼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 하나씩 풀다 보면 아, 칼슘 이온의 농도가 생물의 개체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하나 또 습득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면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배경 지식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림은 생존 곡선 1형, 2형, 3형인데 지금 2형만 써 있고 A, B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는 동물종 A의 생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와 B는 1형과 3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생존 곡선을 가르치면서 어디가 1이고 3인지는 여러분 안 외워도 됩니다. 특징만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라고 약간 당황했으나 사실 이 표의 내용에 사실 그대로 써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사실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사망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의 식을 그냥 문장으로 서술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이제 써주는 문장이거든요.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 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 수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총 개체 수, 시작 시점의 총 개체 수를 나눈 건데, 뭐를? 사망한, 그 기간 동안 사망 개체 수를 요렇게 해준 것이 사망률이다. 요런 문장이죠. 사실 다 써있는데 그냥 이제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시기에

A라는 그래프의 사망률이다.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의 개체수. 그게 분모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처음 시기의 개체수.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 이 개체수 감소율. 요거. 감소한 개체수. 이렇게 해주면 그 비율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럼 지금 이 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일형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A는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가 태어나면 부모가 새끼를 보호해서 초기 사망률을 낮춘대요. 그럼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 한 번에 한 마리 낳고 이렇게 초기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형태의 곡선이 일형으로 네이밍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맞는 곡선은 바로 동그라미 A의 이 모양입니다. 초기 사망률이 낮고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그래프. 그러면 동그라미 A가 1이고 동그라미 B가 3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는 상태라면 이거 안 봐도 풀 수는 있겠죠. 요거를 얘를 1, 얘를 3로 내는 문제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으나 안 외워도 풀 수는 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는 1형이냐?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시기의 사망률 여기 사망률은 A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개체군에서가 B의 생존 곡선을 나타내는 개체군에서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 변화하는 비율을 보면 되잖아요. 실제 개체수는 사실 1, 10, 100, 1000 요런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을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보면은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비교적 뚝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거의 다 뭐 사망을 한 상태라 여기서의 요 구간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요 동그라미 A 1형에서가 저 구간에서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D급 보기 대형 포유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 종의 생존 곡선 유형은 2형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해당되는 1형의 곡선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 2형 같은 애들은 좀 조그맣고 귀여운 애들이 많은데 뭐 다람쥐라든지 이렇게 끼룩끼룩 새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포식피식 그래프 이제 제대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별표 붙여봤습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포식과 피식 관계인 종, 기역과 니은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얘 먼저 볼까요? 기역과 니은은 일단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식자, 둘 중에 하나는 피식자가 될 텐데 일단 개체수로 힌트만 한번 좀 얻어보자면 여기서 똑같이 곱하기 1000마리를 해줘야 되는데 축의 이 단위가 다르죠. 얘는 40, 80, 그러니까 4만 마리, 8만 마리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3, 6, 3천 마리, 6천 마리. 그러면 여기서 약간 힌트, 기역이 피식자의 확률이 높겠다, 높겠다 정도 힌트를 얻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변화하는 쪽이 피식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역이 변하니까 얘가 올라가고 있을 때 한 박자 늦게 감소하던 니은이 따라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양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가 올라가니까 기역이 올라가니까 한 박자 늦게 여기서부터 니은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한 박자 빠른 것이 피식자, 한 박자 느린 것이 포식자. 포식자는 다른 말로는 천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인 포식과 피식 그리고 가와 나의 사례와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서 이익을 보는 종이 누군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각각 기생 또는 상리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러면 흰 동가리와 말미잘 선생님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했더라? 상리 공생이었죠. 예, 상리 공생. 근데 만약에 이 예시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나. 근데 옆에 나를 보고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나에서는 말라리아 병원충이랑 사람. 말라리아라는 병을 일으키는 병원충이랑 사람.

얘들이 상리공생 관계인 것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가 상리공생이고 나가 기생입니다. 흰동가리는 말미잘한테 물고기를, 그러니까 먹이를 유인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살려고 도망쳐 온게 먹이를 유인해 온 꼴이 된다고 했죠. 말미잘은 걔한테 서식지를 제공해 주면서 보호도 해 주면서 자기는 그 먹이를 취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는 종이 둘 다란 말이에요. 흰동가리도 이익을 얻고 말미잘도 이익을 얻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는 종이 둘 다라는 걸 통해서 상리공생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라리아 병원충과 사람의 예시에서는 이익을 얻는 종이 말라리아 병원충만이고 사람은 아니래요. 그럼 얘가 이제 기생으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먹는 쪽이. 먹히는 쪽이, 얼마든지 손해죠. 걔는 그냥 손해야. 손해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는 이익을 얻는 종이 먹는 쪽 포식자. 다른 말로 천적이 됩니다. 여기서는 니은이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니은이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상리공생이다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은 나, 기생에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생긴 것만 봐서는 기생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콩과 식물 뿌리에 막 울퉁불퉁하게 굉장히 못생기게 이렇게 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도움도 준다.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 나의 예가 아니고 가,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천의의 자료 해석형 문제여서 별표를 붙여봤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지역의 식물공지 매스 X에서 천의 과정의 일부만 따로 떼어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나는 과정 가. 가는 동그라미 기억에서 혼합림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에서 식물종 ABCD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좀 단순한 자료고 나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쭉 이어지는 이 천이 과정에서 원과 투가 있는데 원, 투둘 중에 한 과정에서 산불이 한번딱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산불이 원이랑 투 중에 언제 일어났냐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관목림, 양수림, 음수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침엽수, 다른 말로 양수에 속하고, 그 다음에 C와 D는 활엽수, 음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A, B는 양수, CD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해석을 좀 해봅시다. 일단 산불은 1, 2 중에서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천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저 혼합림을 기준점으로 삼아주면 됩니다. 혼합림은 그전 단계가 뭐야? 양수림이지. 양수림이었는데 음수 섞인 혼합림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음수림으로 바뀌죠. 근데 음수림이면 극상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초원이 됐어? 불나가지고, 싹 타가지고, 여기서 산불이 난 거고요. 그래서 다 타서 토양만 남았을 때 이제 초본에 싹이 또 터가지고 초원이 된 거죠. 그 다음은 산불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관목림으로 천이 과정대로 진행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나의 자료는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잖아요. 양수가 우점인 양수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율이 얼추 비슷비슷해진 혼합림이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산불은 과정 1에서 일어났다. 그쵸?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나의 변화를 일으킨 요인에 해당이 된다. 자, 왜 양수림에서 혼합림으로 이렇게 종의 개체수 비율이 바뀌었을까? Why? 지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양수림이 위에서 다 가려버려가지고 별로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밑에서 자라서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양수들보다는 음수들. 그래서 음수의 비율이 낮았지만 점점점점 묘목들이 자라서 올라오고 얘 양수들 중에서는 수명을 다한 애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수명 다해서 죽은 애들 자리를 이제 음수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새롭게 자라서 올라온.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X는 디귿, 관목림에서 극상을 이루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음수림까지 가는 그런 생태계인 거 확인했고, 그런 군집인 거 확인했고, 그럴 때는 음수림이 극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 기억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연계 예감까지 붙어 있는 우수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사고가 많이 필요하죠. 표 가는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 1m 곱하기 1m 방영구를 몇 개 설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 이런 문제는 지금 처음, 그죠? 그래서 그 방영구 개수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영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종 A, B, C의 분포를 조사한 자료 중에 일부만 개체수랑 출현 방영구수 뭐 이렇게 그거마저도 좀 비어있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 A와 동그라미 기억에 밀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기억이 B인지 C인지 얘네 둘 중에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BC의 개체수를 통해서 상대 밀도 값을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율이 2대 3대 5거든요. 그죠? 2대 3대 5입니다. 그러면 그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A는 20%, B는 30%, C는 50% 하면 총합 100으로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A는 20%. 그러면 기억이 B냐 C냐에 따라서 여기가 30일 수도 있고 5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물음표 자리에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어차피 이거를 변환한 값인데 그게 이제 총합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냥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정을 좀 해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기억이 B라면 어떨까? 그럼 지금 이 밀도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전체 면적분에 개체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5예요. 그럼 지금 면적은 이 방향과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X라는 면적에 개체수는 B에 대해서 지금 B로 가정했으니까 B에 대해서 알고 있죠. 90개체.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값이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수식을 만족을 하려면 X가 18이어야 됩니다. 숫자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5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전체 방영구 숫자가 18개라는 얘기예요. 18개의 방영구를 던졌다. 근데 B가 출현한 방영구수, C가 출현한 방영구수가 24개, 21개일 수가 없지. 전체가 18개인데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요건 안 되겠다. 뭐가 잘못된 거야? 요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B가 아니니까 C다. 바로 갑니다. 기억은 C였다. C였다고 한다. 그러면 C의 이 밀도는 전체 면적 X분의 개체수 150을 했을 때 5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얼마? 30이어야만 되는 거고 그러면 30개를 던졌다. 30개를 던진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30개 중에 얘가 C니까 21개 곱하기 100 했을 때 전체 30개 중에 21개 곱하기 100 했을 때 이제 28개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빈도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자 전체가 30개인데 30개 중에 동그라미 A, 30개 중에 24, 30개 중에 21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각각의 빈도값 계산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30개의 분해가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을 더해주면 돼요. 그냥 출현한 방영구수 더해줘요. 동그라미 A 더하기 24 더하기 21 하면은 총 요 합이 되겠고 그 중에서 C가 출현한 방영구수가 21개란 말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몇 퍼센트라고? 28%라고. 이렇게 전체 각각이 등장한 방영구수 합 분에 C라는 종이 등장한 방영구수 곱하기 100 해준 요 상대치가 28%라고요. 그럼 이 동그라미 A라는 값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종은 총 30개의 방영구수

대한민국에 출연을 했어야 이 수식이 맞아 떨어진다. 그럼 전체 칸에 다 나왔다는 거죠. 얘는 전체 모든 방영구에 다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근데 각각을 이 상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율에 따라서 전체를 100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각각이 40%, 그 다음에 32%, 그 다음이 28%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을 3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4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영구 수에다가 곱하기 3분의 4 해주면 그런 퍼센트로 변환이 돼요. 지금 전체를 10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저런 퍼센트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 상대 빈도값 A는 40이겠고, 그 다음에 얘는 28% 맞고, 상대 피도는 그냥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C의 상대 밀도값은 얼마예요? 상대 밀도? 전체가 지금 요 상대 밀도값의 합이 100이니까 여기 계산해놓은 게 있죠. 50%. 그럼 여기 옆에다가 모든 건 다 밝혀졌고 B 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B 거. B의 밀도는 30분의 전체 30이라는 면적에 90개체 있으니까 밀도는 3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 밀도는 계산해놓은 거 요거 30%.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합이 총 10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피도는 역시나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다 더하면 100이 되어야 되죠. 그죠? 총합이. 그러려면 어차피 사실 여기서 숫자 배열만 바뀐 거라서 여기 40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우리는 세 개를 다 더한 총합. 중요치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중요치는 이 위에는 세 개의 값을 다 더한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92, C 같은 경우에는 106, 그 다음에 B의 세값 총합은 1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은 C다. 이렇게 우점종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에 기억은 B다. 틀렸고 니은 X는 동그라미 A다. 그죠? 30이랑 같은 값이니까 맞고, 우점종은 C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디그 4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료가 두 개 있는데, 가는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고요. 나는 그 둘을 혼합 배양했을 때, 그 결과입니다. 어때요? 경쟁으로 보이죠? 종강 경쟁으로 심지어 B가 아예 사라졌네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에서 T1일 때 개체군의 밀도 물어봤습니다. A가 B의 두 배만큼의 개체 수잖아요. 그러면 밀도도 두 배여야 되겠죠. 공간이 같을 테니까 공간분의 개체 수. 개체 수가 두 배라면 밀도도 두 배일 것이다. 그래서 맞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서 출생한 개체 수분의 사망한 개체 수는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개체 수가 더 많다면, 이 값이 크다면 이제 개체 수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 A는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고 B는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값은 B에서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비교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맞죠? 아예 한 종이 완전히 도태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것은 이제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벌써 14번째 만남이네요. 우리가 그 수능특강 50분 진행한 데 있어서 문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강의 문법의 제목이 뭐냐, 어떤 내용들을 배우냐에 따라서 밀도가 조금

얕아졌다가 밀도가 짙어졌다가 그러는데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목표 보시면 이동동사가 등장했거든요. 이거는 외울 게좀 많아요. 동사 종류도 많고 그리고 딱히 어떤 뭐 신선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막 이렇게 변칙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오늘 14강, 그리고 다음 15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강, 나란히 세 강이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17강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세강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4강에서 만날 내용들은 어떤 건지 영역별로 살펴보면요. 의사소통에서는 전화와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전화 관련 표현은 뭐 확신이나 칭찬이나 아니면 인적사항 이런 거에 비해서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쉽겠죠. 그래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에서는 이동동사 모두 다뤄볼 거고요. 문화에서는 지난 시간에 뽀슈킨하고 고고 다뤘는데 오늘은 새로운 작가 두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동동사. 이동동사라는 딱 네이밍을 정하려면 이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동동사라는 그룹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겠죠? 그 교집합을 가지고 이름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문법의 어떤 개념을 접할 때 존재부정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름을 정할 때그 개념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목에 담겨 있어요. 이동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걸어가다, 뛰어가다, 타고 가다. 물건을 가지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러시아에는 이동동사라는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동동사 의미 정리했고요. 근데 이 이동동사는 두 개로 이렇게 갈래가 이어집니다. 하나는 정태동사고요. 또 하나는 부정태동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동사의 상도 이렇게 딱 나누어지죠? 하나는 불완료상, 하나는 완료상.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이동동사 정태와 부정태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어쩔 때 정태동사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 부정태동사를 쓰냐? 사실은 뭐 10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한 3가지에서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태 동사는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부정태 동사는 반복적인 이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는 왕복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능력이나 습관 나타낼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부정태 동사는 특정 방향이 없는 이동. 없는 이동을 표현할 때 부정태 동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입히고 나서 동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자, 걸어가다랑 타고 가다가 가장 대표적인 이동 동사죠. 정태동사랑 부정태동사 이렇게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정태동사는 걸어가다 동사원형 있지동사고요. 있지동사 변화 가볼게요. 현재 시제. 야 이두, 너 이조시, 오나나 이조, 뭐 이좀, 왜 이조지, 아니 이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정태동사는 동사원형이 하지지동사인데 대가 왔으니까 자음교체가 일어나는데 얘가 이식동사 변하다 보니 야에서만 자음교체가 일어나고 뜨이부터 아니까지는 동사 원형에 있는 대가 다시 나오죠. 자, 그래서 나는 걸어가다 부정태동사 이하슈 뜨이호지슈 오나나 호짓 뭐이 호짐 위 호지제 아니 호짓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동동사는 타고 가다입니다. 타고 가다의 정태동사는 이하치동사예요. 이하치. 자, 동사 변화할 때 하가 사라집니다. 대가 나와요. 야 예두. 그리고 뒤에는 일식 규칙. 너의 예짓 오나나 예짓 뭐의 예짐 브이 예짓지 아니 예둣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태 동사 타고 가다는 예짓 동사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에 대가 있어서 대가 쇼로 바뀌는데 이 아이도 일식 동사다 보니까 야에서만 쇼로 바뀌고 너의부터 아니까지는 다시 대가 사라.

Я езжу, ты едешь, 원하나 едет, мы едем, вы едете, они едет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동동사는 뒤에 보어로 뭘 취하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설명드렸어요. 한번 말해보실까요? 보어로 뭘 취합니까? 꾸다를 취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플러스 꾸다. 그러면 꾸다는 뭘 말하는 거냐? 꾸다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후 플러스 대격. 두 번째, 나 플러스 대격. 세 번째, 크 플러스 역격. 자, 사람 쪽으로라고 표현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 크밤, 크바부시게, 크지에두시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을 쓸지 나를 쓸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슈콜라, 학교 같은 경우는 항상 장소나 방향에서 불황착공이죠. 그래서 학교로 나는 걸어가고 있어. 지금 하려면 시차스 이아이드 슈콜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주회 같은 깐체르트 같은 단어는 나랑 짝꿍이라서 야 이두 나 깐체르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동사 걸어가다 타고 가다 정리했고 각각 정체 부정태 이동동사는 모두 공이 꾸다를 지배하는데 꾸다라고 함은 부 플러스 대격 나 플러스 대격 크 플러스 역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달려가다 항랑 날아가다인데요. 달려가다 정체 동사 볼게요. 비샤치 동사입니다. 비샤치 그리고 쥐가 야에서만 개로 바뀌었어요. 야 비구 되고요. 디 비쥐쉬 오나나 비쥐트 뭐이 비쥐임 왜 비쥐지 아니 비굿 됩니다. 자, 여기 야와 아니에서만 개가 드러났죠. 그리고 달려가다의 부정태 동사는 일식 규칙 변화예요. 일식 규칙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알다 동사 했던 그 어미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미에가유, 미에가이슈, 미에가엣, 미에가임, 미에가이츠, 미에가유. 날아가다. 날아가다 정태 동사는 리치에치 동사인데요. 때가 바뀌었어요. 야에서 때는 최로. 그래서 리추 되고요. 다시 때이부터 아니까지는 일시 동사라서 원래 동사 원형에 있는 단어 때가 나옵니다. 리추, 리치슈, 리칫, 리침 이렇게 변하고요. 부정태 동사 리따치 동사는 일식 규칙입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리따유, 리따이쉬, 리따잇, 리따임, 리따이째, 리따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 다음에도 꾸다가 온다. 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부 대격, 나 대격, 크 역격. 그 역격은 사람. 자, 이동 동사 4개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헤엄치다, 항해하다 하고 데리고 가다입니다. 헤엄치다 여러분 부정태 동사를 거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정태 동사 블라바치 동사인데요. 정태 동사는 짧아요. 블리치 동사. 그리고 동사 변화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배가 나오죠. 블리브 그리고 나머지는 일식인데 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블리비오시, 블리비옷, 블리비옴, 블리비오치, 블리붓.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해서 이 아이를 접할 기회는 많이 없어서 이동 동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반해 그런 응용 단계, 즉 기출문제 단계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의외로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말고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헤엄치다 항해하다 부정태 동사 블라바치 일식 규칙입니다. 와까지 살아남고 일식 어미 블라바유, 블라바이쉬, 블라바잇, 블라바임, 블라바이치, 블라바유 됩니다.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얘 정태 동사 위시, 부정태 동사 와지치 동사예요. 비스치 동사는 브라비스치, 브레미아, 시간을 보내다 해서 제가 동사 변화 몇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두고요. 위조슈, 대가 들어간 거에 유념하세요. 위조트, 위좀, 위조제, 위둣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스치, 시비아, 하라쇼라는 문장을 만났다. 주어가 온으로 해서 온. 비지옷, 시비아, 하라쇼. 직역해 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데리고 간다. 잘.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다닌다. 이거는 처신을 잘한다라는 그런 수고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데리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부정태 동사는 와지치 동사고 대가 슈로 바뀌는데 얘는 이식이니까 나머지는 다시 대가 나와요. 와슈, 워지슈, 워짓, 워짐, 워지치, 워짓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다랑 좀 헷갈리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는 운송하다 수송하다 즉 싣고 싣고 가다 태워 가다라는 이동 동사인데 여기 수능특강에 들어온 지는 교재에 들어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정태 동사 보시면 여기가 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는 비스트였죠? 근데 여기는 즈로 돼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위주, 위주슈, 위주옷, 위주옴, 위주옷지, 위둣 이렇게 되고요. 와지치 동사는 발주, 대가, 제가 쥐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동사 원형에 있는 아이가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다. 이거는 물건을 가지고 가다. 그래서 이 아이랑 그 다음에 이 전시트에서 했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랑 두 개를 비교하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능특강 다 공부하시고 문제 풀다 보시면 아, 요거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해놨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지고 가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건을 가지고 가다. 정태동사 니스지. 부정태동사 나시지. 자, 정태동사 요구요. 니수, 니시오시, 니시옷, 니시옴, 니시오지, 니수 됩니다. 부정태 동사는 S가 오면은 야에서 샤로 바뀌죠. 근데 얘가 이식 동사다 보니까 야에서만 샤로 바뀌고 자음 교체는 그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슈, 강세 뒤로 가는데 나머지는 다 앞에 있어? 있죠? 노시쉬, 노싯, 노심, 노시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 다음에 대격이 오면 뭐뭐를 가지고 다니다 라고 해서 의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것을 착용하고 다닌다라는 말로 돼서 만일 그는 양복을 착용하고 있다. On no seat costume. 그는 양복을 착용하고 다닌다라는 말이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On 그가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부 플러스 전치격. 부 costu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세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on 쓰고 얘를 생략한 채로 동사 없이 부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나시지는 원래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의 부정태 동사인데 뒤에 의복을 대격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입고 다닌다라는 말을 쓰이고 뭔뭐를 착용하고 다닌다라는 표현에서 첫 번째가 나시지 플러스 대격이라면 두 번째는 하지지 플러스 부 플러스 전치격 세 번째는 동사 빼고 부 플러스 전치격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동사 의미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동사변 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좀 뒤에 나와서 미리 판소를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정태동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방향으로 특정 목표를 향한 이동을 의미하며 반면에 부정태동사는 왕복, 요 이제 과거 시제에서 그리고 반복적 이동, 능력이나 습관, 그 다음에 특정 방향이 없는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정태와 부정태 동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왔어요. 노란색으로 정리된 부분이 그겁니다. 정태 동사는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의 이동이다. Situas, 지금 반복 아니죠? 특정 시간이에요. 두 번째 문장, zavtra, 내일, 이것도 특정 시간입니다. Situas mejum, 자, 이치동사 걸어가다의 정태동사, 꾸다를 지배하는데 방향부사가 와야겠죠? 장소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Damoi, 집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정태동사 쓰였습니다. 왜냐면 특정 시간이니까. 두 번째 문장, 내일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간다. Zavtra, 내일 특정 시간이니까, 예하치동사, 타고 가다 동사에 정태동사 쓰였어요. 그들은 상트로 간다. 반면에 부정태 동사 첫 번째 과거 시제에서 왕복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후추라 하나 하지일라 카페 카페에 다녀왔다 하지일라 걸어가다의 부정태 동사입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부정태 동사 쓰였어요. 왕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죠. 반복적 이동 반복 부정태 동사는 반복적인 이동이에요. 매일 아침, 뭐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세 번, 아니면 자주, 항상 이런 빈도부사가 올 수도 있고 반복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문장 속에 있으면 그때는 이동동사 중에 여러분이 부정태 동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빠 플러스 복수 역격은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마다? 요거 반복이네요. 목요일마다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부정태 동사 와야겠죠. 타고 가다 부정태 동사 요거에

변화 형태입니다. 그가 다닌다. 어디로? 꾸다. 도서관은 비블리아 책가는 부를 원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부 플러스 객격이 왔습니다. 두 가지 더 설명해 볼게요. 바 플러스 복수 역격. 요게 뭐뭐마다라고 했죠. 뭐뭐마다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지금 네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그거를 복습을 해서 이제 머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신날 거예요. 나 저거 아는데. 자,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전치사를 쓰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바로 복수 족격을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가슈디. 여성형 가슈다야, 중성 가슈도의 복수 가슈디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얘를 객격으로 만들어주면 걔도 뭐뭐마다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3번. 뭐뭐마다의 표현. 자, 첫 번째는 요거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 반복적 이동에서 반복을 나타내는 거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빈도부사 있겠죠? 빈도부사. 뭐뭐 있어요? 항상. 시그다. 자주. 차스다. 때때로 이나그다. 보통 아부이치너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뭐 기간에 몇 번. 이것도 반복입니다. 근데 러시아로 요걸 표현할 때는 요게 먼저 오고요. 요게 뒤로 와요. 번이 러시아로 뭐예요? 라스죠. 1 다음에 단수 주격이니까 아진 라스.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니까 드바 트리치디 라사. 5 이상은 복수 성격인데 라스는 복수 성격도 역시 라스예요. 비아치 라스. 100번은 스토라스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뭐뭐 기간에는 부 플러스 대격. 주가 뭐죠? 주. 주는 러시아로 니지엘리아죠. 그러면 일주일에 세번 해볼까요? 세 번. 3. 라자. 무조건 부 넣어주면 되고요. 니젤리아를 써주는데 그대로 주면 안 되고 대격이니까 야르꾼단 명사 대격 유가 와서 드리 라사 부니젤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썼던 뭐뭐마다 표현도 있고 반복의 의미는 그다음에 빈도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기간에 몇번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부정태 동사와 연결 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능력과 습관을 나타낼 때도 부정태 동사를 쓰는데요. 내 아들은 벌써 걷는다. 이게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걷다가 있지 동사가 정태고 하지치가 부정태인데 여기에서는 하지치 동사가 써야겠죠. 그래서 모이시 나의 아들이 우쉐 이미 걸어 다닐 수 있다. 걷는다.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정 방향이 없는 이동. 그러니까 딱 어떻게 화살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이런 내용들.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화살표로 표현하자면. 근데 여기 보시면 바 플러스 역격이 왔어요. 도시를 따라라는 말이거든요. 바 플러스 역격의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뭐를 따라. 요거는 표면 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 이동.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빠고로드가 요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파울리체 거리를 따라. 어디를 따라 여행했어요? 모스크바를 따라 여행했어요. 빠마스크비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뭐에 따라. 얘는 준거 기준. 시간표가 뭐예요, 여러분? 라스피사니. 예로 끝난 명사의 역격 유. 그래서 빠 라스피사니유. 하면 시간표에 따라 뭐 버스가 운행한다 이렇게 쓰이겠죠? 세 번째, 통신 연락 수단. 텔레비전으로 빠질리 비자르, 전화로 빠질리 폰으로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요. 과목 구분. 시험인데 음악 시험이다. 어떻게 할까요? 무식 examen. 빠 무식게. 다섯 번째 관계 범주. 친구인데 어디 친구? 학교 친구. 잘 볼까요? 여자 친구. 빠드로우가. 빠슈콜리. 이렇게 되겠죠.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대표적인 뜻만 정리해 보고요. 다시 와서 저 빠고로드가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도시를 따라.
도시를 따라 돌아다녔다. 그러면 도시를 따라 돌아다녔다는 것은

곳이 여기저기를 다닌 거잖아요. 특정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태 동사인 하지지 동사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무이스 족격은 나와 족격은 이란 말이고 드루지아미는 친구들 드루지아의 복수 족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도시를 따라 돌아다녔다. 이동동사 예시 볼게요. 니예지시 슈콜나미트로 예지시는 타고 가다니까 뒤에 교통수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교통수단 표현을 러시아에서 나 플러스 덱 전치격으로 가져오죠. 근데 얘는 격변을 하지 않아서 그냥 나미트로 택시도 그냥 나탁시 반면에 버스는 나프토부시 이렇게 되겠죠. 교통수단 표현 나 플러스 전치격. 자, 타고 다니다 꾸다 후시골로 너 지하철 타고 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학부형이어서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태 동사가 쓰였습니다. 야하슈 하지치 동사 걸어 다니다 부정태. 나는 걸어서 학교에 다녀. 이것도 반복적인 의미라서 하슈가 쓰였고요. 그는 손에 꽃을 들고 간다. 뭐 매일 꽃을 들고 간다는 말이 없고 그냥 특정한 시간에 이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니스지 동사, 정태 동사가 쓰였습니다. 뭐를 찌릿띠 꽃을 손에 들고 우르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번째 문장. 무이 비지움 미스지 동사죠. 사람을 데리고 가다. 슈골니코프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 어디로? 이동 동사니까 꾸다. 박물관도 부랑 짝꿍이거든요. 부무시 박물관으로 데려가고 있다. 말라디에 류지 젊은 사람들이 미에가유 뛰어다닌다. 얘는 부정태 동사죠. 아까와 동일하게 빠 플러스 역격 뭐뭐를 따라. 그래서 정원이니까 정원을 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특정 방향이 없는 운동은 부정태 동사를 쓰니까 부정태 동사, 미에가치 동사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찌츠 아버지가 차스터 자주 자주면은 반복이니까 이때는 부정태 동사랑 결합하겠네요. 이 동사가 나왔어요. 자, 싣고 가다, 태워 가다 할때 정태가 이거고 부정태가 이거죠. 네, 여기 차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태 동사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주 데려간다. 누구를? 나를 어디로? 나 모레 바다로. 자, 이제 접두사가 첨가된 이동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 요거를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많이 표시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주요 접두사 정리해보고 저기로 넘어갈게요. 자,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어의 이동동사에 뭐 걸어가다, 뛰어가다, 가지고 가다 여러 가지 걸어가다, 뛰어가다, 타고 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이동동사 앞에 접도가 붙으면 그 의미를 디테일하게 잡아줘요. 이동의 의미를. 자, 첫 번째로 va 하면은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럼 밖으로는 뭘까요? 밖으로 하면 we입니다. 밖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도착이에요. 그거는 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가 있으면 떠남입니다. 떠남. 우이지, 우이해하지.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통과. 브라입니다. 브라. 그다음 이렇게 접근하면 보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아츠 하면은 이탈이에요. 이탈.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은 비리입니다. 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동 동사의 공간 관계를 나타낸 접두사가 첨가되면 새로운 의미의 동사가 파생된다. 접두사가 뭐뭐 있냐? v, va, v, da, za, at, bil, bot, bri, bra. 제가 안한게 요거죠.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정태 동사와 결합하면 접두사의 의미가 부과된 완료상 동사가 만들어지고 부정태 동사와 결합하면 완료상 동사의 상적인 쌍이 되는 불완료상 동사가 된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자, 여기 이거 다 빼고 첫 번째 있는 이 걸어가다. 요거

부정태동사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부정태동사는 그대로 불완료형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상의 변화는 정태동사에서 접도가 붙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으로니까 와이치 들어가다, 위치 밖으로니까 나가다, 우는 떠남이니까 떠나다, 프리는 도착이니까 프리치 도착하다, 자는 잠깐 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이치 하면 들르다, 삐레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이니까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부정태동사랑 결합해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접두사의 의미와 용법을 몇 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썼던 거죠. 분화바 안으로라는 의미. 온 와숄 그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이동동생이 꾸다와야겠죠. 꼼났다 부르어요. 꼼났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꼼났도가 아니라 아파트네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다음 V는 밖으로죠. 서로 이렇게 대응하죠. 우취질 남자 선생님이 우셜 나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슈콜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슈콜라는 V를 쓰는 명사인데 V를 쓰는 명사로 이렇게 앗구다 의미를 가져가려면 이스 생격을 써서 이제 슈콜리가 된 거죠. 두 번째 문장 아니 우슐리 그들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왔죠? 어디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리츠 거리도 나를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꾸다 표현 나올리츠 다는 뭐뭐까지란 말이에요. 뭐뭐까지 우리 다스비다냐 만날 때까지 헤어질 때 인사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 다 뭐뭐까지 요거는 뒤에 전치사 다랑 많이 결합을 해요. 다슐라 자 나이치 동사죠. 이치 동사의 과거 여성형이에요. 아나다슐라 다 어디까지 도달했다. 어디까지? 학교까지. 무브리미야? 제 시간에. 무브리면 여러분 제 시간에란 말이고요. 와, 브리미야. 플러스 생격하면 뭐뭐의 시기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띄어 쓰는 거예요. 자는 잠시 들름이에요. 잠시 들름. 빠다로게 꾸다 하면은 어디로 가는 길에. 빠다로게 다모이 하면 집으로 가는 길에. 그럼 학교로 가는 길에는 어떻게 할까요? 빠다로게 후시골 이렇게 표현하겠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아자 숄 내가 들렀다. 꾸다에서 사람 쪽으로 하면 크 플러스 역격이니까 나지아는 사람이라서 크 플러스 역격이 됐습니다. 야로 끝난 명사의 역격이 나지아에게 들렀어. 마마 자슐라 마가진 엄마가 상점에 들렀어요. 자 플러스 족격이네요. 쏙 주스의 족격. 자, 자 플러스 족격의 의미는 첫 번째 어디 어디 뒤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고라던 도시 뒤에니까 교외에서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의 의미가 있는데 자 아비에덤 하면은 식사하면서라는 말이 되겠죠. 세 번째가 여기에 있는 표현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 그리고 이거는 이동동사랑 주로 결합합니다. 이동동사의 이동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죠. 그때도 써서 자흘리에범 하면 빵을 사기 위해 다른 말로 슈도브이 굿빛 흘리에 예문 볼게요. 온 바이할 브 마가진 자흘리에범 하면 그는 빵을 사기 위해 상점으로 갔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주스를 사기 위해 다른 말로 바꾸면 슈토브이 뭐뭐 하기 위해가 슈토브이거든요. 굿비치 사다 뭐를 소크 주스를 사기 위해나 요 말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따는 멀어짐 이탈의 의미고요. 얘도 뒤에 전치사 아트랑 결합을 합니다. 야타슐라 아따끄나 창문으로부터 나는 물러섰다. 아따이지이지 아드비에리 문에서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접두사 볼게요. 삐리는 건넘이죠. 말치키 소년들이 비슐리 비리찌의 지금 복수 과거죠. 건넜습니다. 취레스 원머를 지나서 나로가 길을 지나서 건넜습니다. 아니 삐리알리 그들이 모스크바로 이사 갔습니다. 부드르고이슈콜로 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포트는 접근입니다. 아, 온바다숄 그가 다가갔습니다. 누구 쪽으로? 사람 쪽으로니까

플러스 역격 여자친구 쪽으로 그리고 으쌰 으쌰 대격 자로꾸 하면 숙어로 외워두세요. 대격의 손을 잡다. 그래서 으쌰 이웃자로꾸 하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뿌리는 도착이죠. 아나뿌리슐라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나라보토. 라보토는 직장이란 말인데요. 얘도 나랑 결합하거든요. 나라보토, 라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뭐이 우리가 프리리젤리, 이제 비행기 타고 도착했다는 거죠. 보즈나, 늦게, 리처럼,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드로우가 여자친구가 프리슐라, 왔습니다. 그 플러스 사람 역격 까무니에 우리 집에 왔어요. 무고스지 손님으로 이동동사랑 결합할 때 손님으로 무고스지 쓰고 위치동사랑 결합할 때는 무가스지아흐 복수 전치격 형태 쓰라고 말씀드렸죠? 가스지아흐 그다음 브라는 통과 온 브라숄 쥐레슬리스 숲을 지나서 통과해 갔다. 그다음 우는 떠남 브라트 형이 우쉐 이미 우이하 떠났습니다. 어디로? 한국으로 꾸다 표현 오고 있습니다. 자, 접두사의 의미와 용법과 관련된 예문 보도록 할게요. 니자 부제 요거 통으로 외워주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이치 잠시 들으는 거죠. 어디로? 부 플러스 대격. 약국이라는 말은 부랑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왔습니다. 꾸다 표현. 약국에 들르는 걸 잊지 마세요. 온 위셜 그가 나갔습니다. 나사트 하면은 전에 후치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5분 전에 그가 떠났다. 나갔다. 떠났다 아니고 나갔다로 정정할게요. 브리슐리 당신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디로? 슈골로 이동동사니까 꾸다. 아나프라슐라 그녀가 통과에 갔어요. 통과에 갔어요. 다리를 따라서 통과에 갔습니다. 비시모 편지가 나슐라다 도달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돌거 시보드냐. 오늘에서야 이런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동동사의 관용적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미아이주 시간이 흐르거나 늦지 시간이 날아가거나 시간이 뛰어간다. 시간의 빠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날씨 표현에서 이조스니 이조도시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업으로 스펙타클 공연 혹은 연극 이그자멘 시험들이 진행된다고 할 때 이치동사의 온하나 형태 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필름 영화 영화가 상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연주회가 공연 중이에요. 이것도 다 이조 동사랑 연결이 되죠.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나요? 각고 필름 이조 시보냐 시차스 그 다음에 블라지에 원피스가 밤 당신에게 이조 원피스가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즉 원피스가 당신에게 어울린다 라는 말로 쓰입니다. 다음 나시치 플러스 안경이나 의복이 오면 그걸 착용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나 노시다 치키 하면 그녀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라는 말 되겠습니다. 내 누나는 차 운전을 잘한다. 자, 와지치 마시누 하면은 운전하다 라는 말로 여러분이 수고로 기억하시고요. 이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사람을 데리고 가다 정태동사 비스티 다음에 시비아 자신을 데리고 가다 뭐뭐처럼 아이처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말이고요. 비스티 시비아 하라슈 하면은 처신을 잘한다는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전화 표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 때 알요? 여보세요? 에따가 바리 삐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삐짜가 This is speaking 삐짜 똑같습니다. 거기 러시아에서는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생략되기 때문에 그렇게 This speaking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엇이나 해도 될까요? 바프라시지 부탁하다 다음에 대격이죠. 그래서 이반이 대격이 됐습니다. 이반을 크 플러스 역격 어디 쪽으로 전화기 쪽으로 이반을 부탁해도 될까요? 라는 말이어서 이반 좀 바꿔주세요 라는 말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반사비 있지 하면 불러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반을 좀 불러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반이랑 통하고 싶단 말이 되겠죠. 근데 이반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비리다이치 전해주세요. Please 이반에게 간접 목적어니까 역격 뭐를 바리스 즈바니 바리스가 전화했다는 것을 이반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알류 슬루샤이바스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말씀하세요. 그토에타가 바리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나요? 즉 전화건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말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크토스 브라시와에 누가 물어보고 있나요? 누가 질문하고 있나요? 그녀가 혹은 그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물어보고 있나요? 즉 전화건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러시아를 하면요. 1분만이란 말이거든요. 아도노미

minuto, minuto chico 이렇게 쓰고요. Ad uno secondo, 1초만요. 그것도 잠시만요 말 의미로 쓰입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니까 존재부정 성격의 현재 시제에 니엣이 와서 없는 사람은 성격, 온의 성격은 이보니까 이보 니엣, 나 미에스지. 미에스다 하면은 장소인데 나 미에스지 하면은 자리에, 장소에라는 말이어서 저런 문장이 되고요. 그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슈또 무엇을 이무 그에게 비리다치 전하다. 비리다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전하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역격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온의 역격 이무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요거거든요. 전화 잘못 꼬셨어요. 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입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다. We are sureless.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노메랑 족격 형태로 당신 번호 실수했어요. 즉 전화 잘못 꼬셨어요. 라는 말이고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는 We need to da papali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묻기. 전화번호가 뭐죠? 요거죠. 이게 넘버, 이게 전화. 명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 명사 성격 처리, 자음을 끊는 명사 성격, 전화번호 되고요. 너에게 우찌비아, 까꼬이, 어떤, 까꼬이가 온 거는 노메리가 남성이니까, 까꼬이 우찌비아 노메리 칠리포나, 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니?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주시 하면은, 뜨이 모주시죠? 너할수 있어, 스카자치 말해줄 수 있어, 자신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대화문 세개 주르르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화 대화인데요. A가, 알요? 여보세요? 모시나 이바나. 모시나 플러스 바로 대격 여기 와서 이반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란말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이본 니엣 노마. 니엣 없다. 존재부정 성격. 없는 것은 성격. 그래서 온의 성격이 왔어요. 이보 그가 없어요. 집에. 크또가 바리.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전화 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군지 말하고 있죠? 에따 사샤 가바리. 이것을 사샤가 말하고 있어요. 즉, 전화 건 저는요, 사샤예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비리다이 집바셔 위스타. Please, 전해주세요. 좀 전해주세요. 이반에게 사샤가 전화했다고. 즈바니치 동사의 과거 시제인데, 사샤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남성인가 봐요. 알렉산드르의 애칭입니다. 아비자질라 하면은 반드시 꼭 이란 말이죠. 비리담. 비리담. 동사 원형. 비리다치. 다치가 주단데요. 이 아이의 동사 변화가 남, 다시, 다스트, 되고 다짐, 위 다지이제 아니다둣 이렇게 되죠. 거기 앞에 뼈를 넣었어요. 비리담 똑같이 비리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담 온 거죠. 주어가 야가 생략돼서 제가 반드시 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대화문 가겠습니다. 알요? 슬루셔이바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즈드라스비지. 안녕하세요? 빠스비지. 자, 얘는 부르다가 즈바찌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완료상이 빠스바찌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명령법. 불러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나타샤를 이니까 대격이 됐습니다. 어디 쪽으로? 전화기 쪽으로. 그 질리포누. 전화기 쪽으로 나타샤를 좀 부탁, 불러주세요. 나타샤랑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가슈자. 자, 요거 많이 나왔죠. 여겨진다. 문예 가슈자 해야지 약 가슈자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여겨집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We need to da papali. 뭐예요? 당신이 전화 잘못 꼬셨다고 여겨져요. This 여기에는 yet 없습니다. 존재, 부정, 성격. 없는 것은 성격. 나타샤가 없네요. 나타샤의 성격은 이가 되겠죠. 원래는 의인데 아르꾼남 명사는 자음 샤 다음에는 의가 오고 없수가 없고 그 자리에 이가 오니까 이런 형태의 성격이 됐습니다. 여기 나타샤 없어요. 오 이즈비니치. 오 죄송합니다. 야 슈블레스 노메럼. 제가 실수했군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화 잘못 걸었군요. 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겠네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빠프라슈 나시보 인슈니에라 바스바니 찌밤 스라주라는 제목입니다. A가 전화를 이제 해서 알요 노브리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아스바니우 스바니치 동사 제가 전화했습니다. 빠따무슈토 왜냐하면 모이 질리폰 내 전화기가 플로호라보타에 나쁘게 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작동을 잘 하지 않아서 전화한 겁니다. 내가 노브리젠 안녕하세요. 고객 지원팀입니다. 제 이름은 니나예요. 밥다리 있지, 빠셔, 루시다.
please란 말.

파프다리츠는 반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쇼라스. 다시 한번. 이쇼는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쳄 야마구 밤파무치.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인데 어려워요. 자, 파무치는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의 역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역격이 뭐가 왔어요? 밤. 당신에게 도움을 주다. 그다음에 챔은 뭐예요, 여러분? 챔은 슈또의 족격이잖아요. 족격의 기본 용법이 도구와 수단이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렇게 쓸 때는 챔을 쓰면 돼요. 해석하면 무엇으로 제가 마구 할수 있나요?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거 통으로 문장 통으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미냐 니라보다엣 와이파이 나 찔리포니 전화기에서 제 전화기에서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시나 가능할까요? 빠가바리치 말하는 것이 스 누구누구와 함께 당신의 기술자랑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크사숄리니 유감스럽지만 시차스 지금 인슈니어리 모든 기술자들이 비시프시아프시오프세 중에서 부세가 온 이유는 인슈니어가 복수 형태니까 이렇게 왔죠? 자니띠 자, 주어가 남성일 때는 바쁘다 단어미 zanit. 주어가 여성일 때는 zanit 따고요. 복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이렇게 왔죠? 모든 엔지니어들이 바쁩니다. 이하삐리담. 아까 나왔었죠? 제가 전할게요. 슈또이아를 당신이 전화했었다고. 그리고 빠프라슈. 빠프라슈. 동사원형 빠프라시치. 불활료상 빠프라시치. 완료상 빠프라시치. 플러스 대격이 와서 요청하다, 부탁하다. 대격이니까 나슈버 인슈니에라, 나슈 인슈니에라가 대격이 됐죠. 우리 기술자에게 기술자를 했다. 뭘 요청했냐면, 즈바니치, 전화하다. 당신에게 까큰 모션 스카리에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당신에게 전화해달라고 우리 기술자에 요청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스카슈트 파쇼알스다. 말씀해주세요. 당신의 전화번호를. 제 전화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답하죠. 좋습니다. 제가 기술자에게, 엔지니어에게 전할게요. 그가 당신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어지는 문장 보실게요. 빠니 마이치 문이치슐로 위스 질리포나. 당신이 이해하시겠지만 지슐로 하면 지슐리 괴로운 힘든이거든요. 저는 괴롭습니다. 수로부사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엮여 갔고요. vs 뭐뭐 없이 전화기 없이는 괴롭다는 거 이해하시죠? on 문의 notion vs젠. vs젠은 하루 종일 on 그 찔리폰이 누구에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찔리폰이 주어기 때문에 notion notion나 notion은 notion 중에 notion이 왔습니다. 니비스바코이치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도와드릴 겁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리쉬치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감사 인사 천만에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스타옙스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임은 피오도르 미할레비치 다스타옙스키고요. 다스타옙스키는 빈민구제병원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데뷔작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로 베드니에 류지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필소의로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러시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다는 제목으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병과 싸우면서 많이 좀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대표작으로는 지하생활자의 수기, 죄와벌, 그 다음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러시아로 브라치아 카라마소프이 되겠습니다.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심리 묘사를 심도 있게 그리고 탁월하게 서술하였다. 이 부분이 다스타옙스키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다스타옙스키를 인간의 본성을 투시하는 작가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작가는 안톤 체홉입니다. 플레임은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이고요. 러시아 최고의 단편 작가라고 불려지고요. 또 극작가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4대 희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러시아 남부에서 태어났고요. 거기 이제 따간노구라고 해서 요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여기 지명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톤 체홉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했고요. 여러 이제 대표작들이 있는데 4대 희곡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작품들은 대학로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갈매기, 차이카, 그다음에 바냐 아저씨. 바냐 아저씨는 필수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지아지아 바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작품은 세자매예요. 세자매. 러시아어로 three sisters. 작가는요, 대표작이랑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대표작을 꼭 러시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개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희곡은 벚꽃 동산 되겠습니다. 이것이 체우베 4대 희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작품도 썼냐면 시베리아를 직접 경유하면서 사할린을 여행했는데 사할린에 있는 강제 수용소의 상황을 그린 사할린 섬, 오스트로프 사할린이라는 작품도 집필했습니다. 그 안톤 체홉은 어떤 것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냐면 극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인간의 내면과 러시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의 작품들은 조금 진입장벽이 다른 작가보다는 좀 낮은 편이어서 러시아 문학을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괜히 어렵고 긴 작품 만났다가 호기심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안톤 체홉의 작품을 가지고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작가까지 만나면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내용들을 모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른 공부도 병행해 가시느라고 몸과 마음에 지칠 때도 있지만 늘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냐.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19번째 만남이 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16강입니다. 산업안전의 종류와 예방대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서는 기계 안전을 위해서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했었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화공 안전, 건설 안전. 그런데 자, 요런 용어들을 알게 되면 우리 상식이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부터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화공 안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급 화재인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화재가 났으면 얘를 꺼야 되잖아. 그래서 소화의 원리, 그리고 중금속 중독, 그리고 보호구에 대해서 배우고 전체적으로 건설 안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배운 안전들이 화공 안전이랑 건설 안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화공 안전 들어가기 전에 자, 위험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이요. 요즘에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왔던 거, 화재에 딱 문제 그것만 나왔는데 요즘에 요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사실은 이거 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볼까요? 폭발성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다 알아. 그냥 폭발한다. 우리 친구 유용어는 좀 많이 알죠? 그치? 우리 공업에도 알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산소나 산화제가 없어도 열, 마찰, 충격 등으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폭발성 물질이랍니다. 근데, 자, 요 용어들, 이제 이런 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놨던 것들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발화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성 물질은 불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되는 거,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낮은 온도에서도 이게 볼까요?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 이게 발화성 물질 또는 물과 닿으면 연소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우리가 발화성 물질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가연성이란 뭐냐면 가연,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우리가 가연성이라고 그래. 연소가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이걸 발화성 물질이라는데 여기 있는 종류들 한번 볼까요? 황화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화성 물질이란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산화성 물질이야. 산화성. 이것도 한번 볼까? 자, 스스로 연소하지는 않아.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에 노출됐을 때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걸 우리가 산화성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염소산, 그다음 질산,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 과산화물 이게 바로 산화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조금 또 어려운 용어가 우리 좀 생소한 용어, 인화성 물질.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인화성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 중에서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아주 잘 붙는 거야. 되게 친화력이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화점이 낮아서 불이 아주 잘 붙는 물질. 그리고 인체에 흡수되면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볼까요? 가솔린, 등유, 경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가솔린에 얘는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불이 아주 잘 붙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인화성 물질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식성 물질은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런 게 부식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독성 물질 한번 볼까요? 독성 물질, 독성 말 그대로 독성이야. 독성. 자, 독성 물질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체내에 흡입됐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독성 물질에서는 자, 이게 한번 나왔어. 이 황화수소. 황화수소. 기억하세요? 황화수소는 이 독성 물질인 것 때문에 뭐 황화수소로 인해서 이게 독성 물질에 해당된다.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극. 자극된다. 자극성 물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험 물질의 이런 종류도 위험 물질 잘 다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위험 물질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입에서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이야. 자, 요게 요즘은 이제 입에서 플러스에 있는 요런 뜻을 설명하는 것들이 문제 나오기 시작했어.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런 물질들, 위험한 물질들. 발화성, 산화성, 독성 물질들. 자, 그런 물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까?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걸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그래.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다. 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 기억하세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내가 내 입으로 한세 번만 한번 읊어보면 좋을 것 같아.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알았지? 자,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MSDS라 한다.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약자 나온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자,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어. 근데 그동안의 수능 특강에서는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공업이들 중에서 화공과 친구들은 이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과 친구들은 좀 생소하죠? 기억하세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시험 문제 좀 나왔어. 아, 그냥 크게 어렵진 않아.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와, 몰라도 괜찮아. 우린 지금 공부하면 되니까. 불연제야. 자, 불연제.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자, 연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연소가 안 되는 거야.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당연히 콘크리트, 벽돌 이런 거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를 불연제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고 얘는 불연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불연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거 볼까요? 난 연제. 연수가 어려운 거야. 어렵다. 난이 힘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난독증이 있어. 그럼 나는 읽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연수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 재료들. 그래서 보통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그래서 요 용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늘 나왔던 거야. 늘 나왔던 거. 우리 공업이들 선생님이랑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기억을 돌아보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연소의 3대 요소야. 연소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어. 근데 선생님 좀 쉽게 가져오려고 요걸 가지고 왔어요. 볼게요. 연소가 되려면, 자, 불에 타는,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연물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가연물이 있으면 어떠한 불꽃이 필요하잖아. 그걸 우리가 열원이라고 합니다. 열원. 근데, 자, 어떤 교과서에는 열원 대신 점화원이라고 많이 나왔어. 그래서 점화원을 우린 또 다른 말로 열원이라 한다. 열원. 점화원, 열원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안 돼.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연소의 3대 요소로 한다. 연소의 3대 요소. 알겠죠? 연소의 3대 요소야. 자, 연소의 3대 요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공사 중에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요 근처에 있는 스티로폼에 튄 거야.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 용접 불꽃이 스티로폼에 튀었다. 자, 그러면 스티로폼으로 인해, 그러니까 스티로폼에 불꽃이 타서 이게 화재가 발생한 거야. 그 스티로폼은 이세 가지 중에서 뭐가 될까?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용접 불꽃은 뭐에 해당이 될까? 점화원에 해당이 된다. 자, 어느 정도의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겠지. 이세 가지를 3대 요소라 하고요. 가연물, 산소, 열원. 이거를 뭐라 한다? 점화원이라고도 한다. 자, 이거. 그래서 연소의 3대 요소 알았죠? 자, 그럼 또 한번 볼게요. 소화의 원리. 이제 이거를 끌려면, 소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소화기 하잖아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가연물, 무언가를 없애는 거야. 제가 뭐가 타고 있는 물질을 없애, 제거하는 거네. 그래서 가연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거 소화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소화법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 어려워. 요거와 달라서 같이 가야 돼.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산소도 없애는 거야. 또는 산소를 어느 이하점으로 낮춰. 자, 몇 도씨 이하로 낮추는 거야. 몇 도로 이하로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는 봐봐. 우리 지금도 산소가 너무 없어. 그럼, 질식할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 그쵸? 질식 수화법이다. 산소를 제거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원이에요. 점화원. 뜨겁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차갑게, 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자, 소화의 원리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이것만 봤을 때 우리 친구들 이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볼게요. 소화의 원리는 내가 연소의 3대 요소와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가염물의 공급을 중단해서 소화하는 방법, 가염물 없애는 거야. 이건 뭐죠? 세거소화법이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농도 이하가 되도록 소화하는 거. 얘를 산소가 없어. 질식할 것 같아. 질식 소화법. 자, 그 다음 세 번째. 물등 액체의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가염물을 인하점이나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거야. 자, 차갑게 이거를 우리는 냉각 소화라 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소화법을 우리 친구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화재를 하기 전에 보충 자료에 있는 소화기를 먼저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충 자료에 보면 소화기가 있는데, 이런 소화기겠어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본 소화기가 있을 거야. 자, 그 소화기를 빨간색으로 됐을 거. 자, 그걸 우리는 보통 뭘 많이 제일 쓰냐면, 분말 소화기를 합니다. 분말 소화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는 이제 분말 수학일 거고, 물론 이런 것도 많이 보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할게요. 포말 수학이라는 건이 포가 거품포라는 뜻이야. 거품포. 그 우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거품을 형성하려면 약간의 물이 필요해. 그쵸? 그래서 약간 봐봐. 포말을 형성하는 약재를 사용하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포말을 피복해서 질식 소화하는데 일반화제

유류 화재는 적합하지만 전기 화재는 적당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화재 공부하면서 다시 들어갈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 아까 거품 포라고 했어. 그럼 여기 약간의 물이 필요해. 거품을 형상하려면? 그러면 물을 전기 기기에다가 들면 안 되잖아. 우리 지금 요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자, 전기 화재에는 적당하지 않다.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전기 화재 적당하지 않다. 자, 그다음 분말 소화기는요. 이렇게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 수소, 칼륨, 인산, 암모늄 등의 이 소화 분말을 가스 압력에 의해서 방출해서 소화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일반 유류 전기화재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냥 지금은 눈으로 한번 봐.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외워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산화탄소 소화기는요. 고압 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압축 액화해서 충전한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해. 포말은 전기화재에 적당하지 않아. 이것들. 자, 강화액 소화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아주 중요한 요거를 가보도록 할게요. 화재의 종류야. 여러 가지 화재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 화재야. 그래서 보통 목재, 종이, 섬유, 요런 것들을 말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 타고, 나무 타고, 섬유 타고,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급이라고, A급 화재라고 하고요. 자, 이제는 구분세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 구분세. 자, 그래서 A급 화재의 구분색이, 자, 종이는 무슨 색이야, 우리 친구들? 자, 흰색이에요. 그래서 구분색이 A급은 백색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목재, 종이, 섬유가 너무 많이 나와, 요즘.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단열재를 예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단열재 안에는 스티로폼이 있거든. 그리고 플라스틱도 A급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얘는 냉각 소화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물 뿌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 그리고 얘는요, 물,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제 알겠죠? 왜 선생님이 소화기부터 했는지 알겠지? 자, 요런 것들. 그 얘는요, 연소 후에 재를 남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얘는 유류 화재야. 유류 화재. 그래서 유류 가스 요거를 말하는데, 얘는 B급입니다. B급.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류, 기름이야. 무슨 색이지? 누렇잖아. 그래서 얘를 구분색을 황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황색 외우세요. 자, 유류 가스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질식 소화를 해야 돼. 질식.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포말 소화기 가능, 분말 소화기도 가능, 강화액, CO2, 할론 소화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연소 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C급 화재입니다. C급 화재는요, 구분색이 청색이야, 청색. 자, 얘는 전기 화재라 합니다. 전기. 그래서 전기 기기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콘센트에 막 문어발처럼 막 꽂아놨어. 과열로 인해서 거기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여기서 불이 났다. 이건 C급 화재야. 변압기, 계폐기, 전기 기기 자체야. 알겠죠? 자, 얘는요, 냉각수화, 질식수화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냉각수화, 물 뿌리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발화점 이하의 온도를 낮추는 게 냉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야. 자, 여기에는 분말 CO2 할론 소화기 가능. 근데 뭐안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포말 소화기는 안 된다. 포말 소화기 안 된다. 기억, 여기다, 옆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누전이나 접속 후에 과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많이 들어. 요즘 겨울철에 있잖아요. 그 전기 매트 있죠. 전기 매트 많이 쓰죠. 따뜻하잖아. 근데 그 사이에 그 전기 매트를 너무 오래 쓰다 보면, 또는 얘를 막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잖아. 겨울에는 쓰다가 접어서 보관해. 자, 그럼 접는 와중에 우리 이제 배운 거야. 그 안에 있는 전선들이 노후화돼서 구겨져서 선들이 합쳐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를 감싸고 있는 피복들이 노후화돼서 없어져서 그 안에 선과 전선과 전선, 구리선과 구리선이 만나면서 불꽃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청색, 구분색, 청색, C급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봐야 돼. 자, 또 이제 하고 나서 할게요. 자, 이번에 금속 화재. 금속은 D급 화재라 합니다. 얘는요, 구분색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가연성 금속 물질, 가연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질식 수화를 하는데, 얘도 많이 나옵니다.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으로 한다. 이 수화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조사는 마른 모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불꽃이 일어났을 때 불이 났어? 확 덮는 거야. 모래를 덮어. 질식시키는 거야. 질식.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모래들이랑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금속 분진이 점화원과 접촉해서 발생하는 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이거는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는 D급까지 나왔는데 어떤 데는 여기가 나오기도 했어.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2급. 규모가 크면 2급. 자, 그러면 2급은 근데 규모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색깔인 거야. 황색. 얘 황색이에요. 자, 얘는 가스 화재에 해당이 돼요. LNG, LPG, 도시가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바로 2급 화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얘도 지식수와, 자, 이런 수학이. 자, 여기 있죠? 빈도에 따라서 B급으로도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구분을 할때 우리 친구들 뭘 봐야 되냐면, 가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가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야. 플라스틱이 따고 있다 그러면 얘는 A급이고, 그쵸? 근데 이게 억지로 내가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억지로 전기기기에서 그 불꽃이 옆에 있는 플라스틱에 옮겨 붙었어. 플라스틱으로서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럼 얘는 무슨 급일까? 전기기기는 C급 같은데 얘는 A급 같고, 뭘까요? 가연물이 뭐야? 가연물. 가연물이 당연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자 A급이다. 아시겠죠? 자, 뭐 그렇게 억지로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연물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친구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아,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이 없어요. 없지만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거야. 그러면 이런 수학이 안에는 우리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교실이나 집안에서 수학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 이거 마크가 보일 거야. 이거는 분말 수학이에요. 분말 수학이고 여기에 ABC라고 되어 있는 게, 아, 그게 거기다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알파벳으로 A 일반 화재구나. 근데 심지어 자 이거를 못 읽을 수도 있잖아. 색깔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흰색, 백색 A급 일반 화재. 자, 황색, 누런색, B급 유료 화재, C급 청색 여기에 다 사용이 가능하구나 써 있어. 그래서 수학이 불이 났을 때 수학이를 뭘 써야 될지 그거는 이 소화기 안에 이 마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A급. 자, B급.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거. C급. D급은 금속화재. 자, 근데 이게 소화기로 따지면 A급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얘는 가능해. 근데 여기 유류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다음 분말. 분말 소화기는 어디 가능하다? 모두 다 가능하다. 자, 포말 소화기는, 자, 포말 소화기는 C급에는 전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돼. 자, 요렇게.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여기는 얘는 이제 미비, 굳이 이것까지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중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독. 우리 친구들 이거는 선생님이랑 그 전에 우리 이제 실전 문제풀이에서도 종종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물이 체내에 작용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게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카드뮴, 수은입니다. 카드뮴. 그래서 카드뮴은 이 원소 기호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얘는 푸른색을 띤 은백색의 금속으로 칼로 쉽게 자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용접, 합금, 도자기,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방출이 돼요. 이런 공장에서 많이 방출이 된다. 그래서 예로 인해서 만성 중독인 경우에는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체에 축적이 장기간 되면 이타이 병에 걸린다라는 거, 이겁니다. 자, 그다음 수은은 상온에서 증발하는 특성이 있고 이렇게 수은 광산의 객내 작업, 전기기구 온도계 등에서 발생해.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급성 중독의 경우에는 요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런 증상도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이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 자, 그럼 카드뮴, 수은. 이 시험 문제가 요거, 이거에 관련돼서 이 중금속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아침에 헷갈려 하는 게 카드뮴은 우리가 세 글자야. 그럼 우리 이렇게 잘라볼까?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수은은 두 글자야. 그래서 미나 마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외우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급석 볼게요. 납이 있습니다. 납. 납 같은 경우는 납 재련소나 축전지 이걸 인해서 말이 발생하고, 자, 이런 것들 이런
그다. 이런 뭐 이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크로뮴 한번 보고 시아나 칼륨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까지.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이타이타이명 아까 뭐라고 했어? 뭐의 중독으로 인해서 카듐입니다. 카듐 여기 있죠? 카듐 중독으로 인해서 원소

외교까지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타이가 아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폐수들로 인해서 공장 폐수에 이게 축적이 돼서 인체에 축적이 된 거야. 그래서 뼛속에 칼슘 성분들이 녹아서 골연화증이 발생하는 공해병입니다.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프다 아프다 해서 생긴 게 이타이타이병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수은입니다. 수은. 얘는요. 미나마타시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이 방류, 그러니까 이 공장 폐수를 방류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수은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오염되고 이걸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게 미나마타병 수은 HG. 요까지 같이. 그 친구도 이거 너무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금속, 중금속에 관련된 거 했고요. 이번에 이제 건설 안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설 안전이야. 우리 친구들, 사고의 형태는 선생님이랑 요 말들은 좀 많이 봤을 거야. 그쵸? 자, 그 중에서 건설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되새겨 볼게요. 물체가 뭔가 날아오는 거야. 그럼 날아오면 우리가 사고를 뭐라 하지? 비례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야. 전도. 그쵸? 끼는 사고, 협착이 있었어. 이것도 좀 크게 어렵진 않아. 무너진 붕괴,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는 거고, 물체가 떨어지는 거고, 감전되고. 그래서 건설에서는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무너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토사 안전 기울기 확보, 이건 막다 알아. 근데 여기 이 말들. 지보공을 설치한다. 지보공.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보공이 뭔지 알아야 되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지보공. 자, 입에서 플러스 있습니다. 땅이나 굴을 팔때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을 우리가 지보공이라고 합니다. 지보공. 아시겠죠? 지보공. 임시 가설물이야.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진 붕괴 사고에 대한 대책이죠. 그쵸? 자, 그다음 떨어지면 보통 이런 거.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죠? 안전대를 하죠. 보고 우리는 이거는 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날아옴 한번 보고 감전 봤을 때.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지보공뿐만 아니라 이제 요것도 좀 알아야 돼. 비계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건축공사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이야.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밟고 가잖아요. 밟고. 그래야 공사를 하시죠. 그쵸? 그래서 재료의 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작업을 위한 발판을 우리가 비계라고 한다라는 거.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 거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푸집. 자, 여기는 거푸집은 이렇게 우리 친구도 이제 그 교재는 없을 거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콘크리트 이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의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콘크리트를 부어. 그러니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하고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너무나 쉽게 보호구 하나 남았어. 자, 보호구입니다. 보호구는 선생님이랑 보호구를 몇번 반복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자, 안전모. 당연히 안전모는 물체에 떨어지냐, 날아온 부딪힘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건 너무 쉬워. 그쵸? 안전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량물의 떨어짐이나 끼임 등에 따른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감전 예방과 정전기 이것도에 대한 방지도 마찬가지. 안전 장갑도 알수 있을 거야. 전기 작업이나 또는 각종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룰 때 손을 보호하는 기능이야. 이것도 너무 쉬워. 자, 그다음 이제 요거 차이가 좀 있어서 요걸 한번 볼게요. 방진 마스크가 있고요. 방독 마스크가 있어. 그래서 방지한다. 뭐를? 분진을. 방지한다. 뭐를? 독성 물질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가 있는데, 자, 방진은요.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서 호기를 보호하는 거야. 분진, 진진. 똑같잖아. 그쵸? 자, 그 다음, 방독 마스크는요. 여기는 유기용제라던가 산과 알칼리성 화학 물질의 가스와, 그 다음, 독성을 제거해서 호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럼 유기용제. 유해 물질 뭐 이런 거야.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용제. 그럼 요게 유기용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유기용제는요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나와. 벤젠, 톨루엔, 알코올, 아세톤 요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기용제라고 그래요. 벤젠, 톨루엔, 아세톤, 알코올. 자, 기록하세요. 기록.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용제를 하는데, 요런 것들을 다룰 때는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다음 손기 마스크는 뭐다 알죠? 그다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호복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또 저번에 얘기했어. 안전대라는 게 있어. 안전대. 얘는 어떠한 테이블이 아니다. 안전대는
높이, 그러니까 고소 작업에서 필요한 거야. 높이와 깊이가 2m 이상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안전대, 멜빵이다. 아시겠죠? 이거 많이 헷갈려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친구들 한 번씩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개념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실전입니다. 자, 1번이에요. 다음은 위험물질에 따른 종류와 보관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의 종류야. 그럼 가를 볼까요? 가는요, 낮은 온도에서도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 낮은 온도에서도 스스로 발화한다.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발화성 물질.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를 볼까요? 가연성 물질 중에서 인하점이 낮아서 불이 아주 잘 붙는다. 얘는 인하성 물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에 따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수능 특강의 수능 실전 문제까지 났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보셔야 돼요. 황화인, 황린, 마그네슘. 아,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리고 가솔린, 등유, 경유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오, 인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다음, 보관 방법도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다음. 가와 나 화재 발생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알루미늄 합금 생산업체의 폐알루미늄봉 야외 적시장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자, 폐알루미늄봉 5톤 가량이 타면서 유발된 유해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가로 퍼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화재야. 알루미늄.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됐는데 뭐가 된 거야? 결국에는 폐알루미늄 이 분진이야. 이제 알루미늄 분진. 자, 그럼 이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D급 화재 되겠죠. 금속. 금속 화재. D급 화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할게요. 음식점 종업원이 가스난로에 LPG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고 가스 조절기 연결부를 분리해서 가스가 누설되었다. 밸브를 잠그려 하였으나 잠기지 않아서 가스가 계속 누설되었고 누설된 가스가 고기를 굽던 불에 착함이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LPG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2급 화재, 2급 화재. 자, 우리 구분색 볼까요? D급은 구분색이었고요. 2급은 자, 얘는 황색이죠. B급과 같다.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자, 가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황색에 해당한다. 얘는 구분색이 없다. 구분색이 없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누설된 물질은, 나에서 무엇이 누설된 거야? 나에서 누설된 물질은 연소의 3효소 중에 가연물. 자, 얘는 교체하던 중에서 얘가 가스가 누설된 거잖아. 가스. 그럼 연소의 3효소가 뭐였죠? 자, 연소에 이 가연물도 있고, 가연물. 그리고 열원. 점화원 있고, 점화원. 자, 그다음 산소. 산소 아니죠. 점화는 아니지. 자, 이거 가스니까 어떤 거야? 가연물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나의 사고의 원인이 하인이의 사고 연쇄 모형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고의 원인을 보면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지 않고 분리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잘못 행동을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 하인리의 사고 연쇄 모형은 크게 첫 번째가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두 번째가 개인적인 결함, 그쵸?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완전한 행동이 불완전한 상태야. 이걸 우리가 직접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직접 원인, 불완전한 행동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있으면 얘를 제외를 한다라고 했죠. 5단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얘는 직접 원인, 맞는 내용이 되겠죠. 디귿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가와 나는 화재의 초기 진압 방법으로 지식수화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디와 이는 지식수화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출. 자, 기출. 기출 답할 시간입니다. 자, 볼게요. 작년도 수능이었습니다.
다음 화재살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볼게요. 땡땡 공장에서 강관 절단 작업 중에 생성된 불꽃이 주변에 쌓여있던 마그네슘 칩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돼 있어. 자, 불꽃이 어디에 붙었나?

마그네슘 칩에 붙었어. 그럼 얘는 금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D급이구나. 자, 그럼 화재의 구분색 없죠? 원인 조사 결과 불꽃이 날리는 방지하는 이 불연재로 된 가림막을 제거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연재 이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4번. 세무세무 부품 공장에서 연삭 작업 중에 발생한 알루미늄 분진이 집진기 필터와 덕트 내부에 쌓인 상태에서 이 분진 간의 마찰로 발생한 이 전기가 이동하지 않고 축적되어 있다가 방전되며 발생한 불꽃. 이거 왜 정전기잖아. 정전. 정전기로 인해서 알루미늄 분진에 착화돼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돼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D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가에서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청색이다. 청색은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2번 볼까요? 가에서 강간 절단 작업 중 생성된 것은, 절단 작업 중 생성된 것은, 뭐야? 불꽃이잖아. 불꽃은 연소의 섬유수, 가연물, 점화원, 산소 중에서 불꽃은 열원에 해당이 되겠죠? 가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 틀린 답지. 그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나의 화재는 유료 화재 아니죠? 틀린 답지. 그 다음 4번 볼게요. 나에서 불꽃이 발생한 원인은 마찰로 인한 정전기이다. 맞는 답지. 5번. 가와 나의 화재 진화에는 물을 뿌리는 수화법이 가장 적합하다. 아니죠? 여기는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D급 화재는 수화법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죠. 얘는요. 건조사, 마른 모래 팍 뿌려서 질식수화를 시키던가, 팽창 진주암, 팽창 질석,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요거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유사의 재해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사고 개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노후화된 전기 기계에 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접촉돼서 과열로 발생한 불꽃으로 전기기계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기계 자체 화재가 발생했어. 전기 화재, C급 화재예요. 얘는 구분색 뭐? 청색이다. 청색. 자, 그럼 볼게요.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청색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정색이다.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안전관리비 조치상을 봤더니 전선의 노후화를 상시 점검했고요. 그리고 응급구호 표지판을 작업장 내에 부착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부상자를 줄이는 데 노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은 볼게요. 작업장 내에 부착한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자, 산업안전보건표지 크게 우리가 네 가지 있었습니다. 자, 경고냐, 그 다음 지시냐, 그 다음 안내냐, 그리고 금지냐. 자, 금지냐. 이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얘는 안내표지에 해당이 되죠. 지시표지는 뭐에 해당한다? 보고를 착용해라. 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뒤가 볼게요.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분말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분말 소화기는 A, B, C 다 가능하다. 자, 그쵸.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아, 전기 화재는 뭐가 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기억. 포말 소화기는 가능하지 않다. 분말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다음은 산업안전사고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섬유 공장 염색 공정에서 습윤 장소에 전기기구를 조절하던 작업자가 전기기구로부터 이 누설된 전류와 접촉해서 인체로 전류가 흘러 전기적 충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임. 누전됐죠. 누전으로 해서 감전된 거야. 그쵸? 자, 그다음 나번 볼게요. 핸드폰 케이스 가공 공장의 작업자가 집진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에 포집된 알루미늄 분진에 브러쉬 마찰로 발생한 불꽃이 옮겨 붙어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자, 분진이라고 돼 있죠. 알루미늄 분진, D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는 누전 맞지? 누설된 전류 세일루라고 해서 누전 포함된다. 맞는 답지죠. 그다음 니은. 아, 2번. 가해 재해 방지용 보호구에는 절연 장갑. 그쵸? 이거에 의해서 감전되면 안 되니까 절연 장갑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 3번 볼게요. 나의 화재는 B급 화재에 해당한다. 이건 B급이 아니라 D급 화재. 금속, 알루미늄 분진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 4번. 나의 알루미늄 분진은 분진이야? 분진은 연소의 삼효수 중에 가연물에 해당하는 거 맞죠? 5번. 가와 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우리 중대재해 선생님이 숫자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1명 이상이 사망하고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발생.

그냥 유료가 막 새어나고 있었던 거야. 이 불꽃이. 그래서 유료의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고, 유료에 튄 거야. 불꽃이 유료에. 그쵸?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질식할 것 같아. 질식 수화법을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의 화재를 신속히 진화했다. 그리고 동종사고 예방을 조치사항으로 작업 전에 불티비상 방지막을 설치하고 화재 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해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세 가지 대책을 다 사용한 거야. 자, 1번 볼까요? 화재용의 구분색은 황색이다. 자, 유류에 튀었기 때문에 얘는 B급 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B급. 자, B급은 누렇다. 그래서 선생님이 황색이다라고 했죠. 황색.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맞는 답지. 그쵸?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질식수화법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식수화법. 어디? 보면서. 여기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질식수화법. 맞는 답지. 3번. 용접 불꽃은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에 해당한다. 용접 불꽃이야. 불꽃, 가연물 아니고 점화원, 열원에 해당한다. 가연물은 유류죠. 여기 있는 새우는 유류가 가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 또 그래도 한번 볼까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재예방 원칙도 대책 선정의 원칙 3, 이 원칙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맞는 답지. 5번 볼게요. 사고의 원인은 하인이 사고 연쇄 모형 중, 선생님 얘기했잖아. 하인이 사고 모형, 자, 하인이 연쇄 모형 뭐였어요? 사회적 환경 유전 요소 1단계, 2번이 두 번째 단계가 개인적 결함, 세 번째 단계가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이로 인해서 4단계 사고, 이로 인한 피해, 제이라고 얘기했죠. 자, 얘가 무시했어. 빨리 끝내기 위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어. 불완전한 행동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불완전한 행동 상태 3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다음 소방 안전 교육 사례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땡땡 기업에서 작업자 A씨가 금형 교체 작업 후 금형 일부분을 LPG 토치로 가열하던 중에 이 부주의로 인해서 이 불꽃이요. 근처에 적재되어 있는 포장용 종이 상자에 옮겨 붙었다. 종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뭐야? 아, A급이구나. 알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물을 뿌려서 발화점 이하 온도로 낮추는 수화법. 뭐한 거야? 냉각 수화를 한 거죠. 그쵸? 자, 볼게요. 기억.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백색이다. A급은 백색, 종이는 백색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맞는 답지. 그다음 내용 볼게요. 화재의 초기 소화 방법은 냉각 수화법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또 볼게요. 화재 발생 화재에서 이 토치 불꽃은 연소의 3요소가 뭐였어요? 이 점화온과 가연물과 산소. 이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불꽃은 선생님 무조건 점화온 또는 열원이다. 그렇게 점화온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이제 조금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랑 좀 풀어보니까 어때요? 요 해당되는 화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 그래서 외울 것만, 선생님이 외울 것만 강조해줬잖아요. 그것만 외우면 정말 정직하게 문제를 적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우리 친구도 공업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다음 볼게요. 다음은. 땡땡 공장의 사고 예방 활동 사례이다. 분석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타는 거야. 자, 땡땡 공장에서 절단 작업 시에 발생한 불티가 교방기에 투입 중이던 알루미늄 분말, 이 알루미늄 또 나왔어, 알루미늄. 자, 그럼 뭐야? 금속 화재. 금속 화재니까 얘는 D급 화재. 구분색 없다. 그죠? 구분색 없다. 그리고 이에 동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대책 5단계 활동을 실시하였다. 5단계 활동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사실 발견을 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뭐를 하죠?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시전책. 얘를 선정해서 적용하는 것까지야. 자, 그럼 먼저 5단계 활동을 실시했는데, 먼저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안전에 관한 조언을 할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게 1단계 한 거네. 그쵸? 자, 그다음 2단계. 기존 화재 사고 기록 검토를 통해서 불안전 요소를 파악한 거야. 파악한 거는 2단계. 사실의 발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 3단계 하고, 이거를 따라서 시행책을 선정하고 적용하였다. 5단계가 다 나와 있어. 이랬을 때 1번 볼게요. 화재용의 구분색은 청색에 해당한다. 이 청색은 전기화재 C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구분색이 없기 때문에 틀린 답지죠. 2번 볼게요. 2번. 절단 작업 시에 발생한 불티야. 불티. 불티는 점화원이 맞기 때문에 맞다. 3번. 신설한 안전관리 조직은 참모형 조직에 해당한다.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을

진설했다고 해서 이건 참무라고 했죠. 맞는 답지. 4번. 화재의 초기 진압 방법으로 질식수화법을 적용할 수 있다. D급에서는 질식수화법을 적용할 수 있죠. 자, D급 화재. 팽창 진주한 팽창 질서. 그다음 건조사 모래. 마른 모래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암기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5번. 불안전 요소를 파악하는 활동 중에서 자,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중 불안전 요소, 이 불안전 요소를, 여기 있는 불안전 요소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사실의 발견이라고 했죠. 맞는 답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 사고 예방 대책 5단계가 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굉장히 비슷해요. 땡땡.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1층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용접 작업을 실시하던 중에 이 용접 불티가 작업장 아래에 있는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선생님 얘기했지. 단열재. 보통 단열재 하면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신속히 진화했다. 질식수화법을 활용한 거야. 그리고 A씨는 2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요. 사고 이후 안전 전문가는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업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 교육을 매 업무 시작 시에 실시하였다. 자, 그럼 사고의 결과를 볼까? 사고 결과는 한 명이 2개월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아니지. 중대재해 1, 2, 3, 4. 한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 요거 공부하라고 했어. 그쵸? 자, 그다음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백색에 해당. 용접 불티가 단열재. 그럼 얘는 A급이야. A급은 백색이 맞기 때문에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용접 불티. 불티는 점화원 열원이기 때문에 틀렸다. 4번. 화재의 초기 진압 방법으로 제거가 아니라 질식수화법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 5번 볼까요? 매 업무 시작 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거야. 시작 시에. 어디 가서?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집체교육 한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OJT에 해당이 되죠. OFJT는 집체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렸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다음 화재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원인과 2차 원인으로 해서 발생했어요. 화재 유형을 한번 볼까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배관에 감아놓았던 열선의 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전선 피복을 녹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매우 높아졌다. 열이 과열됐다. 과열입니다. 과열. 그쵸? 과열. 그리고 피복이 벗겨진 두 전선이 접촉해서 접속했어요. 이게 합선이죠. 합선. 전기 불꽃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기억 볼까요? 화재의 유형은 B급 화재이다. 이 자체에서 불꽃이 났었기 때문에 얘는요, C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C급.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 그리고 니은 화재의 1차 원인은 단락. 2차 원인은 과열이다. 잘 보세요. 1차는 과열이야. 2차가 합선이야. 자, 합선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락이라 한다. 자, 요거 우리 선배들이 요거 굉장히 많이 틀렸어. 그냥 너무 막 긴장도 되고 하니까 과열과 합선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맞아. 근데 잘 봐야 돼. 1차는 과열이고 2차가 합선입니다. 이거 이렇게 거꾸로 해놨죠. 그래서 요거 이런 거에 우리 친구들 당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알겠죠? 우리 공업이들은 절대 이런 거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화재 초기의 진압 방법으로는 이런 C급 화재는 질식수화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한 질식수화법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화재 말고요. 선생님이랑 보호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호구. 화재만 했으니까. 자, 보호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재해 사례에 나타난 보호구에 착용이 필요한 작업이야. 그러니까 건물 2층 증축 공사를 통해서 안전 난간이 설치된 이동식 비계의 작업 발판 위에서 벽체 시공 중에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안전수칙인 안전대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대야. 이 재해 사례에 나타난 보호구의 착용에 필요한 작업, 안전대는 고소 작업에서 찾아야 되겠죠. 고소 작업 볼까요? 금속 재료의 판금 공정의 프레스 운전 고소 작업 아니죠? 단층 건물 철거를 위한 굴착기 조작 아니죠? 도로 아스팔트 제거를 위한 차감기 조작도 아니다. 밀폐된 도장 부스에서의 자동차 범퍼 도장 아니죠? 자, 여기 봐요. 여기 그대로 나와. 아파트 고층 공사를 위한 철골 가설물 설치 작업, 고층 고소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가염, 그러니까 그

가염물이 뭐냐에 따라서 화재의 유형이 바뀐다는 거, 요거 보시고요. 이에 따른 소화기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물질,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이런 물질들도 우리 친구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공 안전 앞에서 선생님이랑 다뤘던 것들, 그것도 기억하시고, 보호구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쉽게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우리 산업 안전에 이제 마지막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지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게 다가와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쉬워진다. 올라가는 문턱이 높은 거지 올라가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선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 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 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제도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기를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에 비례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중 반대파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매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구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드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그냥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공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그 학점에 대한 질문만 들어오면은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꼭 약점에 걸려서 자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면접에 약한 분들 중에는 대체로 단답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감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면접을 수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다. 저는 평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7년간 군인으로 복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찰이 되고 싶어 지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면접관으로 가정을 해서 물어봤죠. 왜 군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죠? 왜 쭉 하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면접자는 당황한 거예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니었고요. 승진 면접에서 떨어져서 전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승진 면접에 떨어졌다는 그 아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면접관은 그 사람이 전역을 왜 했는지 물론 궁금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왜 경찰이 되고 싶은지예요. 왜 지원했냐라는 그 물음에 자신의 지원 동기만 밝히면 돼요. 맞습니다. 저는 7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를 하면서 방호와 보안 업무에 특출나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고요. 그게 바로 경찰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왜 경찰이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지원 동기는 통과해서 성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자신은 학점이 낮아서 자꾸만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면접관처럼 물어봤어요. 학점이 낮네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면접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학점이 낮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를 겨냥했다, 비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압박 질문에 나오면 어떡하냐, 또는 그런 압박 질문이 꼬리를 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압박 질문 없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느끼는 건 그만큼 당신에게

1990점 만점이고 학점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프로필이 좋은데 자꾸 면접에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990점 맞았어요? 점수가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을 하면은요 면접관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네, 다른 회사 지원하나 보다. 실제로 면접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점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990점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요. 6개월 동안은 거의 2시간만 잤고요. 토익 공부를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얻었던 건 아, 나란 사람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이룬 성과에서 어떤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면접에서 드러내면 훨씬 더 아름다운 대답이 됩니다. 나는 혀가 짧다, 새는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시옷 발음을 잘하는 꿀팁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로 발음 소리를 내면서 턱을 벌려보세요. 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를 잘 내서 발음해야지 라는 마음만 먹으면요 목소리가 더 자신감 있게 잘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퀵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퀵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 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퀵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퀵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해주오. 이건 무슨 잔치고 어떤 모임이오? 그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오? 연회? 아니면 결혼식? 아무래도 이건 저마다 음식을 마련해온 게 아니니까. 내 보기에는 저 주제넘은 자들이 분수도 모르고 온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구려. 적어도 분별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숱한 부끄러운 짓거리들을 본다면 누구든 분개하고 말고. 호메로스는 이 오디세이아라는 시에서 도를 넘어버린 이들의 행태를 시종일관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우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

환자들을 사륙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의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부는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ere is your sister?
2: She is in the kitchen.
1: What is she doing in the kitchen?
2: She is cooking and washing the dishes.
1: What is your brother doing?
2: He's listening to music and cleaning the living room.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 cooking, washing, dishes, listening to, cleaning. 우리 함께 배워 볼게요. 자, 우리 대화 속에는 cooking 이렇게 ing이 들어간 단어 모습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ing이 없는 cook이에요. cook은 요리하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죠.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 뒤에 ing, ing 붙여주면은요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wash도 우리 대화 속에 있었죠. washing. wash는 씻다 라는 뜻. Listen to, listen to. 이 listen이 바로 듣다라는 단어고요. 우리 무엇 무엇을 듣다, 음악을 듣다, 누구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다 할 때는 to 붙여준다는 거. listen 하면 listen to도 꼭 같이 떠올려요. clean, clean. clean은 깨끗이 하다, 청소하다 라는 동작. 그리고 dish.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dish 자체는 접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여기에는 접시라는 말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발음은 dish. sh의 소리를 쉬, 바람처럼 내서 한 박자 단어가 되는 거예요. dish 아니고 dish.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아마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 것 같아요. Where is your sister? 네 누나 어디 갔니? 그랬더니 She's in the kitchen. She's in이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집안의 장소 나오네요. The kitchen. 그녀는 kitchen, 부엌에 있어요. What is she doing in the kitchen? What is she doing? 무엇을 그녀는 하고 있니? 물어보는 말이죠. In the kitchen. 아니,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She's cooking and washing the dishes. 아하, cooking, washing. 동작 뒤에 ing 붙었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누나는요, 요리하고 있고요. 또 설거지하고 있어요. wash the dishes 라고 표현을 묶어서 설거지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What is your brother doing? 형은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He's listening to music. 또 ing 나왔죠. 그는 형은 음악 듣고 있고요. And cleaning the living room.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의 대화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동작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 속 대화, 대화 속 문장들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62. 62예요. 554 눌러볼게요. 잘 듣고 틀리는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뜻까지 알아보기.
3: What is she doing?
0: 물어보는 말이죠. What is she doing? 이니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3: What is he making?
0: 이번에는 what is he making 이에요. 그럼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3: He's reading a book.
0: He's reading a book. 잉 잘 봐줘요. 그는 책을 읽고 있어요.
3: He's making a sandwich.
0: He's making a sandwich. 그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3: She's washing the dishes.
0: 이건 우리 대화 속 문장이죠. She's washing the dishes.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3: She's listening to music.
0: She'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동작 뒤에 ing 붙이기.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위한 펭수와의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그녀는 요리하고 있어요.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Alright,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4 눌러서 행동 말하기, 뭐뭐 하고 있어요. 요걸 얘기해 볼 거예요.
4: Hi.
0: Hi.
4: Where is Luna?
0: 아, 여자 이름이 루나인가 봐요. 지금 부엌에 있죠. 요리하는 것 같은데 그녀는 부엌에 있어요. 그녀는 이니까 She is in the 부엌 말해 볼게요. She is in the kitchen. 키친 했어요? Very good.
4: Okay.
0: 이번에는
4: What is she doing?
0: 물어볼 줄 알았지. What is she doing?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She is 요리하고 있다. 요리하다는 cooking 붙여주면 되겠죠? She is cooking. 어렵지 않지.
4: Okay.
0: Okay. 이번에는
4: What is her mom doing?
0: 아, 그녀의 엄마는, 루나의 엄마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근데 엄마도 여자니까 she를 시작해야 되겠죠. She is 거실을 청소하고 있네요.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건 clean이니까 she is cleaning the 거실. 말할 수 있어요? She is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렇게 대답할 수
4: They
0: 있다.
4: Look
0: 남자면
4: busy.
0: he, 여자면
4: Thank
0: she.
4: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listen to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듣다가 다른 종류의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지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ear, 듣다와 listen, 듣다의 차이점 알려줄래? Hear, 들리는 것을 듣다. I heard a baby cry. Listen, 주의를 기울여 듣다. Listen to this song. 친구들, 차이점 알았어요? 맞아요. Hear도 listen도 다 둘 다 듣다예요. 그런데 hear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친구들 아마 뭐 바람 소리, 밖에서 들리는 빵빵 차 소리 이런 거는 들리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들리는 걸 들을 때는 hear, 우리의 오감과 관련된 hear이라고 하고요. 예문을 봤더니 I heard a baby cry. heard는요. hear을 과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아니라 들었다가 되겠죠. I heard. 나는 들었어. a baby cry. 아기 하나가 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내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면에 listen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그죠? 이렇게 귀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듣는 거. listen to this song.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listen을 써야 되겠죠. here가 listen의 차이점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 뒤에 ing 붙여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하는 걸 중점적으로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은 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 완성 물리학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단원을 시작했습니다. 파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파동의 성질 중에 간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빛의 간섭 그리고 굴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멋진 할머니가 되고 싶다. 멋진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뭐예요? 어떤 할머니가 멋진 할머니일까요? 돈이 많으셔가지고 손주한테 용돈을 많이씩 턱턱 주는 할머니가 멋진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옷을 멋지게 입고 모든 외모가 멋스러운 분이 멋진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이 젊은 사람들처럼 즐길 줄 아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가 멋진 할머니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멋진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일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드는 생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멋진 선생이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어쩌면 멋진 10대를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다는 것은 한순간 흉내만 내서는 절대 멋지다는 그런 수식어를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심을 다해서 나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어쩌면 그게 멋스러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멋진 10대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멋진 지금 그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멋진 지금 이 시기를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 우리의 멋스러움을 서로 응원하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동의 특성 중에 하나죠. 파동이 진행하다가 만나면, 만난다는 게 뭐예요? 중첩하면, 그렇죠? 진폭이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변이가 합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변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진폭이 커지기도 하고 진폭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파동의 고유 특성이었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뭐하고 비교를 했었냐면 야구공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야구공은 진행하다가 둘이 만난다고 해서 이제 충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만난다고 해서 합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파동은 진행하다가 만나면 중첩되면 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파동하면 여러 가지 파동이 있지만 우리 물리학에서는 세 개 소리 그리고 물결파 빛 요 세 가지에 집중해서 학습을 하면 충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리의 간섭 한번 더 볼까요? 소리의 간섭 봐봐요. 지금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그 소리가 합쳐지겠죠. 합쳐지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두 개의 소리가 와서 합쳐지면서 진폭이 커지기도 할 거고요. 진폭이 작아지기도 할 거예요. 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폭이 커진다. 진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한다고요? 큰 소리를 인식한다고요. 큰 소리. 두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커진다. 보강간섭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보강.

보강. 보강 간섭이 되면, 아, 우리가 들었을 때큰 소리가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두 파동이 만나서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합쳐진 파동의 진폭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진폭이 작아지면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작은 소리,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가 작아졌다라는 말, 진폭이 작아졌다라는 말은 상세 간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두 개의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P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됐고 Q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됐는데, 우리가 P점에서는 아, 여기 있으면 큰 소리가 들리겠구나, Q점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냐면, 경로차를 가지고 해석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차요. 경로차. 기호로는 이렇게 델타, 이렇게 표현했었죠. 경로차. 한번 생각해 봐요. 봐봐. 지금 이거 스피커 A라고 하고, 요거 스피커 B라고 합시다. 스피커 A에서 발생한 소리가 P점까지 오는데, 봐봐. 한 파장, 2파장, 3파장. 3파장 진행을 했어요. 3, 람다, 이렇게 써볼까요? 3, 람다. 자, B에서 발생한 소리는요, 한 파장, 그 다음에 두 파장, 3파장, 3람다. 3람다만큼 진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경로와 요 경로의 차이가 경로 차이일 텐데, P점은 경로 차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0. 그치? 아, 경로 차가 0인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상세 간섭일 때를 보면 경로차를 생각한다면, 여기 스피커 A와 스피커 B라고 할때 스피커 A에서는 1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만큼 진행을 했어요. 4람다. 스피커 B에서는 1람다, 2람다, 2.5람다. 2.5람다만큼 진행했네? 그러면 경로차는 4람다에서 2.5람다를 빼니까 1.5람다네요. 경로차는 2분의 3람다가 돼요. 아, 여기는 경로차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작은 소리가 생기는 거,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상세 간섭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래서 경로차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되는 점, 경로차가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상세 간섭,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A와 B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마루가 출발하면 여기에서도 마루가 출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한다고 해서 A와 B에서 반대의 소리, 위상이 반대의 소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경로차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에요. 이만큼 차이가 나면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물결파의 간섭입니다. 봐요. 지금 물결파를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동심원의 모양을 하면서 물결파가 퍼져나가요. 퍼져나갔을 때두 물결파가 만납니다. 파동이 만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우리 요 그림을 보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요 그림은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에 해당하고 점선은 물결파의 고래에 해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봐봐. P점은 지금 보니까 실선과 실선이 만나. 그러면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렇게 위로 덧볼록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이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파동의 독립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마루였던 부분은 골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골이 된단 말이야. 골과 골이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골과 골이 만나고, 또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돼서 마루마루,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마루가 만나게 돼서 그 점은 물결파의 변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P점은 계속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Q점은 어때요? Q점은 지금 보니까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단 말이야. 골과 골이 만나면 그곳은, 그 지점은 물결표가 어떻게 보이냐면 골과 골이 만나니까 이렇게 쑥 들어갔겠지. 시간이 지나면 파동은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되고, 마루마루가 만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 마루마루가 만나면 이렇게 보강관습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골과 골이 만나서 또 보강관습. 아, 그러니까 Q점도 계속 보강관습이 되는구나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 이 R점은 어때요? R점은 지금 실선과 점선이 만난단 말이야.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야. 마루와 골. 그래서 물결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변이가 작아졌죠? 그쵸? 상생관습이 되는 곳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였던 부분은 골이 되고, 골이었던 부분은 마루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생관습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마루, 골이 되는 거죠. 골이 만나서요. 이렇게 변이는 0이 됩니다. 상생관습이 돼요. 아, R인 곳은 상생관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보강은 계속 보강인 거야. 여기, 마찬가지. 한번 상생관습이 되는 곳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생관습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로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요. S1과 S2가 파1이야.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기요. 요 가운데가 경로차가 0인 곳. 보강관습이 되는 곳. 그쵸? 그 다음 여기요. 여기는 다 상생관습이 되는 곳이야. 경로차가, 그렇지, 2분의 람다인 곳. 여긴 어때? 여긴 경로차가 람다인 곳. 이렇게 경로차를 가지고 요 점은 보강관습이 되냐, 상생관습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빛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의 본성에 대해서 17세기부터 많은 과학자들은 실험적인, 그리고 탐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통해서 빛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빛은 입자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빛은 입자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영, 뭐 이런 사람들이요? 아니면 하이언스, 이런 과학자들은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빛이 파동인지, 빛이 입자인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 인지도가 워낙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뉴턴의 생각이 맞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801년에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 토마스 영에 의해서 이 실험,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영의 이중슬리 실험에 의해서 빛의 간섭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빛의 간섭.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는 특성이에요? 진행하다가 만나서 합쳐져. 합쳐지면서 진폭이 변해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단 말이야. 이런 간섭은 파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실험을 고안하는 거야. 봐봐. 단일 슬릿. 여기서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틈이라고 생각하면 돼. 좁은 틈. 좁은 틈에 빛을 통과시켜요. 빛을 통과시켰더니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이 퍼져나가. 퍼져나가다가 이중 슬릿이 있습니다. 이중 슬릿. 이중 슬릿. 일반적으로요, 요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표현해요. D. D. 그 다음에 요 D가 작을수록 이 간섭 무늬들을 잘볼수 있거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봐봐. 좁은 슬릿을 통과한 빛은 조금 전처럼 마찬가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 슬릿이란 말이야. 구멍이 두 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퍼져나가고 여기서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다가 두 빛이 만나. 빛이 만나는데 여기 스크린을 딱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무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

여기는 밝은 무늬가 된 곳은 보강 간섭이 된 것이 아니야? 보강 간섭. 어두운 무늬가 된 곳은 상쇄 간섭이 된거 아니야? 여러분 봐봐.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강 간섭이 되면 큰 소리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 물결파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 되면 위로 쑥 올라오거나 아래로 쑥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빛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 되면 밝아요. 여기다 스크린을 놨을 때. 상쇄 간섭이 되면 어두워져요. 그런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 무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소리의 간섭으로 이야기했을 때두 개의 스피커가 놓여진 상황에서 그 앞에 내가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이렇게 나는 곳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가 경로차가 0이었어. 보강 간섭이야. 큰 소리. 조금 가다가 소리가 작아져. 아, 여긴 상쇄 간섭이 되는 곳이구나.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했다고? 파동의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간섭은 누가 갖는 특징이야? 파동이 갖는 특징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모두들 보라고. 빛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여러 과학자들이 그동안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빛이 파동임을 증명하게 된 실험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이죠. 이 실험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봐봐. 이중슬릿에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면서 쭉 퍼져갑니다. 퍼져갔을 때, 여기요. 만약에 여기가 위로 볼록 출발했다라고 하면 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거야? 그러면 S1부터 S2, 요 같은 경로인 요곳, 여기를 선분을 이었을 때 가운데 요거리와 요거리가 같다. 여기를 쭉 연결하면 요 점을 5점이라고 해볼까? 5점? 5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스피커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5점은 경로차가 얼마인 곳이야? 경로차가 0인 곳이야. 경로차가 0이면 같은 위상으로 출발했다라고 했을 때요. 경로차가 0이면 무슨 간섭입니까? 보강 간섭이에요. 보강 간섭으로서 요 점이 가장 밝은 무늬, 가장 밝은 무늬야.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가장 밝은 무늬를 보여줘요. 그 옆에 가면 어두운 무늬야. 어두운 무늬라 하면 상쇄 간섭이 된 거죠. 상쇄 간섭. 그 다음 가니까 또 밝은 무늬야. 여긴 보강 간섭이겠지. 봐봐요. 그 점이 P점이야. P점은 보세요. S1부터 이만큼 왔어요. S2부터 이만큼 온 거야. 경로차가 얼마냐면 요만큼이야. 요만큼. 우리 교재에 보니까 요만큼 딱 나왔고, 요만큼이 경로차다. 한 파장. 아, 경로차가 한 파장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럼 보강 간섭이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P점은 요 경로차 S1P, S2P 요 차이가 한 파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밝은 무늬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5람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점은 눈으로 봤을 때 여기다 스크린을 딱 놓게 되면 밝은 무늬를 볼수 있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되는 거야. 보강 간섭. 괜찮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파장의 정수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표현한 거야. 똑같은 표현이야, 그치? 파장의 정수배, 반파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상쇄 간섭이 되는 점은 어때? 봐봐. 여기 Q점은 첫 번째 상쇄 간섭이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죠. 경로차가 0인 곳. 그쭉 옆으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상쇄 간섭이 된단 말이야. 아, 요 점을 경로차로 한번 생각해 보면
S1에서는 이만큼 왔어요. 여길 싹 지우고 생각해 볼까요? 싹 지우고 생각하면 S1에서는 이만큼 왔는데 여기까지 S2에서는 이만큼 왔어. 그러니까 S1에서 온 길이가 더 길잖아. 그 차이가 얼마냐면 요만큼인 거야.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요?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여러분,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편의상 마루고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 여기서 출발한 파동의 빛에 마루가 왔을 때 반파장 차이가 난다는 건 여기서 출발한 빛에 골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세 간섭이지. 그럼 아까 우리가 빛의 밝기로 이야기하면 어두운 무늬가 보이는 거죠. 어두운 무늬. 괜찮아? 아, 이걸 표현해 보자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반파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반파장의 첫 번째니까 m이 0이야, 0. 0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 아, 그러면 여기는 상세 간섭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는 또 밝은 무늬, 또 내려가면 어두운 무늬, 쭉 내려가면 밝은 무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경로차로 표현한다면 경로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날 때, 2분의 3람다만큼 차이가 날 때, 2분의 5람다만큼 차이가 날 때, 2분의 7람다 이만큼 차이가 나면, 일반화시키면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그곳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두운 무늬이다.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이거 체크해 볼까?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분명히 0의 이중 슬릿 실험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실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 뭐야? 밝은 무늬죠. 그 다음 여기도 뭐야? 여기 밝은 무늬였잖아. 아까 P점. 그치? 밝은 무늬부터 밝은 무늬 사이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을 일반적으로 델타 X라 그래요. 델타 X. 델타 X는 밝은 무늬부터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야. 경로차 아니야. 여기서 델타 X는 밝은 무늬부터 밝은 무늬 사이 요 간격은 요건 누가 결정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중 슬릿 간격. 요 간격을 일반적으로 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스크린이잖아.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빛의 파장, 람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람다. 그치? 요 세 가지에서 결정이 된다.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그래서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요 델타 X는 D분의, D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D가 작을수록,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이 되는 거리가 넓어지면서, 멀어지면서, 우리가 간섭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는 거야. D하고는 반비례, 스크린까지의 거리와는 비례야. 그래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는 좀 멀리 나요. 멀리 놓을수록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파장과 비례해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다. 요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증명하는 건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아. 예전에는 배웠던 교육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요 델타 X가 D하고 반비례 관계다. 요 델타 X가 L과 비례 관계다. 람다와 비례 관계다 정도만 간단하게 수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과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는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 예를 들어보면 다른 건 다 그대로 하고요. 빛의 파장만 다르게 한 거야.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가지고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누가 더 넓은 거야? 간섭 무늬를 누가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잖아. 그쵸? 그래서 빨간색으로 실험했을 때가 파란색으로 실험했을 때보다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의 사이의 간격이 넓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다른 건 다 그대로 하고 뭐 이중 슬릿 간격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요 L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언제 크고 언제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빛의 간섭을 활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홀로그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볼때 색이나 무늬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얇은 막 간섭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얇은 막 간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봤을 건데, 여기가 이제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물. 물 위에 기름막이, 얇은 막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기름. 기름. 위에가 공기야, 공기. 그러면, 우리가 비 오는 날 가다가 이렇게 물 웅덩이 같은데 기름이 싹 있는 거.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얇은 막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봐요. 비스듬하게 진행하는 빛 중에서 빛이 진행하다가요. 다른 매질을 만나잖아? 조금 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다른 매질을 만나면 꺾여요. 굴절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색깔의 종류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 그 어떤 거는 이렇게 꺾이고, 어떤 건 이만큼 꺾이고, 어떤 건좀덜 꺾이고, 막 이렇게 돼요. 꺾이고, 어떤 것들은 여기 표면 경계면에서 반사도 된다? 반사도 되고요. 여기서 굴절된 빛이 기름과 물의 경계면상에서 또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고, 여기에서 또 굴절도 되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야. 보는 각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요 빛과 1번 빛과 2번 빛이 와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야?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요 2번 빛이 요만큼 더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로차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 빨간색이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파란색이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나는 어떤 색을 보냐면, 보강관습이 되는 색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을 봤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각도가 조금씩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보강관습이 되는 색깔이 달라졌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르포나비라고 하는 것, 이건 파란색 색소가 있지 않아요. 파란색을 보는 건이 날개 여러 층과 층 사이에서 파란색 빛이 보강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파란색을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공작새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색깔의 색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그 날개와 날개 층 사이에서 빛이 반사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빛만 보강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비눗방울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되는 색깔이 달라지니까 다양한 색깔의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볼때 색이나 무늬의 변화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볼수 있는 것. 봐봐. 우리가 안경을 끼잖아요. 안경을 끼는데, 안경에 렌즈 위에 반사 방지막 코팅이라는 걸 해요. 코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미 다 코팅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코팅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반사를 방지하는 거야. 반사되는 걸.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안경을 썼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썼다? 그런데 반사가 너무 많이 돼. 반사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과되는 빛의 양이 적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빛 중에서 투과되는 게 별로 없으면 우리가 바깥 세상, 안경 바깥 세상을 볼때 바깥 세상이 원래대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경은 기본적으로 투과가 돼야 우리가 바깥 세상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반사되는 빛의 양을 줄여야 돼. 어떻게? 이렇게요. 무반사 코팅막을 싹 입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중에 일부는 공기와 코팅막 사이에서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해. 투과해서 이 코팅막과 렌즈 사이에서 반사가 돼. 반사가 된 빛과 여기서 반사된 요두 개의 빛이 정확하게 상세 간섭이 돼.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래요. 그 보이는 그 색깔의 빛이 보광 간섭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눈은 그 색을 볼수 있는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 다른 파장의 빛이 보광 간섭이 된 거죠. 신기하죠?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 변환 잉크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섭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굴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굴절. 굴절도 괜찮아. 할 만해. 충분히 할 만합니다. 우리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요 볼록 렌즈가 나오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됨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 기준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좋겠죠. 봐봐. 이제 굴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굴절이요. 여러분, 빛은 파동이야. 그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파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퍼져나가고요. 퍼져나간 빛이 만나. 만나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보광 간섭, 상세 간섭, 보광 간섭, 상세 간섭. 간섭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빛은 파동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파동인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잖아? 다른 매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진행 방향이 꺾입니다. 그 꺾이는 현상을 굴절 이렇게 부르죠.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한 번쯤은 배워봤을 거예요. 굴절. 봐. 서로 다른 매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그런데 왜 꺾이냐라고 하는 걸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결론부터 한번 제시해 볼게요. 꺾이는 이유는 속도차에 의해서 꺾이는 거야. 다른 매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진행 속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파동의 처음 기본적인 걸 이야기할 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매질이었잖아, 매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매질 1, 매질 2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다른 매질이야. 다른 매질. 그래서 매질 1과 매질 2를 구분한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면 이렇게 불러요. 이거 잘 봐야 돼. 경계면. 괜찮지?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려. 문제 나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그립니다. 요 선을 법선 이렇게 불러요. 법선. 요런 용어들, 용어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사광선. 빛이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합니다. 입사하다가 두 매질의 경계면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서 꺾였어요. 꺾였어. 뭐죠? 굴절을 했단 말이야. 굴절. 일부는 굴절을 하고요. 일부는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사광선이 되고 이것이 굴절광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용어들? 다른 매질과의 경계면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라고 하고요. 봐, 조금 전에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렸잖아. 그 법선과 이루는 각, 입사광선과 법선 이루는 각을 입사각 이렇게 불러요.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반사각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반사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까? 반사법칙. 두 매질의 경계에서 빛이 아무렇게나 반사가 되는 게 아니야. 반사법칙에 따라 반사가 되는데요. 반사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입사각을 I라고 두고 반사각을 I 프라임이라고 두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항상. 그래서 법칙이야, 법칙. 괜찮아? 오케이. 그럼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꺾여요. 만약에 같은 매질이었다라고 하면 속도 차이가 생기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 빛은 어떻게 진행해야 돼?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을 해야죠. 직진해야 돼. 직진해야 돼. 꺾일 이유가 없어. 꺾이는 이유는 속도 차가 났을 때 꺾이는 거거든. 다른 매질을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느려질 때는 어떻게 꺾이고, 빨라질 때는 어떻게 꺾이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봐요. 일단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봐봐. 이게 뭐라고? 경계면. 경계면. 경계면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릴 거야. 무슨 선? 법선. 법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법선. 자, 만약에 빛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때? 법선을 따라 진행하는 거야. 법선을 따라. 이렇게. 빛이. 그럼 입사각이 몇 도가 돼요? 0이잖아.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경계면에서. 꺾여요? 어떻게 꺾여? 봐봐. 만약에 느려졌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느려지게 되면 그 느려지는 것뿐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꺾일 이유가 없잖아. 그쵸? 빨라지면 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입사각이 0도일 때는 법선을 따라 진행할 때는 꺾이지 않아요.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언제 꺾인다고?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꺾여요. 빨라지면 어떻게 꺾이고 느려지면 어떻게 꺾이는지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봐봐. 이건 여러분 하나 메모해도 둬도 좋을 것 같아.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파동은 진행하다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여기가 B라는 점이야. 같은 매질상에서 빛이 진행하면 어떤 경로를 따라 진행하냐면 A에서 B로 가면 빛은 이렇게 가요. 이게 어떤 경로냐면 최단, 그래요. 최단 거리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단 시간의 경로를 따라 진행해. 최단 시간의 경로. 페르마라고 하는 과학자가 페르마의 원리를 통해서 증명을 냈습니다. 빛은, 파동은 이미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진행하는데 어떤 경로를 따라 진행하냐면 최단 시간의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만약에 동일한 매질상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최단 시간의 경로가 최단 거리겠죠. 그냥 직진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이제 다른 매질이야. 다른 매질. 여기에서 여기로요. 다른 매질이야. 1번 매질, 2번 매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면 한번 생각해. 여기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이에요, 물. 물이고 여기가 모래야, 모래. 바닷가야.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이렇게 막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은 상상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 속에 빠진 사람이 등장하거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우린 굉장히 정의롭고 정의롭다고 하자고. 그다음 우린 수영도 굉장히 잘해요. 잘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구하러 가고 싶어. 실제로 구하러 가면 안 돼요. 신고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지?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나요? 여하튼. 자, 봐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정의롭고 수영도 잘해서 그냥 이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빠르게 이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물리학을 배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요, 요 거리가 최단 거리는 되지만 최단 시간의 경로는 아니야. 결코 제일 빠른 경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여기에서 뛰는 거랑 수영하는 거랑 어디가 더 빨라? 뛰는 게더 빠르겠지. 그럼 빠른 곳에서 조금 더 가야 돼. 느린 곳에서 조금 덜 가고요. 그것이 빠른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만큼보다는 더 가. 여기에서 빠른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경로인 거예요. 이해돼? 봐봐. 여기 법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건 법선 쪽으로 꺾인 거예요. 법선 쪽으로. 법선 쪽으로 꺾였다라고 하는 건 어디가 빠르다는 이야기냐면 여기가 빠른 거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할 때요, 이 경로를 따라 빛이 진행한다는 것은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어요.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괜찮아? 만약에 우리가 물개를 키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애완용으로 키워요. 내 옆에 물개가 이렇게 있어요. 물개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구해와! 라고 하면 물개는 이 사람을 구하러 빠르게 가려고 하면 이 경로로 가면 안 되지. 왜냐면 물개는 여기가 빠르거든. 그러니까 물개는 어떤 경로를 따라 진행해야 되냐면 빠른 곳에서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고 느린 곳에서는 조금 덜 가야 돼. 이 경로로 가는 게 물개는 훨씬 더 빠르게 이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괜찮아? 여기다 법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였어? 아, 속도가 다르구나. 그런데 이거 어느 쪽으로 꺾인 거예요? 이 여기가 경계면이라고 했잖아. 경계면 쪽으로 꺾인 거야. 아,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건 경계면 쪽으로 꺾일 때는 여기가 더 빠른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는 것이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막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지면서 정량적인 계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구해내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아, 속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 아, 느려질 때는 어떻게 꺾이는지, 빨라지면 어떻게 꺾이는지. 더 빨라지면 더 많이 꺾이는 거죠. 더 느려지면 또더 많이 꺾이는 거예요. 더 법선 쪽으로 붙게 되는 거지.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굴절에 대한 부분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신 기초 문제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자, 3번 문제는요. 단일 슬릿에 빛이 통과해서 또 이중 슬릿을 통과합니다. 스크린에 밝고 어둡고 하는 간섭 무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가 됐고요. 점 P점은 스크린에 생기는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야.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 아, 여기는 경로차가 0인 첫 번째 보강 간섭이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기억.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성에 의한 현상이다. 그렇죠. 퍼져나가고, 퍼져나간 빛이 만나서 진폭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은 파동성에 의한 설명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야. 파동성에 의한 것으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P점은 제일 밝은 무늬라고 했거든.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P에서 여기부터 S1까지 여기서 빛이 또 퍼졌잖아? 여기서 퍼졌잖아? 경로차가 0인 곳이에요. 첫 번째 밝은 무늬, 제일 밝은 곳이야. 여기 거리와 요 거리는 어때요? 같다. 경로차가 0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S1, S2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디귿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림은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 봐봐요. 비눗방울에서 다양한 빛이 나타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빛들을, 다양한 색깔의 빛을 볼수 있는 것이에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볼까요? 기억.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의 파동성에 의한 현상이야.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색깔의 빛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빛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된 거야? 상세 간섭이 된 거지.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색깔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보강 간섭이 된 거지만 여기선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치? 보이지 않은 까닭은 결국, 여기 써 있네. 상세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니은 맞는 설명이죠? 디귿.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비누막의 두께와 빛의 파장에 따라 보강 간섭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때? 맞는 설명이죠? 경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되고 상세 간섭이 되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같이 볼까요? 그림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림과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모르포 날개, 모르포 나비, 모르포 나비의 날개. 그 다음에 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폐 숫자 A, B가 다르게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광 간섭이 되는 빛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다양한 색깔의 빛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가에서 날개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굴절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여기 일단 색소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날개와 날개 여러 공기층에서 빛이 간섭하면서 보강 간섭하는 파란 색깔이 보강 간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나에서 숫자 AB가 다른 색깔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색의 빛이 보강 간섭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죠. 이렇게 소재만 다르게 하면서 비슷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요. 이런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디귿. 가와 나에서 보이는 색은 빛의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보강 간섭에 의해서 특정한 색깔의 빛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 나는 동일하게 빛을 비추었을 때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된 안경과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되지 않은 안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 이두 안경을 비교할 때 지금 우리 칠판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명확하죠? 어느 게 빛이 많이 투과한 안경이에요? 나아가 많이 투과한 안경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안경 나아가 바로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된 안경인 거예요. 상세 간섭을 통해서 결국 반사되는 양을 줄이고 추가되는 양을 늘린 거죠. 그쵸? 그러면 기억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기억. 가는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된 안경이다. 이거 아니야. 요거야, 요거. 나야. 기억 틀린 설명. 니은. 렌즈를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투과하는 양을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 밖의 세상을 더 깨끗하고 명확하고 잘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반사 방지막 코팅은 코팅막이 반사하는 빛, 여기에서 반사되는 빛과 그 다음에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이 결국 상세 간섭하도록 한다. 맞는 거죠. 상세 간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반사되는 양을 줄이고 투과되는 양을 늘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빛의 간섭을 하기 전에 소리의 간섭, 물결파의 간섭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간은 빛의 간섭까지 이야기하고 굴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빛의 파동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했던 수업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결국 오목 볼록 렌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3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수산업 정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우리 2단원에서 출제를 했고요. 자, 우리 수산업 정보 하면 통계 정보, 관측 정보, 그 다음에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가나는 어떤 정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수산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집단이 목적에 따라 조사한 자료 정보이다. 목적에 따라 조사한 자료 정보니까 통계 정보가 되겠죠. 통계 정보. 그래서 가는 통계 정보고요. 자, 나는 수산 활동과 관계되는 현상, 자연 현상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현상이나 실적 등을 수집 및 정리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정보로 생산 및 분배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 이루어진다. 자, 나는 관측 정보입니다. 관측 정보. 관측 정보. 그래서 가는 통계 정보, 나는 관측 정보가 되겠고요. 우리 수산업 정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 정보를 분류하면 통계, 관측, 시장, 소비자 정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통계 정보라는 것은 수산 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집단이 주어진 목적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 자료 정보이다. 자, 대표적인 게 업종별 수산물 생산량, 그 다음에 어선의 수, 그 다음에 행정구역별 어업인 수, 그 다음에 수산해운계열 고교 졸업생 전공 관련 취업자 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통계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관측 정보는 수산 활동과 관계되는 현상이나 실적, 통계 등을 일과 정책 기반을 위해 수집 정리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 예측한 정보이다. 그래서 생산 관련 관측 정보는 지역별 실시간 연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석 예보 우리가 예측한 정보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대나 높이 조석과 관련된 내용 예보를 해준다거나 조류 해류 등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관측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분배 활동 관련 관측 정보는 수산 시장의 시간별, 일별, 월별, 어종별 반입량의 추이 등, 그러니까 얼마만큼 반입될 건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추이를 예측한 정보가 분배 활동 관련 관측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정보는 수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수산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수준 및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관한 정보를 시장 정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시장 정보는 수산물 가격과 관련된 정보이다. 수산물 유통 정보는 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과 유통 물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에 대한 상품의 안정성과 가격의 불확실성 정도를 감소시켜 보다 편리한 방법과 수단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자, 여기서 소비자의 욕구라는 것은 이 수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이 수산물의 가격이 정말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건지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욕구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소비자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가는 통계 정보였고 나는 관측 정보였습니다. 자, 가 통계 정보는 수산물 생산량, 어선의 수 등이 있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
통계 정보의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관측 정보는 지역별 연안 정보, 조속 예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측 정보 맞는 얘기죠. 자, 통계 정보는 관측 정보에 비해 단기적인 동향 분석 및 예측에 적합하다. 단기적인 게 아니고 통계 정보는 관측 정보에 비해서 장기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기적인 동향 분석 및 예측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입지 조건에 따라 항만을 분류했을 때, 가나에 들어갈 항만의 종류로 오른 것은? 자, 가는 국내 해안선에 위치한 항구를 말한다. 우리 해안선이 쭉 있으면 해안선에 위치한 항구를 얘기를 하고요. 해항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항구를 우리가 연안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안항. 연안에 인접해 있는 항구다라고 해서 연안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는 하천이 바다로 오르는 입구 부분에 위치한 항구로 내륙과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군산항이라든지 목포항이 대표적이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항구, 하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연안항, 나는 하구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입지 조건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우리 연안항과 방금 하구항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안항은 국내 해안선에 위치한 항구, 아까 해항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포트라고도 얘기한다. 주로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이다. 자, 하구라는 것은 하천이 바다로 흐르는 입구 부분을 우리가 하구라고 얘기를 하죠. 입구 부분에 위치한 항구이다. 내륙과 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목포항, 뉴욕항, 그다음에 르하브루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하천은 강에 위치한 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버포트라고 돼 있죠. 하천에 위치한 항구로 강 어귀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강 기슭에 건설한다. 자, 강에 있기 때문에 방파제가 필요 없고 건설 기간이 짧아 건설비가 적게 든다. 서울항, 런던항, 함부르크항, 상하이항 등이 가장 대표적인 하천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호수는 호수 안에 위치한 항구를 얘기하고요. 시카고항이나 디트로이트항이 호수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운하, 캐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위적으로 수로를 파서 선박이 지나가게 할수 있도록 한 길을 우리가 운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운하를 건설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항만 또는 기존 항만이 운하에 연결된 것을 운하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암스테르담항이나 맨체스터 항이 운항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아까 연안항이었고요. 나는 하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연안항과 하구항이 짝지어진 답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계류 시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계류시설, 개선줄에 의해서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 접이한 시설을 계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류시설 가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된 위치에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자,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육지와는 다리 형태의 도로로 연결하기도 한다. 자,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데 육지하고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주로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같은 대형 탱커 선박들이 이용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돌핀이죠. 돌핀. 돌핀이라는 것은 육지와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말뚝을 박아서 그 말뚝의 개선줄을 선박에 있는 개선줄을

묶어서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자, 원유 운반선이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는 화물이 액체죠. 액체화물이죠. 액체화물 또는 기체입니다. 액체화물이기 때문에 원유도 액체고, 액화천연가스도 액체죠. 그래서 파이프를 통해서 하역을 하는 거죠. 육지에 저장 시설로 선박과 연결된 파이프로 저장 시설까지 하역을 한다. 그래서 굳이 암벽이라든지 육지와 접안에서 되지 않고 육지와 떨어진 곳에 선박을 접안시켜서 하역은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하역을 하는 계류 시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원유 운반선이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위험 화물입니다. 그래서 위험 화물이기 때문에 암벽보다는 그래도 육지하고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서 하역을 하는 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상자형 부유체 폰툰이네요. 폰툰. 상자형 부유체, 뜰 물에 떠 있는 상자형 부유체.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도 부장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교 여러 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상자형 부유체를 다수로 고정하고 육상과 다리로 연결한 구조물로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거나 수심이 깊은 수역에 건설할 수 있고 건설비가 저렴하다. 소형 선박과 마리나에 주로 이용한다. 자, 상자형 부유체. 상자를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고 이쪽이 육지면 육지와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서 사람이 왕래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선박은 이렇게 접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수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자, 이러한 폰툰 형태는 대형 선박의 접안보다는 소형 선박의 접안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같이 쭉 떠오르겠죠. 고조일 때, 그 다음에 조조일 때는 이렇게 같이 쭉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많이 쓰는 계류 시설이다. 그래서 나는 부장교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가는 돌핀은 해상에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독립적으로, 해상에, 우리가 그, 나무 말뚝이라든지 또는 단단한 말뚝을 박아서 거기에 선박을 계류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설치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나는 부장교는 수위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인다. 고조일 때와 조조일 때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해안에 적합한 계류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와나 모두 이동 및 재배치가 쉽다. 자, 가 같은 경우는 기둥을 박았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선택지는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번은 계류 시설과 관련된 문항이었네요.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컨테이너 운임 발급 서류 가, 나로 옳은 것은, 자, 선불 운임과 후불 운임. 자, 선불 운임은 선적자가 화물의 선적자, 수출업자죠.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선불 운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가 발행될 때 운임을 지불한다. 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 손상에 대한 부분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선불 운임은 선적지에 있는 수출업자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운임을 지불하는 거고요. 자, 후불 운임은 목적지 도착 후 수입업자, 그 물건을 산 사람이죠.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화물 인도 시점에서 지불한다.

지불하는 것으로 나아가 발행될 때 운임을 지불한다.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비용 일부가 절감할 수 있다. 자, 가에 들어가는 것은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 운임을 지불한다.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하면, 화물을 수출업자가 선박에 실겠죠. 실었음을 안전하게, 니네가 수출한 화물을 이 선박에 안전하게 다 실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증명해 주는 서류가 선화증권이 되겠고요. 자, 후불운임은 목적지 도착 후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화물 인도 시점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화물 인도 지시서. 화물 인도 지시서. 이 화물 인도 지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박에 있는 화물을 내어주세요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화물 인도 지시서가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화증권과 화물 인도 지시서 2번이 정답이죠. 2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 우리 BL이라고 얘기합니다. BL. BL.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이죠. 수령. 그러니까 선사에서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것 또는 선박에 안전하게 실었다라는 것. 선적이죠.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하는 증권으로 화주의 청구에 따라 화물의 주인이죠. 청구에 따라 선박 소유자, 그다음에 선장, 실제로는 선박 회사가 되겠죠. 선박 회사 또는 대리인이 발행한다. 그래서 화물을 이상 없이 다 실었으면 선사, 그러니까 선장, 선장이니까 소속돼 있는 선사가 되겠죠. 선사에서 야, 니네 화물 다 이상 없이 실었어 하고 발행해 주는 증권이 선화증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화물 인도 지시서는 화물을 이 인도 지시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는 서류죠. 그래서 딜리버리 오더 화물 인도 지시서고요. 물품 보관자에 대해 그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증서다. 그래서 선박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장에게 해당 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증서가 화물 인도 지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과 우리 화물 인도 지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4번은 컨테이너 운임 발급 서류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유조선의 액체 화물 운송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 작업은 유조선의 화물 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왁스, 그다음에 파라핀, 타르 등의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유조선 화물 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고온으로 가열한 원유를 고압으로 분사해 탱크 벽면에 붙은 잔유, 찌꺼기죠. 잔유를 녹이고 씻어낸다. 이 작업은 안에 들어있는 원유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고압으로 벽으로 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벽에 묻어있던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겠죠. 씻어낸다. 자, 과거에는 해수로 세척했지만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원유 자체를 이용하는 세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유 세정 작업. 영어로는 COW, COW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라우드 오일 와싱의 약자죠. 최근에는 고온 스팅, 고압수를 이용한 물 세정 방식도 개발되었다. 자, 원래 있는 원유를 가지고 그 원유 탱크 내에 잔류물 또는 찌꺼기를 씻어내는 작업이 원유 세정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기업 세정 후 폐기물은 바다에 배출한다. 세정 후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불활성 가스 시스템 고장 시에는 우리
불활성 가스 시스템, IGS라고 얘기합니다. 불활성 가스 시스템. 불활성 가스 시스템. 자,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활성하지 않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가스를 세정 작업하면서 탱크에 주입하게 되면 불활성 상태로 돼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가스가 아르곤이나 또는 네온 또는 헬륨 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스들을 집어넣어줘서 탱크 내를 불활성 상태로 유지한 채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불활성 가스 시스템, 즉 반드시 원유 세정 작업을 할 때는 불활성 가스 시스템도 함께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불활성 가스 시스템 고장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가 마폴 협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폴 7378이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폴 7378 협약은 기름이라든지 유해 액체 물질, 그다음에 포장 유해 물질, 하수 쓰레기 및 대기 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즉 해상과 대기 오염. 주로 해상 오염이죠. 해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놓은 협약이 마폴 7378 협약이다. 그래서 선박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대화에서 A 부장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가로 오른 것은? 자, 최근 항만 물류회사에서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어떤 항만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하니까. 자, 네. 선박의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의 안전 항행에 관련된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인 가를 스마트 항만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인 가는 포트미스죠. 포트미스입니다.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의 입출항 예측 및 자동화물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IoT와 5G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컨테이너 추적 및 자동 하역 시스템이 가능하며,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무역 서류 위변조 방지 및 투명한 거래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 연계를 통해 선박과 항만 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하니까, 자, 이 시스템과 스마트 항만을 연계하여 운송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인 포트미스입니다. 포트미스. 그래서 시험에 우리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평가 요소가 포트미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아톰스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아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포트미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이 포트미스를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미스, 포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죠. 그래서 포트미스의 항만 주체별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떤 거냐? 즉, 각 주체가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느냐죠. 자, 선사 및 대리점은 선박 운항 신고를 포트미스를 통해서 할수 있겠고요. 화물 반출입 신고, 화물료 납부도
포트민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

라든지 A 도선을 시주청할 때도 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운송사는 화물 반출입 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박 입출항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도 조회를 할수 있다. 자, 화주와 포워더는 현재 화물의 위치,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위험물 반입 신고를 이 포트미스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항만 운영 정보와 통계를 조회할 수가 있다. 자, 하역사 터미널은 선박 운항 정보, 위험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화물 반출입, 그다음에 반출입 도착 예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문의 입출거 예정 시간도 조회가 가능하겠고요. 자, A 도선사 및 항만 운송사업자는 A 도선을 신청하고 지정할 수 있는 포트미스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운송사업자를 신고할 수가 있다. 자, 유관기관과 CIQ 기관은 자, CIQ 기관은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커렌티 그래서 세관 출입국 그다음에 검역을 얘기하는 거죠. 검역 관리 기관은 신속한 항만 운영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항만 정보 관리 및 통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입출항 신고서 그다음에 선원 승객 명부를 조회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포트미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은 포트미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수속 장면에서 할수 있는 해양 레저의 종류, 가와 나로 오른 것은 우리 대단원 4단원에서 출제가 됐죠. 자, 가는 잠수용 호흡기를 장착한 잠수자가 물속에서 활동하는데 기동성을 갖게 해주는 추진장치이다. 자, 잠수사가 물속에서 좀더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좀더 빠르게 또는,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추진장치이다. 자, 수중 침투에 사용된 군용 장비를 관광, 레저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금속재 원통 속에 내장된 축전지로 원통 끝에 스크루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기동한다. 자, 물속의 잠수사가 이 추진체를 잡으면서 좀더 빠르게 또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해양 레저 기구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수중 스쿠터입니다. 수중 스쿠터. 그래서 가는 수중 스쿠터가 되겠고요. 자, 나는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용 공기를 고압 상태로 압축한 공기톱을 착용하는 방식의 잠수 형태이다. 우리 잠수 두 가지가 있죠. 스쿠버 다이빙과 스킨 다이빙이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호흡용 장치를 하고 물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물 안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레저 활동이 스쿠버 다이빙이죠. 스킨 다이빙은 호흡 장치 없이 숨을 참아서 짧은 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서 깊지 않은 수심 내에서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스킨 다이빙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나는 호흡용 공기를 고압 잠재로 압축한 공기톱을 착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스쿠버 다이빙이 되겠죠. 수중 스쿠터,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빙. 스노클 다이빙은 호흡용 장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복, 웨이트 벨트, 웨이크 벨트가 아니고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웨이크가 아니고 웨이트 벨트, 허리에 차는 벨트. 즉,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서 뭐 납덩이라든지 돌덩이라든지를 허리에 차고 들어가는데 그러한 벨트를 우리가 웨이트 벨트라고 얘기하죠. 침강력을 주기 위한 벨트죠. 웨이트 벨트, 부력 조절기, 공기통 호흡 조절기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오랫동안 깊은 수심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수중 스쿠터, 나는 스쿠버 다이빙이 되겠죠. 자, 수상 오토바이는 물 위에서 우리가 제트보트라고 얘기를 하죠. 제트보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물을 뒤로 뿜어 내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로 기동하는 레이저 기구가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호버크래프트는 압축 공기를 선체 밑으로 불어내서 선체를 위로 띄웁니다. 띄운 상태에서 추진력은 선 밑쪽에 있는 대형 팬을 돌려서 바람을 뒤로 밀어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스크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상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육지에서도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장비죠. 그래서 수륙 양용용으로 쓰이는 레이저 기구가 호버크래프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17번은 수중 스쿠터와 스쿠버 다이빙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글에 나타난 해양 크루즈를 선박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땡땡호 해양 크루즈 개요라고 해가지고요. 노선은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일정은 2박 3일 갑니다. 자, 우리가 2일에서 5일까지를 단기라고 얘기하고요. 크루즈 중에. 그 다음에 일반 크루즈는 7일. 그 다음에 장기 크루즈는 9일에서 14일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이기 때문에, 2박 3일은 2, 단기는 2일에서 5일입니다. 2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단기 크루즈에 해당이 되고요. 선내 시설은 레스토랑, 면세점, 편의점, 노래방, 오락실 등이 있다. 총 톤수는 19,961톤이고 엔진 출력은 27,000 PS다. 여객 정원은 480명이다. 자, 우리 여기에 19,000톤이고 여객 정원이 480명인 것은 소형 크루즈에 해당이 합니다. 소형 크루즈. 그래서 소형 크루즈고 단기 크루즈이다. 소형 크루즈이고 단기 크루즈이다. 선박 규모는 소형이고 기간은 단기 크루즈이다.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선박 규모에 따라서 크루즈를 분류해 보면은요.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19,000톤이었죠. 19,000톤이었으니까 선박의 크기가 소형 크루즈는 25,000톤 이하일 때는, 총 톤수가 25,000톤 이하일 때는 소형 크루즈에 해당하고 승객 수 500명 이하일 때, 아까 우리 제시문에 490명이었죠. 500명 이하일 때는 소형 크루즈에 해당하고. 자, 중형 크루즈는 25,000톤에서 7만 톤 이하이며 승객 수는 500명에서 1,700명 이하일 때는 중형 크루즈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대형 크루즈는 7만 톤을 초과하거나 10만 톤 미만일 때가 대형 크루즈라고 할수 있겠고요. 승객 수는 1,700명을 초과하고 2,500명 미만일 때는 대형 크루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초대형 크루즈는 10만 톤 이상일 때, 총 톤수 10만 톤 이상일 때 승객 수 2,50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크기의 크루즈는 초대형 크루즈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크루즈의 선박의 크기와 승객 수둘 중에 하나만 잘 외우더라도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8번은 크루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설비는 해저면까지 연결되어 있어 깊은 수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해양 구조물이다. 트러스 구조물을 해저면까지 연결하여 수직 방향의 움직임 적게 하고 좌우 동요는 인위적으로 긴 주기를 가지도록 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파 주기와 동조하지 않도록 하고 파랑에 의한 운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플랜트를 우리가 유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연식. 자, 우리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에 따라서, 설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고정식, 그다음에 유연식, 그다음에 부유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정식에는 파일 고정식, 그다음에 중력식, 중력식, 그다음에 갑판 승강식. 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갑판 고정식 중에 갑판 승강식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유연식은 타워형, 그다음에 스파형, 그다음에 인장강식. 세 가지가 여기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부유식은 반잠수식. 그다음에 바지 선박형, 바지 선박형, 그 다음에 FPSO라고 얘기를 하죠. FPSO. 그래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부유식 원유 생산. 생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저장. 그 다음에 하역. 기능까지 갖춘 해양 플랜트를 우리가 FPS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를 설치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즉 움직이느냐 또는 이동하느냐 아니면 그 중간이냐에 따라서 고정식, 유연식, 부유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를 물어볼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시문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더라도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출제자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제시문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도 우리 제시문을 끝까지 읽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고정식 해양 플랜트이다. 우리 고정식이 아니고 유연식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 형식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유연식은 타워형, 스파형, 인장강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디귿. 외력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외력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산 해운 분야에 대한 직업을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마찬가지로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을 물어보는 문항은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문항입니다. 즉, 잘 제시문만 읽어보더라도 쉽게 답지를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지금까지 본 수능에서 계속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도 지금 계속해서 본 수능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직업은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선박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것만 읽어봐도 선박, 운항, 관리 다 있는 거죠. 선박, 운항, 관리. 세 가지가 다 제시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라고 잘 모르더라도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선박의 목적지, 화물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해 항로와 운항 일정을 수립하고 운항 비용, 하역비, 입항료 등을 계산해 수익성을 따지며 하역 상황을 확인하고 출항 일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하는 직업이 뭐냐? 선박 운항 관리사의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우리 기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관장. 자, 도선사라는 것은 선박이 입항이나 출항할 때 안전하게 선박을 접안할 수 있도록 선박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선이라는 것은 어떤 외국계 선박이 우리나라를 쉽게 들어왔을 때, 아무리 조선 기술이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장이 그 배를 우리 항구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도선사가 탑승해서 일정 기간 도선 구간에 배를 지휘해서 조선을 지휘해서 우리나라 항구에 안전하게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이 도선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박 무선 통신사는 선박 무선 설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선박 무선 통신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수해안 분야 직업에서 선박 운항 관리사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0번처럼 잘 생소한 직업이더라도 제시문에서 그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시문을 잘 읽어보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업 정보의 분류에서 출제가 됐는데, 우리 수산업 정보를 분류해 보면 통계 정보, 관측 정보, 그다음에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게 통계 정보와 관측 정보입니다. 관측 정보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수산물 이력제를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이 수산물 이력제가 어떤 정보에 해당하느냐, 소비자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해서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12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입지 조건에 따른 항만의 분류 문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연안항, 그다음에 하구항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3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 계류 시설도 계속해서 본 수능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 계류 시설, 돌핀, 그다음에 부장교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부장교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핀, 부장교, 암벽, 무량장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계류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14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화증권과 화물 인도지시서 BL이라고 하죠. 선화증권은 BL, 그다음에 화물 인도지시서는 D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선화증권은 화물을 이상 없이 실었을 때 선사 또는 선장이 발급해주는 서류가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화물인도지시서는 이러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박에 있는 화물을 인수해라는 그러한 서류, 지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원유 세정 작업 COW라고 얘기를 하죠. 세정 작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원유 세정 작업을 할때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되는 게 IGS, 불활성 가스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포트 미스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운업의 정보 분야에서 포트 미스가 가장 자주는 아니지만 포트 미스가 가끔 시험 문항으로 구성되는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의 종류 중에 수중 스쿠터와
스쿠버 다이빙이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중 스쿠터는 잠수사가 물속에서 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또는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레저 기구가 수중 스쿠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호흡 장치를 가지고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이 스쿠버 다이빙. 그다음에 호흡 장치 없는 게 스킨 다이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크루즈를 분류하는 문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단기 크루즈냐, 그다음에 그러니까 크루즈를 얼마만큼 타느냐에 따라서 단기 크루즈냐, 그다음에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단기 일반 크루즈, 장기 크루즈로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총 톤수와 그다음에 승객 수에 따라서 소형, 그다음에 중형, 그다음에 대형, 초대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19번 4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해양 플랜트의 분류, 고정식, 유연식, 부유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유연식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 해운 분야의 직업 중에 선박 운항 관리사가 하는 업무를 제시문으로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출제 평가 요소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 1번부터 10번까지 새로운 열 문항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후통,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만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수능완성의 3회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오늘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전체 인간발달의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정도의 접어드니까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꽤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 발달의 지금 수능 완성 문항의 배치를 살펴보시면 1번에서부터 20번 문항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서는 발달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 물어보고 있고요. 한 2번에서 5번, 6번 정도 문항까지는 인간 발달의 이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달의 단계들이 나오는데 발달의 단계들도 수능 시험을 볼 때처럼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오는 그런 배열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될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 수능 완성을 계속 풀면서 아, 이때쯤이면 태내기일 거야. 이때쯤이면 청소년기겠지. 이렇게 문항을 풀어서는 절대로 이 수능 완성을 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문항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번호 문항 즈음이면 어느 발달 단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머리에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인 것처럼 제시문을 보시면서 제시문 안에서 이 제시문 안에서 어떤 발달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그 발달 단계인지의 근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찾아내려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수능 완성 문제를 푸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발달 단계가 대략적으로 이 시기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꼭 반드시 지워주세요. 지우고 제시문을 처음 보는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처럼 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과 1번 문항부터 10번 문항까지 자, 이 문항 안에는 어떤 정보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래프가 있고요. 그래프에 지금 중간에 있는 그래프 가가 비어 있습니다. 자, 이 가에 해당하는 인간 발달의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인간 발달의 영역은 세 개가 있는데 이거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되겠죠? 자, 인간 발달의 영역 뭐가 있죠? 신체 발달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 발달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있죠. 이렇게 인간 발달의 영역은 대체적으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간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자, 간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영아기하고 청소년기에 급격히 발달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자 2년간 매우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급작스러운 이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1성장급등기, 제2성장급등기 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 영역은 아, 신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발달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가 영역은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신체 발달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1번 전환적 사건에 따라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전의 단계와 그 다음 단계를 확 구분시켜주는 그런 사건을 전환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런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던 이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발달 단계에서, 자, 어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확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우리가 전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전환적 사건에 따라서 신체 발달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런 나의 감정, 기억,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전환적 사건에 따라서 발달하는 건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체격, 외모, 운동 기능과 관련된 발달 영역이다. 이거 어떤가요? 이거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타고난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이것도 역시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사회 규범이나 문화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이것도 역시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인지와 사고 양식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지 발달 영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영역에 관한 문제는 발달의 기초 부분에서 많이 다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의 새 영역,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새 영역, 쉬운 듯또 애매하게 어려운 듯이 발달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신체 발달 영역은 나의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의 몸에서 느껴지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격, 외모, 감각, 운동 기능, 생리적 기능 등등등이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항상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는 것, 사고와 관련된 것은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하지만 머리가 커진다. 두뇌가 성장한다, 두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뇌도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여러분 꼭 함께 신체 발달 영역과 함께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변화와 관련된 것이 인지 발달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 정서 발달 영역은 사회적인 발달 영역과 정서적인 발달 영역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회적인 발달 영역,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의 사회에서의 역할, 지위 같은 것들이 해당할 테고요. 그다음에 정서다라고 하는 건 나의 감정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동기, 욕구 등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정서 발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전환적 사건이 있을 때 그럼 외부에서의 영향이 큰 영향을 일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 발달, 성격의 변화, 정서 발달 등이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인지 발달 영역과 관련해서는 발달의 영역을 따로 어떤 영역이냐라고 물어보고 영역의 특성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항 유형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자, 인간 발달에 새 영역이 있어요. 자, 이새 영역 중에서 글에 나타난 두 영역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영역의 합으로 만들어진 사례를 고르는 문항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어떤 발달 영역 두 개가 나타났는지 우리 찾아보고요. 그것과 동일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살펴볼게요. 미국 땡땡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부부 갈등과 건강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대인 관계에 뭐가 나타나고 있죠?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부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혈압 상승, 소화기 이상, 근육 긴장을 더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죠? 신체적인 증상이잖아요.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시문 가 안에는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신체 발달 영역이 나타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답지에서 이 둘이 조합되어 있는 답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유아기에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는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래와 함께하는 놀이 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정서 발달 영역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 영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자,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이 단절된 노인은 자,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었다.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효능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서 역시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조기 발육한 남자 청소년은 자, 신체가 빠르게 발육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체 발달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래 집단에서 지도자가 되는 비율이 높다. 또래 집단에서 잘 어울리고 지도자가 된대요. 자, 사회정서 발달 영역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신체, 사회정서, 자, 가와 동일하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눈과 손을 협응할 수 있는 능력, 뭐죠?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체 발달 영역이 발달하면서 운동 능력이 정교화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신체 발달 영역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노년기의 감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라고 하는 거, 신체 발달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감각기능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정보 처리 속도도 늦어진다고 해요. 인지 발달 영역인데요.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 제시문에서 발달의 영역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것과 일치하는 사례를 묻는 이런 문항이 발달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문항이 될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문항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많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번, 3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번, 3번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제시문인데요.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자, 2번에서 원우가 속한 발달 단계의 특징을 우리 골라야 되는데요. 뭐에 근거해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우가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서 어느 단계인지 우리 파악을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자, 3번에서는 원우가 속한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을 고를 건데, 이번에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우의 발달 단계를 우리 다각적으로 파악해 봐야겠네요. 자, 원우, 어떤 단계인지 한번 봐볼까요? 자, 원우야, 계속해서 손가락을 냠냠 빨고 있네. 요즘은 손에 닿는 모든 걸 빨던데, 빠는 것이 재미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쩝쩝쩝. 이렇게 계속 손가락을 빨고 있어요. 자, 단순히 지금 계속 빠는 것을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빠는 것을 즐거워하는 프로이트의 단계에서 구강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 구강기는 한 살까지의 시기로, 피아제의 시기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시기에 해당하죠? 감각 운동기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고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위 그림에서 알수 있는 원우가 속한 시기, 발달 시기 뭐였죠? 프로이트의 구강기입니다. 자, 구강기에

맞춰서 정답을 여러분 선택해 보면 초자아가 지배적일까요? 자, 초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남근기 이후입니다. 아직 초자아 없습니다. 잠복기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잠복기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잠복기 이후 아닙니다. 학문을 통한 쾌감을 추구한다. 이건 학문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지금 원우와 관련이었고요. 리비도가 가족 이외의 이성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구강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구강기 단계에 고착이 되게 되면 이 단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거나 또는 너무 만족스럽게 되면 이 단계에 고착되게 되는데요. 자, 입으로 하는 이런 과시, 수다 같은 고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도 여러분, 프로이트의 이론이 워낙에 인간 발달, 이론, 인간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은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는 5단계로서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로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지만 프로이트의 제자인 에릭슨의 발달 단계와 연계해서도 여러분 함께 묶어서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프로이트는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는 기준은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 원우의 경우처럼 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구강기라고 부릅니다. 리비도가 구강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때 만약에 만족 또는 너무 불만족해서 고착이 되게 되면 과식, 과음, 흡연, 수다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인데요. 자, 이 시기에는 대소변의 보유와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변 훈련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지 되죠. 자, 배변 훈련. 이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배변 훈련을 엄격하게 한다거나 허용적으로 하게 되면 학문기에 고착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예시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엄격하게 훈련받게 되면 강박적 성격, 인색한 구두쇠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남근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남근기는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이 되는 시기이고요. 남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을 하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그리고 초자아의 발달,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시기 잠복기인데요. 잠복기는 없어졌어요.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자, 이때는 열심히 사회적 지적 기술들을 습득하는 시기라고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다시 리비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청소년기가 되면 생식기라고 해서 성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리비도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 뭐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고 이 발달 단계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꼭 모두 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문항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한다. 입니다. 자, 제시문 볼게요. 자린고비는 과하게 아껴 쓰는 사람, 인색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하네요. 인색하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같은 거죠. 여러분. 자, 같은 말로 구두쇠에 수전노가 있는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리비도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특정 단계에 고착돼서 자린고비처럼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학문기에 배변 훈련할 때 너무 엄격하게 되면 이렇게,

항문기에 고착돼서 인색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항문기 고착 현상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 시기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남근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구강을 통한 쾌감을 추구한다. 구강기이고요. 리비도가 부모 이외의 이성에게 향한다. 생식기입니다. 성적 충동이 무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다. 잠복기입니다. 자, 대소변의 보유와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 이게 항문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항 함께 해결해 볼게요. 3번 문항에서는 원우가 속한 발달 단계를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했었죠. 자,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감각 운동기는 감각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전조작기 아니에요. 감각 운동기 다음 단계가 전조작기입니다. 감각 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추상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야 가능해질 겁니다. 자, 감각 운동기는 뭐라고 했었죠? 감각 기관과 운동을 통해서 외부 환경을 이해한다, 배운다, 습득한다, 적응한다 등등등. 자, 감각 기관과 운동을 통해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과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4번, 5번 문항도 세트 문항이네요. 여러분, 그쵸? 자, 4번, 5번 문항은 학습 활동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습 활동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태아의 부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태아의 부속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가지가 있는데, 태반, 탯줄, 양수, 양막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4번, 5번에서는 우리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자, 위 활동지에서 할수 있는 태아의 부속기관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태아의 부속기관 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서는 임신 중 검사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자, 5번은 임신 중 검사와 관련된 걸 물어볼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태아의 부속기관과 관련된 활동지이지만, 자, 임신 중 검사도 함께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자, 태아의 부속기관 알아보기 활동지인데요. 간은 태아의 부속기관 중에서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가가 뭔지 우리 알아내야 되겠네요. 자, 가 볼까요? 자궁 내에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라고 합니다. 자, 가 뭐죠? 여러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모의 배에 가는 바늘을 찔러서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약 14주경에 실시하는 나 뭐였죠? 여러분, 임신 중 검사입니다. 자, 양수를 채취해서 하는 검사 뭘까요? 여러분, 양수 검사가 되겠죠. 임신 중 검사 중에 나는 양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파수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수가 출산 시에 이제 자궁이 열리면서 양막이 파열되면 흘러나오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볼까요? 태아 부속기관 가 뭐였죠? 양수입니다. 그쵸? 양수. 자, 양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임신 2개월에 완성된다. 이건 뭐죠? 자, 없습니다. 여러분, 2개월에 완성되는 거. 그다음에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거 뭘까요?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태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달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은 탯줄입니다. 자, 태아의 체온 유지 및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 양수가 합니다. 산소, 영양소, 노폐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것 탯줄입니다.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을 이루는 막은 뭘까요? 양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아의 부속기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네

4가지 그림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그림 안에서 여러분 4가지를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태반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둥둥 떠 있을 수 있도록 여기 안을 채우고 있는 가,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반과 아이를 연결하는 이 줄은 탯줄이 되겠고요. 이런 양수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이 가장 겉에 있는 마, 양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속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속 기관과 관련된 기출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알수 있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가는 양수였고요. 나는 태반입니다. 자, 제시문에서 맞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출산 시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모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아기와 자, 가. 양수를 싸고 있는 양막이 찢어진다. 맞고요. 아기가 나온 후 태반이 떨어져 나오는데 약 15분 정도 걸리며 이로써 출산의 과정은 끝난다. 자, 양수와 태반이 들어가면 맞겠죠? 잘 선택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맞는 답을 이제 골라볼게요. 가는 태아의 움직임과 체온 유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양수 맞고요. 자, 가는 태아의 유전자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자, 양수 검사라는 거를 통해서 태아의 유전자 이상 유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나 태반인데요. 발아기에 완성된다. 아니죠. 태아기에 4개월경에 완성이 됩니다. 나는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리을로 묶인 4번을 고르는 이런 문항입니다. 여러분. 자, 5번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위 활동지에서 할수 있는 임신 중 검사,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인데요. 임신 중 검사, 나, 양수 검사였습니다. 자, 초음파 검사이다? 아니죠. 자, 임신 중독증 여부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니고요. 단백뇨가 나오는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독증 여부는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아의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설명해서 봤듯이 양막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바늘로 자, 뚫고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양막이 파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죠? 양막 파열 등으로 유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임신 중 검사도 우리가 태내기와 관련해서 잘 물어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문항을 찾아보시면 임신 중 검사와 관련해서도 풍부하게 많은 문항들을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 검사와 관련해서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검사 중에서 주로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2학년도 육모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 장면에서 의사가 임신부에게 권유하는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고령 임신이라서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유전자 이상 여부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 유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는 건데요. 화면처럼 가는 주사바늘을 배에 찔러서 땡땡 검사를 해봅시다. 입니다. 양수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수 검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양수 검사.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14주, 10일에서 14주 정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 풍진 여부 검사한다. 아니고요. 임신 중독증 여부 검사한다 아니죠? 이거 소변 검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자궁 경부암 여부 검사하는 거 아니고요. 자, 육모막 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육모막에서 육모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이것 또한 태아의 유전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지만 양수 검사하고는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태아의 유전자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6번 문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6번. 다음 발달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수 있는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발달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내용들은 그 시기의 발달을 대표하는 특성들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한 것을 바탕으로 예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기로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정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양말을 벗을 수 있다, 예라고 합니다. 사물을 보고 손을 뻗는다, 자, 할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것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말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 개의 손가락으로 휙 걸어가지고 이렇게 벗어내는 거 정도는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을 따라서 가위질하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조작은 할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아기에 할수 있는 발달 특성, 이것은 유아기에 할수 있는 발달 특성으로 구분해서 이 아동 A는 영아기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영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인공론적 사고를 한다. 아직 못하죠? 언어의 과잉 확대 현상과 과잉 축소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전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모두 나는 것은 아동기에 해당이 되죠. 피아제에 따르면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시기 맞습니다. 감각 운동기 영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발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문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데요. 자, 이 각각의 내용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영아기의 내용인가, 아동기의 내용인가, 아니면 유아기의 내용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답을 보고 시기를 알아내는 그런 문항이라서 이 문항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잔인한가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항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기별 운동 능력들을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특히 영아기하고 유아기는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아기의 대표적인 운동 능력으로 제시되는 것들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 뭐 1에서 3개월 경우에는 별로 특별히 볼거 없지만 요 정도 사물을 보고 손을 뻗는다. 요 정도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에서 7개월 정도에는 물건을 살짝 어설프게 쥘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되면 손가락을 사용해서 물체를 쥐는 거볼 수가 있고요.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시 중에 하나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12에서 16개월경에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요걸로 양말도 벗고, 뭐 모자도 벗고, 요런 정도는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18에서 14개월 정도가 되면 5개 이내에 작은 블록 쌓을 수 있고, 그리고 큰 공, 이 정도는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되죠. 자, 유아기에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영아기와 다르게. 유아기가 되면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 가위질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쵸? 가위질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자르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자, 요런 내용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슬을 실에 꿰는다. 요런 거 유아기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글자를 따라서 쓸수 있게 되는 거
종이를 똑바로 접을 수 있게 되는 것 등등 이전과 다른 특징들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대근육 운동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신체적인 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좀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운동을 할수 있는

영역들도 많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점프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린다, 자 굴러오는 공을 발로 찬다, 뭐 한 발로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등등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유아기의 발달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아까 본 내용보다 조금 복잡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이 아동들이 어느 시기인지 한번 함께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2018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 겸사 결과지가 나오고 있고요. 아동 AB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와 아동 B 다소 복잡한 이런 예, 아니요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 각각의 항목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자, 실로 작은 구슬깨기가 가능하다? 이거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유아기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공을 던질 수 있다? 이건 누구죠? 영아도 할수 있죠? 자,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거 아동기가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자, 성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유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사용해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동 A 보면 지금, 자, 다할수 있는데 뭐만 못한다고 하고 있죠? 가역적 사고만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A는, 자, 아직 아동기에 이르지는 못했구나. 유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동 B를 볼까요? 아동 B는 오히려 할수 있는 게 적은데요. 공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사용해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는 것만 할수 있네요. 자, 이거 뭐에 해당이 되죠? 다 영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B는 영아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자, 아동 A가 속한 시기에는 직관적 사고를 합니다. A가 속한 시기에는 동성 부모에 대한 성 역할 동일치가 나타납니다. 자, B가 속한 시기에는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설 연역적 사고는 아직 못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자, 7번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관찰일지에서 자, 지원이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자, 지원이는 어느 시기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지원이, 자, 신체 운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관찰한 내용, 이렇다고 하네요. 배변 훈련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배변 훈련하는 시기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배변 훈련에 친숙해지고 용변과 관계된 언어 표현에도 익숙해지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변기랑 친해지기, 장난감 변기에 앉기, 뭐 인형 주면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자연스럽게 놀수 있도록 유도했더니, 자, 변기에서 한참 놀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18개월 전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시기는 그러면 영아기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네요. 지원이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탐구 활동.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탐구해야지 되겠죠.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를 검색한다. 어때요? 맞죠? 감각 운동기에 해당합니다. 자, 프로이트의 시기로는 무슨 시기에 해당하겠죠? 18개월 정도니까, 그리고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니까 학문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피아제의 서열화 개념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은 너무 뒤에 나타나는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폴버그의 성 안정성 단계는 4살에서 5살 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닙니다. 에릭슨의 발달 과업 중 주도성은 3살에서 6살 경의 발달 과업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가 뭔가요? 가. 세모세모기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 건데, 이 시기에 정서사회성 발달

써. 이 가라고 합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면 우리 세모세모 시기부터 우리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인지발달 특성을 보고 알아볼게요. 세모세모 시기에는 이런 인지발달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모든 사물은 살아있어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무란론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무란론적 사고를 하고 있네, 얘가. 그 다음에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용을 이렇게 활발하게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나타난다고 해요. 무란론적 사고를 하고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면서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이 시기, 어느 시기죠? 유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아입니다. 그럼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 특성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주 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건 영아기에 해당이 되죠. 콜버그에 따르면 성 안정성을 획득하는 거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소유한 물건 등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거, 자,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실제로 느끼는 정서와 겉으로 표현하는 정서를 구분하는 거 아직 서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아가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특성들을 바탕으로 유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 이야기해봤는데요. 유아기와 관련해서 우리 대표적인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나타내는 것들, 무란론적 사고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볼수 있는 삼촌이도 불러봐요와 같은 과잉 일반화로도 유아기를 많이 찾아냅니다. 언어 발달 특성을 가지고 유아어 3종 세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유아기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문항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연습해 보고자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살펴보시면 제시문에서 윤우가 나오는데 윤우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고 발달 특성을 고르는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우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내가 자기 주장이 지금 강해졌어요. 윤우가 할래요? 이런 주도성이 발달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촌이도 같이 불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삼촌이가 선생님이가 뭐 이렇게 과잉 일반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글씨를 어떻게 써놨어요? 이렇게 거울에 보이는 것처럼 반대로 써놓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글자를 그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그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낸 발명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유아기다라는 거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유아기의 발달 특성 우리 골라볼까요? 가역적 사고를 한다. 어때요? 아직 못하죠? 성 안정성을 획득한다. 어떨까요?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인공론적 사고를 합니다. 개인적 우아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항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9번 문항에는 부모 양육 태도 AB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자,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우리 함께 풀어보시겠는데요. 뭐, 이전에 비해서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출제율이 최근에는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는 두 개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애정이,
높은지 낮은지 애정, 그다음에 자, 통제가 높은지 낮은지 통제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부모의 양육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A 유형의 경우에는 애정은 높은데 통제는 하지 않는 허용적 양육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애정도 낮고 그리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네요. 그렇죠? 자, B 유형은 무관심한 양육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자, 적절한 해석, 적절한 내용 한번 골라볼까요? A 유형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훈육 시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 자, 이거는 권위 있는 양육 유형에 해당하는 답이죠. 자, B 유형은 자녀에 대한 어떠한 요구와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자, 무관심한 양육 유형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자, B 유형에서 자란 자녀는 의존적이거나 복종적이지만 때로는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권위적인 양육 유형에서 자라난 아이의 경우에 나타내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자, A는 허용적 양육 태도, B는 무관심한 양육 태도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항인 이제 10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관찰일지에서 아동 A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입니다. 자, 관찰일지에 나온 아동 A 어떤 시기인지 우리 알아봐야겠어요. 자, 어느 시기일까요? 신체 발달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단추는 어렵지만 큰 단추는 끼우고 뺄수 있다고 해요. 단추를 이제 끼우고 뺄수 있을 정도로 손이 야물딱졌어요. 젖었어요, 여러분. 자, 지난달까지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렸었는데 이제는 자, 발을 번갈아 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운동 능력을 갖췄다고 하네요. 자,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서는 감정 표현 활동에서 얼굴 표정과 정서 상태를 일치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는 소방차를 갖고 있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물건으로 자신을 묘사하는 이런 자아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동은 지금 유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아기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잠복기는 아동기에 해당하죠? 정답이 아닙니다.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역시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피아제의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5살에서 10살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유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에릭슨의 발달 과업 중 주도성은 3살에서 6살의 발달 과업이니까요. 유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3회에 우리 10번 문항까지 모두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나머지 내용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0개씩만 외우세요. 그러면 문법 한 20가지 뭐 해서 2개씩 외우고, 단어도 그뭐 상위하고 하위 개념을 묶어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 큰뭐힘 들이지 않고 수능 특강의 그 강의 범위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수능 특강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여러분 그 기본 어휘표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휘표에 없는 언어들은 그 단어들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때 제시가 되거든요. 무슨 뜻이다라고 제시되니까 기본 어휘표를 한번 보고 이 어휘가 없는 거 또는 교재에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12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2과를 보겠습니다. 아슈타리아 벌써 여러 차례 나왔어요. 아슈타리아 그러면 아슈타리에서 아슈타리아 그러면 접속법이다. 접속법은 앞에 안 같은 이런 접속사가 와가지고 두 개가 연결되어서 마치 이두 개가 연결되어 동명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산다인데 내가 사는 것 또는 내가 사기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안 뒤에 오는 이 동사가 접속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접속형이라는 것은 뭐 이거 문법적인 어휘는 아니에요. 그냥 형태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로 이렇게 아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이야라툰 빨리 가는 어떤 물건입니다. 사이야라 같은 것은 도구 형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이야라툰 살라자툰, 예, 살라자툰, 냉장고예요. 또는 가살라툰, 가살라는 이거는 세탁기입니다. 이렇게 사이야라, 살라자, 가살라 이런 식의 패턴들은 기계를 나타내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할수 있고요. 규칙 복수니까 마지막 모음을 타마르부터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빼주면 됩니다. 사이야라트 이렇게. 그 다음에 우스라툰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하디스의 비교급입니다. 하디스라는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에 하디스라는 건 기본 어휘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뭐 현대의 이런 말인데 하다스 그러면 더 최신의 그다음에 더 현대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더 최신형이야 뭐 이렇게 할때 가비룬의 이 이거 크다 나이가 많다 크다 또는 위대하다란 말도 써요. 거기에서 비교급으로 쓰면은 아크바루가 됩니다. 이 아크바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언제 쓰냐? 이슬람교에서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가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을 쓸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라우 아크바르 쓸 때. 카비룬 아크바르. 사기룬도 어리다가 되고 작다도 감됩니다. 크다, 작다예요. 근데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도 됩니다. 사기룬 아스가르. 아스가르 그러면 혀를 내려야죠. 아, 쓰할때 혀가 내려가서 아스가르 이렇게. 더 작다, 더 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아돈노는 내가 생각한다라는 말로 쓸때 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 많은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지만 아돈 나는 생각한다. 너가 발음이 어려워요. 혀를 물고 너 혀를 물었다가 좋음점은 혀를 물었는데 좋음법은 혀를 밑으로 쫙 깔아서 접시 모양으로 혀맨 밑으로 그입맨 밑으로 깔아서 발음합니다. 이렇게. 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돈 이렇게 씁니다. 이너 발음이 어려워서 아랍 사람들도 아돈노 잘 못해갖고 아존노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어민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모나시바툰 모나십 앞에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모나십 예를 들면 사투 살리사투 모나시바툰 락 셋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때할 사투 살리사투 모나시바툰 락 셋이 괜찮겠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또는 이 옷은 나한테 무나십하다, 무나십 적당하다 이렇게 할때 씁니다. 뒤에 전치사가 보통 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눈도 설명을 했죠. 가격할 때 가격이 비캄이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구문으로 물어보는 거고 캄 사마누후 캄 세로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만 원래는 가치란 뜻이에요. 가치.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할때 가격으로 많이 쓰이니까 그냥 가격으로 했습니다. 갈린 그런 비싸다 또는 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 who are

후아갈리 이렇게 후아갈린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인산 아글라만 나물리크. 이거 후세인 국왕 내 요르단에서 유학할 때 후세인 국왕이 항상 하던 말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할때 인산 아글라만 나물리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데 이 갈린의 비교급이 그러니까 아글라만 나물리크. 아글라가 그 비교급 형태입니다. 갈린. 이 린으로 끝난 걸 봐갖고 야가 생략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형을 써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리아툰 이렇게 됩니다. 갈리아툰. 라히순 앞에 나왔죠? 라히순 값이 싸다. 아르하스 그러면 더 값이 싸다. 더 저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라는 아우왈의 여성형입니다. 일이라는 말에 서수 첫 번째의 여성 형태예요. 아우왈루 우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볼까요? 본문에서 알무왓다프와 그다음에 준호가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사실 준호인지 알수 없어요. 왜냐면 이인섭할 때 섭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섭. 그러면 이게 이인숲인지 또 리인숲인지 리인섭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음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짐작해서 읽으면 적당한 발음이 나올 겁니다. 자, 준호 또는 준후. 이건 준호로 합시다. 준호가 우리두 안 아슈테리아 사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두 안 아슈테리아. 뭐를 사요? 사이아라탄 제디다탄. 사이아라 자동차입니다. 제디다탄 뒤에 오는 수식어예요. 사이아라탄 제디다탄. 성수 격 한정이 모두 일치되었습니다. 성 여성형 여성형 수 단수 단수 격 격은 목적격 한정은 비한정 비한정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되었으니까 뒤에 오는 제디다타는 사이아라탄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시테리아 사이아라탄 제디다탄 리 무엇을 위해서 자동차 새 차를 사고자 하는데 뭘 위해서 리 우스라티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스라툰 기억납니까? 우스라툰이죠. 여기에다가 이를 붙였는데 전미대명사 이를 붙여서 우스라티가 됐습니다. 이 타마르 부오따가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왜? 타마르 부오따라는 여성 표지어는 뒤에 무엇인가 붙어오게 되면 이것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트라는 발음이고 점도 두 개씩이고 다 똑같은 글자인데 저것이 뒤에 전미가 되는 것이 있으면 마지막 어말 표지어가 더 이상 어말이 아니니까 열린 표지어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스라 티로 썼습니다. 알 무와즈프 하디히 이렇게 써야지 맞죠? 원래는 하디히 민아 민이군요. 민 잘못됐습니다. 타이핑을 잘못했어요. 민 아하다시 와 아크바리 사이아라티 호나. 그러면 이것이 민, 그럼 무엇 중에 하나입니다. 민은 어디로 붙어란 말도 있고요. 무엇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민 아하다스 사이아랏. 가장 최신형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아크바리. 아하다스 와 아크바리는 사실은 표준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아하다스 사이아랏 우와 아크바리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건 없고 아하다시 와크바리 가장 최신이고 가장 큰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후나 여기에서 이 매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신형이고 가장 대형차입니다. 이렇게 했죠. 준호가 인나하 카비라툰 한 쥐딴 인나하 카비라툰 쥐딴 이거 인나 할때 인나는 문장 맨 앞에 와가지고 강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인나를 쓰는 것은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갈라 뒤에 쓰거나 하이스 이즈 인나라는 그두 단어의 뒤에서 쓰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나라고 쓰면 무엇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약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인나하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정말 가비라툰 쥐딴 굉장히 크네요. 차가 정말 대형차네요. 할 아인다카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습니까? 사이아라탄 아스카르 사이아는 자동차고요. 아스가르는 이거는 이격 형태죠. 왜? 앞에서 설명 안 하고 그 격표지 얘기를 안 했지만 비교급과 최상급

급은 단독으로 쓰일 때, 문장 맨 뒤에 쓰일 때, 더 이상 연결형이 없거나 정관사가 안 붙을 때는 격형태가 두 개로 변합니다. 아스가루, 아스가라, 아스가라. 이렇게 이격으로 변해요. 그래서 격이 두 개가 아니라 격 형태가 두 개예요. 격은 세 개죠. 근데 형태는 두 개밖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라 툰 탄윈이 있죠. 사야라 툰 아스가 룬이 아니고 아스가 루. 이렇게 아스가 루. 그러면 더 작은 자동차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아, 지금 저한테 큰 너무 큰 차를 보여주셨는데 아, 이큰차 말고 좀 작은 차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남, 남, 예, 이딴 얘기야. 남, 마라 유카 피 틸카 사이아라 틸 바이다. 사이아라 틸 바이다. 앞에서 색깔을 배우긴 했지만 약간 색깔을 하면서 얼른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비아드라는 말이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에서 나와서 베이드 그러면은 계란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원래 계란 색깔이 하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드에서 나와서 베이드 그러면 그 이제 아자 빼고 베이드 그러면은 계란이고요. 여성형은 이 색깔의 여성형은 이런 패턴이에요. 마이다 이렇게 그죠? 근데 마이다 우였는데 정관사가 붙어서 삼격이 되었습니다. 비안정으로 썼을 때는 이격으로만 변해요. 근데 정관사 붙으니까 삼격 형태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야라 틸 바이다 이 하얀 자동차 이렇게 되겠죠. 하얀 자동차 근데 틸카니까 저 하얀 자동차 이렇게 마치 동격인데 이거와 이건 동격인데 동격이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면 저 하얀 자동차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 하얀 자동차에 대해서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저 하얀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가 아돈, 아돈 해놓고 아 좋습니다. 아돈. 그리고 안나하. 안나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안과 안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안과 안은 안나는 확실한 거, 사실인 거, 실제로 일어난 일 또는 내가 보고 있는 일 이런 것을 안나로 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안은 실제화되지 못하는 가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뭐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뭐 이제 이렇게 꿈을 꾼다면 그때 부자가 되고 싶다 할때그 말을 할 때는 이 안을 쓰는 겁니다. 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초등학교 들어갔다. 들어간 거죠. 나는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간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그럴 때 안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사실. 나는 생각한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을 쓴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인 안나하 무나 시바툰 리 우스라티. 그러면 아, 이 하얀 자동차 사이아라틀 바이다가 무나 시바툰 리 우스라티. 우리 가족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적당합니다. 그런 말은 지금 사실 적당하다고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 의견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안나를 썼습니다. 아본노 안나하. 그렇게. 아, 그리고 안나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옵니다. 안나, 인나, 인나, 리 안나, 리 안나, 라킨나, 라킨나. 이 안나, 인나, 리 안나, 라킨나 이네 개의 네 개의 단어 뒤에서는 전부 다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목적격 주어 형태로 와요. 그러면 주어가 안나 뒤에 하가 왔죠. 목적격인 거예요. 전미인칭 대명사가 하가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됩니다. 그래서 안나하 그러면 그것이 목적격이에요. 무나 시바툰 리 우스라티 우리 가족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캄사마누하. 근데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캄사마누하. 값은 얼마인가요? 가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했죠. 알무와다프가 사마누하 라이사 갈리안. 사마누하 그 가격은 그 자동차의 가격은 라이사 갈리안. 라이사 갈리안은 비싸지 않습니다예요. 비싸지 않다 했을 때 앞에서 갈리는 설명할 때 갈리아트로 설명했잖아요. 갈리는 비안정으로 쓸때 이렇게 가만 두면 이렇게 씁니다. 갈린. 그러면 이 인으로 끝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야가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fan in. 두 번째의 이렇게 썼다면, 두 번째라는 것을 정과서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fan이. 이렇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가 튀어나왔죠? 그것은 이 탄인에서 숨어있던 탄인에 그 야가 숨어 있었는데, 한정이 되거나, 또는 여성형이 되거나, 이렇게, 사니아툰. 사니아툰. 여성형이, 사니아툰, 여성형이 되면, 이가 튀어나옵니다, 요 이가. 그래서 이가 살아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린에서 목적격이 되니까 갈리얀 됐습니다. 야가 살아났죠, 이렇게. 그래서 라이사 갈리안, 라이사 보조동사는 뒤에 오는 수로를 목적격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와히야 아르카스 민 아사야라틸 우울라. 그리고 그것은 이 하얀 자동차는 아르카스 민 무엇보다 쌉니다.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아르카스 민 그럼 무엇보다 저렴하다. 이 패턴이 이래요. 비교급 플러스 전치사 민 그럼 무엇보다 더 뭐뭐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 아크바루 민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더 어른이다. 이렇게 아나 아크바루 민카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항상 뒤에 민이 와서 아르카스 민 아사야라틸 우울라. 첫 번째 자동차보다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랬더니 준호가 타이븐 타이브 그러면 좋습니다. 타이브. 이단 사 아슈타리하.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 그러면 싸는 뭐뭐할 것이다죠. 싸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슈타리하 그러면 그거 살게요. 아 좋습니다. 그거 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뭐뭐 사겠습니다 했을 때 싸가 한 단어, 아슈타리가 한 단어, 하가 한 단어죠. 아랍어는 붙여 쓰는 기능들이 있어 갖고 앞과 뒤에 단어 앞과 뒤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붙어서 한 단어처럼 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건 뭐예요? 싸, 아슈타리, 하.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느냐? 아랍어는 항상 붙여 쓴다라고 했죠. 붙여 쓴다. 한 단어 내에서 붙여 쓴다. 근데 이한 글자짜리는 또는 전미 형태의 어떤 대명사들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해요. 한 글자짜리, 이렇게 싸 같은 거, 한 글자짜리는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 쓰고, 전미 형태도 붙여 쓰기 때문에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 이렇게 아랍어가 한 단어 같이 보이는데 세 단어가 숨어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석할 때 되게 힘들어 합니다. 이게 한 단어가 아니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그렇지만 뭐 전공하는 사람들이야. 앞에 하나 붙고 뒤에 하나 붙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세요. 리 우스라트였을 때리 전치사, 우스라툰 가족이라는 명사, 이가 전미인칭 대명사죠. 1인칭 전미인칭 대명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붙어서 연결돼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연구 보겠습니다. 표현 연구에서는 일단 최상급, 최상급 표현은 아니고요. 최상급과 비교급 표현이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급이라는 말과 최상급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거는 통사적인 개념이에요. 형태는 똑같아요. 원급이 아니고, 그것의 비교급, 이렇게. 그래서, 비교급 형용사가 돼갖고, 비교급 형용사가 돼갖고, 복수 소유격 한정명사를 쓰거나, 이렇게. 그러면, 무엇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말을 비하라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바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실제로 바다를, 전 세계 바다를 다 가보거나 살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달 바하르 이 바다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다 피코리아 한국에서 이 말을 하려면 한국에는 바다 다 가보고 딱 하나만 선택한 거래요. 그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자기 보기에 이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서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기 힘들어. 이렇게 쓸때 만에 하나를 위해서 민을 썼습니다. 민을 썼단 말은 바다가 이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뭐 중에 하나다. 히야민 악바리 무두닌 그러면 그 도시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는 악민 악바를 무두니 무두는 도시들이에요 도시들 그래서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 카이로를 칩시다. 카이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피셜 클라우사트, 중동에서. 중동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쓸 때, 최상급을 쓰는 거죠. 최상급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비교급, 여기 이제, 비교급이 있는데, 비교급이 있죠? 비교급 뒤에 복수, 한정 복수 소유격. 뒤에가 연결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복수면, 한정이면 정관사 붙은 거죠. 복수면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중에서, 그 알려진 여러 개 중에서 최고. 이렇게 쓸때 쓰거나, 또는 이것을 정관사 빼고 비한정 단수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한정 단수 소유격. 의미는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주말룰 비하르, 이렇게, 아크바를 무두니, 이런 식으로, 뒤에, 비교급 뒤에 정관사가 있는 한정의 그 복수 소유격 명사가 오면, 그 형태는 최상급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정말 크다. 와, 그러면, 안타 빨리븐 무시타이드. 그러면 너는 그냥 성실한 학생이다.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근데 인나카, 그러면 인나는 안나나 인나나 문장의 맨 앞에 오는, 안나는 이제 뭐 접속사니까 어떤 말 뒤에 오지만 인나는 문 뒤에,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정말로 너는 정말 뭐 이렇게 좀 강세죠. 그래서 너는 성실한 학생이구나. 너 성실한 학생이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할때이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나 로가탈 아라비아타. 로가탈 아라비아타 목적격이죠. 아랍어는 로가툰 쉐밀라툰, 예쁜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랍어야말로 예쁜 언어입니다. 그럼 인날 로가탈 아라비아타 쉐밀라툰 짓단,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인날은 약간 강조하기 위해서, 인나 알 무와자파타, 그 여사원은, 그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사원은 마쉬골라툰, 아주 바쁘다. 마쉬골라툰, 그 여사원이 바쁩니다. 정말로, 또는 그냥 강세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나를 쓸수 있다. 아돈나 안나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나왔었죠. 이렇게. 아돈나 안나 라히사툰. 사실 물건 사는 사람은 이 말은 잘안할 거예요.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뭐지? 밑지고 파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돈나 안나 라히사툰.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 이거 싸요. 뭐 이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돈노 안나하 라흐이사툰. 안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돈노 안나 해놓고 목적격 주어가 나오는 명사문이 오는데 주어가 목적격이다. 꼭 기억하라고 했죠. 아돈노 안나하 달 키타바. 아돈노는 똑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다가 안나의 뒤에 오는 주어예요. 목적격 주어죠. 방금 목적격 주어를 했어요. 근데 하다는 격표시가 나타나지 않아. 하다 항상 하다만 돼. 격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하다예요. 격이 고정돼 있죠. 근데 이거와 동격인 키탑은 동격이에요. 이게 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다 키타바 목적격이죠. 하다와 동격인 키타바는 목적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 자, 굉장히 바쁘게 막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원래 이렇게 빨리 가는 이런 그 강의에서는 여러분 마음도 좀 벌렁벌렁하고 빨리빨리 따라오고요. 또그 대신 끝나면 확실하게 쉬는 그런 그 태도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5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나시분 리, 그럼 무엇에서 적당하다. 리 이하에게 적당하다. 알맞다. 이런 말이에요. 하다 무나시분 리, 이거 나에게 괜찮네. 알맞네. 이거 나한테 잘 맞아. 뭐 이렇게 쓸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할 하다를 까미소, 이 셔츠가 무나시분 리, 나에게 적당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셔츠 내게 적당하니? 너 어떻게 생각해? 마 라이크 피 하다 까미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할 하다 세메누,
이 가격이 문화

스티븐 락, 이 가격이 너한테 적당하니? 알맞니? 이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 스티븐 뒤에 리가 오면, 전치사 리가 오면 보통 누구에게 적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달렸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단어가 별로 이제 어려운 것이 없어, 많이 써갖고 어려운 게 없는데, 소라툰, 소라툰은 사진이에요. 소라툰, 와사트는 가운데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시내 할때 와사툴 마디나티, 시내의 가운데,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니까 시내죠. 도시의 중심부니까 보통 시내 할때 와사툴 마디나티 씁니다. 비자니비, 비가 붙었어요. 전치사 비가, 자니비는 옆이에요. 비자니비는 옆에예요. 그래서 합해져 갖고 뭐뭐 옆에 이렇게 씁니다. 비자니비 이렇게. 비자니비. 오흐투는 누이입니다. 누이가 여성형 명사예요. 그죠? 오흐투가 누이니까 당연히 여성이겠죠. 그래서 여성형 명사인데, 그럼 선생님 왜 여성형 명사인데 타마르 보따르 안 썼어요?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오흐툰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오흐툰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여성인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타마르 보따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타마르 보따는 여성형을 나타내는 표지어는 맞아요. 그 형태소가 여성형은 맞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타마르 보따 앞에는 무슨 부호가 와야 돼요? 아 모음이 와야 됩니다. 아 모음. 사야라툰, 살라자툰, 기타바툰, 마크타바툰 이렇게 아툰 아툰으로 끝나요. 아가 와야지 타마르부터 붙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스쿤이잖아요. 스쿤이 왔으니까 아가 없고 스쿤이니까 타마르부따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흐툰 그러면 이것은 여성 그 누이 이런 말인데 발음 표기가 타마르부따가 아닙니다. 언제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오흐툰 써놓고 타마르부따로 써놓고 다음에서 다 잘못된 그 표기법을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단어를 카비라툰, 카비라툰은 큰 또는 나이가 많은 이런 말입니다. 여성형이죠. 카비라툰. 어무룬, 어무룬은 나이예요. 어무룬. 사나툰, 사나와툰. 사나툰이라는 단어는 되게 특이한 단어예요. 사나툰은 두 개의 글자만 있고 여성 표지하고 붙었어. 근데 이 사나와툰 할때 보면 복수를 할때 보니까 와가 살아났네. 사나와트. 이런 식으로 아랍어에는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갈린에서 뭐 갈리아툰 또는 갈리안 할때 야가 살아나듯이 사나툰의 복수가 사나와트. 이게 없던 글자가 나온 거예요. 사나와툰. 해. 물론 시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사나와툰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많이 쓰는 그런 단어가 사나와에서 와가 추가되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추가가 아니라 드러난 거죠. 학간 정말로 학 그러면 진짜 진실 이런 말인데 학간 그러면 정말로 이런 말이에요. 탑두 무엇뭐처럼 보인다인데 여성 형태가 주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 자동차는 타브두 갈리아탄 자동차가 비싸 보인다. 또는 뭐 히야 타브두 무슈타히다탄 그녀는 굉장히 성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타브두 쓸수 있어요. 앞에가 주어가 여성형이거나 주어가 여성이면 타브두로 씁니다. 자, 본문 2에요. 마리암과 유미의 대화입니다. 마리암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 유미, 유미야. 아이나 안티 피 하디 소라티. 이 사진 속에서 피 하디 소라티. 피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소유격이 와야 되죠. 그 소유격이 왔어. 소유격이 왔는데 하디히는 소유격이 표시가 안 나. 왜요? 하디히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어떤 상태에서도 하디히예요. 하디히, 하디히, 하디히. 이런 단어들은 하다나 하디 같은 단어들은 격이 움직이질 않아요. 불변형 격이에요. 격이 불변형. 그래서 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 뒤에 있는 단어가 이 하디히와 동격이에요. 격이 같아요. 동격이라고. 그러면 피 하디히 소라티 하고 이 모음이 소유격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디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에 이 소유격 표시에서 전치사 뒤에 왔다는 걸 나타냅니다. 앞에도 그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아이네 안티피 하디 소라티 이 사진 속에 넌 어딨니? 했어요.
아나 필 와사타. 아나 필 와사타. 나 가운데 있어. 나 가운데가 나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나 필 와사타. 나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 여러분이 넣었으면 됩니다. 나는 가운데에. 마리엠 이단. 그렇다면 만비 자니비키. 사실 만비 자니비키 그러면 네 옆에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적절한 그 질문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만비 자니비키 네 옆에는 누군데? 그랬더니 수미가 인나하 아우흐티 알카비라투. 우흐티 알카비라투. 우흐틸 카비라투 그러면 더 나이가 많은 나이가 든 나의 누이야. 아, 그녀는 언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우리 언니야. 그랬을 때, 네 옆은 누구니? 아, 언니인데? 하고 말할 때, 언니를 우흐티 카비, 알 카비라. 이렇게 쓰죠. 또는, 그냥 언니라는 말만 쓰면 우흐툰 카비라 툰. 전부 비한정으로 쓸수 있어요. 근데, 나의 언니 했으니까, 우흐틸 카비라 투. 이렇게 쓴 거죠. 내 언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암이, 캄 우므루하. 캄, 얼마지? 어므로하, 그녀의 나이는, 너의 언니 나이는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유미가, 어므로하, 티사 아시라타 사나탄. 아, 이 숫자 할때 한번 설명을 지나가면서 했는데, 사나탄을 중심으로, 여성형 단어가 왔네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바로 앞에 오는 단수 형태의 숫자는, 수사는, 여기 수사는, 아, 타마루부타가 빠집니다. 이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오는 10단위에서는 타마르부타가 맞춰집니다. 아, 이 숫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스러워 하는데, 아, 외우려고 그냥 이걸 규칙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한 예를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티사 아슈라타 사나탄. 그리고 11부터 19. 이게 지금 19죠. 11부터 10, 11부터 99. 뒤에 오는 그 단어는, 아, 비한정 단수 목적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나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비한정 단수 목적격. 어므로화 그녀의 나이는 티사 아샤라트 사나탄 19살이야. 19살. 그러면 와히야. 그리고 그녀는 아크바르 민나. 아크바르 민나 했을 때민 플러스 나 뭐예요? 우리보다 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친 말이 민나가 됐습니다. 민나. 왜? 이 눈은 같은 거죠. 근데 앞에는 스쿤이고 뒤에만 모음이 있어. 그러면 두 개의 눈이 겹쳐서 표기될 수 있죠. 그래서 민나라고 이렇게 쓴 것이 이 표현이 여기서 온 겁니다. 민과 나에서. 와히야 아크바르 민나. 그녀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얼마나? 비. 전치사 비를 쓰면 어느 정도의 차이로라는 말이에요. 사나틴와 하이다틴. 1년 차로. 1년 정도, 1년 차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보다 한살 많아. 이렇게. 마리아무가, 학간, 정말? 학간, 그러면, 정말이야? 아, 약간 그랬어? 이런 말 있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못 믿겠는 거, 약간 그런 느낌? 학간, 이렇게. 아, 시험 붙었어? 시험 붙었어. 학간? 정말? 공부 그거밖에 안 했는데 붙었어? 아, 운전면허 시험 되게 쉬운가 보다. 뭐할때 학간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학간 그러면 약간 반신반의해서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브도 아스가라 민키. 너보다 더 어리게 보인다. 타브도 뒤에는 목적격 수로가 옵니다. 타브도 아스가라. 목적격이죠. 아, 타브도 아스가라 민키. 너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하면서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교급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을 때그 대상을 가지고 무엇보다 더 이렇게 쓰면 아크바르 민 그러면 아크바르 민뭐 예를 들면 홍길동 그리고 홍길동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이런 말이에요. 아크바르 민뭐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렇게 더큰 이렇게. 자, 할리둔 아크바루 민 아흐마다. 할리둔 사람 이름이고 아흐마드도 사람 이름이에요. 기억납니까? 아흐마드라는 사람 이름은 남성 이름인데 이격이에요. 남성 이름은 보통 삼격이잖아요. 여성 이름들은 이격이 대부분인데 격이 아예 표시가 안 되거나 대부분 전부 다 이격이죠.
근데 남성 이름은 대...

대부분이 삼격인데 이격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언제? 이스마일로, 이스마일로, 이브라히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유브. 옛날에 다른 세모에서, 특히 성경 같은 데서 언급된 이름들은 전부 다 이격으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아랍어가 아니거든. 세모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 이브라히무, 이스마일로, 아이유브, 욥이란 말이죠. 아이유브.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른 세모에서 쓰던 이름들이라서 외래어처럼 들어왔고 이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드는 왜 그러느냐? 아마드는 내가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예, 아마드 이렇게 뭐 아슈라프도 있어요. 아슈라프. 그럼 아슈라프는 내가 뭐더 영광을 주는 뭐 이런 말인데, 아 글쎄 그렇게 쓰는 표현은 없지만 패턴이 이 단어 형태가 동사 미완료 형태의 1인칭 단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마두, 아슈라후 이렇게. 아하마두, 아슈라후, 암자두, 암자두. 이러면 암자두가 이게 마자다라는 말의 동사 형태에서 암자두, 내가 뭐뭐 한다라는 그런 뜻의 형태가 나왔어. 형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격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하마두, 아하마다, 아하마다예요. 그러니까 소유격과 목적격이 아하마다니까 민 아하마다. 여기서 소유격이죠. 그래서 아하마다가 됐습니다. 할리둔 아크바르 민 아하마다. 할리드가 아하마드보다 더 나이가 많다. 자미아툴 카히라티. 자미아툴 카히라티는 카이로 대학교죠. 아크바르 민 자미아티. 카이로 대학은 우리 대학보다 더 크다. 이때 더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더 크다죠. 카이로도 굉장히 큽니다. 카이로 대학이 잘못 들어가고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문이 되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저 뒤에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한번 잘못 들어갔다 나의 그 건물이 비슷비슷해서 방향을 한번 이렇게 좀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미아툴 카히라티 굉장히 유수한 대학이죠. 자미아툴 카히라티 아크바르 민 자미아티. 잠깐 여기서 볼게요. 아크바르라는 말은 남성형이에요. 여성형은 쿠브라라고 있어요. 근데 비교급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아크바르로 씁니다. 아크바르. 그래서 아크바르 그럼 비교급입니다. 또는 이렇게 무엇 뭐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은 항상 아크바르예요. 쿠브라를 안 써요. 근데 이제 뭐 쿠브라 쓴다면 최상급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아크바르 썼는데 여기 남성끼리니까 괜찮은데 앞에가 여성형인데 아크바르 썼다. 이 남성형 그 비교급으로 쓴 것은 항상 이렇게 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교급으로 쓸때 항상 남성 형태의 아프 알루 패턴 플러스 민 이렇게 씁니다. 자, 나이를 묻는 표현 캄 오므르후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이니 또는 그 사람은 몇 살이야라고 물어봅니다. 오므리 사바타 아셔라 아만. 자, 아까 사나탄 했을 때는 사나탄과 함께 요 앞에가 아슈라타였었어요. 타마르부타가 그 뒤에 오는 단어와 같이 일치합니다. 이번에는 아만은 1년이긴 하지만 남성형 단어예요. 남성형 단어가 오니까 단단이는 여기는 남성형이니까 단단이에선 타마르부타가 있고 십단이에선 타마르부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왜? 같이 일치하니까 두 개가. 그래서 사바타 아샤라 아만 17살입니다. 내 나이는 17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무리 사바 아슈라타 사나탄 방금 나오죠? 이번에 뒤에가 여성형이면 사나탄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이 일치가 되고 이렇게 일치되듯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반대성. 여기는 반대성 이렇게. 성이 반대. 성을 반대로 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바 아슈라타 사나탄 또는 사바타 아셔라 아만 이렇게 씁니다. 17세입니다. 내 나이는 17세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비 아스가르 민 옴미.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이제 연상연 거죠, 어머니가. 아비 아스가르 민 옴미.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려요. 몇 살이나? 비. 전치사 비를 가지고 뒤에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미 아르바이 사나와틴. 4년.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4년 연합니다. 이런 말이죠. 또는 4년 더 어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팔루 패턴 플러스 민 플러스 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타브두, 이압두 그러면 남자 주어가 온 거고, 타브두 그러면 여자 주어고, 여성 주어가 온 거죠. 이압두, 이압두 다바나. 그는 피곤해 보여. 야부두가 누군지 모르죠. 야부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봅시다. 홍길동. 그럼 야부두 홍길동 따바나. 홍길동 피곤해 보여라고 했는데 따 야부두 뒤에 목적격 그 수로가 와요. 야부두 따바나 이렇게. 또 야부두 안나하 아라비아탄. 야부두 안나하 그녀는 아랍 사람처럼 보여. 이때도 야부두예요. 왜 야부두냐? 뒤에 오는 보이다라는 이 주절이 전부 다 문장이에요. 그녀가 아랍인이다라는 문장이죠. 아랍어에서는요, 문장은 항상 비한정이고 남성형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야브두 안나하, 윰키누 안, 야지부 안, 하고 뒤에 전부 쭉 동사가 오는 것도 그안 이하의 전체 문장이 남성형으로 간주돼 갖고 야 그러니까 뭐 윰키누 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랬을 때 윰키누 안 그랬을 때 윰키니 동사고요. 뒤에 오는 것이 주어예요. 여기도 야부두가 동사고 뒤에 오는 게 주어입니다. 그녀가 아랍인이라는 그 사실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랍인이라고 생각해. 아랍인인 것처럼 보여라고 말한 거죠. 이럴 때 주어가 뒤에 오는 전체가 남성형이고 야부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부두 항상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하고요. 야부두 안나 마찬가지예요. 알펠마 몸띠안. 그 영화가 흥미롭다라는 사실. 그 영화는 흥미롭다. 나는 그 문장이 야부두. 남성형으로 받았죠. 그래서 그 영화는 흥미롭다고 생각돼. 흥미로워 보여. 이렇게. 지금 뭐 한국에서 지금 흥미로운 뭐 화제작 그러면은 뭐 왕과 사는 남자, 뭐 이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잖아요. 난못 봤지만. 이런 식으로 할 때, 야부두 안나 필마 뭄띠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야부두가 쓰인 이유는 뒤에 오는 전체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말할 때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형태입니다. 캄 어무르키, 너의 나이가 몇이니? 어무리 함스 아셔타 사나탄, 다섯 그리고 열. 15 사나탄, 15살이에요. 내 나이는 15살입니다. 할 때, 앞에 단단이는 반대성으로, 사나탄의 반대성으로, 10단이는 같은 성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냥 외우세요, 하나. 호와 카비룬,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가 큽니다가 아니고 나이가 많습니다. 호와 카비룬 피신 이러면 나이에 있어서 그가 많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카비룬 쓰면 돼요. 히야 사기라툰, 그녀는 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다 카비룬 그러면 사물에서 카비룬은 그냥 물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큽니다. 하달 바이투 카비르. 하디 사이아라투 카비라툰. 이런 식으로 카비르. 그 말을 할때 있죠. 하디 사이라툰. 이것은 작습니다. 이렇게 작다 크다 쓸수 있고요. 하디 사키라툰. 이것은 무겁습니다. 뭐, 전부 하디히, 하다 전부 이렇게 써야 돼요. 대거 알리프로. 하다 카피푼. 이것은 가볍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비룬, 사기룬 같은 경우 쓸수 있고요. 또 형용사로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비교급은 사미룬, 무함마드 두 사람이 있는데 사미룬이 아스가르 민 무함마딘. 사미룬은 무함마드보다 아스가르 더 어립니다. 나이가 적습니다. 이런 말이죠. 시울 아크바루 마디나틴 피 코리아. 앞에서 잠깐 하다 말았지만 최상급을 말할 때는 이 아크바르, 아프알루 패턴인 비교급 패턴과 뒤에 오는 한정 복수 소유격, 한정. 그러니까 알무두니 이런 식으로 알무두니 이렇게 아크바르 무두니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러면 정관사가 있는 복수 형태 소유격이고요. 또는 아크바르 마디나팅 그러면 비한정, 정관사가 없는 비한정 단수 소유격. 똑같아요. 연결형은. 그래서 마디나틴 또는 무두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디에서? 피코리아.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급과 최상급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잠깐 볼게요. 잠깐만. 카비룬 더 크다. 아크바로. 카시룬 많다. 아크사로. 따윌룬 길다. 아또알로.
제디 둔 아잣두.

왜 놔뒀냐? 이 어근이 다가 똑같죠? 그래서 두 개가 겹쳐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룬 아스가르, 작다. 그 다음에, 깔릴룬 아깔루, 마찬가지요. 두 개의 글자가 겹쳐져서 아깔루, 이렇게 됐습니다. 더 적은. 아시룬 악살, 악살은 더 짧은. 가디문 아크담, 더 오래된. 이런 식의 패턴으로 비교급을 만들 수 있고요. 최상급은 비교급 형태를 가지고 뒤에 오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최상급이 되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도 사이아라 타나크바라. 더큰 자동차를 원합니다. 더 큰. 비교급이니까 이렇게 남성형으로 썼어요. 우흐티 아스기라투. 나의 누이인데 작은 누이야. 그럼 뭐예요? 어린 누이니까 내 여동생은 이런 말이죠. 악살 민 라일라. 라일라보다 키가 더 악살, 작다. 이런 말이죠. 아팔루 패턴에 아까 설명했죠? 단수 소유격 비한정 명사. 아크바루 마디나틴. 이런 식으로. 또는 복수 소유격 한정 명사면은 아크바루 알무두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디히 아하다스 사야라틴 피 코리아. 가장 최신 자동차 했는데 이 비교급 뒤에 뭐가 왔어요? 비한정 단수 소유격. 비한정 단수 소유격이 왔죠. 여기는 하디 사이아라투 민 아크다미 사이아라트. 아크다미 뒤에 한정 복수 소유격. 그러니까 비한정 단수 소유격, 한정 복수 소유격. 이 연결형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필 알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중에 이 차가 한 대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위에 거는 이 차는 한국에서 가장 최신형 자동차입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후월 알 아프 악사르.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딱 붙이면 최상급이에요. 알 악사르 필 파슬. 교실에서 그가 알 악사르. 가장 키가 작습니다. 히야 알 꾸스라. 여성형이죠. 꾸스라 필 파슬. 그녀는 교실에서 가장 단신입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0갑부에 돌아왔는데 아랍어에서 문학은 여러분이 되게 문학 작품이 많은 걸알 거예요. 노벨 문학상도 아랍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 문학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되게 그 뭐랄까 그 약간 공어뭐 약간 그 수학적이라 그럴까 그런 그 운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잠깐 소개해 보면 이런 식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아답을 아랍이라 아랍 문학인데 시가 까시다예요. 그래서 까시다라는 건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운율이 한 행마다 이렇게 있고요. 전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후반. 그래서 하이야 사히바이알 우말라 라이 와하드라 타르팔 아이나 하우라이. 하이야 사히바이알 우말라 라이 와하드라 타르팔 아이니하 하우라이. 그죠? 인나 피 아이니야 다와 안 와다 안 리물림 민 와다우 카블라 다와이. 어떻게 끝나요? 이 뭐예요? 가군을 맞췄죠? 이렇게 가군을 맞춰갖고 정형시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왜, 3433, 3533, 3533, 뭐 이렇게 하는 그뭐 정형시가 있듯이 아랍에도 그런 정형시가 있어요. 그래서 알까시다가 그런 정형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복잡한 많은 문법을 배웠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잘했죠. 자, 선생님이랑은 11강부터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내용으로 88번 문항부터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8번 문항입니다.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7번 문항이고요. 자, 문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5kg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제시를 했네요. 그쵸? 자, 0초일 때와 T0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같고, 그리고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초일 때하고 T0초일 때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변위가 얼마라는 걸까요? 그렇죠. 변위가 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위가 0임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활용을 해줘야 될까? 그렇죠. 그래프의 면적 또는 기울기를 활용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 상황에 맞게 무엇을 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0초에서 T0초까지 물체가 받은 평균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0에서부터 2초까지 이 물체는 몇 미터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렇죠. 면적 바로 구하면 6m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m 이동을 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 또한 역시 6m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T0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했을 때 6이 나오려면 이 T0라고 하는 값은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죠. 5초여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0에서부터 T0초가 바로 5초까지의 물체가 받는 평균힘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그 평균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충격량을 평균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표현되는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식은 여러분들 무엇과 같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힘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크기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볼게요. 델타 T분의 델타 P, 그러니까 시간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는데, 자, 시간 변화는 0에서부터 T0초까지니까 5초 동안이고, 그래서 여기도 5 써주면 되고, 이 물체의 질량은 문제에서 5kg이라고 했습니다. 5kg. 자, 물체의 나중 속도는 얼마예요?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물체의 변위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한번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처음은 6이 될 거고 그를 빼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값을 계산해 보면 10N이라고 하는 평균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평균힘을 구하는 간략한 문제였습니다. 그래프에서 속력시간 그래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면적을 활용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항 89번으로 넘어갈게요. 89번은 2023학년도 수능 9번 문항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난 후 속력 E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지난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3V로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B가 똑같이 구간 P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속력이 얼마가 되는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V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해야 되겠죠? 자, AB는요, 질량이 똑같고 P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데요.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A, B는 질량이 모두 다 똑같다. 편의상 M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때 기억을 볼게요.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을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구간인 이 P를 A

TV가 각각 지나가는데 A는 V라는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F라는 힘을 구간 P에서 받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진입하는 속도 자체가 3배나 더 빨라요. 그쵸? 그 빠른 상태에서 구간 P를 지나게 되고 오른쪽으로 힘을 F만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구간을 지나는데 더 빨리 진입한 B가 구간 P를 더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A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니까 그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 맞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격량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격량 관련된 공식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공식은 뭐예요? 자, 충격량은 너차 F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A하고 B는 구간을 지나면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충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렇죠.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간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억에서 우리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충격량 또한 A가 B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VB는 4V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4V를 직접 구해라 뭐 이런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충격량식을 이용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디귿입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F 델타 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A하고 B는 우리가 지금 A, B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그두 비교 대상에 무엇이 똑같죠? 질량이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때 어떤 특정 물리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M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질량이 같습니다. 그렇죠? A 대 B가 1대 1이에요. 자, 그리고 구간 P를 지나면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도 똑같아요. 1대 1이에요. A 대 B가 1대 1. 자, 그런데 기억에 의해서 A가 B보다 구간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대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량 역시 A가 B보다 커야 돼요.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제시된 값이 있어요. 뭐냐면, 가에서 A는요, V에서 얼마로 바뀌어? 그렇지, EV로 바뀌어. 즉,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V라는 거죠. 그러면 요게 V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V 값보다 B는 속도의 변화량이 더 작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 3V에서 V를 더해야 4V가 되는 건데 이 속도의 변화량이 V 값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VB라고 하는 값은 4V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VB equal 4V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충격량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간단한 물리량들 사이에 B를 계산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분명히 힌트를 줄 거예요. 어떤 힌트냐면, 이렇게 같은 물리량인 것들을 제시를 해줄 겁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식에서 같은 물리량들이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물리량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90번 문항입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문항이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그래프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어서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그러면 저걸 적극적으로, 그렇지,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B하고 C의 질량은 같습니다. B하고 C의 질량을 M이라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질량은 C가 A의 4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기울기가 속도이고, 우리 속도를 계산을 할 때,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X축의 물리량과 Y축의 물리량, 즉, 시간하고 그 위치에 대한, 즉, 거리죠? L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값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T0분의 L이라고 하는 형태가 계속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게 V, 여러분들이 문제와 겹치지 않는 물리량 기호로 세팅을 해놓고 푸시면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는 T0분의 8L이니까 8V,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V. 됐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V. 여기는 2분의 6이니까 3V. 이렇게 세팅을 해둘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질량은 A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C하고 A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운동량 식을 이용을 해줄 건데, 자, 질량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운동량하고 속도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운동량의 B를 제시했어요. 운동량의 지금 방향은 다르지만, B는 2대1로, 그렇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2대1이에요. 자,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의 B. 속도의 크기의 B는, 자, 0에서부터 T 쪽까지, A 같은 경우에는 8V, C 같은 경우에는 V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대 C가 8대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만족이 되려면, 이 B가 만족이 되려면, 질량 B는 몇대 몇이어야 돼요? 1대 4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A의 4배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ET0일 때. 자, ET0일 때는 어느 때일까? ET0일 때는 요 때인데, 지금 A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C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ET0는, 보세요. A가 T0까지 8L만큼 이동하면서 다시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그쵸? 그 말은 뭘까요? T0일 때 A하고 B에 충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C에도 위치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자, 요 C의 위치 변화는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누구하고 누가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A하고 B가 충돌하고 나서 B하고 C가 충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ET0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충돌을 했을 때 이유냐면 AB 충돌 이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자,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MA 이렇게 둘 거고,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2V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 속도는 8V였으니까 8V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MA라고 하는 것을 기억 조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왜? C가 A의 4배라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은 4분의 1,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도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4분의 1 M으로 이렇게 얘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이를 정리하면 값이 얼마냐면 2분의 5 MV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볼게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5MV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AB가 충돌할 때니까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테니까.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인데
나중 속도가

얼마냐면, 아, B는 속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바로 운동량으로 해볼게요. B의 나중 운동량은 몰라요. P, B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고, 처음 운동량은 제시가 되어 있죠. 얼마냐면, P. 그래서 P를 빼게 됩니다.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분의 5 mv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p로 표현됐는데 여긴 또 mv예요. 그러면 이 mv를 p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보니까, 자, c가요, 여러분들, 질량 m이잖아. 그리고 운동량이 p야. 그리고 이때 속도의 크기는 v입니다. 방향까지 얘기하면 왼쪽이죠. 그럼 이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P는 MV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MV를 P로 바꿔서 써본다면, 얘가 2분의 5, P,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의 나중 운동량이 정리가 됩니다. 얼마냐면, 2분의 7P,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2분의 7P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4t0일 때. 자, 4t0는 언제 해야 되나? 4t0. 4t0는, 그치. B하고 C가 충돌한 이유가 되겠지. BC의 충돌 이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속력은 C가 B의 5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B하고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C의 운동량의 변화량부터 한번 볼까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일까? 지금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기 마이너스 P라고 쓰면 이제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여러분들? 3배가 됐지, 3배. 3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은, 그렇지, 3배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를 정리한다면 P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렇지, 4P.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봐야 되는데, 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4P랑 값이 이제 같아야 돼요. 그런데 방향은 마이너스 쪽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B하고 C가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그 방향 자체는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4P인데 P가 MV니까 4MV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는 질량이 m이고, 나중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V, B라고 해놓고, 초기에는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초기에는? 그렇죠. 2분의,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2분의 7V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충돌한 이후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M을 정리하고, V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V를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V, 요런 값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쵸?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3V라고 했잖아요? VC는 3V. 그래서 그 크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VC는 3V. 그 다음에 VB는 2분의 1V. 그러니까 몇 배가 되어야 돼? 6배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5배라고 하는 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 많았지만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고 그 식만 잘쓸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는 그다음 9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1번은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2, 3kg인 물체 AB가 각각 6m/s,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요, AB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힘의 크기, 그리고 시간, 나와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없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문제에서는 이미 면적을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면적에 무엇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면적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면적의 의미는 그렇죠. 바로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가 아니라 조건이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충돌 이후에 등속도 운동 AB의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했을 때 이들의 B는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충격량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하면서 B로부터 충격량을 왼쪽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 값은 질량 2에다가 나중 속도 얼마예요? 모르지. 그래서 VA. 처음 속도는 6이었으니까 6을 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식 세울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VA가 정리가 되네요. 얼마로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VA는 3 m/s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볼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하게 되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질량은 3. 그다음 나중 속도는 VP. 처음 속도는 얼마냐면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VP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VP는 이렇게 했을 때 2가 될 거고, 넘겨서 정리하면 5 m/s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VA분의 VB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3분의 5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 면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쓴다라고 했을 때는 부호를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크기를 계산할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써주게 되면 부호는 잘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9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2번은 약간의 역학 내용을 이제 융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를 아마 많이 틀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체의 작용은 문제 네 번째 줄에서 이제 보긴 할 건데,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세웠는가가 핵심이 되거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시간 t 이퀄 제로일 때 질량이 m인 물체를 전피해서 가만히 놓았더니, 이렇게 가만히 탁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무슨 운동을 하겠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아,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t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용수철은 3t0부터 4t0까지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 3t0부터 4t0까지 물체에 뭐를 작용하게 되냐면 힘을 작용한대요. 물체의 힘 작용. 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3t0에서 4t0까지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한 그 평균 힘의 크기가 있는데, 그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평균 힘의 크기를 편의상 선생님이 라지 F라고 한번 세팅을 해놔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용수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원래 길이에서 이제 압축이 되게 되면, 그치,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용수철을 압축을 시킬 때, 이 용수철은 물체에 3t0부터 4t0까지 평균 힘 F를 작용하게 될 텐데, 자, 문제의 조건 단, 중력과 속도는 G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물체는 질량이 있고 중력과 속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이 물체의 무게 mg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고려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물체의 위로는 F의 힘, 아래로는 mg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둘을 종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물체에 작용하는, 맞아요. 알자 힘. 알자 힘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알자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 F-mg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아, 그쵸. 평균 힘을 구해야 하는데, 이 평균 힘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쨌든 충격량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격량을 이용을 할 때, I는 F 델타 T를 이제 이용을 할 때, 그리고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요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속도의 변화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속도의 변화량을 알려면 어쨌든 속도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고맙게도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고, 그 충돌 직전의 속도,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벗어날 때, 4t 이후겠죠? 벗어날 때의 속도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 4t 이후가 아니라 그 3t0, 그 직전 직후의 속도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속도를 또 어떻게 구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나중속도라고 하는 거는 초기 속도에서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됐었어요. 근데 초기 속도가 0이니까, 그죠? 0이니까 결국에는 나중속도는 가속도, 중력가속도하고 시간만 곱하면 되는 형태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는 g 곱하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린 거예요? 3t0만큼 걸린 거예요. 그쵸? 3t0. 아래 방향을 뭐 플러스라고 한번 세팅을 해 둔다면, 충돌 직후의 속도는 방향만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마이너스 g의 3t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볼 겁니다. 쟤는 직전의 속도입니다. 얘도 직후의 속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질량은 얼마냐면, 질량 제시했나요? 질량을 m이라고 제시를 했네요. 질량은 m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의 속도는 마이너스 3gt0예요. 다음 처음 속도는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3gt0가 되겠고,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mg t0가 되겠네요. 근데 그 값이, 여러분들, 평균 힘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알짜 힘을 적용해서 써줘야 되겠죠? F-mg라고 하는 요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받은 거냐면, 얼마만큼? 그렇지. 3t0에서 4t0니까 t0. 그래서 여기다가 t0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t0가 이렇게 지워질 거고, F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부호를 다시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부호를 보니까 크기니까 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 볼게요. 그러면 6mg t0가 될 거고, 6mg는 F-mg.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다. 요거 크기니까 절대값 실수한 거 체크하시고. 자, F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7mg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해서 정답은 4번, 7mg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요거일 거예요. 여기를 mg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F를 쓴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내용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17번 문항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실험 과정은요, 화살에 쇠구슬을 부착한 물체 A와 화살에 스타이로폼 공을 부착한 물체 B의 질량을 측정하고 비교를 한대요. 자, 초기에는 질량을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질량 측정. 자, 그리고 나에서는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당긴 활로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킨대요. 자, 동일하게 당겼어요. 자, 활을 동일하게 당겼다라고 하는 거는
활이 여러분들 뭐예요? 이제 고무를 예를 들어서 고무라고 생각한다면 고무를 당겼을 때 동

동일하게 당겼다라고 하면은 물체에 가하는 탄성력이 그치 같을 거고 그 탄성력이 한 일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테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요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달을 보세요. 동영상을 분석해서 AB가 화를 떠난 순간의 속력을 측정한대요. 자, 우리 질량도 아까 측정을 했었는데, 속력도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질량하고 속력이 나온 걸 봐서, 아, 무엇과 관련된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지. 운동량과 관련된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마침 문제의 그 조건 아래에서 보면은, AB라 보세요. AB가 화를 떠난 순간에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라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요거 계산하라는 거겠죠. 자, 근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다? 뭐가? 질량이. 그럼 A가 B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기 위해서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 A가 B보다는, 맞아요. 작아야 돼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아야 돼. 그러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니은인데, 이 니은이, 그렇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속력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문제의 그 조건에서 실험 결과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보이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속력과 운동량의 크기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역이 바로 운동량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량의 크기. 크기라고 작성을 해볼까요? 크기. 자, 그럼 기역 한번 볼게요. 가, 다에서 측정값으로 라를 할수 있다. 가다에서 측정한 게 질량과 속력일 텐데, 그걸 가지고 라에서 운동량 크기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역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속력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디귿. 활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를 해놨잖아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 더 크기 때문에 충격량 또한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으므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문제는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물리량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94번입니다. 자, 94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94번은요, 2022학년도 수능 이제 9번 문항으로 나왔는데, 수능 문제라고 해서, 아,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사실상 크게 뭐 별거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0kg인 학생이 질량이 각각 10, 20kg인 물체 AB와 함께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요, 가에서 학생이 AB를, 이렇게 양옆에 있는 AB를 이렇게 민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0.5초 동안 밀었는데 학생은 가만히 정지해 있고 나는 정지했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AB가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의 8배니까 B를 뭐 8P라고 해둔다면, 뭐 A는 P.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요.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에서 이한 덩어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일단 운동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 질량 합이 얼마예요? 40, 10, 20이니까 70. 70kg이고, 이 하나의 개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던 거니까, 운동량은, 그렇죠.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숫자만 보면 140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서 보시면 B의 운동량과 A의 운동량을 문제에서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죠. 자, 그런데 크기만 제시를 한 거고요. 자세히 보면은 B는 플러스 8P일 거고, 그치? A는 마이너스여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동량 전체 합을 보시게 되면 학생은 정지 있었으니까 0일 테고, 나에서 보시면 운동량은 8P에서 P를 뺀 그 7P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가 될 텐데, 그 값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그치, 140과 같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여러분들? 그럼 140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P라고 하는 것이 20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구하고 나서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힘의 크기가 얼마인가. 자,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힘의 크기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과 B 사이의 충격량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초점을 학생에 맞추느냐 B에 맞추느냐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B에다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0kg이었고 운동량이 8P잖아요. 근데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B만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2m/s의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때 운동량은 20 곱하기 2 해서 4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초기, 이게 나중. 근데 8P는 얼마? P가 20이었으니까 160.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160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아, 20이 아니라 40을 빼고 그 결과가 12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특정 평균 힘으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힘을 받았냐면 0.5초예요. 0.5초. 0.5초. 그러니까 결국에는 F라고 하는 게 얼마냐면, 그렇죠, 240N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물체가 두 개, 그리고 사람 하나 해서 총, 사람도 물체라고 뭐 간주를 했을 때 물체가 세 개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게 사람이 이제 정지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A, B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문제도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문제를 풀면서 느끼겠지만 운동량과 충격량, 뭐 더 크게는 역학 부분을 풀 때는 그 방향을 잘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 이렇게 방향을 항상 잘 보시면서 그 부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잘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95번입니다. 자, 95번은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이겠네요. 자, 문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을 받아서 0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힘을 받은 그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가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조건 보세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조건에 보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봤을 때 1초일 때와 2초일 때를 비교하는 건데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은 뭐 1대1로 같을 거고 운동량의 크기가 1초일 때가 2초일 때 두 배래요. 그럼 1초 대 2초를 비교를 해보면 두 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속도도 어떻게 될까? 그치. 1초일 때가 2초일 때의 두 배이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 더 찾아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1.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5초 보세요. 1.5초는 언제냐면 요때예요, 요때. 자, 이때 힘의 부호를 보니까 맞아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죠? 자, 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볼게요. 자, 초기랑 1초, 그다음에 2초 이때의 운동량을 한번 각각 살펴볼게요. 자,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당연히 정지에 있었을 테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0이라고 볼수 있겠고, 자, 1일 때는 속도가 1초일 때는 속도가 두 배니까 물체의 질량 m이라고 한다면 EMV.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2초일 때는 여러분들 속도가 1로 절반 줄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MV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무엇과 같음을 알수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만 하고, 걔를 활용해 본다면 0에서부터 1초까지는 EMV만큼 변했고, 2에서부터 1초까지는 마이너스 MV만큼 변했죠? 이 크기의 비를 보시면 몇대 몇이에요? 그렇죠. 2대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디귿 볼게요. 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0에서 1초까지가 1에서 2초까지의 2분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갑자기 나왔네? 거리? 여러분들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자, 거리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만 그려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초기에 0에서 EV, EV라고 할게요. 편의상. EV로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EV. 그리고 시간은 1초. 그리고 또 1초 동안 2초까지 속도가 줄어서 V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E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0에서 1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이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면적은 얼마일까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바로 V 곱하기 시간 1 곱해버리면 V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1에서 2초까지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또 구하면 되는데,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평균 속도 이용하게 되면 V와 EV의 중간 속도인 2분의 3V에다가 1만 곱하면 되니까 이 면적은 2분의, 그렇지, 3V. 요게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면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의 의미가 거리인데, 그 거리가 2분의 3배냐? 이몇 배예요, 여러분들? 실수하기 딱 좋죠? 2분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2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부호의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 조건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항은 96번입니다. 자, 96번 같이 한번 볼게요. A, B, 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들입니다. 자, 기억 바로 한번 볼게요.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서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자, 속력을 더 크게 하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커질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충격량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쵸? 자, 니은 볼게요.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자, 우리가 충격량을 I는 F 델타 T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어백과 같이 충돌할 때 에어백이 펴지면서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런 안전 장치들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의 원리가 뭐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늘려가지고 이 평균 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C에서 활시위를 더 당기면, 활시위를 더 당기면 여러분들 이만큼 당겼을 때보다, 잘안 보이나요? 이만큼 당겼을 때보다 요만큼 당길 때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속력이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죠.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해서 정답은 모두 맞는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예시 분석도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기본 문항으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97번 문제 한번 볼게요.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9번 문제고요. 자, 과정 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힘 센서에 술에 A 또는 B를 충돌을 시켜서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한 친구들이 맞았을 거예요. 요거를 놓쳤으면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자, 질량은 각각 300g, 900g이고요. 자, 실험 결과를 볼까요? 자, 실험 결과 보시면 A의 속력이 8, 충돌 전 8, 충돌 후 7,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플러스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려요. 왜? 문제 조건에서 충돌 이후에는 어떻게 튀어나오게 한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기억 볼까요? 충돌 전후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이다. 플러스 8, 플러스 7이라고 생각했으면 틀렸겠죠. 하지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그렇죠. 크기만 보니까 15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SA와 SB는 5대 9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넓이는, 그렇죠. 충격량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충격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 변화량의 B를 알 수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얼마? 그렇지, 15. B 같은 경우에는 9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대 3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AB의 질량이 300g, 900g이라고 했기 때문에 1대 3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결국에는 이 둘을 곱하게 되면 5대 9가 나오므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I는 F 델타 T 쓰시면 되고, 충격량의 크기가 5대 9였고, 힘 같은 경우는, 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0.1 대 0.15니까 2대, 그렇지, 3입니다. 그래서 F를 정리하게 되면 얼마냐면 2분의 5대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6배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97번까지 운동량, 충격량 관련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쭉 이어서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시작했었던 교정적인 정의를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출제 경향과 나아가서 비교 판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3명씩 묶어 출제가 되었다가 최근엔 2명씩 또 이렇게 또 묶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또 3명씩 묶기도 하고 2명 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제되고 있는 사상가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벤담이 조금 등장을 했다면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 칸트, 베카리아, 또 루소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베카리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여러분들 베카리아, 칸트, 루소 그리고 벤담 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적인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왔다 갔다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주제와 개념, 비교 포인트만 잡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루소, 베카리아, 벤담 나와 있고요. 각각의 관점들이 조금 다릅니다. 칸트라는 관점에서 이제 음모론과 응보주의 관점을 띠고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원적 시민 계약이라고 하는 사회계약 포인트를 칸트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나아가서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과 사회방위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베카레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과 공리주의 관점을 벤담에 따르면 공리주의 관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각각이 근거하고 있는 관점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통점과 차이점들 말하면서 비판 포인트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선지, 어떠한 지문, 그 내용 속에서 이 비판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회계약 관점을 베카리아도 루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사회계약 관점으로 비교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형벌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의미, 근거, 특징이 조금 다 다릅니다. 각각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고 베카리아랑 벤담 관점에서는 둘다 범죄 예방과 교화주의적 형벌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체크. 칸트 입장에서는 공적정의 실현 수단, 루소에 따르면 계약 유지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분량상 다못 적었지만 이네 명의 사상가들 여러분들 각자가 제시하는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의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냅다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칸트 여러분들 형벌의 근거, 결과,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사회 선, 아니면은 범죄자의 선, 혹은 범죄 예방 이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언 명령을 제시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루소는 사회 계약, 베카리아 사회 계약 공리의 원리, 벤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형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형벌은 공익이한 수단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받을 짓을 의혹했다. 형벌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지, 그가 형벌을 의혹하거나 형벌에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심화 포인트. 루스 여러분들 사형에 동의했다는 거 참고하고요. 이제 일반의제의 지도와 같은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 생명과 탈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형이라는 것은 부당한 형벌이다라고 제시했다는 근거 파악할 수 있고요. 또한 벤담은 형벌이라는 것을 필요악이라고 제시했다라는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번에 기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 베카리아 벤담 또한 칸트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의 비례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비례의 모습이 각각의 사상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명다 공통적으로 형벌과 범죄와 형벌에 대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예요. 마지막 이제 사형제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칸트, 루소 찬성을 합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이제 인격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찬성, 응보주의 관점에서 찬성이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찬성, 우월, 추방을 제시했다라는 거. 나아가서 베카레의 경우에는 사형에 반대를 했지만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를 대체할 형벌로서 종신 노역형을 제시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벤담의 경우에는 대체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확 넘어갈게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번 문제이고요. 와, 또세 명을 또 비교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라고 물어보면서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적 정의, 보복법, 나아가서 동등성의 원리. 답은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칸트가 떠올라야 돼. 됐죠? 이제 을입니다. 법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법이라는 건 일반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돼.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전쟁을 벌이는 자야. 공중에 적으로 간주해야 돼. 사회계약을 약속해놓고 어겼어? 혹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형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루소. 다음 이제 병입니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니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 좋아.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 갖고 있어. 형벌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형벌은 이 사형이 아니라 오히려 종신노역형이야라고 얘기하는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은 여러분들 백하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을병을 다 잡았으면 넘어가서 선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조금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A입니다. A, 갑이 을에게. 갑은 지금 칸트, 을은 루소입니다. 칸트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 칸루베라고 적을게요. 네.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분명히 여러분 칸트의 입장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되겠지, 그치? 응분한 형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베카리안 이걸 놓치, 다시. 근데 여러분 루소는 이걸 놓치고 있을까? 간과하고 있을까? 루소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자발적 계약, 자발적 동의, 즉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생명보존의 목적을 어겼어, 사회계약의 목적을 어겼어, 그런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응보주의랑은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인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보란 범위를 조금 넓게 봤을 때 루소 또한 이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볼수 있다.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루소 또한 이 사형이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라고 해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응당한 보복 혹은 응보적 형벌이라는 말에서 응보주의만 딱 생각해서 칸트로만 생각해서 이 1번을 헷갈렸던 경우도 많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루소 또한 응당한 형벌로 볼수 있다. 2번입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을은 지금 이렇게 루소가 칸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라는 걸 지금 칸트는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따라서 2번의 B에 대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칸트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칸트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C와 E입니다. C와 E는 베카리아가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강조한다. 요건 조금 이제 아까 봤었던 내용과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우리 베카리아 잠깐 복습. 베카리아론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을 때 국가에 자신의 생명 박탈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베카리아는 생명 박탈권을 양도한 적 없다, 계약한 적 없다, 동의한 적 없다, 따라서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로에 대한 내용은 베카리아가 얘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3번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베카리아가 비판할 수 없다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 돼요. 네. 내려갈게요. 4번입니다. 헷갈리니까 또 빠르게 적겠습니다. 칸, 루, 베. 오케이. 4번.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 지금 D는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루소와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제에 찬성하고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제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 즉 생명보존, 자기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은 사형제에 동의해야 됩니다. 너 생명보존하고 싶지? 그럼 그를 위한 수단에 동의해야 되겠지? 그게 뭐야? 사형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루소의 관점에서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루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오히려 사형이 부당하다. 우리는 생명박탈권을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제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 베카리아 관점에 따르면 이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생명박탈권도 넘긴 적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를 우리가 봐야지. 라는 공리를 증진해야지. 라는 맥락 속에서 오히려 사형제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루소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베카리아는 루소와 다르게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루소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소와 베카리아의 비교 포인트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 됐죠? 다음 이제 5번 볼게요. 이제 F입니다. F는 지금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입니다. 형벌의 경중은, 가볍고 무거움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된다. 네? 칸트가 여러분들 형벌의 경중을 범죄의 동기에 비례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형벌이라는 것은 이 범죄에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주어져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라는 것이 만약에 가볍다면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 무겁다면 또 그에 맞는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을 동기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칸트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고 지워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칸트 여러분들 동등성의 원리 기억해야 되고요. 이 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이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범죄의 사악성에 근거해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사악성에 비례해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 오케이.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가브레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 나왔고요. 우리가 아까, 그쵸? 앞서 문제에서 또 풀었던 것처럼 어려워할 거 1도 없습니다. A라는 건 여러분들, 감만 동의해야 돼요. 감만. 네. 감만 yes. 을은 no가 나와야 돼. 두 번째 B라는 건둘다 yes 해야 돼. 세 번째 C라는 거는 갑은 no, 을은 yes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할 거 1도 없습니다. 만약에 A에 감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갑의 입장이 아니야. 그럼 바로 지워주면 돼요. 두 번째 감만의 입장인데 이게 을도 해당이 됐어? 그럼 또 아니야.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네. 그렇게 풀어주면 돼. 답부터 보겠습니다.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신 노역형. 아, 오케이. 종신 노역형은 단죄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계약을 통해 나온 게 아니야. 우리는 공리증진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그에 근거해 사형이 나온 건 아니야. 우린 생명박탈권을 양도한 적도 없고 공리증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형벌에서도 범죄방 효과가 적은 사형은 적당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들을 다 아울러서 바로 갑은 백카리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백카리아 여러분들 책을 보게 되면 되게 얇아서 읽기 편해요. 근데 책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봐봐. 만약에 사형이라는 게 범죄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선 이 종신노역형은 여러분들 딱한 명만 있어도 계속 그 기간 동안 범죄방 효과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쵸? 야,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 쟤 어떻게 계속 그한 명만으로도 범죄방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사형은 우리가 지속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사용을 시켜야지 예방 효과가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사형에 맞는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 말이 안 돼, 그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카리아는 야, 종신노역형은 딱한 명만 있어도 돼. 사형이 이와 같은 효과를 지니려면 계속 범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종신노역형은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종신노역형이 범죄방 효과에 더 좋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어. 범죄자 역시도 여전히 생득적 인격성을 갖고 있어. 그를 단지 범죄 예방 수단을 위해서만 쓰면 안 돼. 범죄 예방 수단으로만 쓰면 안 돼. 시민사회 선을 위해서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을은 칸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백하, 을은 칸트,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 아까?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이에요. 백하리아 관점에서 사형이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나요? 사람들이 사형을 지켜보면 공포감이 전혀 안 들까?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히 공포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즉, 요 기억의 A의 경우엔 여러분들, 백하리아부터 틀렸어. 백하리아가 노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된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이 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두 사상가 모두 형벌은 이 죄에 응당한 비례에 맞게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yes가 나오는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먼저 칸트에 따르면 동등성의 원리에 비례해서 죄에 맞게 형벌이 정비례 관계를 띠면서 주어져야 되겠지, 그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비례를 띠어야 되겠지? 반면에 이제 백하리아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공리의 효과, 공리증진의 효과를 고려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혹은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서 비례관계를 띠면서 죄에 맞게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베카리아는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 니은은 둘다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단 여러분들 베카리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리아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공리 증진의 효과가 없어. 그럴 땐 정당하지 않겠지, 그치?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너무나 과도해, 너무나 잔혹해. 그런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 그치? 따라서 디귿의 비의 경우에는 베카리아가 예스라고 할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 을의 경우엔 간단합니다.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이라 해도 그것이 응보 혹은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당하지 않겠지, 그치? 따라서 디귿 캄트에게도 예스가 나옵니다. 디귿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디귿 또한 별표 파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딱 치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니은 디귿은 꼭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형벌은 정언 명령이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근데 칸트에게 바로 틀렸습니다. 왜?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범죄자 자신을 위한 혹은 시민사회를 위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라는 거.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리을은 칸트에게 녹아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정답 바로 니은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우수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1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갑을병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할 겁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형벌의 보충이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끝났습니다. 칸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플러스 그에 협력했다, 가담했다. 그러면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에 가담 협력했다면 사형받아야 마땅하다. 응보주의 칸트. 다음 이제 을입니다.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사회계약의 생명 보존 느낌, 오케이. 루솔까? 오케이.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서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사회계약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형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루소가 되겠죠. 네, 을은 루소. 다음 이제 병입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야, 사형을 벌이는 건 시민에 대한 전쟁이야.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성취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카리아가 봤을 때 여러분들 사형은 국가가 시민에게 가하는 전쟁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정의롭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인도주의라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게 유용하지도 않고 범죄방 효과도 적고, 그치? 그리고 나아가서 도움이 안 돼,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병은 베카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바로. 네,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로입니다. 살인자는, 이제 A부터. A, F, 칸트가 루소랑 베카리아한테.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서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루소도, 살인자가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격리될 수 없다.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루소 또한 여러분들, 이 살인자는 시민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격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계약을 어긴 공중의 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루소에게 간과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강구한다. 2번 여러분들, 바로 루소가 지금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이라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가해져야 됩니다. 근데 국가 존립이 아니라? 틀렸지, 그치? 그럼 따라서 2번은 루소가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루소의 비판이 아니다. 네, 됐죠?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워졌으니까 빨리 쓸게요. 칸, 루, 베카. 됐죠?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C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C는 베카리아가 루스에게 가하는 비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일단 베카리아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근거에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나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따라서 요 내용은
첫 번째, 먼저 베카레아가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외를 생각한다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열리겠지만 대체로 베카레아는 사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 집행

데카르트에게 관한 비판이에요. 루소는 사형을 형벌의 선고를 얘기하면서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형벌을 얘기하고 사형을 얘기하잖아, 그치? 따라서 요 4번의 경우에는 루소가 말할 수 없네. 루소가 비판할 수 없네. 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들. 입니다. 이는 여기 칸트였고요. 여기가 베카리아 맞죠? 오케이. 네.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 동해 보복 원리. 달리 말하면 응보주의, 여러분들, 칸트가 얘기했던 동등성의 원리, 보복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죄를,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형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칸트에 따르면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칸트가 간과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베카리아 여러분 입장에 따르면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 가능하죠. 베카리아는 이익과 손실, 공리를 고려해서 형벌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해보복 원리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어긋나는 형벌도 당연히 정당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 바로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갈수 있는 비판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개념에서는 생명 박탈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명 박탈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맥락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사형은 한 사람의 심리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공리증진 위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고 법을 만들고 법을 위해 형벌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긋나. 생명박탈권 준 적도 없고 범죄방 효과도 적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갑은 여러분들 베카리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문을 보면서 때로는 사회계약이 나와 있을 때 이게 루소인지 베카리아인지 어렵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체를 쫙 보고 나서 사회계약을 말했어. 근데 사형에 찬성해. 그럼 루소인 거예요. 사회계약을 말했어. 근데 사형에 반대해. 그러면 베카리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만, 칸트 또한 이제 근원적 시민계약이라고 해서 사회계약 포인트와 유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머지 내용들도 읽어보긴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을 보겠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야, 너는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적절하지 않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베카리아, 네 생각, 이거 법을 왜곡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칸트의 여러분 책에서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을 딱 따온 거예요. 칸트가 여러분 봤을 때는, 칸트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응보주의,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공적 정의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명령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공적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베카리아의 주장, 이거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살인했다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죽어야 한다. 네. 을은 여러분들 이제 칸트라는 걸 보시면 돼요. 심지어 어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가 해체되는 순간조차도 감옥에 있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사형을 안 시키게 되면 이제 공적정의를 따르지 못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시민들 또한 마치 같이 이제 정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시민사회가 해체되는 순간에도 이 살인자를 반드시 이렇게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표현은 이제 이전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에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을 파악했고요.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 이렇게. 바로 대놓고 비판하는 포인트다. 됐죠?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의롭다. 기억 여러분들, 어디가 틀렸죠? 네. 처벌하는 거죠. 네. 범죄 예방하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 처벌하는 것부터 맞지, 그치? 우리가 베카리아를 볼때 중요한 포인트. 공리 증진을 해야 돼. 그를 위해 범죄 예방을 해야 돼.

를 위해 처벌을 해야 돼. 그치? 네, 그 맥락을 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범죄의 의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회에 끼친 해악을 여러분들 고려해서 범죄의 경중을 생각해서 형벌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리주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범죄의 해악을 보면서 우리가 처벌을 가야 된다. 공리주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별표 한번 치고 얘기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 손. 네. 틀렸어도 얘들아, 괜찮습니다. 들어봐. 제가 계속 강의를 찍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를 보고 있을 시점에는 집중력이 이미 다 떨어졌을 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풀어야지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말 이게 힘들어. 그런 공부 체력, 문제 푸는 체력을 길러야지 그게 해결된단 말이야. 아, 쌤, 뭔데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디귿을 풀었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틀렸던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오해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기선 분명히 빨간 펜에다 빨간 펜,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칸트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가하는 게 마땅하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다시 봐봐. 지금 요 범죄자라는 여러분들 빨간색 물결치는 부분이 살인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 디귿의 요 내용이 살인자라고 얘기했다라면 디귿은 맞습니다. 근데 다시 봐봐, 여러분들. 이거는 범죄자예요. 그러면은 디귿은 다시 좀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되게 무서운 말이야.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다고 가정을 하자. 경범죄를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말곤 부과하면 안 된대. 아니, 빵을 훔쳤는데도 사형을 받아야 돼? 실수로 사람을 쳤는데도 사형 받아야 돼?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요 범죄자라는 걸 내가 너무 빠르게 읽어서 살인자라고 읽어서 틀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틀리거나 미로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거나. 따라서 잘 읽어야 돼. 디귿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쵸? 동등성의 원리 다시 기억하면서 살인자에게 맞는 형벌이 사형이지. 다른 범죄자에게도 사형을 무조건 저질러야 된다? 가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알겠죠?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둘다 정의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둘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리을은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또 별표 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칸트의 경우에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비례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되고요. 베카리에 따르면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혹은 범죄를 끄는 유혹에 비례해서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둘다 맞다라는 거 체크. 정답 니은과 리을의 2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63번입니다. 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된다. 오,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던 공리 딱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아. 이거 우리가 목표했던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아. 공리에 유용하지 않아. 따라서 사형은 부당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베카리아의 다양한 논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사형은 사회계약 목적에 맞지 않아. 부합하지 않아. 우리는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법은 그를 실현하기 위해 있어야 돼. 그에 맞게 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형벌 또한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사형은 그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루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루소. 아, 루소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체력이 좀 저도 떨어졌나 봐요. 네. 갑은 여러분들 누구? 다 같이 베카리아, 그렇죠?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저 또한 체력을 그래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운동도 하고 힘을 내봅시다. 을입니다, 여러분들. 사회계약의 사용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앞서 나왔던 문제에도 등장했던 내용이지, 그치?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돼.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양을 정할 수 있어. 동등성의 원리, 칸트. 을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고 하면은 잠깐 쉬었다 와도 되어야겠죠? 이제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그치? 무엇을 위해서? 공리 증진을 위해서. 기억 여러분들 따라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폴, 무엇을 위해서? 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공리 증진을 위해서. 니은입니다.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기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벌은 범죄자의 이익이나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쵸?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공부를 했어야 풀수 있는 좀 좋은 선지입니다. 네.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게 되어야 된다. 공리 증진을 위한 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니은은 여러분 따라서 X라고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사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 공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사적 보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까지 참고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복이란 건 응당한 보복, 공적 보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칸트의 경우에는 형벌로 인한 공익, 형벌의 해악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에 맞게 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끝인 거예요, 그렇죠? 칸트가 형벌의 뭐 범죄 예방 효과, 공익, 해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요 리을의 경우에는 깔끔하게 칸트에겐 지워지고요. 백화리아에 따르면 형벌로 인한 공익이 당연히 그 손실, 해악보단 커야 되겠죠. 따라서 어쨌든 칸트가 틀렸으니까 리을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1번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백화리아 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법은 공공의사의 표현이다. 이제 이 또한 백화리아 할때 자주 등장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처벌해. 야, 법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라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죠. 법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 근데 국가에서 사형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을 범한다? 야, 사형제를 하겠다? 그거 어리석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필요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앞서 문제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백화례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사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유용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갑은 백화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백화리아가 사형이라는 것을 범죄 예방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본건 아니다 라고 기억해야 돼.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행위는 일반 의지 행사다. 사회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전체가 바로 입법권을 갖는다. 뒤에 나오는 사회계약 파트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위법 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서 형법이 제정된다. 나아가서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를 사회계약을 어긴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을은 사회계약 관점을 갖고 있는 루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수능 11번 문제였고요. 사회계약이라는 공통된 점을 갖고 있지만 둘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내려가서 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이다.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킨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형을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죠. 사형은 아주 강렬한 그치? 그쵸? 다 이렇게 모아버리는, 네. 모아버리는 형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백화리아가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키는 게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요? 아니지. 오히려 앞서 지문에 나왔던 분산시키는, 지속성이 높은,
바로 종신도역형이 범죄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맥락을 기억했을 때 기억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형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베카리아가 봤을 때는 형벌의 지속도라는 것이 강도보다 범죄 예방 효과에 효과를 더큰 효과를 갖고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을 얘기했다. 됐죠? 니은입니다. 법은 살인을 금지함으로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법은 부당하다. 그렇지. 지금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면서 사람들한테. 근데 법 위에 사형제도를 해. 이거 말이 안 돼.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법, 형벌은 사형제도는 부당해. 정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 여러분, 동그라미. 법에 의해 살인하는 형벌, 사형제를 떠올리면 되겠죠? 다음, 디귿입니다.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루스 여러분 따르면 사형이란 형벌은 범죄자를 우리의 적으로, 사회 계약을 어긴 국가의 적으로, 공중의 적으로 처벌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걸 딱 기억하게 되면, 아, 모든이라는 게될수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형 여러분 떠올리고 공중의 적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사상가들마다 형벌관의 근거나 내용들을 조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관점들이 비슷비슷하고 공유하는 걸로 보이나 그 내용들로 들어갔을 때좀 세부적인 항목에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카리아랑 루소의 경우에는 제가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계약이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이 부당함을 루소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의 정당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리을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 사형 정당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어. 맞지, 그치? 나는 그래서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형을 정당하다고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말 자체를 봤을 때는 둘다 공유하는 내용이지만 사형제에 대한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달리 말하면 사회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형벌이 가해져야 된다. 그게 정당하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네, 니은과 리을의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됐죠? 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6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번 여러분들 적절한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에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참고로 이제 이 베카리아의 지문에서는 일반 의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특수사를 다 모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 을은 루소가 아니지만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얘기하게 됩니다. 루소 일반 의지. 베카리아 일반 의사,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구분해 내야 됩니다. 네. 참고로 루소의 일반 의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공익을 실현을 위한 보편적인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갑입니다. 이제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한 자는 없을 거다. 생명 박탈권을 양도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의 관점에 근거해서 사형에 반대하는 갑은 베카리아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정확히 지금 베카리아를 비판하고 있는 칸트의 내용입니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겠다, 나 이거 형벌받는 거에 동의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칸트에 따르면 공적 정의에 의해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에 맞게 형벌이 내려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라고까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을은 칸트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다음 여러분 내려와서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기억 옆에다가 별표 치겠습니다. 이제 생활과 윤리에 온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에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가끔 헷갈려요. 당연히 여러분, 저 사람인데, 그치?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기출 경향이 어떤 걸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기출을 푸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익숙한 함정은 여러분들 나중에 피해가게 돼 있어. 이거 옛날에서, 옛날에 여러분 이거 기출 풀때 오답으로 나왔던 건데, 오케이, 비켜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리미리 여러분 탁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거를 기출로 대비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진짜 수능 실전 현장에서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럼 안 되겠지, 그치? 미리미리 함정도 오답도 우리가 잘 피해가야 됩니다.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기억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그치? 근데 다시 봐야 돼요. 범죄 억제력. 그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그럼 질문할게요. 강도가 높은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나요? 여러분들? 강도가 높은 예를 들어 사형 같은 형벌은 범죄 억제력이 없어요? 아니야. 사형 또한 범죄 억제력이 있어. 내가 당장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받는 걸 봤을 때 그걸 따라하겠어? 안 하겠지, 그치. 다만 지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은 것뿐이에요. 형벌의 강도가 아닌 건 아니야. 분명히 형벌의 강도에서도 범죄 억제력이 나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베카리아가 지속도를 더 높이 평가한 건 맞아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에 더 효과적이야. 근데 베카리아가 형벌의 강도를 무시하거나 형벌의 강도에선 범죄 억제력이 안 나온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계속 기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함정 포인트. 기억 틀렸습니다. 많이 헷갈렸죠? 네, 당시 선배들도 엄청 틀렸어. 저한테 우르르 와가지고 막 질문했던 문제야. 네. 니은입니다. 종신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큰 공포를 준다. 아니, 형벌을 받는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시민들이 더큰 공포를 받아요? 들어봐,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이 종신노역형을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지금 이거 지금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당장 내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뭘 할지 상상할 그런 여유도 없어. 여태까지 힘들다가 이러면 다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상력 여러분 의해서 그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야, 쟤는 20년 뒤에도 저러고 있겠네? 야, 진짜 끔찍하다. 야, 진짜 무섭다. 나 진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더큰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더큰 공포감을 느껴서 여러분들 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의 목적이었던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인 게 되는 거예요. 네. 더큰 공포를 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금 책을 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걸 공부를 위해서 이 윤리책을 다볼 수가 없어. 제가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이 주제에 관련된 책만 갖고 온 것도 벌써 한 7권 막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어려워, 여러분들. 따라서, 이 7권이라는 건 앞서 나왔던 분배적 정의까지 포함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볼 수가 없어.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연습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디귿입니다.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칸트는 여러분들 형벌을 필요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워주면 됩니다. 칸트의 형벌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사형도 반대했는데 오직 본보기로 집행한다? 더더욱 반대하겠지, 그치?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해서 공리 증진을 고려해서 형벌을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여러분들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에 동의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칸트 또한 동의하겠지, 그치? 왜?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형벌은 사형은 응보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주어져야 돼요. 오직 본보기만을 위해서 사형을 가한다?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칸트도 부당하다라고 제시할 거예요. 정답, 니은 리을의 3번. 네, 됐죠?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선배들은 기억 또한 동그라미 쳤다가 내려왔다가 뭐지? 기억 니은 리을이 없네? 라고 헷갈려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66번입니다. 이제 1등급, 도전 1등급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24%였던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맞췄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네, 갑부터.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즉, 사회계약이라는

맥락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칸트의 관점에서도 근원적 시민계약이라는 포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칸트의론 관점에서 사회계약 혹은 이제 원문 표현에 따르면 근원적 시민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아, 대체 이게 뭔 소리야? 막 자연 상태 막,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할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사실 생활 윤리를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면 또 이후에 평화 파트 보게 되면 이 칸트의 맥락 속에서 사회 계약, 공법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해도 뒤에 나와 있는 맥락을 통해서 칸트라는 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문 여러분들, 칸트. 이제 을입니다.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버려. 즉, 사회계약을 어긴 사람이야. 적이야, 그치?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돼야 돼.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형. 두 번째, 추방. 네, 분량상 여러분들, 요를 밑에 쓸게요. 바로 루소가 되겠습니다. 네, 사회계약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고요. 요 살인자에 대한 사형과 추방이라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병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생명 박탈권 국가에 양도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전쟁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은 백하리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문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칸, 여기 여러분들 루, 여기 여러분들 배가 되겠죠, 그렇죠? 칼루베. 이제 1번입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칸트가 말할 수 있는 말이냐, 루소가 간과하고 있는 말이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칸트에게 틀렸습니다. 칸트는 여러분들,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요거는, 에이, 칸트가 말할 수 없구나. 칸트가 비판할 수 없구나라고 해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강구한다. 이거 칸트가 얘기했던 건데? 칸트가 강구한다고? B. 칸트가 오히려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치? 따라서 여러분 2번 또한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칸트가 비판이 안 되고 두 번째 칸트가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4번, 3번입니다. 네, 좀 적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안 적으면 저도 막 헷갈려. 네. 여러분도 당연히 적어야 돼. 네, 다쓸 필요는 없지만. 네, 3번입니다. C와입니다. C와 여러분들, 베카리아가 이렇게 둘한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구한다. 베카리아 여러분 따르면 살인자에게 종신 노역형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서의 포인트. 루소도 여러분들,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루소가 여러분들, 간과하지 않습니다. C라는 비판이 틀린 거예요. 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소는 추방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치? 사형 or 추방. 그럼 따라서 요 문제 좀 어려웠지만 3번은 여러분들 루소가 간과하지 않는다. 루소도 분명히 사형 이외의 형벌 추방을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요이 평가원 문제를 또 기점으로 해서 루소의 추방에 대한 내용도 뒤에 또 나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사실 이제 4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카리아가 간과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이 베카리아가 그럼 얘기하는 원문에 따라서 이 4번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렵거나 좀 낯선 게 나오게 되면, 이 모의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카리아가 어떻게 보고 있냐?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형벌권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과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운 말이 맞지만 베카리아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카리아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따라서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약간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미리 연습한다 느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었습니다. 5번 체크하겠습니다. 5번 이제 여기 칸트였고 여기가 베카리였고 칸트가 이제 베카리에게 가는 비판으로 나왔던 이제 선지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베카리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아유, 생명박탈권을 양도한 적도 없는데 무슨 사형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카리안 따라서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과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아까 얘기했었던 근원적 시민계약의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지은 거에, 그쵸? 맞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칸트 여러분 관점에서는 사회계약이라는 큰틀 내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과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 정답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카리아랑 칸트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이나 근원적 시민계약이나 계약 당사자의 특징 같은 것들이 조금 약간 의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큰 맥락 속에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 장면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가 눈으로 속죄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래 보는 걸 생겨난다. 오래, 오래, 오래 여러분들. 지속도 떠올려야 되고, 종신 노역형 딱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봐야 돼, 그치? 벌 받는 걸 봐야 돼. 종신 노역형. 갑은 백할이야. 다음 이제 을입니다. 오직 보복범만이 결정한다. 동등성의 원리, 응보주의, 칸트.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인간을 수단이나 물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사형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그가 지은 죄만큼 맞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을은 칸트. 마지막 여러분들, 병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다. 루소인가? 살인하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에 찬성했던 루소가 되겠죠. 병은 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 칸, 루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네, 루 됐죠? 오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입니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됨을 간과한다. A, 볼까?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여러분들, 과로에 대한 내용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칸트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첫 번째 여러분, 칸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치? 칸트가 간과한다? 말이 안 되지. 칸트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네.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했겠지만, 우리는 잘 확인했죠? 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제 B입니다. B는 칸트가 베카리아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로 불의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의가 아니다와 같이 이중부정처럼 나오게 되면 헷갈려요. 그쵸? 가뜩이나 지금 막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아까 수학 문제 7번에 몇 번이었지 막 헷갈리고 하는 상황에서 사회탐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막두번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진짜 헷갈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연습해야 돼. 공부 체력, 문제 푸는 체력,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체력.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제가 알수 없겠지만 적어도 수능이 3달, 4달 저 적어도 여러분들 아니면 두달 남을 때쯤에는 이 수능 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주중에는 뭐 인터넷 강의 듣고 학교 수업 듣느라 좀 어렵다라면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 딱 여러분들이 국수, 영, 한국사 그리고 사탐 맞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렇게 푸는 연습들을 해야 돼. 바로 이제 2번 갈게. 이건 여러분 달리 말하면 불의가 아니다. 그건 정의롭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됐죠? 볼게.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자유롭게 해주는 형벌이야. 그가 지은 책임을 다하게 해줌으로써 그를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가 아니야. 정당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칸트한테 가능하지, 그치? 칸트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나아가서
B 여러분들, 백화리아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백화리아는 여러분들 반대하겠죠. 야, 무슨 소리야? 야, 사형은 정당하지 않아! 라고 하는

0: 이게 베카레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요 2번, 칸트가 비판이 가능하고요. 베카레아는 사형에 반대했기 때문에 간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봤다라는 것과 연결하면 돼.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빠르게 적겠습니다. 백한루. 됐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C와 E입니다, 여러분들. C, E가 되겠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시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치? 베카리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베카리아 여러분들, 살인자에 대한 형벌로서 이제 종신노역형을 제시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 그치?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되라고 베카리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요 3번에서는 요 E에 대한 방향이 틀렸어, 그치? 네. E가 베카리아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야. 과로의 내용을 베카리아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따라서 요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가 인정한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형벌의 법칙은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전제로 하는 정언 명령이다. 이게 지금 칸트가 루스에게 가할 수 있는 말이냐? 당연히 틀렸지, 그치? 왜? 정언 명령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 이익 증진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4번은 칸트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네. 5번 여러분 F입니다. F는 여기 베카리아가 루소에게 가하는 비판이에요. 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대됨을 강조한다. 베카리아가 과연 잔혹한 형벌에 대해서 긍정했을까? 예방 효과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을까? B 틀렸습니다. 베카리아는 여러분들 잔혹한 형벌에 대해서 반대해요. 베카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5번 따라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의 경우에는 박애의 덕에 비춰서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정의, 사회계약의 본질에도 반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5번까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 네, 오늘 강의 끝났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힘냅시다, 여러분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기호입니다. 근데 기호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재밌다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항상 재밌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스스로를 되뇌이세요.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기후 파트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온 내용에 의하면은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니? 결국 물어보는 거 막 강수 집중률, 연교차, 최하나 평균, 막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늘 그렇다니까, 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23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 자료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을요, 지도의 A에서 D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지역이 주어졌으니까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눈에 띄는 남해. D는 남해군이 되겠죠. 남해군. 군. 군은 그냥 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요새는 또 시하고 군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시 같은데 군 같은 지역도 있고, 군 같은데 시 같은 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후자가 훨씬 더 많지만, 그치. 자, A 같은 경우는요, 원주가 되겠죠, 원주. 원주시입니다. 그리고 B는 강릉보다는 조금 더 서쪽에 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안 쪽이 아니니까 여기는 대관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관령. 일반 인문지리 때는 대관령을 묻지 않는데, 기후에서는 대관령을 물어보죠. 워낙에 기후적으로 좀 중요하다 보니까요. 시는 울릉도,

진짜 울릉도는 늘 물어보지 않니? 그치? 울릉도는 그래서 정말 아주 큰 힌트가 됩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울릉도 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왼쪽에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월 평균 기온이 나왔고, 두둥 나왔습니다. 자, 기온의 연교차가 나왔고요. 또 여름 강수량이 주어졌네요. 연강수량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름 강수량이 주어졌습니다. 그치? 그 여름 강수량을 준 이유도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8월 평균 기온이 나왔다. 이러면은 8월 평균 기온부터 보라고요. 그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부터 보라고 했어, 항상?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있어! 그럼 그 지역부터 찾고요. 없어? 그러면은 지역 간의 차이가 별로 안 나겠구나. 약간 이렇게 찾으라고.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넘어가라고요. 알겠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중요합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최하늘 평균 기온부터 보지만, 연교차부터 보지만, 저는 최난월 평균 기온부터 보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걸러낼 수 있는 건 빠르게 걸러내는 게 좋으니까. 그치? 그럼 내 지역 중에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유달리 낮은 지역이 있을 거야. 그 지역이 이제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지, 가. 가가 대관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관령입니다. 가, 대관령. 봐봐요, 여기 보면은 8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유달리 낮아.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몰려 있잖아,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지면은 8월 평균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북한하고 같이 나오면 모두 같이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한류까지 같이 고려하라고, 한류까지. 남한만 나오면 해발고도만 고려하면 되지만 북한까지 나왔다? 한류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청진 지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청진 지역도 여름철에 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낮은 모습을 보였죠, 뚜렷하게. 자, 그럼 가는 찾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나, 다, 라는 연교차를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일단은요, 이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연교차 가장 높은 지역? 눈에 띄잖아, 일단. 극단적인 것부터 찾자, 이거야. 원주가 되겠지. 왜냐면 위도가 높기도 하고, 내륙 쪽이기도 하고요. 그치? 그러면은 나가 원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개 남았어요. 뭐하고 뭐 남았어? 다 하고 라를 찾으면 돼. 항상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부터 찾았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게 항상 쉽습니다. 그럼 다 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연교차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8월 평균 기온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여름 강수량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오, 울릉도는 여름 강수와 겨울 강수를 비교했을 때 겨울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요, 그 내에선 당연히 여름 강수량이 많지.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이죠. 울릉도 내만 보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긴 합니다. 그게 바로 라인 울릉도가 되는 거죠. 남해군은요, 나가 됩니다. 연 강수량이 많고 좀 여름철의 강수가 울릉도에 비해서는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연 강수량 할 때도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서, 거, 남, 더하기, 대. 이걸 기억하라고요. 서귀포시, 거제시, 남해군 플러스 대관령. 서귀포시, 거제시, 남해군은 1900 이상 내리고 대관령은 1700 정도 내린다고 했어요. 1700 정도. 이제 이것만 적용해도 사실 굉장히 좀큰 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건좀 기억해두면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기후에서는요. 알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연교차를 비교하니까 위도가 낮은 남해군에 비해서 울릉도가 더 연교차가 낮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연교차 어디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은 지역? 일단은 제주도가 가장 낮아. 제주도 가장 낮아. 그치? 제주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울릉도예요. 거의.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거의 투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가 위도도 낮고 저위도에다가 섬이고, 울릉도도 섬이고 동해안 한가운데이긴 하지만 위도가 제주도보단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낮은 지역은 제주도, 울릉도 순이다. 그치?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그냥 요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가 연교차가 더큰 모습.
남해군도

상대적으로 완전 남의 쪽인데. 그치? 연계차가 조금 더 크잖아. 어쨌든 정답 찾는 건 쉬웠지만 여러 가지 좀 꿀팁을 같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답 찾는 데서 끝나면 안 돼, 항상. 알겠죠? 기호파트에서 얻어갈 거를 다 얻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요. B, A, D, C 순이죠. B, A, D, C 순. B, A, D, C인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B, A, D, C. 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24번입니다.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9번 문제네요. 그래프에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요, 지도에 A에서 D 사이에서만 골라보도록 합시다.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지역부터 항상 보도록 합시다. 지역부터 보면요. 네. A 지역입니다. 인천이죠, 인천. 인천 진짜 많이 나오지 않니? 인천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역시? 여름 강우 집중률이 되게 높거나, 아니면은 뭐 연계차, 최하늘 평균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죠. B 같은 경우는 거의 동위도인데 서울에서 정동쪽, 정동진이 있는 강릉. 강릉. 그래서 강릉을 그냥 정동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해요, 사실. 여기 들어간 데서 가장 안쪽으로 탁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C는 전북에서 가장 위쪽 해안가네요. 군산이 되겠네요, 군산. 금강의 하구 쪽이 되겠네요. D는요, 부산이 되겠습니다, 부산.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주어진 자료가 뭔지 보니까 일단 겨울 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라고 또 안 주어졌네. 겨울 평균 기온이라고 주어졌고요. 또 겨울 강수 집중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연 강수량이 주어졌고요. 근데 겨울 평균 기온 하면 그냥 1월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볼게요. 일단 극단적인 것부터 찾으면은 겨울 평균 기온 가지고 찾을게요. 결국 중요한 건 최하늘 평균 기온이 제일 중요하니까. 라가 압도적으로 추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라가 압도적으로 더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가 압도적으로 추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겨울 평균 기온이 라가 제일 따뜻해요. 어디가 되는 거야? 위도가 낮을수록 동해안 또는 남해안 쪽에 속하는 그런 부산 쪽이 되겠죠. 라가 부산이 되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인천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 되는데 항상 극단적인 거 찾고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니까 뭐 겨울강수 집중률이 다가 더 크긴 하나 연강수량을 가지고 찾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치? 연강수량을 비교하니까요. 다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요. 평야 지역이야. 강릉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강수량이 좀 많은 축에 속해요. 1400mm 이상 내리는 그런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군산 아니면은 전남, 전북 지역 같은 지역은 평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백산맥 서사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좀 강수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다가 뭐가 되는 거야? 강릉이 되는 거고요. 군산이 나가 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찾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뭐 알려줬어? 강릉하고요. 대구하고 무안 쪽이 좀 연평균 기온이 비슷비슷하다니까? 연평균 기온이 비슷비슷해요. 한 1월 정도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은 딱 비슷비슷해. 1도씩. 그러면은 군산은 사실 강릉에 비해서는 겨울철에 더 춥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전남보다도 위쪽에 있으니까, 아, 1도보다는 더 낮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렇게 접근을 하셨어도 잘한 거고요. 아니면은 또 겨울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찾았어도 잘한 거예요. 군산하고 강릉을 비교해보면은 강릉이 더 겨울 강수량도 많았고 겨울 강수 집중률도 더 높은 모습을 보였었죠. 이거는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푸셔서도 잘한 거예요.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알겠죠? 그럼 제가 겨울 강수량 하면은 항상 또 강조하죠. 어디가 더 많다고요? 어디가? 울릉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어디? 동해안이나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내륙,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좀 제일 낮은 쪽이라고 한다면

한강 유역 이렇게 하는데, 여름 강수 집중률이 좀 많이 높으니까 최근엔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어디라고요? 울릉도. 다음 서귀포 제주. 제주도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요. 그 다음 거대 남강. 이 꿀팁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게 유리해, 사실은. 그치? 그래서 350 정도. 서해안 거제는 서귀포 제주 같은 경우는요, 한 180에서 190 정도.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군, 강릉 같은 경우는 한 130, 140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되게 좀 유리해. 그치? 강릉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좀 겨울 강수량이 좀 많은 쪽에 속하죠. 겨울 강수량이 많을수록 겨울 강 집중률도 대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셨어도 잘한 겁니다. 물론, 최근 자료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게 좀 과거 자료야.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찾았을 때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A, C, B, D 순이네요. A, C, B, D. 정답은요,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25번입니다. 이 문제 아마 풀면서 좀 많은 친구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눈일수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 친구들이요.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표에 가,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단 가에서 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지역부터 살펴보면은 여기는 남해군. 남해군. 네. 이쪽은요, 이쪽 위에가 울진이잖아. 울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네요. 영덕입니다. 울진이나 아니면은 뭐 영덕이나 대게가 유명하죠. 대게. 울진 대게, 영덕 대게. 하면서 그냥 지역지리 같이 배우는 거지 뭐. 그치? 여기는 홍천이 되겠다. 홍천. 홍천하고요. 또 여기는 대관령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아쉬운 점은 그거지. 1981년부터 2010년 평년값인 게 조금 아쉬운 거지, 사실.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요. 그래도 적용하면 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현재로 치면은 사실 연 강수량이 나왔을 때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기억하잖아. 연 강수량은요. 서거남 대예요. 서거남 플러스 대예요. 서귀포시, 거제시, 남해군은요. 1900mm가 넘게 오고요. 대관령은 1700 정도 와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지역, 두 지역 같은 경우는 대관령 아니면 남해군이 되겠죠. 왜 달라요? 과거 자료에서 그래요. 과거 자료에서. 지금은 어떤 자료야? 1991년부터 2020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하게 다른 거예요, 묘하게. 근데 큰 틀에서는 똑같아, 큰 틀에서는. 어쨌든요, 강수량 많은 지역은 대관령 아니면 남해군이란 말이야. 그럼 그 지역 중에서 눈일수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눈일수를 이렇게 착각을 했을 거야. 이거를요. 뭐라고 착각했냐면은 겨울 강수라고 착각을 해서 틀린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근데 겨울 강수하고 눈일수는 달라요. 눈은요, 눈 알갱이가 내리는 거잖아. 그걸 눈이라고 하잖아. 근데 겨울에도 눈만 내려요. 따뜻한 곳에서는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겨울 강수는 사실 뭐예요? 눈과 비를, 겨울에 내리는 눈과 비를 합친 값이 겨울 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일수가 겨울 강수 일수는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렇게 봤을 때, 가하고 라를 비교해 보면은, 라가 압도적으로 눈 일수가 많잖아. 그러면은 겨울철에도 춥다는 거예요. 강수량이 똑같이 내려도 겨울철에도 추우니까 눈이 내릴 수 있는 거지. 남해군은요, 겨울에도 비가 내리는 반면에 주로 대관령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스키장 같은 거 보면 주로 어디 몰려 있어? 강원도 산간 지방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스키장 같은 게.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런 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남쪽 지방은 이제 스키장이 많이 없거든. 왜냐면은 눈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겨울에도 따뜻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은 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대관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라가 남해군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틀리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달을 비교해보면은, 이제는 좀 쉽지. 뭘 비교하면 돼요? 역시 눈 일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되죠. 홍천과 영덕을 비교하면은, 홍천 같은 경우가 눈 일수가 더 많을 것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가 홍천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찾았다면 잘한 겁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틀렸다면은 요거 가지고도 또 틀리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동해안인데 대체 왜 연강수량이 적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요게요, 사실 기출에서도 몇번좀 언급되긴 했거든요. 강릉 밑에서부터요. 강릉 밑에서부터 좀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강릉 밑에서부터요, 이렇게 동해안 울산까지 딱 연결하잖아요. 이쪽 지역은 은근 강수량이 약해요. 은근. 은근 강수량이 약해. 강수량이 은근 낮은 지역이에요. 생각보다 낮아. 그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좀 어려워요. 그치? 바람받이 사면으로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 거예요, 사실은. 이쪽 지역들은. 그래서 다가 뭐가 되냐면은 영덕이 되는 거예요. 좀 사실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포항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포항의 강수량이 적으면은 좀 찾았을 때 유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아, 그래도 이것 정도 알아두면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풀어도 잘한 거고, 사실 눈 일수를 가지고 좀풀 수도 있었겠죠. 예, 나오니까 한번더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한번더 언급. 알겠죠? 좀 기후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막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적용하는 건좀 비슷해요. 거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건데 이거 몰랐어도 풀수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 두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었어. 그럼 이렇게 어쨌든 찾았으니까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가는요. 대관령은요. 라보다. 남해 군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평균 기온은 제가 뭘 고려하라고 했어요? 연평균 기온은요. 연평균 기온은요. 연교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연교차하고 공통점이 있다면은 일단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져요. 이건 맞아. 이건 맞는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지. 연교차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 더 고려하는 게 뭐였어요? 해발고도도 고려해야 돼. 해발고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은 해발고도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더 춥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그냥 연교차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평야이든 해발고도가 높든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연평균 기온은 좀 다르죠. 연평균 기온이 여기 가운데라고 했을 때 가운데가 내려간 거니까. 그치? 근데 대관령은 어쨌든 위도가 높기도 하면서 해발고도가 높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잘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 알겠죠? 만약에 홍천하고 대관령을 비교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잘 고려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연평균 기온 고려할 때 해발고도도 같이 고려하자. 최한월 평균 기온만 고려하지 말자. 최근에 연평균 기온 나오기 시작했어.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2번입니다.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천, 영덕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홍천 지역이 위도도 높을 뿐더러 더 내륙 쪽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위도만 고려해도 연교차가 클 텐데 더 내륙이니까 연교차는 더 크겠죠. 그치? 결국 이 기온의 연교차도 뭘 물어보는 거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연교차하고 연평균 기온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연평균 기온은 해발고도까지 같이 고려해라 라는 거. 알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2번 정답이었고요. 3번입니다. 다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고. 뭐 그냥 위도 비교하면 되겠죠? 다, 가, 이, 가가 더 고위도네요. 아니죠? 다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지. 다, 나 비교해보면은 다,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높아야 돼? 한강 유역일 때는 나가도 높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잘못 해석했다면 이런 것도 틀리는 거거든요.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제일 적은 쪽이 울릉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겨울 강수량 높은 순도 몇 군데는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울릉도, 서귀포, 제주, 거대 남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높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면 좀 쉬울 수 있는데 당시에는 좀 어려운 문제죠. 당시에는요. 라는 나보다 단풍의 절정 시기가 이르다. 단풍이 이르다는 것은요,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빨리 찾아와야지 더 빨리 추워지니까. 빨리 추워질수록 단풍의 절정 시기가 이르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것도 물어보는 게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야.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라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동해랑 경도네. 근데 위도는 남해군이 훨씬 더 낮네. 그럼 단풍의 절정 시기는 남해군이 훨씬 더 늦겠구나. 겨울이 늦게 찾아오니까.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5번도 정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래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나름 또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6번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모의평가.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나왔어? 여기서는 영남지방 네 지역의 부식이 풍향이 나왔어요. 풍향 나오면은 웃음이 일단 나와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거든요. 항상 풍향이 강하다, 약하다 나올 때는 풍향이 강한 쪽은 겨울이었어요, 여름이었어요? 겨울에도 풍향이 강했어. 풍속이 더 빨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더 뚜렷했어요. 그치? 그런 특징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가, 나 시기는 각각의 1월과 7월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뭘 찾아야 돼? 1월을 찾아야 돼. 풍속도 빠를 것이며 그리고 북풍 계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적용을 하자면은 1월 달에 일단은 풍속이 빨라요. 두 번째는요. 북풍 계열이 뚜렷해요. 그럼 7월달은 남풍 계열이 불잖아. 근데 남풍 계열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람이라는 것도, 얘들아, 바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좀 생각하는 게 결국 이거는 기압 차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압 차.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 압력이잖아. 공기가 많은 쪽하고 공기가 적은 쪽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고기압이고 이쪽이 더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이게 기압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이 기압차를 강화시키는 건 뭘까인데요. 바로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기온차라고 할까요? 기온차. 기온 차이가 크게 날수록 바람도 세져요. 왜냐면은 고기압으로 이렇게 공기가 눌러지려면은 차가운 공기는 알갱이도 되게 작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뭐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찬 공기는 좀 내려가고 좀 밀도가 있어요. 밀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공기량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와 눌러주니까 주변으로 공기가 더 빠르게 이동해요. 기온차는 바람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기온차가 기압차를 만들고 기압차가 이제 바람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겨울이 센 거야, 결국 중요한 거는. 겨울이 그래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치? 요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가하고 나인데요. 결국 찾는 거는 북풍 계열을 찾으면 돼. 찾았습니다. 뭐예요? 북풍 계열인 나가 뭐가 되는 거야? 겨울. 그러니까 여기서는 1월이라고 나오니까요. 1월로 적읍시다. 뭐 겨울이든, 1월이든. 네. 1월. 이쪽은 7월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비교해봐요. 확실히 북풍 계열인데 이쪽은 남풍 계열이 부는데 조금 막 애매하게 불잖아요. 그치? 그래서 뚜렷한 거는 항상 1월달이야. 뚜렷한 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 1월달입니다. 그럼 기역, 니엔, 디귿, 리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입니다. 월, 강수량이 많다. 뭐 누구의 차이를 찾는 거야? 우리는 나시기의 상대적 특징을 찾는 거니까 1월의 특징을 찾으면 돼. 1월의 특징. 월 강수량이 많은

센 치덜입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쉬운 개념이지만 우리 앞에서도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은 틀리게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여름 강수량별 지역별 차이와 겨울 강수량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여름에 우리가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지역 간의 차이는 여름 강수량이 더 많은 차이가 났다라는 거. 사실 이거 물어보는 것을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맞추고 그런 문제는 틀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쉬운 개념들을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적용하는 연습. 네, 기억. 그래서 월 강수량이 많다. 아, 7월이 더 강수량이 많습니다. 네. 정오의 태양 고도가 높다. 사실 바람이 나오면은 보통 1월과 7월을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 고도라든지 아니면 태양이 떠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지평선을 바라보면 서 있어. 자, 한쪽은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이렇게. 반면은요, 반면 똑같이 동쪽에서 떠가지고요, 서쪽으로 지는데, 오른쪽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훨씬 더 태양이 높게 떠 있죠. 그치? 어디가 여름일까?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일까요? 태양이 낮게 떠 있는 게 겨울이에요. 태양이 높게 떠 있는 게 여름입니다. 태양이 높게 뜨니까 상대적으로 태양이 뜨는 시간도 더긴 거예요. 그치? 그래서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당연히 긴 거고, 태양의 고도도 당연히 여름이 더 높은 거야. 우리 경험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여름철에는 태양이 되게 높이 떠 있어. 근데 겨울철에는 태양이 되게 뉘엿뉘엿 떠 있어요. 막저 끝에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빨리 지거든. 그치? 이렇게 지는 거하고, 요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오래 떠 있고, 태양 고도도 높잖아요. 그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럼 태양의 고도가 높은 거는 여름철이 되겠죠.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 되게 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여기서 알아갈 거 그냥 같이 한번 알아가는 거지. 난방용 전력의 소비가 높다. 왜? 겨울철에 추우니까요. 이제 서고 동저영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은 많이 되죠. 근데 서고 동저영이든 남고 북저영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찾아야 돼? 고기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고기압이 서쪽이니 고기압이 남쪽이냐. 고기압이 서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서쪽이니까 시베리아 쪽. 그치? 겨울 쪽이겠구나. 고기압이 남쪽이에요? 그러면은 북태평양. 북반구에서 북태평양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남쪽에 위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북태평양 고기압. 태평양 고기압이니까. 남고 북저영, 여름철이겠구나. 그래서 항상 고기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기압 찾는 거 중요합니다. 정답은요? 디귿과 리을이었어요. 정답 찾는 걸뭐 어렵지 않았지.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또 태양의 고도가 뭐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개념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10번 문제거든요. 오, 이 문제 진짜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 시험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신유형이 나오는 것 같아. 항상 이전에 안 나왔던 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전에 안 나왔던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늘 이전에 나왔던 게 변형되어서 나올 뿐이야. 근데 그 변형된 것도 사실 포장지만 바뀌어서 나왔을 뿐이죠. 까보면 똑같아. 까보면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뭘 물어보는지 한번 보자고. 다음은요, 몇월 며칠의 날씨와 관련한 방송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밑줄친 기상현상과 관련하여서 그래프의 가,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A는 홍천이 되겠죠, 홍천. 홍천. 홍천스가 되겠네, 홍천스. 홍천. B는요, 대관령이 되겠죠, 대관령. C는요, 뭐 평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기후에서 평창에 찍혀 있으면 그냥 대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신안이야 강릉이 되겠죠. 자, 이세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호츠크의 기단 세